0: Quoi? Emma!
1: Number move.
0: Hey. Smee!

0: 이게다. 드라마.
1: 나피야.

Oh, yeah.

0: 다이 다이.
1: Hope she's back.

Big up, blab.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인조 차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누피와 패티의 하룻밤.
1: 맑고 화창한 날입니다.
2: 오늘 날씨 정말 좋다.
0: 누피, 패티,
3: 안녕,
0: 뽀로로.
2: 어디 다녀오는 거야?
0: 응, 스노보드 타고 왔어. 너희는? 너희 집으로 놀러 가는 일이야. 아, 그래? 그럼 들어가자.
2: 응. 크롱, 크롱.
0: 크롱, 나왔어?
2: 크롱. 크롱?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0: 크롱, 크롱. 아, 스노보드 타고 왔더니 덥네. 아, 시원하다. 크롱. 크롱. 루피, 패티, 우리 뭐 하고 놀까?
2: 어?
0: 어? 크롱. 덥단 말이야. 크랑 크랑 크랑 안 돼. 더워. 크랑

0: 그냥 포비 집으로 놀러 갈까? 그래, 그게 좋겠어.
1: 루피와 패티는 어쩔 수 없이 포비네 집으로 놀러 가게 됐어요.
2: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0: 해리! 어디가? 우리 너희 집에 놀러 왔는데?
2: 그럼 들어가서 포비랑 놀자.
0: 그럼 너는?
2: 나는 포비 때문에 집에 못 있어. 난 이만 갈게. 재밌게 놀아.
0: 무슨 일이지?
3: 포비한테 가보자.
0: 포비!
4: 어? 너희들 왔구나.
0: 해리가 화난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4: 책을 읽는데 해리가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거든. 한마디 했다고 화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
0: 루피, 여기도 안 되겠는데?
2: 안녕.
0: 포비하고 해리도 싸웠구나.
3: 뽀로로하고 크롱도 그렇고 다들 요즘 자주 싸우는 것 같아.
0: 한 집에 같이 살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3: 맞아. 매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우지? 이상하다, 그치?
0: 응, 이상해.
2: 안녕.
1: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놀 수 없게 된 루피와 패티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0: 책이나 읽을까?
3: 응? 지붕이 새나?
0: 안 되겠다.
3: 우선 이걸로 됐어.

0: 그래도 다행이야. 침대에 물이 안 떨어져서. 어떻게 된 거지? 친구들한테 가봐야겠다.
1: 패티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2: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0: 집이 엉망이야.
2: 올라가서 지붕을 봐야겠는걸, 로디?
0: 로디, 로디, 조심해.
2: 엉망이네.
0: 뭐 어때?
2: 지붕을 고쳐야겠는걸.
0: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2: 오늘은 곧 해가 질 것 같고 내일 다 같이 고쳐야겠어.
0: 그럼 오늘 밤은 어떡하지? 침대까지 다 젖었는데.
3: 걱정 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0: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물건 좀 챙길게.
2: 잘 됐다.
4: 맞아.
3: 오늘 밤 패티하고 재밌게 보낼 거야. 어서 와.
1: 이렇게 해서 루피와 패티는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3: 편히 쉬어, 패티.
0: 고마워, 루피. 자,
3: 가방을 저기다 놓으면 다니기 불편한데.
0: 루피, 우리 뭐하고 놀까? 인형놀이 하지 않을래?
3: 그래. 뽀로로는 이제 내 거야. 뽀로로 살려.
0: 뽀로로를 도와줘. 우리가 구해줄게.
3: 그러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걸. 그럼 이번엔 뭐하고 놀까? 미안해, 패티.
0: 괜찮아.
3: 이건 내가 저기로 옮겨줄게.
0: 아니야, 그냥 여기 둘게.
3: 패티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0: 뭐하는 거야?
3: 이제 저녁 먹어야지.
0: 그럼 내가 도와줄게.
3: 아니야, 혼자 해도 돼.
0: 내가 요리를 망칠까봐 그러는 건가?
3: 걱정 마. 나도 잘할 수 있어.
0: 이제 소금만 넣으면 되는 거지?
3: 잠깐!
0: 미안해, 루피.
3: 거의 다 됐는데 망쳐버렸잖아.
0: 너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지.

0: 집에서 가져왔어.
1: 어? 거봐! 내가 가방 여기다 두지 말자고 했잖아!
0: 뭐? 루피 너 때문에 아끼는 책이 젖었잖아!
2: 루피와 패티는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엔 싸우게 됐어요.
0: 움직이지 좀 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알았어! 그럼 거실에서 잘게!
1: 이게 무슨 소리지?
0: 패티! 지금 뭐 하는 거야?
3: 잠이 안 와서. 집에서도 잠이 안 오면 공놀이를 하거든.
1: 당장 그만둬!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0: 뭐? 루피, 넌 네 맘대로구나? 그럼 내가 나가줄게!
1: 그럼 그러시던지.
0: 잘 있어.
1: 그래, 잘 가. 눈이 오네?
0: 누가 걱정할 줄 알고.
2: 루피 집에서 나온 패티는 뽀로로 집으로 갔어요.
3: 웬일이야? 지붕이 망가져서 루피네 집에서 잔 거 아니었어?
0: 그게... 너희는 뭐 하는 거야?
3: 그런 그림을 꺼내주려고. 나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0: 크랑크랑.
3: 우와, 깨끗해졌네. 고마워, 그럼.
0: 크랑크랑.
1: 아까 낮에는 막 싸웠잖아. 어떻게 된 거야?
3: 둘 다 잘못한 걸 깨닫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
0: 크랑크랑.
3: 자주 싸우긴 하지만 우린 금방금방 화해해서 싸움이 오래 안 가.
0: 크랑크랑.
3: 아, 이걸로 꺼내면 되겠다. 자, 성공!
0: 자, 그럼,
1: 그런데 무슨 그림이야?
3: 나하고 크롱을 그렸네.
0: 크롱.
3: 뭐야?
2: 뽀로로와 크롱의 모습을 본 패티는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1: 나도 루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0: 저기, 나는 가볼게.
3: 패티, 날씨가 안 좋아졌는데?
0: 괜찮아.
2: 루피는 안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간 패티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1: 안 되겠어. 패티를 찾으러 가야겠어.
0: 코비, 괜찮아?
4: 괜찮아.
0: 코비, 테리. 얘들아. 혹시 패티 여기 안 왔니?
5: 패티 여기 안 왔는데.
0: 어? 그런데 포비는 어디 아픈 거야?
5: 집에서 나간 날 찾느라 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렸나 봐.
4: 해리,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고.
5: 아니야. 감기도 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
2: 서로를 아끼는 포비와 해리를 보고 루피는 부끄러워졌어요.
1: 저기, 난 패티를 찾으러 가야 해서 몸조리 잘해, 포비.
5: 아이, 루피, 밖에 눈보라도 치고 위험해.
1: 괜찮아. 어떡하지? 패티! 패티!
0: 루피!
1: 패티야!
0: 무슨 일이야?
1: 걱정돼서 찾으러 나왔어.
0: 나도 너한테 사과하러 가는 길이야.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내 맘대로만 하려고 했어.
0: 미안해, 루피.
1: 패티!
0: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1: 응.
2: 루피와 패티는 서로 도와가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1: 안녕.
0: 일찍 왔네.
3: 그래야 오늘은 패티가 집에서 잘 수 있잖아.
1: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난 패티랑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좋거든.
0: 나도.
4: 루피하고 패티는 사이가 정말 좋구나.
2: 맞아요. 루피와 패티는 이번 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3: 뚜뚜와 통통이.
2: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6: 자, 어서들 타세요. 출발합니다.

0: 얼마나 남았어?
1: 아직 멀었어.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는 중이거든.
0: 그럼 좀 빨리 갈까?
2: 그래!
0: 좋았어! 그럼 간다! 이 정도 언덕쯤이야! 간다!
1: 이게 무슨 소리지?
3: 다들 괜찮아?
4: 그런데 뚜뚜 뭐?
5: 맞아, 뚜뚜!
1: 저기 있어! 사고가 났나 봐! 뚜뚜!
6: 괜찮아?
1: 뚜뚜가 깨어나질 않아!
3: 우선 뚜뚜를 빨리 집으로 옮기자! 나는 이쪽을 밀게!
1: 고쳤어.
0: 그럼 이제 뚜뚜 괜찮은 거야?
1: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엔진이 움직이질 않아.
5: 어떡해. 그럼 뚜뚜는 이제 못 깨어나는 거야?
1: 그럴 것 같아.
4: 나 때문이야. 내가 빨리 가자고 해서.
0: 그럼. 아, 그래. 통통이라면 마법으로 뚜뚜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1: 그래, 통통이 집으로 가보자.
7: 친구들은 뚜뚜를 통통이에게 데려가기로 했어요.
8: 안 된다고?
9: 마법책들을 다 찾아봤지만 뚜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5: 통통아, 그래도 방법을 더 알아봐줘.
9: 다른 방법이다. 아, 맞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찾았다! 바로 이거야. 비밀의 마법책.
8: 비밀의 마법책?
9: 아, 여기 있다. 잘하면 뚜뚜를 살려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건 나도 잘 모르는 마법이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몰라.
8: 부작용?
9: 이제 완성이야. 먼저 마법약을 뚜뚜 주변에 뿌리고 히차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깨어나라!
1: 어? 여기가 어디지?
0: 어떻게 된 거야?
1: 기억 안 나? 소풍 가는 길에 사고 났었잖아.
5: 통통이가 마법으로 뚜뚜 구해줬어.
0: 그랬구나. 통통아, 고마워.
9: 아니, 뭘.
1: 그리고 모두들 미안해.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4: 아니야, 나 때문이야. 괜히 빨리 가자고 했어.
3: 뚜뚜가 깨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지.
0: 그래, 맞아. 이제 정말 조심할게.
1: 왜 이러지?
9: 마법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
1: 부작용?
0: 어? 괜찮아졌는데?
9: 아무래도 몸이 멋대로 변하는 부작용인 것 같아.
4: 그럼 어떻게 해야 해?
9: 내가 어떻게든 고쳐볼게.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1: 우린 먼저 갈게. 안녕.
7: 저녁이 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1: 안녕.
7: 하지만 뚜뚜는 통통이의 집에 남아서 마법의 부작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9: 다시 해보자. 야!
0: 작아졌다. 야!
7: 통통이는 뚜뚜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1: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0: 뭐 다음은
1: 좀 쉬고 해. 며칠째 잠도 잘 못 잤잖아.
0: 뭐 난 괜찮아.
2: 뚜뚜는 애쓰는 통통이를 보고 미안해졌어요.
3: 통통아, 우리 산책 가자.
0: 산책? 아, 네, 좋아.
3: 어서 타. 너희 집 근처는 눈이 없어서 달리기 정말 좋아.
0: 뚜뚜, 미안해. 어? 빨리 고쳐줘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3: 괜찮아, 지내보니까 여기도 좋은데 뭐.
0: 정말? 나도 뚜뚜랑 같이 지내서 안심심하고 좋긴 해. 아! 조심해, 뚜뚜!
3: 어? 아유,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통통이 네가 마법을 쓴 거야?
0: 아닌데.
3: 어? 어, 정말? 신기하다. 바위를 피하려고 변하고 싶은 모양을 생각했는데 그대로 변했어.
0: 생각한 대로 변했다고?
3: 응.
0: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3: 응.
0: 자, 뚜뚜. 어? 눈을 꼭 감고 상상을 해봐.
3: 응, 알았어.
0: 자, 나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역시 우연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런 건지 알아볼게.
3: 어, 아깝다. 내 맘대로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0: 이거야! 절벽나무 꽃만 있으면 뚜뚜를 고칠 수 있어.
1: 그거 절벽 끝에서만 자라는 거잖아.
0: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3: 통통아, 어디가?
0: 널 고칠 수 있는 재료를 구해올게.
3: 어? 통통은 어디로 가는 거야?
1: 그게 절벽으로 꽃을 따라갔어. 위험하긴 한데 네 치료약이라고 어? 하니까.
3: 뭐라고? 아. 통통아! 아. 통통아! 날 위해 그렇게 위험한 곳에...
0: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다! 꽃이 있어서 다행이야.
2: 통통이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어요.
0: 아, 됐어. 아, 아! 아야, 어쩌지? 절벽나무 근처에서 마법을 쓸 수가 없는데. 아!
2: 저런, 나뭇가지가 아! 또 부러지려고 해요.
0: 안 돼!
3: 통통아!
0: 아! 뚜뚜!
3: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0: 아, 안 돼, 위험해.
3: 할 수 있어! 예! 예! 변해라! 통통을 구할 수 있게 변하고 싶어! 예! 으아! 통통아! 으아! 예! 통통아! 통통아, 괜찮아?
0: 어, 성공했구나!
3: 내 생각대로 모양이 바뀌었어.
2: 비행기가 된 뚜뚜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3: 도착했습니다.
0: 고마워, 뚜뚜. 그런데 정말 모양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3: 응, 잠깐만. 변해라, 얍. 어때?
0: 정말이네? 치료를 안 해도 되겠어?
3: 응.
0: 그럼 이젠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3: 그렇지.
2: 뚜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통통이와 뚜뚜는 뽀롱뽀롱 마을로 함께 날아갔습니다.
4: 뚜뚜는 잘 지내고 있을까?
5: 그러게 말이야. 빨리 나와서 돌아와야 할 텐데.
4: 어, 저기, 통통이, 그리고 옆에 뚜뚜?
6: 어떻게 된 거야?
0: 뚜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4: 뭐? 마음대로?
5: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0: 이젠 괜찮을 거야.
5: 잠깐만.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 통통이랑 함께 지내고 싶어.
4: 물론 이제 치료 안 해도 되잖아.
5: 통통이 집 주변은 눈이 없어서 달리기에도 좋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통통이랑 정도 들어서 통통이만 괜찮으면 통통이 집에서 살고 싶어.
0: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어, 뚜뚜.
4: 하지만 그럼 자주 볼 수가 없잖아. 걱정 마. 비행기로 변신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올게. 고기야. 응.
2: 이렇게 해서 뚜뚜는 통통이네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또 만나요, 뚜뚜.

0: 나보다 사이 좋은 친구.
1: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모였어요.
0: 나랑 무디가 같은 편이네.
2: 그럼 넌 우리 편이야.
0: 그럼 그럼. 자, 그럼 시작해볼까?
3: 졌나 보구나.
0: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다른 놀이를 해보자.
1: 뽀로로와 친구들은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2: 이번엔 꼭 로디와 뽀로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자고.
1: 야구를 하기로 했어요.
0: 이승이야!
2: 이건 절대 칠 수 없을 거야. 야!
1: 결국 오늘 시합은 모두 뽀로로와 로디의 팀이 이겼어요.
0: 로디야, 오늘 최고였어. 우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2: 맞아, 한 장의 짝꿍이야. 무난하니 한 번 더 해.
0: 그럼 이번엔 편을 바꿔보는 건 안 돼?
3: 맞아, 그게 더 재미있을 거야.
0: 그럴까?
2: 로디야, 이번엔 나랑 같은 편 하자.
0: 안 돼, 로디 나랑 같은 편 해야 해.
2: 그런 게 어딨어. 편을 바꾸기로 했잖아.
0: 그래도 로디는 안 돼. 다른 친구들이랑 바꾸라고. 로디야,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2: 응, 좋아. 아니, 로디 너까지. 나네, 집에 갈 거야.
4: 얘들아. 어떡해, 애기랑 그런 게 화났나 봐.
0: 괜찮아, 조금 있으면 금방 풀릴 거야.
5: 괜찮을 거야.
2: 와야야. 맞아. 로디도 마찬가지야. 뽀로로가 그렇게 좋을까? 이제 뽀로로랑 로디랑은 절대 안 놀아. 그럼 넌 우리 편이니까 나랑 놀면 돼. 알았지?
1: 이런, 에디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어느새 해가 졌어요.
0: 나왔다니까.
2: 크롱,
0: 바닥에 낙서를 하면.

0: 속옷이 고장났잖아. 너 이제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아.
1: 이런 뽀로로와 크롱의 사이가 안 좋아졌네요. 로디가 에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2: 다리가 왜 이러지? 에디에게 봐달라고 해야겠다.
0: 분해. 이제 다시는 뽀로로랑 로디랑 안 놀 거야. 어? 누구지?
2: 에디 안녕.
0: 로디구만.
2: 에디 내 다리가
0: 여긴 왜 왔어? 나랑 같은 편도 아니잖아.
2: 에디 그게 무슨 말이야?
0: 뽀로로하고 난 도시지.
2: 에디
1: 결국 에디와 로디도 사이가 나빠져 버렸네요. 아침이 됐어요.
3: 어? 크롱이 없네?
0: 상관없어. 이제 크롱이랑 안 놀 거니까.
3: 그나저나 고장난 로봇은 어쩌지?
0: 아! 에디한테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어? 로디! 여기서 뭐해?
2: 아, 뽀로로, 그게 에디가 문을 안 열어줘.
0: 그래? 왜 그러지? 어? 문이 잠겨있네? 에디! 에디!
4: 으악! 아, 아파라!
5: 무슨 일이야, 뽀로로?
0: 아휴, 그게 로봇이 고장나서.
5: 하, 넌 우리 편도 아니잖아. 다른 친구한테 고쳐달라고 해.
0: 뭐라고? 어?
5: 크롱! 크롱!
0: 아하, 너희 둘이서만 놀겠다 이거지? 시합에서 좀 진 것 가지고 삐치기는.
5: 뭐라고? 너희가 먼저 치사하게 굴었잖아.
0: 크랑크랑크랑크랑. 치사하기 뭐가 치사해? 너희가 못한 거잖아.
5: 그럼 잘하는 너희끼리 놀아. 우린 우리끼리 놀 테니까.
0: 그래, 나도 너희랑 안 놀아.
5: 그러시던지.
0: 로디야, 가자.
1: 뽀로로와 로디, 에디와 크롱이 놀이터에서도 따로 놀고 있네요.
3: 쟤네들 정말 화해를 안 할 건가 봐.
6: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0: 어? 저기! 똥똥이다!
7: 얘들아!
6: 어서와, 똥똥아.
7: 아, 안녕? 다들 잘 있었어? 어? 근데 쟤들은 왜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3: 시합할 때 편을 나눴는데 그 다음부터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7: 그래?
3: 친구들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7: 아! 소풍을 가보면 어떨까? 다 같이 놀다 보면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3: 소풍이라고? 그래! 같이 가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6: 그래!
3: 재밌겠다!
1: 그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 같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0: 어, 로디야, 이게 무슨 소리야?
2: 아, 다리가 좀 이상한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0: 자, 그렇구나.
5: 어, 로디 다리가 고장났나 보네.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0: 로디야,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2: 응, 좋아.
5: 내가 로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0: 얘들아, 어서 가자.
3: 어?
5: 어? 그런데 크롱,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아, 맛있는 걸 잔뜩 쌓았다고? 기대되는데.
3: 크롱의 짐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
0: 로봇이 고장났잖아. 아니지, 크롱 짐이 무겁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3: 얘들아, 우리 여기서 간식 먹고 갈까? 크롱, 크롱, 크롱.
5: 그래, 좋아.

0: 있잖아. 미안해, 로디. 내가 어제 고쳐줬어야 했는데.
1: 괜찮아, 에디.
0: 어?
1: 너디.
0: 응?
1: 크랑크랑. 고맙긴.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0: 그래, 너희들 이제 다 좋아해.
2: 우린 모두 친구잖아.
0: 그래. 뽀로로, 구해줘서 고마워.
3: 어, 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1: 잘됐다.
3: 자, 그럼 즐거운 간식 시간입니다.
4: 자, 어때?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0: 너디.
4: 알았어. 자리자리, 달라리, 달라리, 야! 저게 로드가 된 네 모습이야.
2: 라켓이 어디 갔지?
3: 저기 있어!
0: 로키, 위험해!
3: 배고픈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
0: 좋아!
3: 우와, 맛있겠다!
1: 잘 먹을게, 로키!
0: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4: 크롱, 너도 먹어볼래?
0: 크롱!
4: 아, 참! 크롱, 넌 못 먹지?
0: 크롱!

0: 되겠지. 그럼,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통종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빨리 가서 보자. 그럼. 보라놈의 심한 감기에 걸렸죠.
1: 빨리 낫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0: 그럼, 그럼, 그럼.
1: 자.
2: 그럼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0: 이제 난 돌아갈 시간이야. 소원은 정했어?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거야. 가리가리 가리 가리.
1: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2: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1: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3: 뭐야요?
0: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3: 뽀로로 크롱
4: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2: 어? 그래?
1: 친구들의 멋진 재주가 부러웠던 크롱. 하지만 크롱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았답니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 상처엔
6: 순한길게.
5: 주물 상처엔
6: 덤덤해.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0: 만드는 중이야.
1: 우와! 나의 슈퍼카라니! 아니지, 플래시카?
0: 맞단다.
1: 야호! 신난다!
2: 우와! 좋겠다! 아저씨, 저도 슈퍼제트 할래요! 저도 끼워주세요! 네?
0: 비키, 넌 준비가 안 됐단다.
3: 넌 슈퍼파워도 없으면서 왜 자꾸 슈퍼제트가 되려는 거야?
2: 뭐? 내가 슈퍼파워만 있었어도...
3: 어쩌면 너도 론처럼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에이, 슈퍼파워가 아무나 있나? 나처럼 뭔가 특별한... 비키, 어디 가는 거야? 내 말 안 끝났다고!
4: 에이, 거짓말 같은데?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5: 정말이야, 내가 봤어. 파스타 세 접시에 달걀 토스트 다섯 개랑 호박죽 일곱 그릇을 먹더라니까.
4: 어? 아휴, 피노키오, 너 지금 코 길어졌거든? 너 계속 거짓말하면 나 화낸다.
5: 아, 들켰네. 미안, 이제 안 놀릴게.
6: 어? 설마 저렇게나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다 먹겠다는 건가?
4: 피노키오, 너 자꾸 거짓말할래? 코가 길어지지 않았잖아? 그럼 정말인가?
2: 이 중에 분명히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느껴지는 것 같아. 좋아. 자, 그렇다면 슈퍼 냠냠 파워.
4: 뭐 하는 거지?
2: 샌드위치도 아니었잖아.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야?
7: 레오 박사, 이번엔 확실히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수 있겠지.
8: 물론이지 타이탄.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네가 준 고대의 설계도로 레오봇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말이야. 살짝 보여주지. 띠용띠용 공격. 대단해.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띠용띠용 공격.
4: 어?

0: 얘들아, 이것 좀 봐. 나도 슈퍼파워가 생겼어. 난 블루베리를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나 봐.
1: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레오 박사를 멈춰야 해.
2: 오레오레오.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띠용띠용 공격 맛이.
1: 레오 박사,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
2: 슈퍼징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지만 이번엔 날 막을 수 없을걸. 자, 간다.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자.
4: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리코타 치즈가 필요하지.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리코타 치즈.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리코타 치즈 샐러드.

몰라서 도저히 못 먹겠어. 어떡하지? 저거 다 먹어봐.

0: 슈퍼 냠냠 파워! 레오봇의 공격이 더 강해져서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 플래시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
1: 알았어. 야!
2: 뭐야, 저 녀석은? 이거나 받아라!
0: 안 돼!
3: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0: 비키, 뭐? 어떻게? 고마워, 비키! 레오 박사, 당장 멈춰!
2: 뭐야, 저 녀석 띠용띠용 공격을 하잖아. 그이 붕이 자 받아라.
0: 레오 박사 어이없어.
2: 그렇다면 최대 파워로 공격.
0: 절대 질 수 없어. 슈퍼 냠냠 파워.

0: 고부지마. 하, 이겼다.
1: 내 슈퍼 파워 아니었으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알지?
0: 알아. 고마워, 비키. 치.
1: 아저씨. 어?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야.
2: 이게 뭐니?
1: 제가 앞으로 타고 다닐 전용 비행기랑 요술봉 디자인이에요. 핑크색 리본도 달아주세요.

0: 번염염 스윙! 시작한다! 플래시 스매싱!
1: 어떻게 하지?
2: 야, 전혀 소용없어. 너무 높아.
0: 어떡하지? 그래! 피노키오, 잠깐 네 코 좀 빌려줄래?
3: 내 코를?
4: 알겠어, 여기.
0: 고마워. 나는 스토리아의 왕자님이다!
2: 우와, 어떻게 한 거야?
0: 피노키오의 코는 거짓말을 하면 길어지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이 코를 길게 만든 다음 나무 위에서 저 셔틀콕을 내리는 거야.
5: 우와, 좋은 방법인데.
0: 나도 해볼래.
5: 뭐라고 할까?
0: 아, 그래. 나는 지각 대장이다.
1: 왜 길어지지 않지?
0: 고장났나?
2: 론, 네가 지각대장인 건 사실이잖아.
0: 나는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크다. 나는 한 번에 토마토를 100개나 먹을 수 있다.
4: 잘했어. 자.
0: 야. 고마워, 피노키오.
4: 에이, 뭘 또.
6: 뽀뽀! 정말 코가 길어졌어?
7: 레오 박사님 명령대로 빨리 뺏어가자.

0: 너희가 날 불렀어?
1: 맞아. 방금 다 봤어. 이코 정말 멋지다.
2: 최고야, 코코코.
0: 에이, 뭘.
1: 저기, 나도 이코 길어지게 해보면 안 될까? 제발.
0: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자.
1: 고마워.
2: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3: 피노키오, 무슨 일이야?
4: 쟤들이 내 코를 가져갔어.
3: 뭐? 쟤네는 뚱뚱치킨?
1: 레오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5: 드디어 손에 넣었다. 좋아, 이제 길어져라 코카스가 완성되는 건 시간 문제. 아하, 바로 저런 원리로 코가 길어지는 거였군.
1: 레오 박사.
5: 뭐야? 타이탄 놀랐잖아.
1: 레오 박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준 고대 설계도로 빨리빨리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 할 거 아니야?
5: 야, 지금 너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 데이터 안 보이니까 자리 비켜.
1: 뭐라고? 레오 박사, 레오 박사, 기다려.
5: 이제 좀 낫군. 드디어 길어져라 코카스 완성이다. 이번에야말로 마을 녀석들을 확실하게 괴롭혀주지. 오래요, 오래요.

이게 바로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길어져라 코가스다, 알겠냐? 너희들 모조리 다 긴 코로 만들어주마. 오래오래요.

0: 역시는 위대해.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0: 뭐야, 저 녀석들인! 이젠 둘도 아니고 세 명이나 됐잖아!
2: 난 플래시 록! 난 원더 빅키!
3: 우리 슈퍼넷츠가 널 상대해주마!
0: 셋이든 다섯이든 나한테는 어림도 없지! 이거나 받아라!
1: 어림없지롱! 조카수를 어떻게 막지? 야!
2: 이렇게 하면 되지!

0: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키우자.
1: 면역력을 키우려면 버섯이 필요하지. 버섯에 베타글루칸, 치즈에 칼슘, 파슬리에 비타민을 조합한다. 오이야! 땅의 기운이 듬뿍 담긴 버섯 3개. 헉! 치즈 1컵. 향긋한 파슬리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버섯 피자.

0: 레오 박사! 이젠 가스도 소용없어!
1: 분하다. 그렇다면 길어져라 코가스 최대 출력으로 발사!
0: 아! 저 발사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어? 저건! 그래! 이거야! 슈퍼랩량 파워!
1: 오잉? 가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0: 이게 뭐야, 이거!
1: 안 돼!
0: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0: 아저씨 말대로 조종장치를 반대로 하니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어.
1: 자, 그럼 이제 피노키오의 코도 제자리를 찾아가야겠지? 어떡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나 봐. 코가 짧아졌어.
2: 괜찮아. 난 코가 짧아도 아주 멋지거든.
0: 방금 거짓말!
1: 역시 피노키오의 코는 속일 수가 없어.
2: 들켰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한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7: 순한기계,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이 레오 박사님께서 만든 위대한 발명품 맛이 어떠냐?

0: 있음 당장 그만둬.
1: 응?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이 녀석의 버릇을 고쳐주마. 이거나 받아라. 그만 그만. 어?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당장 꺼 당장.
2: 네, 레어 박사님.
1: 왜 도대체 왜 나만 슈퍼잭한테 매번

0: 하는 거냐고. 게, 그만 보여주고 빨리 꺼버려.
1: 네, 엘레어 박사님. 이상하네. 왜 다시 켰지?
2: 레오 박사.
0: 그만. 누구냐 넌?
2: 난 고대 마왕 타이탄이다.
0: 타이탄?
2: 슈퍼제를 이기고 싶은가?
0: 뭐야? 이거 장난전 아니야? 뚱뚱치킨 당장 화면 꺼!
2: 잠깐! 장난전 아니야? 이걸 봐!
0: 죽을!
2: 역시 한눈에 알아보는군. 그래, 이건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세계도다.
0: 그런데 넌 대체 누구냐?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지?
2: 아, 그냥 봐다, 레오 박사.
3: 레오 박사님,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0: 천녀석이. 착한 친구잖아. 저걸로 슈퍼즈를 무찌를 수 있겠어. 오래오래요.

0: 레오 박사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할 텐데. 오, 낮잠 잘 시간이군. 낮잠은 햇빛을 쬐며 자는 게 최고지. 신난다.
1: 시합에서 지는 사람이 대신 숙제해주는 거다.
2: 물론이지.
1: 자, 준비. 하나, 둘, 저게 뭐지?
2: 어?
1: 나 먼저 간다.
2: 뭐야? 반칙이잖아.
1: 속았지.
0: 상쾌한 햇빛과 공기. 난 일광욕이 제일 좋아.
1: 와, 비켜요, 비켜.
2: 아저씨, 괜찮아요? 론, 괜찮아?
1: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요?
2: 아, 늘 혼자만 다니는 소심한 두더지 아저씨.
0: 감히 날 공격해?
3: 이게 바로 고대의 설계도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레오봇이다. 이번엔 더욱 심하게 괴롭혀주지. 오레오 오레오 받아라 공포의 땅은 되지.

0: 레오 박사가 또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1: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응?

0: 엉망이 됐잖아.
1: 어, 슈퍼잭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업그레이드 공격을 보여줄지. 자, 간다.

0: 지금 상태론 안 되겠어. 응? 슈퍼 냠냠 요리로 팔의 힘을 강화시켜 레어봇을 물리치자. 응.
1: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달걀이 필요하지. 달걀의 단백질,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기운을 듬뿍 받은 달걀 3개, 신선한 우유 150ml,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달걀 채소 오븐 구이.

0: 조직 방해하지 마라. 슈퍼잭 버텨봐야 소용없다. 받아라 5대의 기술.
1: 안돼 슈퍼 영역 나와.
0: 자 좋아.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파워업. 슈퍼잭 인기하는 게 어때? 이번에 내가 이겼어. 오래 오래요. 이거 왜 이래? 고장났잖아. 이게 뭐야?
2: 뭐지?
3: 저 바보 녀석 파워를 갑자기 올리니까 로봇이 터지지. 화가 난다.
1: 아저씨. 아저씨 안 다치셨어요?
3: 이런 애들한테 당하다니. 두고 보자. 다음엔 반드시.

0: 자, 오늘도 녀석들을 괴롭히러 나가볼까나?
1: 매우 박사!
0: 깜짝이야, 타이탄!
1: 내가 고대 설계를 중개한젠데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건가?
0: 으이그, 성질도 급하기는 이미 다 준비해놨지. 기대하시라! 이 창절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울렁울렁 폭탄! 왜? 아무것도 없잖아.

0: 응? 어디로 간 거야? 내 울렁울렁 폭탄이 없어졌잖아.
1: 여기 여기.
0: 설마. 어서 던져.
1: 던져.
0: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1: 레오 박사님. 꺾어. 꺾어. 어지러워.
0: 효과는 아주 좋군. 마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면 오리오리요.
2: 어? 롬, 너 당근 골라내는 거야?
3: 난 당근만 먹으면 막 어지럽고
4: 주변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거든.
5: 에이, 론! 먹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야? 토끼가 당근을 못 먹다니.
3: 아니, 아니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안 먹는 거야.
5: 론은 당근도 못 먹는 변식 토끼래요.
3: 아니라니까! 먹을 수 있어! 잘 봐. 자.
5: 어?
3: 또 모든 게 느려진 것 같아. 비키가 더 놀리기 전에 빨리 교실로 가야겠다. 우와!
4: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3: 얘들아! 이게 뭐지?
4: 설마?
3: 우와! 주변이 느려진 게 아니라 내가 엄청 빨라진 거였잖아! 당근을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는구나! 오, 예!
6: 어? 응?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론이 사라졌어.
3: 여기 있지롱!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울렁울렁 폭탄이 어레어레

0: 아빠, 큰일 났어요.
1: 다들 어지러워하고 있잖아.
0: 레오 박사의 폭탄을 맞고 친구들이 어지러워하고 있어요.
2: 어머, 레오봇이 폭탄을 쏘고 있어요.
1: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0: 배우 박사! 당장 멈춰!
1: 널 기다리고 있었다, 슈퍼잭! 가져라! 울렁울렁 폭탄!
0: 어림없어!
1: 잘 도피하는군. 울렁울렁 폭탄 연속 발사!
2: 우와! 마을 한 바퀴 다 돌았어!
3: 어? 어?
2: 슈퍼잭! 아니, 너... 쟤! 정신 차려, 쟤! 말도 안 돼! 잭이 슈퍼잭이었어?
4: 슈퍼잭? 잭! 잭, 괜찮니?
5: 잭 어머니 맞죠?
4: 어? 론이구나. 어떻게 된 거니?
2: 잭이 정신을 잃었어요.
4: 뭐라고?
6: 론, 빨리 잭을 집으로 데려와다오.
2: 우와, 잭, 아줌마, 아저씨 모두 슈퍼 히어로 팀 슈퍼 제트라고요?
7: 절대로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이야, 알겠지?
2: 네, 물론이죠. 아저씨, 전 당근을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는데 슈퍼제트팀 하면 안 돼요?
3: 어? 아, 그럼 저도요. 저도 슈퍼제트팀이 되고 싶어요.
2: 안 돼, 빈키. 넌 슈퍼파워도 없잖아.
3: 뭐라고?
4: 둘 다 아무런 준비 없이 히어로가 될 수는 없단다. 어머머, 레오 박사가 광장으로 갔잖아.
7: 어떡하지? 슈퍼잭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2: 아저씨, 제가 슈퍼잭 대신 모두를 구해줄게요. 저도 슈퍼파워가 있어요.
4: 안 돼, 론. 아직은 안 돼.
2: 하지만 보세요, 모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0: 어쩔 수 없군. 론, 출동해다오.
1: 여보.
0: 우리 론을 믿어봅시다.
1: 하지만.
0: 자, 이거 받으렴. 변신할 수 있는 슈퍼워치야.
1: 우와, 나도 이제부터 슈퍼 제트팀이다.

0: 이제 슈퍼잭도 물리쳤으니 이 천젤레오 박사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오래요 오래요.
1: 무슨 소리? 내가 있다고? 응? 레오 박사. 응?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되네.
0: 응? 넌 누구냐?
1: 나는 론, 아니 플래시 론이다. 슈퍼잭을 대신해 모두를 구하러 왔다.
0: 플래시 론?
1: 레오 박사, 오늘은 내가 널 물리쳐 주지. 간다.
0: 뭐야 저 녀석,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잖아. 이상한 녀석에겐 이 울렁울렁 폭탄의 이야기지. 자, 갔더라.
1: 멈춰.
0: 뭐야 슈퍼잭이잖아. 어떻게 다시 나타난 거야?
1: 슈퍼잭!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0: 그 정도는 끄떡없지. 이제 레오봇의 실력을 보여주마.
1: 레오봇을 던지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해.
2: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근력을 강화시키자.
3: 근력을 강화시키려면 연어가 필요하지. 연어의 오메가3,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연어 한 조각. 올리브오일 약간.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연어 스테이크.

0: 싫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레오봇을 물리치자.
1: 좋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0: 일단 레오박사의 시선을 끌어줘.
1: 좋아.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스피드에 적응할 거야. 레오박사 나 잡아봐라.
2: 미친 녀석이 감히 천재 레오박사님을 놀렸겠다.
0: 어? 이때다!
2: 보네트맨
0: 슈퍼냥냥 파워!
2: 안돼!
1: 야호! 슈퍼제! 우리가 해냈어!
0: 응, 플래시롱! 이게 다 네 덕분이야!
1: 얘들아! 너희들 진짜 멋져!
0: 당연하지! 이제부턴 나랑 슈퍼잭이 마을을 지킬 거야!
1: 그럼 나도 끼워줘!
0: 안 돼! 이건 슈퍼 히어로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슈퍼잭, 우리 저쪽에서 다음 작전을 세워볼까?
3: 다음 작전?
0: 그래!
1: 얘들아! 그러니까. 나도 끼워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순한길게.
0: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1: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11: 플렉소!
12: 플렉소! 얼마제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1: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1: 클릭소!
1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흔들흔들 싱싱
4: 야호. 여기서도 싱싱
5: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으로 날라라
4: 재밌다.
5: 잠깐 쉬자.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4: 놀자도 돌려볼까. 내일 또 놀자. 안녕
5: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4: 원더키드.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해야지. 해님의 그 최고
1: 어드바이 브리차.
2: 보니가 아빠와 마법소녀 아리를 보고 있네요.
0: 아리는 어둠의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3: 와, 끝났네.
4: 다음 편, 다음 편, 리모컨.
2: 이제 그만 자야지.
4: 다음 편만 보고 잘게요.
2: 안 돼, 잘 시간 지났잖아.
4: 딱 한 편만요. 네?
5: 보니야, 오늘은 자고 내일 또 같이 보자.
4: 네. 벌써 잘 거야? 날 TV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6: 아, 그래? 그림책이 있었지?
4: 하지만 너무 늦었어. 우리 내일 만나는 게 어때? 잠깐만 보고 자면 괜찮을 거야.
6: 역시 그렇지?
4: 그래! 그림책 가져와!
2: 본인은 밤늦도록 그림책을 보느라 잠을 자지 않았어요.
3: 보니야, 일어나야지. 일어났니?
6: 네, 일어났어요.
3: 보니, 어젯밤에 안 자고 그림책 읽었구나.
6: 어떻게 아셨어요?
4: 이게 뭐야?
3: 졸리지?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4: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0: 하지만 본인은 놀이터에서도 계속 졸기만 했죠.
1: 미안, 난 정말 놀랐다고.
2: 얘들아, 뭐하고 있어?
3: 응, 숨바꼭질 하는데.
2: 준이가 글쎄.
1: 어딨지? 아치! 어?
3: 힘찬이 찾았다!
1: 아치!
3: 으아! 이거 곡물이잖아!
1: 미안.
3: 난 하나도 안 웃기다고!
2: 그런 장면을 놓치다니! 숨바꼭질도 못하고! 이게 뭐야?
4: 아, 배부르다.
0: 아, 보니야,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노래 배웠어?
3: 곰돌! 아니, 곰살말이야! 좀더 배웠어요!
4: 우와, 어렵진 않았어?
3: 그럼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0: 어머,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지?
3: 물론이죠!
2: 곰살마리가 어디 있지? 아빠 곰 찾았다! 엄마 곰은 뚱뚱해! 아빠 곰은 귀여워! 곰곰곰은 너무 곰곰곰! 으쌰! 으쌰! 신난다!
4: 우리 분이 뭐하고 있어?
2: 그림일기 그리고 있었어요.
4: 그래?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야?
2: 절고 있는 그림이에요.
4: 에?
2: 사실 하루 종일 조느라 노래도 제대로 못 배우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4: 아.
3: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말이요.
4: 그럼 오늘부터는 일찍 자면 되지.
3: 네, 그럴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자러 갈게요.
4: 벌써?
3: 네, 일찍.
0: 본인은 일찍 자려고 애를 썼지만 하루 종일 졸아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3: 아, 잠이 안 오잖아. 어쩌지? 오늘은 일찍 자야 하는데.
2: 도저히 안 되겠어.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3: 도와줘요, 부부맨.
4: 너무 이른 시간인데 잘 자고 있으려나?
3: 도와줘요, 부부맨.
4: 보니 깨겠어. 보니가 부른 거지.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1: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0: 아, 마침 문 앞에. 아니, 보니한테 급한 일이 있을까봐 엄청 서둘러 왔지.
1: 맞아요, 정말 급해요. 일찍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거든요. 잠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 아, 좋아. 그럼 나를 한번 따라해볼래?
1: 네.
0: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1: 눈을 감고
0: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1: 숨을 크게
0: 다음엔 온몸에 힘을 빼고
1: 힘을 빼고 보브맨이 잠들면 어떡해요?
0: 아, 미안. 아, 그렇지. 잠이 안 올 땐 역시 양을 세는 게 최고야.
1: 양이요?
0: 응. 이것 좀 눌러줄래?
1: 꾹!

0: 재는 거야.
1: 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귀여워. 보범은 혹시 다른 동물도 만들 수 있어요?
0: 그럼. 곰, 사자, 기린, 백조, 돌고래, 그리고 유니콘까지.
1: 와하! 보보맨 정말 재밌었어요. 보보맨 개꿀.
0: 이 정도야 뭐.
1: 어?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잠이 또 깨버렸어요.
0: 아 그러네. 아니야. 어쩌면 실컷 노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1: 네?
0: 아직 평소에 자던 시간이 안 됐잖아. 그런데 자려고 너무 애써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걸지도 몰라.
1: 그럼 신나게 놀다 보면 잠이 올까요?
0: 응? 자, 그럼 다시 침대에 누워볼래?
1: 응? 놀자면서요.
0: 그래, 아주 재미있는 놀이 하려는 거야. 어때? 멋지지?
1: 네! 저기 우리 집이다! 집들이 꼭 장난감처럼 작아 보여요!
0: 이제 더 높이 올라가 볼까?
1: 좋아요!
0: 도착!

0: 저희들이 정말 예뻐요.
1: 그렇네.
0: 부부맨, 고마워요.
1: 어?
0: 오늘 졸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부부맨 덕분에 멋진 하루가 됐어요.
1: 다행이다.
0: 이제 잠만 자면 돼요. 잠만.
1: 잘 자, 보니야.
2: 보니는 밤새 잘 잤을까요?
0: 엄마! 아빠!
3: 보니 잘 잤니?
0: 네! 잘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도 얼른 일어나세요!
3: 여보, 당신도 빨리 일어나요.
4: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요.
3: 네? 밤새 대체 뭘 했길래요?
0: 다녀오겠습니다!
2: 보니가 푹 잘 잤나 보네요. 오늘은 꼭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0: 아빠의 생일!
2: 보니네 가족이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네요.
0: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1: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는 역시 고구마지.
0: 고구마? 고구마 말고 더 좋아하는 건 없어요?
1: 더 좋아하는 거라. 엄마랑 보니, 요니, 우리 가족들이지. 당연히 우리 골디도 포함해서.
0: 그런 거 말고요.
1: 그런 거 말고라니. 아빠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은걸.
0: 알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1: 뭘 잘못 말했나?
3: 선물 때문인가 봐요. 곧 당신 생일이니까.
1: 내 생일 선물?
3: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말하지 말고 조심해요.
1: 네, 알겠습니다.
2: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아빠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본인은 아직 선물을 정하지 못했죠.
0: 아빠는 대체 뭘 좋아하실까? 깜짝 놀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 엄마는 선물 정했어요?
3: 응, 엄마는 사놨지.
0: 벌써요? 뭔데요?
3: 뭐냐면 비밀인데 보니한테만 특별히 보여줄까?
0: 네!
3: 잠깐만 기다려. 짜잔!
0: 우와! 아빠 옷이에요?
3: 응. 백화점 세일 행사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목표

0: 경쟁자가 많군. 그래도 질 수 없지. 야, 갑니다. 딱 하나 남은 걸 엄마가 잡았지. 아빠가 결혼한 뒤로 살이 많이 쪄서 맞는 정장이 없었거든. 그래서 준비했어.
1: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지?
2: 우와, 역시 보디 엄마가 최고예요.
1: 난 아직 선물도 못 정했는데.
0: 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보니가 주는 선물이라면 뭐든 좋아할 거야.
1: 네.
0: 어머? 그게 뭐야?
1: 아빠 선물.
0: 우와, 아빠 선물이야?
1: 요니까지.
2: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가 최고예요.
1: 선물. 우리 집에서 아빠 선물을 준비 못한 건 너랑 나밖에 없어. 어디가 골지? 저건 내 입술 로고. 우와, 나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마당에서 찾았어? 정말 대단하다, 골지.
2: 우와.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 골디가 최고야.
1: 아, 어떡하지. 내일이 아빠 생일인데.
3: 보니야.
1: 다녀오셨어요?
3: 응,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줄래?
1: 네.
3: 고마워.
1: 장 볼 때마다 힘드시겠다. 자전거를 선물하는 거야. 근데 자전거를 어디서 구하지? 안 되겠다. 도와줘요, 고구맨.
2: 출출할 땐 역시 고구마지.
1: 도와줘요, 고구맨.
3: 뭘? 나
2: 출동해야지.
4: 고구맨 변신.

0: 안녕, 보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자전거 좀 만들어주세요.
0: 어? 갑자기 자전거는 왜?
1: 아빠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요. 바구니 달린 자전거가 있으면 아빠가 장볼 때 편하게 짐을 싣고 올 수 있잖아요.
0: 그럼 편하겠네. 근데 난 정말 선물 괜찮은데.
1: 보보맨 말고 아빠 선물이요.
0: 그렇지. 그럼 자전거를 만들어볼까?
1: 네.
0: 이것 좀 눌러줄래?

0: 자전거 완성!
1: 앞에 달린 바구니는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아빠는 장 볼 때 짐을 아주 많이 들고 오거든요.
0: 그래? 알았어. 어때? 자!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될까?
1: 네, 좋아요.
0: 바구니가 너무 큰가 본데.
1: 바구니 밑에도 바퀴를 달아줘요.
0: 이제 됐어?
1: 네. 비 올 때도 탈 수 있게 우산도 달아주세요.
0: 우산?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직 뭔가 부족해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0: 또?
1: 자전거를 타면서 청소도 할 수 있게 빗자루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0: 그래.
1: 앉는 데가 말 모양이면 멋질 것 같아요.
0: 말?
1: 아하! 제가!

0: 뭐야?
1: 그러고 보니 내 선물을 내가 만들었네.
2: 고마워요, 보보맨.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글쎄.
2: 응? 왜요?
1: 이건 보니가 아니라 보보맨이 만든 선물인데 정말 좋아하실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보니가 진심을 담아 스스로 준비한 선물을 아빠는 더 좋아하실 거야.
2: 진심을 담아 스스로?
3: 이야!
2: 보보맨, 아빠 선물은 제가 스스로 만들래요.
1: 그래. 그런데 뭘 만들 거야?
2: 아빠는 고구마를 좋아하시고 생일엔 케이크가 필요하니까 고구마 케이크 어때요? 전에 아빠랑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1: 정말 멋진 생각인데?
2: 이번엔 혼자, 스스로, 직접 만들 거예요.
1: 그래, 그럼 난 옆에서 조금만 도와줄게.
2: 좋아요.
1: 자, 요리 준비를 해볼까?
2: 네.
1: 짜잔.
2: 우와.
1: 뒷마당으로 가서 만들면 아무도 못 볼 거야.
2: 네.
1: 자, 이렇게.
2: 우와! 이제 오븐에 구워야 해요.
1: 우와!
3: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2: 큰일이에요, 보보맨! 벌써 들키면 안 되는데! 응? 어디 갔지? 어쩌지?
4: 여보! 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3: 그럴 리가 없는데? 금방 가요!
2: 보보맨, 혼자만 도망가는 게 어딨어요?
1: 아, 미안. 너무 놀라서 그만.
2: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아빠 얼굴만 그리면 돼요. 자, 어떡해. 잘 못 그려서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아니야, 아니야. 아빠랑 똑같은데 뭘. 많이 감동받으실 거야.
2: 정말 그러실까요? 응? 보보맨, 갑자기 왜 우는 거예요?
1: 아니야. 아까 눈에 들어간 밀가루 때문에.
3: 드디어 아빠의 생일날이 됐어요.
2: 아빠,
3: 여보,
2: 생일 축하해요.
1: 고마워요. 역시 골디, 보니 엄마, 요니, 보니가 최고야.
3: 자, 그럼 이제 우리 보니가 만든 케이크 맛 좀 볼까?
2: 네. 맛없으면 어떡하지?
3: 정말 맛있는데?
1: 진짜 맛있다.
2: 정말요? 진짜네. 맞다.
3: 보니와 가족들의 특별한 선물 덕분에 아빠는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냈답니다.
2: 엄마 생일, 요니 생일, 그리고 골디 생일.
3: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보니는 신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 생일엔 보니가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킥보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가.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포근한 둥지 안에 귀여운 달걀들이 놓여있어요. 똑똑! 달걀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12: 병아리야!
13: 병아리!
12: 이야기!
13: 달걀 안에 어떻게 병아리가 있어?
11: 짠! 맞아요.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가 태어났네요.
12: 우와! 진짜네!
13: 어? 정말 몰랐어?
12: 응!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14: 집에 돌아온 보니는 달걀 하나를 따뜻하게 품기 시작했어요.
15: 어, 보니야, 정말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품고 있으려고?
12: 그럼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제가 엄청 예쁜 병아리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13: 빼빼.
15: 그래.
12: 어떡하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으잇! 다 생겼어! 골디! 잠깐만 도망쳐!
14: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12: 아직도 그대로야. 왜 병아리가 안 나올까?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16: 어?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달걀에서 병아리가 안 나와요. 며칠이나 품었는데도요.
2: 그래? 속상하겠다.
1: 네, 왜 안 나올까요? 혹시 엄마 달걀 없어서일까요?
0: 그럴지도.
1: 그럼 엄마 달걀 만들어주세요. 포근한 둥지들요.
0: 좋은 생각인데?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둥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1: 고마워요 보건배.
0: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길 바랄게.
1: 네. 안돼. 이러지마.
2: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0: 벌써 이름까지 지은 거야?
3: 꼬꼬도 이름이 마음에 드나 본데?
1: 꼬꼬, 꼬꼬. 반가워, 꼬꼬.
2: 본인은 꼬꼬를 정성껏 돌봤죠.
1: 많이 먹어, 꼬꼬야. 꼬꼬 좀 봐. 꼬꼬야, 예쁘게 그려줄게. 아, 쨔삐! 꼬꼬야, 안돼! 엄마가 이겨야지!
2: 꼬꼬야! 꼬꼬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랐어요.

0: 꺾어야 잠좀 자자.
1: 결국 꼬꼬는 밖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2: 자, 완성됐어.
3: 자, 꼬꼬, 이제부턴 여기가 네 집이야. 같이 지내려면 어쩔 수 없어.

0: 나도 꺼내주고 싶지만 안 돼.
1: 뽀뽀를 보자 본인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0: 딱 놀이터 한 바퀴만 돌고 가는 거다. 밖에 나오니까 좋지.
2: 보니야, 무슨 일로 불렀어?
0: 꼬꼬가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2: 뭐?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 쫓아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겠어.
0: 자동차요?
2: 응. 컬러방귀 캔디머신. 꿈컬러 파워. 바람처럼 빠른 뭉카!
0: 우와! 짜자!
1: 처음 집 밖으로 나온 꼬꼬는 룰루랄라 신이 나서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3: 너구나!
0: 어?
3: 너구나!
4: 우와, 웬 달기지?
5: 어머, 그러게.
0: 안 돼!
2: 빨리 바뀌어라. 가자!
0: 거기다 뭐!

Thank you.

0: 성공!
1: 뽀뽀는 정말 말썽쟁이라니까.
0: 그런데 말이야, 아까 꼬꼬 정말 신나 보이지 않았어?
1: 네? 물어 꼬꼬 언니. 밖에 나오니까 좋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2: 본인은 어떻게 하면 꼬꼬가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본인의 가족은 시골 할아버지 댁을 찾았죠.
3: 아유, 우리 본이랑 요니 왔구나.
1: 할아버지, 할머니.
4: 저희 왔어요.
5: 어서 오거라.
3: 얘가 그 말썽쟁이 꼬꼬구나.
4: 네, 잘 부탁드릴게요.
1: 할아버지, 우리 꼬꼬 잘 보살펴 주실 거죠?
3: 그럼, 여긴 꼬꼬 친구들도 많아서 꼬꼬도 아주 잘 지낼 거야.
4: 꼬꼬를 친구들하고 인사시켜줄까?
1: 네. 자.
4: 친구들도 꼬꼬가 반가운가 봐.
2: 보니야, 정말 괜찮아?
1: 네, 떨어져 지내는 건 아쉽지만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꼬꼬한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골디? 꼬꼬!

0: 다시 만날 때까지 꼬꼬는 건강하게 잘 지낼 거예요.
1: 아빠와 꼬이지의 비밀.
2: 내 걱정은 하지 말고
0: 한가로운 휴일 엄마와 윤희는 외출을 하나 보네요.
3: 다녀올게요.
1: 빠빠이.
2: 잘 다녀와요. 그럼 자유 시간이다. 이런 때를 위해 만든 특제 고구마 샌드위치. 그럼 잘 먹겠습니다.
1: 아, 맞아요, 고구마.
2: 이따 먹지 뭐. 부부맨 변신. 왜 벌써 돌아왔어요?
4: 놓고 간 게 있어서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2: 아, 체조 중이었어요. 이렇게 핫들 핫들 핫들.
4: 재밌는 체조네요.
1: 핫들
4: 핫들. 우리 윤이 잘 따라하네.
2: 그런데 놓고 간 거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4: 아, 맞다. 어디다 뒀더라?
2: 도보맨 변. 아, 안녕.
5: 뭐 하세요?
2: 골디 찾고 있었어. 아, 골디야, 어딨니? 아, 골디야.
5: 골디는 야옹이랑 있던데요?
2: 그렇구나.
5: 우와, 생각났다.
2: 뭐가?
5: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한 걸 깜빡했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2: 그래, 안녕. 빨리 출동해야 하는데. 그래, 뒷마당. 여기라면 괜찮아.

0: 그 혹시 봤니? 아, 골디야, 이건 비밀이야. 보디야, 늦어서 미안. 괜찮아?
1: 아니요.
0: 왜? 무슨 일 있어?
1: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보고만이 저랑 놀아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거라면...
2: 보디야!
1: 와, 얘들아, 왜 이제 와? 보보맨, 이제 가셔도 돼요?
0: 그래. 아,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기운이 좀 빠지네. 하지만 나에겐 이게 있지. 아, 골디. 뭐? 다 봤다고? 내가 부부맨인 건 비밀이야, 알지? 뭐? 대신 샌드위치를 달라고? 그럼 한 입만이다. 다 가져가는 거야?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제가 다 떨어졌잖아.
3: 여기는 지금 준결승전이 열리고
0: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1: 아빠,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0: 어?
1: 마법선이 아리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4: 은희야, 그거 아빠가 일주일 내내 기다린 경기래. 오늘만 네가 양보하면 어때?
1: 네, 그럼 전 요니랑 놀게요.
0: 고마워요, 여러분.
3: 좋습니다.
0: 뭐지? 리모컨이... 왜 그래, 골디? 나 야구 경기 봐야 한단 말이야. 뭐? 내 정체를 알리겠다고?
1: 아빠, 야구 안 보세요?
0: 이게 아빠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경기였어.
4: 그날 이후 골디가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아빠는 매일 골디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했죠.
0: 또 놀아달라고?

0: 골디, 늦어서 미안. 아침밥이 좀 늦었네. 대신 많이 줄게. 어? 골디, 통조림은 어제 다 먹었잖아. 통조림은 다 떨어졌다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먹어.
1: 엄마 갔다 올게. 어.
0: 아, 안 돼! 통조림 사올게! 말하지 마!
1: 어, 골디, 무슨 일이야? 아, 아빠가 또 방귀 꼈다고?
2: 아, 채자도 방귀를 끼셨구나!
3: 아빠, 방귀 좀 그만 끼세요!
2: 봐봐!
1: 이따 봐.
2: 네. 네.
3: 골디, 방귀 냄새.
2: 이지.
0: 이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어쩌나?
4: 골디는 아빠가 부부맨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뒤졌답니다.

김 일찍 켜줄 거지? 부탁할게. 골디도 지금쯤은 포기했을 거야.

0: 우리랑 야옹이잖아. 같이 놀자.
1: 개운하다.
2: 골디? 아, 호출기. 설마 아직도 포기 못한 거야?
0: 부부맨, 도와줘요.
1: 아! 그럼 출동해볼까? 부부맨 출동. 네, 안녕 보니. 무슨 일이야?
0: 부부맨, 어? 저기 야옹이 좀 구해주세요.
2: 머리가 끼었구나. 어떡하면 좋지?
0: 울타리 사이를 크게 벌리면요, 야옹이가 나올 수 있게.
1: 어? 좋은 생각인데? 함께 야옹이를 구해볼까?
0: 네!

0: 무료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롱.

0: Oh yeah.
1: What the bird?
0: Number move.
2: Hey.
1: Smee!

Oh,

Oh, yeah.

0: 코미커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3: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루피와 베티의 하룻밤.
1: 맑고 화창한 날입니다.
2: 오늘 날씨 정말 좋다.
3: 루피, 베티,
4: 안녕,
5: 빠르로.
2: 어디 다녀오는 거야?
4: 응, 스노보드 타고 왔어. 너희는? 너희 집으로 놀러 가는 일이야. 아, 그래? 그럼 들어가자.
2: 응. 크롬, 크롬.
4: 크롬, 나왔어?
2: 크롬. 크롬?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4: 크롬, 크롬. 아, 스노보드 타고 왔더니 덥네. 아, 시원하다. 루피, 패티, 우리 뭐하고 놀까?
2: 어?
4: 어? 크롬! 덥단 말이야, 크롬! 차차, 크롬, 크롬!
2: 안 돼! 더워!
4: 크롬! 크롬! 안 된다도!
2: 뭐라도, 크롬, 그만해!
4: 크롬, 그림이!
1: 루피와 패티는 어쩔 수 없이 포빈의 집으로 놀러 가게 됐어요.
4: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2: 해리!
5: 어디가? 우리 너희 집에 놀러 왔는데?
4: 그럼 들어가서 포비랑 놀자.
2: 그럼 너는?
4: 나는 포비 때문에 집에 못 있어. 난 이만 갈게. 재밌게 놀아.
2: 무슨 일이지?
5: 포비한테 가보자.
2: 포비!
6: 어? 너희들 왔구나.
2: 해리가 화난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6: 책을 읽는데 해리가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거든. 한마디 했다고 화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
5: 아, 루피, 여기도 안 되겠는데?
2: 안녕. 포비하고 해리도 싸웠구나.
5: 뽀로로하고 크롬도 그렇고 다들 요즘 자주 싸우는 것 같아.
2: 한 집에 같이 살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5: 맞아. 매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우지? 이상하다, 그치?
2: 응, 이상해.
5: 안녕.
1: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놀 수 없게 된 루피와 패티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5: 책이나 읽을까? 응?
2: 지붕이 새나?
5: 어? 안 되겠다.
2: 우선 이걸로 됐어.

0: 그래도 다행이야. 침대에 물이 안 떨어져서. 어떻게 된 거지? 친구들한테 가봐야겠다.
1: 패티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2: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0: 집이 엉망이야.
2: 올라가서 지붕을 봐야겠는걸, 로디.
0: 로디, 로디, 조심해.
2: 엉망이네.
0: 뭐 어때?
2: 지붕을 고쳐야겠는걸.
0: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2: 오늘은 곧 해가 질 것 같고 내일 다 같이 고쳐야겠어.
0: 그럼 오늘 밤은 어떡하지? 침대까지 다 젖었는데.
3: 걱정 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0: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물건 좀 챙길게.
2: 잘 됐다.
4: 맞아.
3: 오늘 밤 패티하고 재밌게 보낼 거야. 어서 와.
1: 이렇게 해서 루피와 패티는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3: 편히 쉬어, 패티.
0: 고마워, 루피.
3: 자, 가방을 저기다 놓으면 다니기 불편한데.
0: 루피, 우리 뭐 하고 놀까? 인형 놀이 하지 않을래?
3: 그래. 뽀로로는 이제 내 거야. 뽀로로 살려.
0: 뽀로로를 도와줘.
2: 우리가 구해줄게.
3: 그러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걸?
0: 그럼 이번엔 뭐 하고 놀까?
3: 미안해, 패티.
0: 괜찮아.
3: 이건 내가 저기로 옮겨줄게.
0: 아니야, 그냥 여기 둘게.
3: 패티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0: 뭐 하는 거야?
3: 이제 저녁 먹어야지.
0: 그럼 내가 도와줄게.
3: 아니야, 혼자 해도 돼.
0: 내가 요리를 망칠까 봐 그러는 건가? 걱정 마. 나도 잘할 수 있어. 이제 소금만 넣으면 되는 거지?
3: 잠깐!
0: 미안해, 루피.
3: 거의 다 됐는데 망쳐버렸잖아.
0: 너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지.
3: 책 읽는 거야?
0: 응, 집에서 가져왔어.
3: 거봐! 내가 가방 여기다 두지 말자고 했잖아.
0: 뭐? 루피 너 때문에 아끼는 책이 젖었잖아.
1: 루피와 패티는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엔 싸우게 됐어요.
3: 움직이지 좀 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0: 알았어. 그럼 거실에서 잘게.
3: 이게 무슨 소리지? 패티, 지금 뭐 하는 거야?
0: 잠이 안 와서. 집에서도 잠이 안 오면 공놀이를 하거든.
3: 당장 그만둬.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0: 뭐? 루피, 넌 네 맘대로구나. 그럼 내가 나가줄게.
3: 그럼 그러시던지.
0: 잘 있어.
3: 그래, 잘 가. 눈이 오네.
0: 누가 걱정할 줄 알고.
1: 루피 집에서 나온 패티는 뽀로로 집으로 갔어요.
0: 나왔어. 그런데 웬일이야? 지붕이 망가져서 루피네 집에서 잔 거 아니었어?
3: 그게...
0: 너희는 뭐 하는 거야?
2: 그런 그림을 꺼내주려고. 나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4: 그럼 그럼.
0: 우와, 깨끗해졌네. 고마워, 그럼.
4: 크랑크랑.
0: 아까 낮에는 막 싸웠잖아.

0: 어떻게 된 거야?
1: 둘 다 잘못한 걸 깨닫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 크랑크랑. 자주 싸우긴 하지만 우린 금방금방 화해해서 싸움이 오래 안 가. 크랑크랑. 아, 이걸로 꺼내면 되겠다. 자, 성공. 크랑크랑.
0: 크롬, 그런데 무슨 그림이야? 나하고 크롬을 그렸네.
2: 뽀로로와 크롬의 모습을 본 패티는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0: 나도 루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저기, 나는 가볼게.
1: 어, 패티, 날씨가 안 좋아졌는데?
0: 괜찮아.
2: 루피는 안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간 패티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0: 안 되겠어. 패티를 찾으러 가야겠어. 괜찮아.
3: 괜찮아.
0: 고비, 데리. 얘들아, 혹시 패티 여기 안 왔니?
4: 패티 여기 안 왔는데.
0: 어? 그런데 포비는 어디 아픈 거야?
4: 집에서 나간 날 찾느라 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렸나 봐.
3: 해리,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고.
4: 아니야. 감기도 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
2: 서로를 아끼는 포비와 해리를 보고 루피는 부끄러워졌어요.
0: 저기, 난 패티를 찾으러 가야 해서 몸조리 잘해, 포비.
4: 루피, 밖에 눈보라도 치고 위험해.
0: 괜찮아. 어떡하지? 패티! 패티!
4: 루피!
0: 패티야!
4: 무슨 일이야?
0: 걱정돼서 찾으러 나왔어.
4: 나도 너한테 사과하러 가는 길이야. 미안해.
0: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내 맘대로만 하려고 했어.
4: 미안해, 루피.
0: 패티!
4: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2: 응. 루피와 패티는 서로 도와가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0: 안녕.
4: 일찍 왔네.
5: 그래야 오늘은 패티가 집에서 잘 수 있잖아.
0: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난 패티랑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좋거든.
4: 나도.
3: 루피하고 패티는 사이가 정말 좋구나.
0: 그럼.
2: 맞아요. 루피와 패티는 이번 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1: 뚜뚜와 통통이.
2: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1: 자, 어서들 타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렇게 느리지. 뚜뚜, 얼마나 남았어?
4: 아직 멀었어.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는 중이거든.
1: 그럼 좀 빨리 갈까?
6: 그래!
1: 좋았어! 그럼 간다! 이 정도 언덕쯤이야! 간다!
4: 이게 무슨 소리지?
3: 다들 괜찮아?
0: 그런데 뚜뚜는?
4: 맞아, 뚜뚜! 저기 있어! 사고가 났나 봐! 뚜뚜!
5: 괜찮아!
4: 뚜뚜가 깨어나질 않아!
3: 우선 뚜뚜를 빨리 집으로 옮기자! 나는 이쪽을 밀게!
5: 고쳤어.
1: 그럼 이제 뚜뚜는 괜찮은 거야?
5: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엔진이 움직이질 않아.
0: 어떡해. 그럼 뚜뚜는 이제 못 깨어나는 거야?
5: 그럴 것 같아.
4: 나 때문이야.

0: 내가 빨리 가자고 해서.
1: 그럼.
0: 아, 그래! 통통이라면 마법으로 뚜뚜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1: 그래, 통통이 집으로 가보자!
2: 친구들은 뚜뚜를 통통이에게 데려가기로 했어요.
3: 안 된다고?
4: 마법책들을 다 찾아봤지만 뚜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0: 통통아, 그래도 방법을 더 알아봐줘.
4: 다른 방법이다. 아, 맞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찾았다! 바로 이거야. 비밀의 마법책.
3: 비밀의 마법책?
4: 아, 여기 있다. 잘하면 뚜뚜를 살려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건 나도 잘 모르는 마법이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몰라.
3: 부작용?
4: 이제 완성이야. 먼저 마법약을 뚜뚜 주변에 뿌리고 헤이차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깨어나라!
0: 어?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된 거야?
1: 기억 안 나? 소풍 가는 길에 사고 났었잖아. 어,
5: 통통이가 마법으로 뜻대 구해줬어. 어,
0: 그랬구나.
5: 통통아 고마워.
4: 아니 뭘.
0: 그리고 모두들 미안해.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1: 아니야, 나 때문이야. 괜히 빨리 가자고 했어.
6: 뚜뚜가 깨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지.
0: 그래, 맞아.
5: 이제 정말 조심할게.
0: 왜 이러지?
4: 아, 마법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
0: 부작용?
5: 어? 괜찮아졌는데?
4: 아무래도 몸이 멋대로 변하는 부작용인 것 같아.
0: 그럼 어떻게 해야 해?
4: 내가 어떻게든 고쳐볼게.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1: 우린 먼저 갈게. 안녕.
2: 저녁이 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0: 안녕.
2: 하지만 뚜뚜는 통통이의 집에 남아서 마법의 부작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4: 다시 해보자. 야!
0: 작아졌다.
4: 야!
2: 통통이는 뚜뚜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0: 아,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4: 이거 됐고, 다음은...
7: 좀 쉬고 해. 며칠째 잠도 잘 못 잤잖아.
4: 뭐, 난 괜찮아.
2: 뚜뚜는 애쓰는 통통이를 보고 미안해졌어요.
5: 통통아, 우리 산책 가자.
4: 산책? 아, 네, 좋아.
5: 어서 타.
0: 너희 집 근처는 눈이 없어서 달리기 정말 좋아.
4: 뚜뚜, 미안해.
0: 어?
4: 빨리 고쳐줘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0: 괜찮아, 지내보니까 여기도 좋은데 뭐.
4: 정말? 나도 뚜뚜랑 같이 지내서 안심심하고 좋긴 해. 아! 조심해, 뚜뚜!
0: 아휴,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통통이 네가 마법을 쓴 거야?
4: 아닌데.
0: 어? 정말? 신기하다. 바위를 피하려고 변하고 싶은 모양을 생각했는데 그대로 변했어.
4: 생각한 대로 변했다고?
0: 응.
4: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0: 응.
4: 자, 뚜뚜. 눈을 꼭 감고 상상을 해봐.
0: 응, 알았어.
4: 자, 나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역시 우연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런 건지 알아볼게.
0: 아깝다. 내 맘대로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4: 이거야! 절벽나무 꽃만 있으면 뚜뚜를 고칠 수 있어.
7: 그거 절벽 끝에서만 자.

0: 라는 거잖아.
1: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2: 통통아, 어디가?
1: 널 고칠 수 있는 재료를 구해올게.
2: 어? 통통이 어디로 가는 거야?
0: 그게 절벽으로 꽃을 따라갔어. 위험하긴 한데 네 치료약이라고 하니까.
2: 뭐라고? 통통아! 통통아! 날 위해 그렇게 위험한 곳에...
1: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다! 꽃이 있어서 다행이야.
3: 통통이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어요.
1: 아, 됐어! 아! 아! 아야, 어쩌지? 절벽나무 근처에서 마법을 쓸 수가 없는데. 아!
3: 저런, 나뭇가지가 또 부러지려고 해요.
1: 안 돼!
2: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1: 안 돼! 위험해!
2: 할 수 있어! 야! 변해라! 통통을 구할 수 있게 변하고 싶어! 야! 통통아! 통통아! 통통아, 괜찮아?
1: 성공했구나.
2: 내 생각대로 모양이 바뀌었어.
3: 비행기가 된 뚜뚜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2: 도착했습니다.
1: 고마워, 뚜뚜. 그런데 정말 모양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2: 응, 잠깐만. 변해라, 아이야. 어때?
1: 정말이네. 치료를 안 해도 되겠어.
2: 응.
1: 그럼 이젠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2: 그렇지.
3: 뚜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통통이와 뚜뚜는 뽀롱뽀롱 마을로 함께 날아갔습니다.
2: 뚜뚜는 잘 지내고 있을까?
4: 그러게 말이야. 빨리 나와서 돌아와야 할 텐데.
5: 저기, 통통이, 그리고 옆에 뚜뚜?
6: 어떻게 된 거야?
1: 뚜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5: 뭐? 마음대로?
4: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1: 이젠 괜찮을 거야.
4: 잠깐만.
2: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 통통이랑 함께 지내고 싶어.
4: 물론 이제 치료 안 해도 되잖아.
2: 통통이 집 주변은 눈이 없어서 달리기에도 좋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통통이랑 정도 들어서 통통이만 괜찮으면 통통이 집에서 살고 싶어.
1: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어, 또또.
4: 하지만 그럼 자주 볼 수가 없잖아.
2: 걱정 마. 비행기로 변신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올게.
4: 꼭이야. 응.
3: 이렇게 해서 뚜뚜는 통통이네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또 만나요, 뚜뚜.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모였어요.
7: 나랑 무리가 같은 편이네.
5: 그럼 넌 우리 편이야.
7: 크랑크랑.
2: 자, 그럼 시작해볼까?
5: 다음엔 이길 거야.

0: 에이, 한 점도 못 얻었잖아. 로디야, 너 진짜 잘한다.
1: 아니야, 보로로도 잘해.
2: 얘들아.
3: 안녕.
4: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0: 응? 근데 너희 표정이 왜 그래?
3: 아, 시합을 했는데 졌나 보구나.
0: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다른 놀이를 해보자.
5: 뽀로로와 친구들은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0: 이번엔 꼭 로디와 뽀로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자고. 간다. 로디, 가자. 역시 로디가 최고야. 다른 시합 해, 다른 시합.
5: 이번에는 야구를 하기로 했어요.
0: 이쯤이야! 이건 절대 칠 수 없을 거예요. 야구!
5: 결국 오늘 시합은 모두 뽀로로와 로디의 팀이 이겼어요.
0: 로디야, 오늘 최고였어. 우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1: 맞아, 환상의 짝꿍이야.
4: 그럼 이번엔 편을 바꿔보는 건 안 돼?
3: 맞아, 그게 더 재미있을 거야.
0: 그럴까? 로디야, 이번엔 나랑 같은 편 하자. 응?
6: 안 돼!
0: 로디, 나랑 같은 편 해야 해. 그런 게 어딨어. 편을 바꾸기로 했잖아. 그래도 로디는 안 돼. 다른 친구들이랑 바꾸라고.
4: 로디야, 응?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1: 응, 좋아.
0: 로디, 너까지. 나는 집에 갈 거야.
4: 얘들아. 어떡해, 애들이랑 그런 게 화났나 봐.
0: 괜찮아, 응? 조금 있으면 금방 풀릴 거야.
7: 괜찮을 거야.
0: 뭐야. 맞아. 로디도 마찬가지야. 뽀로로가 그렇게 좋을까? 이제 뽀로로랑 로디랑은 절대 안 놀아. 크랑. 그럼 넌 우리 편이니까 나랑 놀면 돼. 알았지? 크랑.
5: 이런, 에디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어느새 해가 졌어요.
4: 나왔다니까.
0: 크롱,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크롱, 뭐하는 거야. 크롱, 로봇이 고장났잖아. 너 이제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아.
5: 이런, 뽀로로와 크롱의 사이가 안 좋아졌네요. 로디가 에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1: 다리가 왜 이러지? 에디에게 봐달라고 해야겠다.
0: 분해. 이제 다시는 뽀로로랑 로디랑 안 놀 거야. 이거 누구지?
1: 에디, 안녕.
0: 로디구만.
1: 에디, 내 다리가...
0: 여긴 왜 왔어? 나랑 같은 편도 아니잖아.
1: 에디, 그게 무슨 말이야?
0: 뽀로로하고 난 노시지.
1: 에디...
5: 결국 에디와 로디도 사이가 나빠져버렸네요. 아침이 됐어요.
0: 크롱이 없네.
4: 상관없어. 이제 크롱이랑 안 놀 거니까.
0: 그나저나 고장난 로봇은 어쩌지?
4: 아! 에디한테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로디! 여기서 뭐해?
1: 뽀로로, 그게 에디가 문을 안 열어줘.
4: 그래? 왜 그러지?

0: 그게 로봇이 고장나서.
1: 하, 넌 우리 편도 아니잖아. 다른 친구한테 고쳐달라고 해.
0: 뭐라고? 어? 그럼!
1: 그랑!
0: 아하, 너희 둘이서만 놀겠다 이거지? 시합에서 좀 진 것 가지고 삐치기는.
1: 뭐라고? 너희가 먼저 치사하게 굴었잖아.
0: 그랑, 그랑, 그랑, 그랑. 치사하게 뭐가 치사해? 너희가 못한 거잖아.
1: 그럼 잘하는 너희끼리 놀아. 우린 우리끼리 놀 테니까.
0: 그래, 나도 너희랑 안 놀아.
1: 그럴 순 없지.
0: 루디야, 가자.
2: 뽀로로와 로디, 에디와 크롱이 놀이터에서도 따로 놀고 있네요.
0: 쟤네들 정말 화해를 안 할 건가 봐.
3: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0: 어? 어, 저기 똥똥이다.
4: 얘들아.
3: 어서와 통통아.
4: 아, 안녕. 다들 잘 있었어? 어? 근데 쟤들은 왜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0: 시합할 때 편을 나눴는데 그 다음부터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4: 그래?
0: 친구들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4: 아, 소풍을 가보면 어떨까? 다 같이 놀다 보면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0: 소풍이라고? 그래, 같이 가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3: 그래.
0: 재밌겠다.
2: 그렇게 보로노와 친구들은 다 같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0: 어, 로디야, 이게 무슨 소리야?
5: 아, 다리가 좀 이상한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0: 자, 그렇구나.
1: 어, 로디 다리가 고장났나 보네.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0: 로디야,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5: 응, 좋아.
1: 내가 로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0: 얘들아, 어서 가자.
6: 어?
1: 어, 그런데 크롱,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아, 맛있는 걸 잔뜩 쌓았다고? 기대되는데.
0: 크롱의 짐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 로봇이 고장났잖아. 아니지, 크롱 짐이 무겁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7: 얘들아, 우리 여기서 간식 먹고 갈까? 그럼, 그럼, 그럼.
1: 그래, 좋아.

0: 미안해, 로디. 내가 어제 고쳐줬어야 했는데.
1: 괜찮아, 에디.
0: 어?
1: 로디.
0: 응? 그랑그랑.
1: 아, 고맙긴.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0: 그래, 너희들 이제 다 좋아해.
2: 우린 모두 친구잖아.
0: 그래. 뽀로로, 구해줘서 고마워.
3: 뭐.
0: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1: 잘됐다.
3: 자, 그럼 즐거운 간식 시간입니다.
4: 그래요. 포롱포롱 마을의 친구들은 모두 사이좋은 친구예요.

0: 오늘은 크롱이 루핀의 집에 놀러왔어요.
1: 꼬마야우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영웅이 되었답니다. 우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2: 크롱.
1: 응? 과자가 다 됐나 봐.
2: 크롱.
1: 이게 왜 이러지? 오븐이 고장났나 봐.
2: 크롱.
1: 응? 네가 고쳐보겠다고?
2: 크롱
1: 괜찮아?
2: 크롱 왕비야. 크롱 왜 이래?
1: 그게 크롱이 오븐을 고치다가 그만.
2: 아하,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 자, 다 됐어.
1: 우와, 역시 엔드가 최고야.
2: 뭘 이런 걸 가지고.
0: 크롱은 루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3: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4: 이렇게?
3: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크롱 왕
4: 네가 도와주겠다고?
5: 크롱 얘들아, 무슨 일이야?
1: 로디
4: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5: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 여기.
4: 우와.
1: 역시 루디라니까. 크롱.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크롱, 혹시 내 장난감 비행기 못 봤어?
3: 크롱.
1: 그래? 어디 갔지?
3: 크롱.
1: 크롱, 네가 찾아주겠다고?
5: 안녕 얘들아. 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1: 통통아, 마침 잘 왔어. 장난감 비행기 좀 찾아줘.
5: 장난감 비행기?
1: 응.
5: 어, 그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비행기 나와라.
2: 최고야.
0: 크롱은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크롱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크롱은 에디처럼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2: 로디.
0: 어? 이젠 로디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2: 통통.
0: 이번엔 통통으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2: 통통.
1: 그래서 대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2: 크롱.
1: 안녕. 난 별똥별 요정이라고 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2: 크롱.
1: 그런데 말이야, 소원은 하나만 빌어야지.
2: 크롱.
1: 누가 되고 싶은지 골라. 그럼 그 친구처럼 되게 해줄게.
2: 크롱.
1: 아휴, 도저히 못 고르겠다고? 그럼 새 친구처럼 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다 보고 나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알겠지?
2: 크롱.
1: 그럼 먼저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베리베리, 별라리, 별라리. 야! 자, 이제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한번 볼까?
2: 크롱,
1: 부탁하시기는 다 고쳤어?
2: 크롱.
1: 우와, 깔끔하게 고쳐졌네. 역시 똑똑부터 크롱이야.
2: 크롱.
1: 고마워, 크롱. 안녕.
2: 크롱.
1: 걱정 마. 저쪽에선 우리 나를 볼 수 없어.
3: 크롱, 썰매가 고장났어. 지금 고쳐줄 수 있지?
4: 크롱, 사진기가 고장났어. 고쳐줄 수 있지?
1: 자, 어때?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알았어. 별이 별이 별나리 별나리 뿅.

0: 야! 라켓이 어디 갔지?
1: 저기 있어! 여기! 위험해! 배고픈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
2: 좋아!
1: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비.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2: 진짜 맛있어.
1: 그럼 너도 먹어볼래? 아, 참, 그럼 넌 못 먹지.

0: 주면 안 되겠지.
1: 그럼, 그럼.
0: 그럼 마지막으로 통통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빨리 가서 보자.
2: 빨리 낫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0: 크랑 크랑 크랑.
2: 자.
0: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약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한 거야? 크랑. 혼자 다녀와도 괜찮겠어?
1: 크랑 크랑.
3: 조심해서 다녀와요.
4: 크롱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

0: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1: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0: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2: 뭐야요?
1: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2: 뽀로로, 크롱.
3: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1: 그래?
0: 친구들의 멋진 재주가 부러웠던 크롱. 하지만 크롱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았답니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승환이,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키키.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클릭소! 클릭소! 얼마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바티의 탄생. 아빠, 뭐 하세요?
1: 플래시론도 슈퍼잭처럼 달게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만드는 중이야.
2: 우와, 나의 슈퍼카라니. 아니지, 플래시카?
1: 맞단다.
2: 야호, 신난다.
3: 우와, 좋겠다. 아저씨, 저도 슈퍼잭 할래요. 저도 끼워주세요. 네?
1: 비키, 넌 준비가 안 됐단다.
4: 넌 슈퍼파워도 없으면서 왜 자꾸 슈퍼제트가 되려는 거야?
3: 뭐? 내가 슈퍼파워만 있었어도...
4: 어쩌면 너도 론처럼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에이, 슈퍼파워가 아무나 있나? 나처럼 뭔가 특별한... 비키! 어디 가는 거야? 내 말 안 끝났다고!
5: 거짓말 같은데?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6: 정말이야. 내가 봤어. 파스타 세 접시에 달걀 토스트 5개랑 호박죽 7그릇을 먹더라니.

0: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느껴지는 것 같아. 좋아. 자, 그렇다면 슈퍼 냠냠 파워.
1: 뭐 하는 거지?
0: 샌드위치도 아니었잖아.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야?
2: 레오 박사, 이번엔 확실히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수 있겠지.
3: 물론이지 타이탄.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네가 준 고대의 설계도로 레오봇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말이야. 살짝 보여주지. 띠용띠용 공격! 대단해!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띠용띠용 공격!

많아서 도저히 못 먹겠어. 어떡하지? 초코 다 먹어봐.

0: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1: 얘들아, 이거 좀 봐. 나도 슈퍼파워가 생겼어. 난 블루베리를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나 봐.
0: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레오 박사를 멈춰야 해.
2: 오레오레오.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띠용띠용 공작 맛이.
0: 레오 박사,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
2: 슈퍼잭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지만 이번엔 날 막을 수 없을걸. 자, 간다.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자.
4: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리코타 치즈가 필요하지.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리코타 치즈.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0: 플래시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
1: 알았어. 야!
2: 뭐야, 저 녀석은? 이거나 받아라.
0: 레오 박사, 당장 멈춰!
2: 뭐야, 저 녀석도 띠용띠용 공격을 하잖아. 그이 분이 자, 받아라!
0: 레오 박사, 어이없어!
2: 그렇다면 최대 파워로 공격!
0: 절대 질 수 없어! 슈퍼 냠냠!

0: 내 슈퍼파워 아니었으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알지?
1: 어, 알아. 고마워, 비키.
0: 치. 어? 어, 아저씨! 어? 마침 잘 오셨어요. 어? 여기야. 어? 어?
2: 이게 뭐니?
0: 제가 앞으로 타고 다닐 전용 비행기랑 요술봉 디자인이에요. 핑크색 리본도 달아주세요.

0: 돌려줘. 가라! 슈퍼 냠냠 스윙! 자, 간다! 플래시 스매싱! 안 돼!
1: 어떻게 하지?
2: 전혀 소용없어. 너무 높아.
0: 어떡하지? 그래! 피노키오, 잠깐 네 코 좀 빌려줄래?
3: 내 코를?
4: 알겠어, 여기.
0: 고마워. 나는 스토리아의 왕자님이다!
2: 우와, 어떻게 한 거야?
0: 피노키오의 코는 거짓말을 하면 길어지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이 코를 길게 만든 다음 나무 위에서 저 셔틀콕을

0: 내리는 거야.
1: 우와,
0: 좋은 방법인데. 나도 해볼래.
1: 뭐라고 할까?
0: 아, 그래. 나는 지각 대장이다.
1: 왜 길어지지 않지?
0: 고장 났나?
2: 론, 네가 지각 대장인 건 사실이잖아.
0: 나는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크다. 나는 한 번에 토마토를 100개나 먹을 수 있다.
3: 잘했어. 자. 야.
0: 고마워, 피노키오.
3: 에이, 뭘 또.
4: 정말 코가 길어졌어?
5: 레오 박사님 명령대로 빨리 뺏어가자.

0: 너희가 날 불렀어?
1: 맞아. 방금 다 봤어. 이 코 정말 멋지다.
2: 최고야.
0: 에이 뭘.
1: 아, 저기 나도 이 코 길어지게 해보면 안 될까? 제발.
0: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자.
1: 고마워.
2: 소방지 고고.
3: 뭐? 안 돼. 내 코 돌려줘.
4: 피노키오, 무슨 일이야?
3: 쟤들이 내 코를 가져갔어.
4: 뭐? 쟤네는 뚱뚱 치킨?
1: 레오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5: 드디어 손에 넣었다. 좋아, 이제 길어져라 코카스가 완성되는 건 시간 문제. 아하, 바로 저런 원리로 코가 길어지는 거였군.
6: 레오 박사.
5: 아, 뭐야. 당 놀랐잖아.
6: 레오 박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준 고대 설계도로 빨리빨리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 할 거 아니야?
5: 야, 지금 너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 데이터 안 보이니까 저리 비켜.
6: 뭐라고? 잠깐만, 레오 박사, 레오 박사, 기다려.
5: 이제 좀 낫군. 오, 드디어 길어져라 코카스 완성이다. 이번에야말로 마을 녀석들을 확실하게 괴롭혀주지. 오래요, 오래요.
4: 뚱뚱치킨, 어디 숨었어? 빨리 나와.
7: 벌써 멀리 도망친 것 같아.
4: 광장 쪽으로 가보자.

0: 이게 뭐지?
1: 내 코가!
2: 이게 바로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길어져라 코가스다, 알겠냐? 너희들 모조리 다 긴 코로 만들어주마. 오래오래요!

0: 역시나 위대.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0: 뭐야, 저 녀석들이! 이젠 둘도 아니고 세 명이나 됐잖아!
2: 난 플래시 록! 난 원더 빅키!
3: 우리 슈퍼네츠가 널 상대해주마!

0: 시댁, 나한테는 어림도 없지. 이거나 받아라!
1: 어림없지롱! 조카수를 어떻게 막지?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돼! 플래시론! 원더비케! 이런 코가! 내 코가 길어졌어! 안 돼!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키우자!
3: 면역력을 키우려면 버섯이 필요하지! 버섯에 베타글루칸, 체지에 칼슘, 파슬리에 비타민을 조합한다. 오이야! 땅의 기운이 듬뿍 담긴 버섯 3개. 헉! 체지 1컵. 향긋한 파슬리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버섯 피자!

0: 레우 박사, 이젠 가스도 소용없어.
1: 분하다. 그렇다면 길어져라 코가스 최대 출력으로 발사.
0: 아, 저 발사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어? 저건, 그래, 이거야. 슈퍼냠냠 파워.
1: 오잉? 가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0: 이게 뭐야 이거.
1: 안 돼.
2: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3: 캡틴 톰 아저씨 말대로 조종 장치를 반대로 하니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어.
2: 자, 그럼 이제 피노키오의 코도 제자리를 찾아가야겠지.
0: 어떡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나 봐. 코가 짧아졌어.
4: 괜찮아. 난 코가 짧아도 아주 멋지거든.
3: 방금 거짓말.
2: 역시 피노키오의 코는 속일 수가 없어.
4: 들켰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승강기계.
0: 주문 상처엔
1: 덕분말.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수수이 가자.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5: 포켓몬 태그스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 상처엔
8: 순한 길게!
7: 주물 상처엔
8: 덤덤해!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도움은 내 거야.
1: 아, 맛있어, 맛있어. 와,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
2: 우와, 정말 혼자 먹기엔 아까울 정도라니까.
1: 어?
3: 탱고!
1: 어, 깜짝이야.
3: 뭘 그렇게 맛있게 먹냐?
1: 아, 찾아왔구나. 응? 아, 마침 잘 됐어.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응?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돼.
3: 자. 아, 아니, 난 됐다옹.
1: 아, 참. 이렇게 먹어봐.
3: 아,

0: 아,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다고 말했잖아. 자, 자, 여기. 저 댕구야. 댕구야. 아, 참. 아, 댕구야.
1: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0: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1: 오늘도 그림책이 오려나.
2: 어? 이게 뭐야?
0: 먹어보자구.
3: 싫어.
0: 하지마.
1: 때가 됐어. 가르칠 때가.
4: 얘들아. 우리는 모두 몸을 가지고 있지.
5: 네.
4: 맞아. 하나뿐인 내 몸. 그렇다면 내 몸은 누구 것일까?
6: 어? 당연히 내 거죠.
4: 맞아. 내가 주인인 하나뿐인 내 몸. 오늘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
3: 제가

0: 방금 노래로 부른 우리 몸이에요.
1: 이건 머리카락,
2: 이건 얼굴.
3: 맞아. 얼굴엔 또 뭐가 있지?
4: 눈, 코, 입, 귀.
3: 그래. 또 목 아래엔 뭐가 있지?
5: 앞에는 배, 뒤에는 등.
3: 그렇지.
0: 배는 배꼽. 어깨, 발, 손. 아, 손가락.
1: 다리, 무릎, 발, 발가락.
3: 와, 모두 몸의 이름을 잘하네.
6: 엉덩이.

0: 우리 짠 놀이도 있지.
1: 이름을 부르면서 보니까 몸이 더 멋져 보여요.
2: 맞아. 멋지고 또 소중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만의 경계가 있어야 해.
3: 경계?
1: 경계가 뭐예요?
2: 어렵지?
3: 네.
2: 딩동쌤이 알기 쉽게 다시 얘기해 줄게.
4: 네.
5: 좋아요.
6: 경계가 뭐.
1: 와, 저기는 책이 많은 내 방 같아.
7: 오, 조아 덕분에 설명하기가 쉽겠는데? 만약에 조아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다면? 그게 바로 경계라는 걸 만든 거야. 경계는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방 같은 것이란다.
8: 누가 막 들어오려고 해요. 문을 닫아도 저렇게 막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7: 하늘이 말처럼 누군가 함부로 들어오려고 할 때도 있어.
8: 어떡하지? 불편해야겠다.
7: 얘들아, 이런 일이 있을 땐 삐요 삐요 삐요 하고 우리 몸에 사이렌이 울릴 거야.
4: 사이렌이요?
2: 사이렌. 봐봐. 내 얼굴이 막 빨개지고 내 심장이 막 쿵쿵대고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거나 또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사이렌이야.
1: 전 몸으로 막 밀치는 놀이 할 때 불편해요.
6: 저는 모르는 어른이 귀엽다고 막 뺨꼬 짚고 뽀뽀할 때요. 누가 말도 안 하고 막 잡고 끌어당길 때요. 그럴 때 정말 깜짝 놀라요.
2: 그래.
6: 맞아.
8: 딩동쌤, 그럼 이렇게 삐요 삐요 사이렌이 막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삐요 삐요 사이렌이 울리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해.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
4: 네.
2: 좋아. 안 돼.
4: 안 돼.
2: 싫어.
4: 싫어.
2: 하지 마.
4: 하지 마.
2: 잘했어. 얘들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꼭 이렇게 말해야 해. 당당하게.
4: 네. 당당하게. 네.
7: 누군가 허락도 없이 방문을 열려고 하네.

0: 사라졌어요. 팅동쌤.
1: 어.
0: 그런데요. 내가 친구 방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말이야, 정말 좋은 궁금증이야. 자, 얘들아, 그럴 때는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 해.
2: 동의요?

0: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똑똑똑! 방문을 두드려요!
0: 그렇지! 동의를 구하는 건 뭔가를 해도 되는지를 묻는 거야. 친구 방에 들어가고 싶다면 똑똑똑 하고 먼저 좋아요. 동의를 구해야지. 친구가 문을 열어줬다면 들어오는 걸 허락한 거야. 하지만
1: 좋아요.
0: 만약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 마음도 이해해 줘야 해.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1: 맞아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2: 친구 마음도 중요하니까요.

0: 그런데 얘들아,
1: 네?
0: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동의를 구해도 절대 넘어오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
2: 그게 뭐예요?
3: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는 것처럼 우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지. 옷 속에 입는 옷이 또 있죠?
2: 네, 있어요. 속옷이요.
3: 맞아요. 속옷. 옷을 입고 또 속옷을 입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해서 꼭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누구도 그 부분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면 꼭 도움을 청해야 해.
1: 그런데요. 만약 너무 떨려서 안 돼. 싫어. 하지 마.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4: 그래. 그럴 수도 있어.
0: 너무 무서워서 싫어! 라는 말을 못하거나 또는 부끄러워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지.
1: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슬퍼질 것 같아요.
0: 맞아. 네. 그러면 비밀이 생기게 되는 거야.
3: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비밀.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자꾸 숨기고 싶을 거야.
1: 그런 비밀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요.
3: 맞아. 그런 비밀은 내 몸에, 내 마음에 아주 나빠. 물론 그렇지 않은 비밀도 있지.
5: 맞아요. 깜짝 생일 파티 같은 거.
6: 맞아. 그런 건 비밀로 해야지.
7: 맞아. 저번에 내 생일 파티 나한테는 비밀로 했잖아.
3: 그래. 그런 건 기쁘고 재밌고 생각하면 기분 좋은 그런 비밀이지.
7: 재미있고 즐거운 비밀만 있으면 좋겠다.
5: 맞아. 날 슬프게 하는 비밀은 싫어. 나도.
0: 얘들아.
1: 네? 네.
0: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프지?
2: 네.
5: 빨리 화장실 가야 돼요.

0: 맞아. 그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비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어떻게 해야 하지?
0: 자, 바로 믿을 수 있는 어른 찾기.
1: 네.
0: 댕구야,
2: 네.
0: 댕구랑 샤샤는 이번에 있었던 불편한 일, 왜 딩동쌤이 보는 우체통에 그림 그려서 넣어놨어?
3: 네, 그건요. 댕구는 딩동쌤을
2: 샤샤는 딩동쌤을 믿으니까요.
0: 딩동쌤을 믿어줘서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우리가 다 같이 나눌 수 있었잖아.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니?
1: 엄마, 아빠요.
4: 저는 우리 할아버지요.
1: 딩동쌤도요.
0: 그래, 고마워. 얘들아, 나쁜 비밀이 생기고 또 마음에서 삐요삐요 사이렌이 울리면 지금 말해준 것처럼 너희들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꼭 얘기해야 해. 왜냐하면
1: 믿을 수 있는 어른은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하니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0: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0: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1: 저는 제일 멋진 케이크!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만드는 블록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그럼 이제 알파벳 도미노를 세워볼까요?

0: 지부용은 번개맨. 번개유치원의 영웅은 나, 천둥. 오늘도 난 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다. 최선을 다해.
1: 6화, 영웅이 되고 싶어요.
2: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 누구인가?
0: 아, 저건, 가위? 위험해! 내가 오려줄게.
3: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해. 괜찮아.
2: 도영아, 내가 도와.
4: 오, 땡큐. 괜찮아.
2: 내가 받쳐줄게.
4: 우리 엄마가 실수도 연습이라 했다고.
2: 그래? 알았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없단 말인가?
1: 자, 강희 친구. 이제 혼자서도 화장실 갈 수 있게 돼서 선생님은 너무 기뻐.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했지. 짜잔. 자, 이제 후 하고 촛불 꺼볼까?
2: 네. 불이라고?
1: 자, 하나, 둘,
2: 강희야,
1: 셋.
2: 강희야, 불을 위험해.
1: 오케이.
2: 이건 너무했나?
5: 친구들, 내일 봐요.
6: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3: 안녕.
1: 친구들, 부모님 금방 오실 거야. 나랑 같이 기다리고 있자.
0: 네.
1: 오, 이분 예쁜데.
0: 괜찮으세요?
5: 어, 괜찮어, 괜찮어. 아이고!
2: 아, 어. 여기서 너무 맞으면 안 돼. 번개. 파워.
5: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 아, 이렇게 작은 녀석이 이렇게 큰 할미를 구하다니.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에 영웅이 있어요. 영웅이 대단해.
4: 영웅? 오, 대단한데.
2: 나보고 영웅이래. 영웅.
4: 얘들아, 어제 엄청 신기한 일이 있었다?
0: 뭔데?
7: 뭔데?
4: 어떤 할머니가 조심히 걸으려고 밀고 다니는 거, 그거 뭐지? 보행기! 아, 맞아 맞아. 보행기랑 같이 막 쓰러질 뻔했는데 천둥이가 슝 날아와서 탁 잡았어.
7: 진짜야?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네가 봤어?
4: 쓰러질 뻔한 걸 보긴 봤는데. 아, 뭐 아무튼 되게 멋졌어.
3: 어쨌든 천둥이가 좋은 일 한 거네.
2: 친구들 안녕.
3: 왔네, 우리 동네 영웅.
0: 뭘 그 정도 가지고.
3: 할머니를 구했다며?

0: 그래서 제가 슝 달려가서
1: 달려가서
0: 달려가서 부인이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법륜처럼요.
2: 세상에.
3: 업었다? 천둘 친구, 왜 안 한 일을 부풀려 말하는 거지?
4: 그 정도면 업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
5: 나도 이제 영웅이 되는 거야. 번개 유치원 천둥맨.
6: 넘어지 혼난 거 어쩌다가 잡아줄 거는
1: 뭐? 영웅?
6: 거기다 거짓말까지 쳤어.
7: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허.
6: 맞아.
7: 허.
8: 번개맨이 아끼는 어린이가 허풍쟁이라.
6: 그래, 저 아이를 우쭐하게 만들어서 번개맨을 괴롭게 하는 거야. 따라와. 아, 따가왕님, 저 아이의 허풍을 멀리 멀리 퍼뜨릴 무기를 내려주소서.
9: 주소서서서서서.
10: 따가따가 따가.
6: 지셨다. 소문 붙지. 소문아.
10: 가자라.
6: 사실은 할머니를 보행기에 태워보낸 것뿐인데.
10: 아이요.
11: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감. 죽어요.
6: 소문아. 어요. 가자라. 어요.
11: 소문아. 어요. 가자라. 어요.
0: 천둥이라는 언니가 심폐소생 소유했다고?
12: 영웅이네 영웅.
13: 유치원 어린이가 보행기랑 할머니를 들었대.
14: 아니 비행기래.
13: 대박.
15: 그런 거 같대.
16: 아, 진짜? 어.
17: 속보입니다. 번쩍마을의 어린이가 실신한 할머니를 구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원구 기자.
18: 저는 지금 할머니를 구한 영웅 천둥이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19: 헐, 나 지금 TV 나오는 거야?
0: 아니, 그 말고 천둥이 진짜 못해. 왜 눈물이 나지?
18: 천둥이 어린이, 오른손엔 할머니, 왼손엔 보행기를 들고 병원까지 뛰어가셨다면서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보행기가 저한테 쓰러졌어.
18: 네,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병원비까지 다 내셨다니 정말인가요?
0: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 따가.
21: 번개맨
20: 따가.
21: 보고 있니?
20: 따가, 따가.
21: 너의 소중한 나이를 얼마나 약한지.
11: 좋나?
6: 어여!
11: 커져라!
6: 어여!
21: 이건 시작에 불과해.
1: 우리 번개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기자님, 우리 번개 유치원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18: 하시죠.
1: 세상에. 여보세요? 오랄라, 어머나 세상에, 더 빠르게 잡지라고요.
0: 왜 이렇게 된 거지?
1: 천둥이, 천둥이.
0: 왜 이렇게 된 거지? 부인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법륜처럼요. 아니야.
6: 천둥아.
3: 천둥 친구.
1: 올랄라.
0: 어떡하지?
21: 야!

0: 고객을 흔들 거든 말쟁이 뻥쟁이로 만들어주지.
1: 천둥이가 심폐소생술을
2: 했대. 할머니를 어겼대.
3: 할머니가 100kg가 넘는데.
4: 할머니를 한 손으로 들었대.
1: 언니는 도와주세요.
3: 천둥아!
5: 으아! 으아! 으아! 으아!
3: 멈춰, 풍괴물!
0: 풍괴물! 풍쟁이나 영웅은 있어! 세상에 영웅은 없어!
1: 아니거든?
3: 틀렸어! 번개, 불꽃! 으아!
1: 번개맨
4: 할머니를 한 손으로 들었대.
1: 번개맨
3: 할머니가 100kg가 넘는데.
0: 감사해. 어떻게
1: 지면 안 돼요.
0: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고.
1: 번개맨
3: 이제 그만 사라져라, 풍괴물. 번개!

0: 영웅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네.
1: 전동 친구? 그네 같이 탈까?
0: 마음대로 하세요.
1: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 봤거든. 천둥 친구 그때 정말 멋졌어. 근데 말이야, 진짜 멋진 게 뭔지 알아?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는 생각.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야. 천둥 친구가 가진 그 마음.
0: 한봉기 선생님. 응?
2: 꼭 번개맨 같아요.
1: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천둥 친구.
0: 농담이에요, 농담.

0: 이거 무서운 애 아니야.
1: 진짜?
0: 그럼
2: 우리가 같이 도와주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갈 거야.
1: 같이?
0: 같이!
2: 하나, 둘, 셋. 무당벌레야, 조심히 잘 가.
1: 이게 얼마나 날소풍이야.
0: 오늘 봄소풍 게임에서 이기면 저기 저 트로피를 준대.
3: 1등 내 거야.
4: 자, 긴장하지 마시고 출발.
5: 안 돼.
6: 포켓몬 대기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7: 예.
6: 포켓몬 태그스타.

0: 선풍이야.
1: 그니까.
2: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0: 응. 바람까지도 솔솔 불고 좋네.
3: 오늘은 어딜 갔나 했더니 신나는 봄 소풍? 참나.
4: 아차, 봄이라 그런가? 아, 이상하게 마음이 몽글몽글 살랑살랑 따뜻해.
3: 아차차,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봄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5: 그러고 보니 검개맨이 엄청 열심히 준비 중이야.
3: 그럼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지.
5: 그렇지. 우리가 이 소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자고.
6: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 오늘 봄 소풍 게임에서 이기면 저기 저 트로피를 준대.
7: 없네?
0: 그러게? 1등 한 명한테만 주나봐.
8: 1등 한 명한테만 준다고?
7: MVP 트로피?
6: 엄마,
7: 이거 1등한테만 주는 축구 트로피 맞지?
9: 그럼 딱 한 명한테만 주는 최고의 상.
7: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한국에서 1등. 아, 아니, 아니. 전 세계에서 1등. 1등은 내 거야.
9: 아, 아쉽다. 이 문제 딱 하나 틀렸네.
0: 아니야. 깜빡했어. 몰라서 틀린 거 아니야.
9: 도영아,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실수도 실력이라고.
0: 있잖아, 엄마. 1등 하면 기분이 어때?
9: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나만 독차지한 기분이랄까? 1등은 딱 한 명만 가질 수 있잖아.
0: 딱 한 명만?
8: 1등은 내 거야. 절대 뺏길 수 없어. 1등 트로피는 내 거라고.
3: 어휴, 우리 병아리들 너무 삐약삐약 시끄럽고 또 아니 귀엽기도 해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5: 혹시 너희 중에 이런 거 필요한 사람 없니? 짜잔! 이건 나만 1등이라는 배지야. 이걸 가슴에 요래요래 달면 모든 게임에서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단다.
0: 1등? 글쎄요. 슈퍼 아이돌 배지다 어디. 관심 없어.
6: 그니까.
0: 아, 죽이네. 그게 뭔데?
6: 저요, 저요, 저요, 저요.
5: 어, 그래? 어, 근데 어쩌지? 하나밖에 없는데.
6: 저요! 저 주세요!
5: 그래.
0: 나도 갖고 싶은데.
3: 어라라! 여기에 하나가 또 있네. 자.
0: 감사합니다.
3: 아싸. 아싸! 1등!
0: 이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10: 모두 다 모여 좋아요.
11: 네!
10: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봄 소풍을 맞아 원장 쌤이 준비한 첫 번째 게임은 바로

0: 좋았어.
1: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0: 자, 시작.
1: 뭐지? 지렁이? 오글. 아, 오징어!
0: 다음 문제.
1: 캐스터넷을 먹어?
0: 캐스터넷 타임아웃! 시간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1: 잘했어.
0: 예. 잘했습니다. 시작!
1: 잘한다.
2: 그거. 원숭이?
1: 우와!
3: 맞추네. 아직 한 문제. 괜찮아.
0: 다음 문제.
3: 이거 못 맞히겠지?
0: 뭐지?
2: 공지하겠다.
0: 뭐지?
2: 고래.
0: 와, 진짜 잘한다.
3: 1등은 내 거야.
4: 1등은 전 내 거.
1: 잘한다.
0: 잘하는데?
3: 근데 1등 트로피는 내 거라고.
0: 짜잔.
2: 티라노사우루스?
0: 여보세요?
3: 세 문제만 맞히면 내가 1등이야. 차대요, 파이팅!
0: 시작!
5: 아니, 저걸 어떻게 맞히냐고!
3: 저건 진짜 못 맞힐걸? 짐작하자.
0: 잘한다.
3: 뭐지?
2: 진짜 어렵다.
1: 좀 어렵다.
2: 와, 진짜 어렵다.
0: 우와! 잘한다!
5: 딸기!
0: 우와!
5: 아, 아까 하나 좀 맞췄어도.
0: 이상해!
1: 잘한다!
0: 정말 잘한다! 시간 있어!
5: 자, 네.
0: 다음 문제!
5: 안 돼! 이걸 맞히면 차도용이 1등이야!
1: 우와! 우와!
5: 코끼리?
0: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3: 1등 트로피는 내 거야.
2: 무슨 소리?
3: 1등 트로피는 내 거야.
6: 이번 게임은 2인 삼각 게임.

0: 좋아요.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2인 삼각 게임은 둘이서 편을 하고 어깨 동무를 한 다음 마주붙은 발목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쭉 한 바퀴 돌아서 출발지로 먼저 들어오면 승리! 오! 좋아요.
1: 최강 파워! 얍! 뿅!
2: 뭐야? 우리 둘이 같은 편이네? 우리가 1등이겠지?
0: 자, 긴장하지 마시고 출발!
3: 형, 뭐 하는 거야?
4: 빨리 가야 돼.
5: 알아. 나도 가려고 했어.
4: 아, 빨리, 빨리.
5: 아,
4: 저거.
5: 묶인 발이 먼저 가는 거야? 안 묶인 발이 먼저 가는 거야?
4: 당연히 안 묶인 발 먼저지. 제대로 좀 해. 아, 뭐해?
5: 아, 나도 가려고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늦었다고.
4: 나도 안다고.
6: 웃어. 그래, 잘한다.
0: 빛나 천둥 승리! 원장님도 정말 대단하신데요?
5: 야, 아버지 왜 넘어져?
4: 뭐? 처음엔 너는 너무 좋잖아!
5: 아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졌는데?
4: 너 때문에 졌거든?
5: 나 때문이거든?
4: 왜 나 때문인데?
5: 그러게 왜 넘어져?
4: 아가씨 너만 아니었어 너?
5: 나 때문이거든?
7: 더 싸워라! 싸워라!
5: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2: 그러니까 이상해.
0: 친구들, 이 배지 어디서 난 거니?
5: 저기 사람들이 공짜로 줬어요.
2: 저기 저 사람들.
8: 맞아요.
2: 맞아요. 저 사람들이 방금 전에.
6: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불량품을 줘. 한동길 쌤, 애들 좀 잘 부탁해요. 거기서. 아주 그냥 이상한 하나 서보신다.

0: 이 캠핑장에 오. 동물이 숨겨져 있어요.
1: 재밌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3: 자, 그럼 어디 잘 고쳤나 확인해볼까?

0: 네, 영웅들은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1: 영웅?
2: 네, 영웅들의 친구 저희 영웅 마법 상점에서 이번엔 최신상 망토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급 영웅들을 위한 특급 망토, 황금 망토입니다.
1: 황금 망토?
0: 모델 한번 보세요. 저렇게 어깨에 무심한 듯 툭 걸쳐도
2: 우주 최강 히어로 분위기가 와!
0: 오, 정말 멋지네요.
2: 네, 가격은요? 하트몬드 100개!
0: 세상에! 하트몬드 100개라니! 너무 괜찮다!
2: 네네.
0: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은 바로 저희 영웅마법 상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 하트몬드 100개!
2: 자, 저희가 이 제품만 준비했느냐?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자매품 실버 망토도 있습니다.
2: 그렇죠. 망토하면 저희 영웅 마법
1: 하트몬드 100개가 어딨어. 지금 하트몬드 10개도 없는데.
3: 잘못 배달된 선물.
4: 다 고쳤습니다, 킁킁 시장님.
5: 고마워요, 우주로.
4: 그럼.
5: 잠깐만요, 우주로.
4: 예?
5: 매번 우리 딩동시 물건들을 공짜로 고쳐줘서 말이죠. 그 보답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킁킁.
4: 에, 선물이요?
5: 네. 우주로 같은 영웅에게 꼭 필요한 특급 선물이죠. 아, 잠시만요. 킁킁.
4: 영웅에게 꼭 필요한 특급 선물?
5: 자!
1: 아! 황금 망토! 가 아니라 수건이네요.
5: 네, 맞아요. 특급 보송이 수건이에요. 평소 운동하느라,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릴 우주로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킁킁.
4: 아, 그 수건. 아, 저한테 정말 이게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이 수건.
5: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군요. 킁킁.
1: 아, 그럼 그렇지. 그 비싼 황금 망토일 리가 없지. 에, 마시멜로. 그 샤르르 쿠키 한 개만 주어.
3: 잠시만 기다리라요.
1: 아, 황금 망토! 가 아니라 그 식탁보네.
6: 새 식탁보다로. 어떠냐로? 카페가 화사해지겠지로?
1: 그래, 그 아주 화사해지겠군. 아, 우주로 정신 차리자. 아니, 황금 망토는 잊어버려.
7: 우주로!
1: 아, 황금 망토!
7: 어? 우주로, 왜 그래? 괜찮아?
1: 아, 미안. 내가 며칠 잠을 못 잤더니 그 막 헛것이 보이나 봐. 아이, 좀 쉬러 가야겠어. 핫돌.
8: 방금 우주로가 황금 어쩌고 했지 않았어?
1: 난 우주 최강 히어로 캡틴 우주로. 황금 망토.
9: 그러니까 지금 우주로가 황금 망토에 푹 빠졌다 이 말이야?
7: 빠져도 아주 푹 빠졌지.
8: 아, 얘들아, 곧 있으면 우주로 생일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우주로 생일날 황금 망토를 선물하는 거 어때?
10: 좋은 생각이다.
7: 근데 그거 엄청 비쌀걸.
9: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7: 자,
9: 어디 보자.
1: 하트몬드 100개.
3: 뭐? 하트몬드 100개라뇨?
8: 모두 하트몬드 얼마나 가지고 있어? 난 5개.
7: 나도 5개.
11: 난 1개.
9: 넌 어떻게 하트몬드가 한 개밖에 없냐? 하트몬드 좀 모아라.
11: 그러는 넌 얼마나 있는데?
9: 에? 나? 난 무려 여섯 개나 있다고.
8: 맛이랑 멜론은?
6: 얼마 전에 오븐을 새로 사는 바람에
12: 우리도 하트몬드가 여덟 개밖에 없다죠.
9: 그럼 다 합쳐서 스물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이 황금망토는커녕 실버망토도 못 사겠다.
10: 어쩌지?
9: 어? 비닐망토 괜찮은데? 가격도 싸고 방수 기능도 되고 미세먼지도 막아준대.
8: 그럼 비닐망토로 살까? 황금망토랑 실버망토보단 못하지만 선물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주로도 우리 마음을 알아줄 거야.
11: 좋아. 그럼 비닐망토다.
8: 오늘이 드디어 우주로 생일이지?
10: 응. 망토는 잘 주문했지?
9: 당연하지. 오늘까지 배달해달라고 부탁해놨지.
10: 택배 왔나 보다. 가보자, 얘들아.
9: 그래, 가보자.
13: 우주로.
1: 예, 킹킹 시장님.
13: 우주로 앞으로 택배가 왔어요.
1: 예, 그 택배요?
13: 네. 영웅 마법 상점에서 왔군요.
1: 영웅 마법 상점?

0: 얘들아.
1: 생일 축하해, 우지로.
0: 고맙다, 얘들아.
2: 우지로, 그 택배도 우리가 보낸 거야.
3: 평소에 딩동씨를 지켜줘서 고마워, 우주로.
0: 아이, 친구들, 이거 너무 감동이잖아.
3: 우리가 제일 좋은 걸로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하트몬드가 부족해서 싼 걸로 샀어.
0: 아, 아니야, 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든 정말 기쁠 거야.
4: 호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군요. 킁킁.
0: 그럼 선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황금망토잖아, 이거! 오.
3: 뭐지?
5: 아, 진짜 황금망토잖아!
0: 아, 이렇게 비싼 걸.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4: 우주는 정말 좋겠군요.
5: 어? 뭐야? 장난감 녀석들이 무슨 하트몬드가 있어서 저 비싼 황금망토를 산 거지?
6: 그러게요.
7: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
6: 수상한데?
8: 도대체

0: 다시 확인해 봤는데 난 정확하게 비닐망토를 주문했다고.
1: 그럼 영웅 마법 상점에서 물건을 잘못 보낸 거란 말이야?
0: 아, 그런 것 같아.
1: 상점에 얘긴 했어?
0: 아니, 못했지.
2: 어쩌지? 사실대로 말하기엔 우주로가 너무 좋아하는데.
3: 야! 야! 난 우주 최강 히어로 황금 망토의 주인 캡틴 우주! 체크! 가자!
4: 그렇게 된 거였군.
3: 친구들, 내가 도와주지.
2: 고마워, 우주로.
3: 고맙긴 뭘. 자, 나에게 우주 최강 히어로 이 황금 망토 전하.
1: 그렇지. 근데 사실은 우주로 이건...
5: 공룡아, 우리 좀 도와주려죠.
3: 잠시만! 마시와 멜로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 것 같군. 황금망토와 출동! 괜찮나, 마시멜로? 고맙긴 뭘. 나에겐 우주 최강 황금 파워 황금 망토가 있으니까 뭐든지 시키라고. 이거 어디 둘까?
5: 그건 카페 뒤에 두라로.
3: 알겠다로.
5: 어쩐다로.
6: 역시 말 못하겠다요.
7: 어때? 마음에 들어? 이 사진 건지려고 사진을 무려 500장이나 찍었다고.
3: 오, 좋아, 좋아. 아주 멋있게 나왔는걸?
1: 우주로!
3: 한치만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1: 아니, 뭐 그냥 구경 어떨까? 징동시에 우주로의 황금망토 소문이 자자해서 말이지. 뭐 친구들이 하트몬들 모아서 사준 거라지?
3: 에이, 맞아. 에이, 아주 멋있지? 마음껏 구경해도 좋다.
1: 역시 하트몬드 100개짜리라 그런지 멋있긴 하네. 근데 그거 알려나 몰라? 이 황금망토의 주인이 과연 우주로일까?
3: 너 그게 무슨 소리냐?
1: 노라라, 얘기해봐. 이 황금망토가 정말 너희들이 준비한 우주로의 선물, 맞아? 너희들이 정말 하트몬드 100개를 모았다고?
7: 그럴걸?
1: 만약 이 황금망토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주로가 잘못 입고 있다면? 우주로가 망신을 당할 텐데. 뭐 그래도 말 안 할 거야. 영웅 마법 상점에 전화 한번 해야겠네. 우주로가 황금망토를 잘 받았다고 말이지.
7: 안돼! 우주로, 사실은 영웅 마법 상점에서 물건이 잘못 배달 왔어.
3: 뭐라고?
7: 우주로, 네가 너무 좋아해서 말을 못했어. 우리가 주문한 건 황금망토가 아니라 비닐망토였어.
3: 이럴 수가. 이 황금망토가 잘못 배달 온 거라니. 이럴 리가 없어.
1: 뭐 물건이야 잘못 배달 될 수도 있지. 그냥 이봐, 모른 척 해줄게. 대신 앞으로 나한테 정의가 어떤 일, 뭐 착한 일, 못된 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럼 난 간다.
3: 이걸 어떡하지? 에이, 어떡하기만 어떡해. 상점에서 잘못한 거니까 상점 책임이지. 그냥 입어. 아니야, 우주로. 상점에 전화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황금망토는 네 것이 아니야. 황금망토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0: 이제 울테면 와봐라 이 몬스터 바람아! 하! 하! 하!
1: 올해 축제도 잘 부탁해요. 쿵쿵.
2: 예, 쿵쿵 시장님. 앞으로 있을 불꽃 축제 저만 믿어주십시오.
3: 우리의 친구 정의의 우주로 만세! 만세!
4: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뿌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good friend.

2 3 4

1, 2, 3, 4, 5. 1, 2, 3, 4, 5.

7, 6, 5, 4, 3, 2, 1, 10, 9, 8, 7, 6, 5,

0: Next number after 5. 4. What's the next number after 9? 8. Let's count backwards together. 10, 9, 8, 7, 6, 5, 4, 3, 2, 1. Good job!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순환기계!
1: 중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야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샴푸?
1: 샴푸.
0: 투스브러쉬?
1: 투스브러쉬.
2: Hey, did you ever know this?
3: That's Whoa, doggy!
4: Wow.
3: Hey, doggy!
4: Hey, doggy!
3: What's this?
5: Mr. Worrying, is this your toothbrush?
2: Oh?
4: Yeah, that's my toothbrush. Mm? Mr. Kidding, is this your toothbrush?
5: Yeah, that's
4: doggy.
5: Mine. It's mine.
4: Doggy, oh, did you use our toothbrushes? Doggy! You've got your own toothbrush.
5: Yuck. I don't want this.
4: Doggy.
5: Yuck.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체 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자동차 경주할래?
1: 재밌겠다.

0: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당구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2: 밖에 나가

0: 그럼 어디에서 할까? 어?
1: 저기 어때?
2: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 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 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0: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3: 얘들아, 어? 여기 봐.
4: 여기에서도 하자.
0: 좋아.
2: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도도.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I'm making something spicy and delicious. 매콤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I'm making spicy halabong meatballs. 매운 halabong meatball 만들어 볼 거예요.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입니다. We have breadcrumbs, 빵가루. We have ground beef, 다진 소고기. We have parsley. 네, 저는 파슬리 되게 좋아해요. We have honey mustard. We have ground parmesan cheese. We have onion, 양파. Minced garlic, 다진 마늘. We have rosemary. 우리 로즈메리도 있고. We have 한라봉 marmalade. 네, 그 한라봉 잼 쓸 거예요. We have one egg, 달걀. We have vinegar, 식초. Sriracha sauce, 시라차 소스요. And we have olive oil. 솔직히 요리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재료 너무 많이 있어요. 괜찮아. 홀라 아저씨, 할 수 있어. 파이팅! To make our meatballs, we need to chop the parsley and the onion. 네, 우리 meatball 만들었을 때 우리 파슬리하고 양파 잘라야 돼요. First, the parsley. 우리 제일 밑부분 잘라도 돼요. 우리 이거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모여서 자를 거예요. We're gonna cut like this. 그리고 마지막 한번 탕탕 할 거예요. Our parsley is ready. And now the onion. We want small pieces of onion. 우리 아주 작게 잘라야 돼요. Let's cut our onion like this. 우리 먼저 이 조각을 얇게 썰어요. 얇게 잘라요. 또 손가락 조심하세요. 그리고 파슬리처럼 조금 짧게 잘라요. Good. Our onion is ready. Now we can make the meatballs. 네, 이제 meatball 만들어 주세요. Lots of ingredients go into the meatballs. We add the beef. We add the breadcrumbs. We add the onion. 제 소고기, 빵가루, 양파. We add the parmesan cheese powder. 우리 파마산 치즈도 넣고. Our minced garlic. 우리 다진 마늘. 그리고 our parsley. 우리 파슬리 들어갈 거야. And now, we mix. But it's too dry. 예쁘지만 너무 드라이하다. We need something to help it stick together. 그 스티키스티키한 재료 하나 필요해요. We need one egg. 네, 우리 달걀 하나 쓸 거예요. Crack the egg. And we whisk. Now we can add the egg. Into the mix. And a pinch of pepper. The pinch of salt. And mix. Like this. 빵가루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섞여야 해요. Have to mix all the breadcrumbs with the egg. And now we need gloves. 네, 이제 장갑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0: meatball 만들 수 있어요.
1: So we use our hands to mix everything together.
0: 밑에 있는 부분도 다 섞여서 해야 해.
1: Make sure you mix it all.
0: 다 섞였을 때 우리 볼 만들 수 있어요.
1: 네. We take the meat mixture and we roll into a ball like this. You can see the breadcrumbs and the parsley and the onion and the meat all mixed together.
0: 5 balls.
1: 네.
0: 우리 밑볼 이제 요리할 수 있어요. 우리 뜨거운 물 넣을 거예요.
1: We're going to put them in boiling water for about 5 minutes.
0: 5분 정도 물에서 요리할 거예요.
1: So now we can add the meatballs.
0: 네. 우리 밑볼 조심하게 물에 들어가고 5분 기다려야 돼요. 많이 안 만져도 돼요. 왜냐면 물에서 요리했을 때 다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밑볼에 춤 춰요. 자기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춤추는 거예요. 5분 다 됐어요. 이제 배도 돼요? 안에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 먹을 수 있지만 맛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프라이팬에 색깔이 골든 브라운 됐을 때 훨씬 더 맛이 날 거예요.
1: Now let's fry the meatballs.
0: 네.
1: We add the olive oil. And now we can add the meatballs. 1, 2, 3, 4, 5.
0: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1: And we can turn them. 한번 뒤집을까요? Turn and turn. And turn and turn.
0: 아, 색깔이 변했어요. 너무 좋아요.
1: While the meatballs are cooking, let's make our sauce.
0: 네, 우리 밑볼 프라이팬에 요리하면서 우리 빨리 소스 만들 수 있어요. 그 한라봉 소스.
1: You put in the vinegar and the sriracha and the halabong marmalade and the honey mustard and we stir.
0: Yes. 아, 색깔도 되게 예뻐요.
1: It's a beautiful spicy orange.
0: 왜냐면 우리 할라봉 들어갔어요.
1: Okay, that's ready.
0: 다 됐어요. 이제 밑볼 같이 넣어도 돼요.
1: So you want to cover your meatballs in the sauce.
0: 네, 우리 모든 밑볼들이 앞, 밑, 옆, 위 다 소스에 필요합니다.
1: All done. Our meatballs are done. But we need one more thing.
0: 우리 밑볼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하나만 더 필요해요.
1: We need rosemary.
0: 네, 이 작은 허브 진짜 맛있어요. 하지만 향이 좀 강해. 그래서 많이 안 써드려요.
1: We put a little here. We put a little here. 조금만 이쪽 저쪽 이렇게. And now our spicy halabong meatballs are finished.
0: 우리 매운 할라봉 밑볼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보기. 아하. 얼마나 매운지 한번 볼까요?
1: You can taste the orange. 그 한라봉 오렌지 맛이 너무 달콤해요. 와우.
0: 맵지만 그냥 달콤하게 만들어도 돼. 하지만 진짜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고춧가루, 고추장 넣어도 돼요. We made spicy halabong meatballs. Next time, spicy? 우리 매운맛 음식 만들어볼까? 아니면 순한 맛 음식 만들어볼까? 아니면 달콤한 맛? Come back soon and I'll show you another recipe. Bye-bye!

0: 아이스크림 트럭.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Dance with Big Nanny.
2: Room, room,
3: room, room.
4: Hungry.
2: Hungry.
5: To call Big Nanny?
6: Uh-huh. Uh-huh. Uh-huh.

Mix everything together. Hurry up.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승환길길.
0: 주물 상처엔
1: 덕분말.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고추대.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지난 이야기. 지도에서 볼 때랑 그림조끼 구조대가 되기 위해 아지랑이 섬으로 떠난 이다와 뿌기. 길을 몰라 헤매던 중 위험에 처한 고래를 돕게 되고 고래가 아지랑이 섬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과연

0: 이다와 뿌기는 무사히 아지랑이 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매너티를 구한 이다!
1: 그린 조끼 구조대 신입 선발 테스트!
2: 이번 순서는 바로바로
3: 할시룬 테스트!
4: 할시룬? 할시룬 테스트는
0: 뭐고? 자, 우리가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하려면 팔 힘이 좋아야 하는도도. 그럼 첫 번째 대결 팀, 황제 펭귄과 소아 친구. 와.
2: 자, 그럼 바로 준비.
3: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2: 아지랑이 섬까지 얼마나 남은 거지?
5: 글쎄. 근데 벌써 새로운 그린조끼 대원들 뽑은 거 아니겠지?
2: 에이, 설마. 빨리 가자.
3: 힘내자, 힘내자.
2: 뭐지? 방금 우리를 밀어낸 게?
5: 그러게.
2: 밑에서 누가 장난을 치나?
5: 잠깐만.
6: 저건
2: 왜? 뭔데?
6: 매너티.
2: 매너티?
6: 바다소의 인종인데 덩치는 크지만 성격은 온순한 친구야.
2: 그럼 우릴 밀어낸 게 매너티라고?
6: 글쎄, 가서 물어볼까?
2: 좋아, 잠수!
6: 매너티!
7: 아, 깜짝이야! 미안, 괜찮아?
2: 뭐야, 아까부터 우리 밀어낸 게 네 방귀였어?
7: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우리 매너티들은 항상 방귀 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실수를 했네.
6: 아니, 왜 늘 방귀 낄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7: 그건 우리 매너티들은 방귀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 뱃속에 가스를 가득 채우면 동실 위로 떠오르고, 뱃속에 가스를 내보내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지.
6: 우와,
2: 완전 신기해.
7: 아무튼 미안. 아, 맞다. 혹시 너희들 내 친구 못 봤니? 나랑 비슷하게 생긴 매너티.
6: 글쎄,
2: 못 봤는데 왜?
7: 호수로 나간 내 친구가 돌아오질 않아.
6: 호수는 왜 갔는데?
7: 그게, 우린 바다에 살지만 바닷물을 마시지 않아. 바닷물은 짠데 우린 짠물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물 마시러 강이나 호수로 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오지. 근데 물 마시러 간 친구가 돌아오질 않아.
2: 호수가 어느 쪽인데?
7: 저쪽. 실은 내가 호수 쪽으로 가봤는데, 물이 왜 이렇게 차갑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왔거든.
2: 그럼 내가 호수에 한번 가볼게. 가서 네 친구들도 찾아볼게.
6: 그럼 나도 같이 가.
2: 좋아, 가자.
6: 가자.
7: 조심해, 얘들아.
6: 근데 여기 정말 물이 많이 차갑네.
2: 이게 다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이야.
6: 기후변화?

0: 내가 책에서 봤는데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면서 어떤 곳은 너무 뜨거워지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차가워진대. 그래서 차가운 물을 견디지 못하는 상어, 매너티, 바다거북 같은 친구들이 많이 죽기도 한대. 가만! 그러고 보니 뿌기도 바다거북? 뿌기야! 뿌기야! 정신 차려, 뿌기야! 뿌기야!
1: 뭐지? 여기 어디야?
0: 뿌기야, 괜찮아? 안 되겠다. 너 먼저 돌아가. 호수는 나 혼자 갈게.
1: 아니, 그래도...
0: 아니야, 진짜 괜찮아. 가, 어서. 얼른.
1: 그럼 이다야, 조심해.
0: 응?
1: 얼어 죽을 뻔했네.
0: 어떡해.
2: 호수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얼음이네? 얼음 때문에 길이 다 막혀있어.
3: 거기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0: 혹시 매너티?
3: 응, 나 매너티 맞아. 나 여름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어.
0: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거였구나. 역시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이었어. 기다려, 내가 얼음을 깨볼게. 예! 이! 예! 야! 아! 아야! 아! 안 되겠다. 의지 음료수이다. 꼭 매너티를 구한다.

0: 얼음이 부서졌다. 우와. 자. 자. 우와. 친구야. 정신 차려봐, 친구야.
1: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괜찮아. 이다야.
0: 날 구하려고 얼음벽을 깨고는 정신을 잃었어.
1: 아, 이다야, 어떡해. 그림조끼 구조대가 있었지? 그림조끼 구조대, 도와줘!
2: 과연 발씨름 테스트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 잠깐만! 어? 도도, 이것 봐! 구조열정이야!
2: 발씨름 스탑!
1: 내 친구 이다가 맨허튼을 돕다가 쓰러졌어요. 도와줘요, 그림조끼 구조대.
2: 어떡해. 알아, 쭈도, 금방 갈게요.
3: 그림조끼 구조대 이다를 구하러
4: 출동.
5: 저기야, 저기.
3: 알겠어, 도도.
2: 저도 여전히 마법으로
6: 이다는 깨어나 쫓아쫓아.
7: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이다야, 괜찮아?
0: 그린조끼 구조대가 널 구했어.
7: 그린조끼
5: 뭐? 그린조끼 구조대? 어디?
4: 여기!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하는데? 오로라 공주의 탄생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로라 공주?
0: 공주가 태어났나 봐.
1: 맞아. 저 멀리 머나먼 왕국에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이 사건은 바로 이 초대장에서부터 시작됐지.
2: 이 초대장에서?
1: 이 초대장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
3: 우리 귀여운 오로라 공주 쭈쭈쭈쭈.
4: 왕은 왕국의 요정들을 초대했는데 요정들은 저마다 공주에게 축복을 내렸지.
5: 공주님께 지혜로운 물,
6: 공주님께 아름다운 마음씨를,
7: 공주님께
0: 잠깐! 누가 나 빼고 파티하니?
8: 나뿐만요?
0: 이 중요한 파티에 나를 초대하지 않다니. 귀엽네. 난 축복 대신 저주를 내리겠다.
8: 뭐라고?
0: 야! 오로라 공주는 16살이 되면 물레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아!

0: 안 돼!
1: 오로라 선생님!
0: 멈춰! 멈춰!
2: 여기서 문제!
3: 아하! 내가 맞출 거야!
2: 마녀가 말한 물레는 어떤 것일까요? 1번일까? 2번일까?
4: 2번은 얼레인다.
5: 얼레?
4: 엿 날릴 때 줄 감는 도구를 얼레라고 해.
5: 아하! 그럼 1번이 물레네.
2: 딩동댕!
5: 예! 근데 물레가 뭐야?
2: 아, 물레는 솜이나 털, 고치에서 실을 뽑는 도구인데 뾰족한 바늘이 있거든.
0: 16살에 물레 바늘에 찔려 죽는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오로라 공주.
6: 잠깐만요, 임금님. 제가 아직 공주님께 축복을 드리지 않았어요.
0: 그렇다면 저주를 풀 수 있겠소?
6: 아, 마녀의 저주가 너무 세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아, 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0: 어떻게 약하게? 어서 좀 부탁하오.
6: 16살의 물레 바늘에 찔리면 죽지 않고 잠이 들기를.
0: 오, 잠이 든다.
6: 네, 오로지 진정한 사랑만이 공주님을 깨울 수 있을 거예요.
0: 고맙소. 그래, 어차피 물레 바늘에만 찔리지 않으면 저주에 안 걸릴 거 아니야. 좋아. 여봐라, 왕국에 있는 모든 물레를 불태워버려라. 태워라, 남김없이 모두 태워라!
2: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16살이 되었어.
7: 오로라 공주야, 그 방 안에만 있으라고 했더니 왜 나온 게야?
8: 아, 답답해서요.
7: 16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니. 뾰족한 바늘 같은 것도 만지지 말고.
8: 네, 아바마마. 아바마마 너무해. 나는 얍! 얍! 이렇게 칼싸움도 하고 싶고. 얍! 이렇게 사냥도 하고 싶고. 이랴! 이랴! 이랴! 다그다! 다그다! 와와와와. 이렇게 말을 타고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방에만 있으라고 하니. 어, 그깟 저주가 뭐라고.
2: 사실 오로라 공주는 아바마마 몰래 성 밖으로 나가 숲에서 놀곤 했지.
9: 자기다, 자기다, 자기다, 자기다, 자기다, 이리야, 이리야. 오, 오, 오, 오.
8: 아, 말 탔더니 배고프네. 어? 사과가 있네. 오.
10: 어휴, 건들지 마시오. 그 사과는 내가 먼저 맞췄어. 그러니까 내 거요.
8: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맞췄거든요.
10: 좋소. 그럼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 사과 먹기. 어떻소?
8: 좋아요.
10: 좋소.
2: 둘은 칼싸움도 하고.

0: 말타기 샷도 하고 말을 타며 칼 싸움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지. 여기서 잠깐! 과연 둘은 어떻게 했을까요?
1: 아! 무조건 가위바위보지. 승부할 때 가위바위보만 한 게 없다고.
2: 뭐가 좋을까? 아! 윤열이!
3: 어?
2: 너무 번거롭고. 아! 끝말잇기 어때?
1: 끝말잇기 좋다 좋다.
0: 그러네. 근데 둘은 그냥 사이좋게 나눠 먹었대.
2: 뭐야?
4: 짠.
0: 알고 보니 남자는 이웃나라의 왕자였어. 둘은 자주 만나며 금방 친해졌지.
5: 나쁜 마녀, 그런 저주를 걸다니. 걱정 마라, 마녀가 나타나면 내가 지켜줄게.
6: 괜찮거든요, 내 몸은 내가 지키니까. 야! 야!
5: 아, 그래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6: 준비요? 아!
0: 그리고 얼마 후?
6: 우와, 할머니, 이거 뭐예요?
7: 아, 이건 실을 뽑는 물건이에요.
6: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신기하다.
7: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봐봐요.
6: 아!
7: 찔렸군.
1: 어, 마녀가 변신을 하고 나타나다니. 어지러워.
7: 어차피 곧 죽게 될 텐데 활을 쏠 수 있을까? 어디다 쏘는 거야? 오로라 공주는 죽었다!
8: 뭐라고? 공주! 공주!
7: 이게 날 초대 안 한 벌이다.
8: 마녀,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공주는 죽지 않았어. 그냥 잠들었을 뿐이지.
7: 뭐야? 말도 안 돼. 아브라카다브라! 공주가 안 죽었다고?
8: 오로라 공주, 기다리쇼! 마녀.
7: 얜 또 뭐야?
9: 샤라랑! 마녀, 네 저주는 이미 내가 약하게 만들었지.
7: 그래서 죽지 않고 잠을... 잠깐, 그런데 다들 어떻게 알고 온 거지? 예, 예, 예.
6: 준비요? 아! 마녀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이 화살을 써서 왕자님께 알릴게요.
5: 오, 좋은 생각이에요.
9: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1: 요정님?
9: 근데 화살만으로는 우리가 알기 힘들 거예요. 제가 화살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공주님의 화살에서 커다란 휘파람 소리가 날지어다. 휘리 휘리 휘리 뽕, 샤랑 샤랑 샤라라랑.
6: 우와, 감사해요.
5: 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쏘세요.
6: 네,
0: 뭐? 그렇게 왕자님과 요정은 공주가 쏜 화살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빠르게 올 수 있었던 거야.
7: 공주, 공주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5: 나쁜 마녀, 가라.
0: 조심하세요, 왕자님. 공주님, 왕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7: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리 와!
5: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이거나 받아라.
7: 아까운 빵, 음식 아까운 줄 몰라?
5: 지금이야? 요정님, 도와주러 오셨군요.
7: 요정? 요정, 네 마법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뭐야, 왜 아무도 없지? 설마...
5: 받아라! 혈투중에 방심하면 안 되지.
7: 내가 방심하다니! 내가 방심하다니!
5: 마녀가 사라졌어. 내가 마녀를 물리쳤어. 우와! 공주님, 어서 일어나 봐요.
3: 요정님이 그랬잖소. 진정한 사랑만이 공주를 깨울 수 있다고.
5: 진정한 사랑이요? 아,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담아 공주님께 입맞춤을?
3: 공주야, 괜찮니?
5: 아니, 아직 입맞춤하기 전인데 왜 깨어났지?
9: 마녀가 사라지면서 마녀의 저주도 같이 사라졌나 봐요.
1: 마녀는 어떻게 됐어요?
10: 계획한 대로 제가 물리쳤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 와, 왕자님!
0: 그렇게 공주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지.
11: 다기닥다기닥 이라이라 다기닥다기닥 이라이라
5: 아, 우로라 공주님 왜 이렇게 늦게 와요?
1: 아바마마가 자꾸 붙잡아서요. 잘 말씀드리고 왔어요.
5: 좋아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네.
5: 잠깐, 그 활은요?
1: 아, 맞다. 놓고 왔다.
5: 화살은?
1: 아, 그것도 놓고 왔다.
0: 그 후 공주와 왕자는 그럼... 말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며 온갖 도전을 즐겼다고 해.
1: 잡히면 가만 안 둬!
0: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길게.
1: 중물 상처엔
2: 덕분만.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

0: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간킥킥. 주물 상처엔
5: 너무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yes,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 조, 로, 굴.
0: 한 번 더.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초록불이에요. 어디서나 잘 보일 수 있게 초록색으로 빛나죠. 짜란! 초록불이 켜지면 안전하게 건너요. 슈! 초록불에 건너요.
3: 어? 나는 천지 초록불. 너를 파괴하겠다. 쭉! 또! 어? 어? 아니, 내 공격을 피하다니. 어!
2: 날 파괴하면 안 돼요. 난 안전한 신호등이 돼야 된다고요. 쭉! 초록불이 간다. 슝!
3: 거기 서라.
2: 슝!
3: 거기 서라.
4: 한글 초록불이 위험해. 한글을 구하러 떠나자. 응.
5: 어린이 용사 변신.

0: 오잉? 신호등이 고장 났나? 어떻게 건너가지? 아이고.
1: 걱정 마세요. 초록불이 왔어요. 신호등에서 일할 시간. 슈. 야.
0: 띠링띠링. 오, 초록불이네. 초록불에 건너요.
2: 여기 있었구나. 초록불.
3: 저, 천지다. 무서워. 슝.
2: 거기 서라.

0: 할머니,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1: 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신난다.
2: 어? 신호등이야. 건너가 보자. 응.
3: 잠깐! 잠깐!
4: 지금 건너가면 위험해. 초록불이 오기 전까지 내가 빨간불이 되어줄게. 히엇! 빨간불! 지엇!
2: 초록불에 건너야 해. 응.
5: 어이, 초록불은 언제 켜지는 거지?
6: 초록불이 없어.
4: 초록불, 제발 돌아와줘.
2: 아용사, 조금만 더 힘내.
5: 응, 우리가 초록불을 찾아올게. 가자.
2: 초록불아!
5: 초록불아, 어디 있어?
2: 초록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건널 수가 없어.
5: 초록불이 꼭 필요해.
7: 내가 꼭 필요하다고? 어쩌지? 그래도 천지가 무서워. 용기가 안 나.
6: 초록불 어디 있니?
5: 초록불아,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7: 모두가? 그래, 용기 낼게. 나 돌아갈래.

0: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1: 호잇? 뚜리뚜리! 안녕!
2: 어? 어? 저기 봐! 어? 어? 한글 지혜씨야! 이제 아용사만 있으면 돼! 응! 한글 용사!
3: 고사라, 한글!
4: 내가 왔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헛!

0: 초록불
1: 저장 완료. 초록불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급하다 급해. 이제 할아버지 차례. 초록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2: 초록불은 언제 켜지는 거야?
3: 내가 왔어. 호이쇼.
4: 초록불이다.
2: 건너가자.
4: 응. 초록불 고마워.
2: 고마워. 가자.
4: 가자.
2: 조심.
4: 조심.
3: 초록불 잘했어. 초록불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5: 초록불이 켜지면 왼쪽 오른쪽 살피고 차가 멈춘 걸 확인한 후에 손을 들고 길을 건너요.
3: 초록불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오를 만나 초. 리을이 오를 만나 로. 로가 받침 기역을 만나 록. 비읍이 우를 만나 부. 부가 받침 리을을 만나 불. 초록불.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초록불. 친구들 따라해봐요. 초록불.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초록불에 건너요. 따라해보세요. 초록불에 건너요.
6: 히히, 한글이다. 한 입에 먹어야지. 와우! 슝!
3: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초록불에 건너요.
2: 골고루 먹어요.
3: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골고루예요. 밥, 고기, 채소 골고루 먹어요.
1: 골고루?
0: 응? 누구세요?
1: 나는 천지. 이 세상 모든 한글을 파괴하러 왔지.
0: 네?
1: 쭉!
2: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0: 고기만 냠냠. 어린이 용사, 나 좀 도와줘.
3: 어? 어? 골고?
4: 골고?
2: 넌 누군데 고기만 좋아하니?
0: 나는 한글 골고루야. 내 한글이 파괴라서 번식을 하게 됐어.
2: 그래서 골고루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구나?
0: 응.
2: 한글을 다시 찾으면 골고루 먹게 될 거야.
0: 응.
2: 우리가 한글 골고루를 찾아줄게.
0: 정말?
2: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길을 찾자. 응. 오, 신기한 자전거야.
1: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품 구성 자전거가 왔습니다.
0: 콩이랑 고기, 채소, 과일, 쌀, 우유, 설탕, 꿀, 기름. 어? 여긴 물이 있어.
1: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꼭꼭 기억해.
0: 네. 어? 한글 리을을 찾았어.
2: 어림없다.

0: 천지가 음식을 가져가 버렸어.
1: 너무 속상해.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줄게요.
2: 네. 뭐가 없지?
1: 콩이랑 고기?
0: 어? 여기 있다.
1: 우유와 치즈.
0: 여기 우유랑 치즈도 있어요.
1: 설탕, 꿀, 기름.
0: 여기.
1: 채소.
0: 어? 채소가 없어요.
1: 과일.

0: 과일은 내가 가져왔어.
1: 소사라 한글.
2: 쌀은 내가 가져왔어.
1: 나와라 한글.
3: 역총. 채소는 나에게 맡겨. 어? 채소가 없어. 이건 뭐지?
0: 땅속에도 우리가 먹는 채소가 있어. 당근, 감자, 고구마는 땅속에서 나는 뿌리 채소야.
3: 땅을 파보자.
0: 응.
3: 겨차! 땅속에서 당근을 찾았어.
4: 아직 안 굴러가네?
5: 어? 채소를 다 찾았는데 왜 안 굴러가죠?
4: 이걸 다 먹고 꼭 먹어야 하는 이건 뭐지?
5: 아, 맞아! 물이야! 아! 어? 야호! 이제 다 찾았어!
4: 자, 이제 자전거를 타볼까?
5: 어? 리을을 찾았다!
2: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1: 신사라, 한글!
2: 골, 고, 루. 골, 고, 루.
6: 저자 완료. 골, 고, 루.
5: 할아버지의 손으로.
7: 이제 할아버지 차례. 골고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8: 우와, 다시 돌아왔네? 우와, 이제 다시 골고루 먹을 수 있을까? 냠냠냠. 채소 냠냠. 골고루 먹으니까 힘도 세졌네. 어린 용사 정말 고마워.
7: 골고루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9: 골고루 먹어요.

0: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져요. 골고루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리을을 만나 골. 기억이 오를 만나 고, 리을이 우를 만나 루. 골고루.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골고루. 친구들 따라해봐요. 골고루.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골고루 먹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골고루 먹어요.
1: 히히, 내가 좋아하는 한글이다. 냠, 냠냠냠, 슝.
0: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골고루 먹어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기 약속. 끝.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직접 만든 선물을 직접 뽑은 친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지.
7: 선물 줄 친구를 뽑는 것도 긴장감 넘치고 재밌어.
8: 도토리 마을의 친구들은 다 친해서 누가 뽑히든 상관없지.
9: 얘들아, 선물들 좋아 보인다.
10: 우와, 진짜 멋지다 루미. 그거 뭐야?
6: 나는 이번에 소라게를 뽑아서 파라솔을 만들어봤어. 멋지다니까 다행이다. 봐, 햇빛이 내리쬐도 소라게가 이걸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 빨리 주고 싶어 못 참겠어.
11: 안녕 얘들아, 선물들을 모아보자.
6: 내 선물은 여기.
10: 좋아, 이제 다 준비됐어. 드디어 우정의 축제 준비 완료.
7: 그럼 친구들 모두 부르자.
12: 응? 우와, 버거스, 이 선맥에 좀 봐.
13: 우정의 축제를 위한 선물들인가 봐. 테리가 초대했잖아, 기억 안 나?
12: 어, 맞아. 모두 친구 이름을 하나씩 뽑아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축제.
13: 나눠주려고 모아놓은 거야.
12: 아니면 벌써 다 나눠주고 남은 선물들일 수도 있잖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들.
13: 아니야, 여기 이름표가 다.

0: 있잖아. 봐, 이름표에 비니 얘기라고 써있어.
1: 어, 그러네. 그거 하라는 비니 건가 보지 뭐. 어쨌든 걔들이 오기 전에 좀 가지고 놀고 있자.
0: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1: 안 되긴 왜 안 돼. 아무도 없잖아.
0: 하지만 곧 다들 돌아올 거야. 또 네가 선물을 갖고 놀고 있는 걸 보면 싫어할 거야.
1: 난 그 생각은 못했어. 좋은 생각이야, 버거스. 다른 데서 놀아야겠어. 뭐해? 도와줘.
0: 잠깐! 이걸 다른 데로 가져간다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1: 아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 빌려서 갖고 노는 거야. 자, 이제 가자.
2: 드디어 때가 됐다. 오랜 친구 참나무여, 우정의 선물이 준비됐도다.
3: 한 해 동안 함께한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4: 자, 이제 다 같이 축제의 불을 켜고 우정의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2: 선물 담당자인 저 비니가 소중한 선물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친구들! 예!
5: 진짜 예쁘다. 선물들 숨기는 것도 기발한데.
2: 숨긴 적 없어요. 저기 수레 안에 있어요.
0: 안 돼. 선물들이 안 보이잖아. 수레랑 같이 사라졌나 봐.
6: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 없이는 우정의 축제를 할 수 없을 거야.
4: 걱정하지 마. 우정의 축제를 할 수 있게 나랑 토비가 선물들 꼭 찾을게.
3: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4: 잠깐 실례 좀 할게.
3: 탐정 상수로 출발! 친구들 모두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어.
4: 친구들과 선물을 나누는 게 우정의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꼭 찾아야 해.
3: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4: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전문가 출동!
1: 선물들 찾았어?
2: 아니, 수사 장비를 챙겨왔어.
3: 곧 찾아낼 거야.
2: 단서를 찾아보자. 우선 수레 자국을 조사해볼까? 선물들을 훔쳐갈 때 수레를 사용했을 거야. 쉽게 풀리는데.
4: 선물을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
5: 맞아. 다들 어떤 걸 준비했을지 궁금해서 잠도 잘 못 잤는데.
2: 선물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현해보자.
4: 선물 대신 어떤 게 좋을까? 그래, 함께 춤을 추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야.
6: 너무나 시적이다.
1: 친구를 위한 춤이라면 우리 다 같이 추는 건 어때?
4: 좋은 생각이야. 모두 원을 그리며 서봐봐.
6: 좋아. 다 함께 몸으로 축제를 즐기는 거야. 춤추자.
1: 내가 먼저 할게. 몸 좀 풀어볼까?

0: 좋아, 우리 선물들을 가지고 놀기에 완벽한 장소야. 자, 뭐가 있는지 볼까?
1: 우리 선물이라고? 이게 왜 우리 거야?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건데.
0: 그래, 그렇지. 우리가 갖고 놀 때까지만 우리 거야. 다시 다 돌려줄 거야. 이 인형만 빼고. 이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어, 잠깐, 이것도 좋은데? 어, 이건 내가 항상 가지고 싶었던 거였어.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잘 지내보자, 선물아.

0: 이건 확실히 단서야. 잠깐만, 늑대 발자국?
1: 깃털과 늑대 발자국?
2: 그래, 맞아. 검은 깃털은 아마 포일 거야.
0: 포와 제일 친한 친구는 퍼거스. 항상 같이 다니지. 그래서 늑대 발자국이 있는 거야.
2: 저기 아래로 이어져 있어.
0: 리본이야. 선물에서 빠졌나 봐.
2: 내 생각엔 포랑 퍼거스가 우리 선물을 갖고 이쪽으로 갔어.
3: 이렇게 많은 선물들과 함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난 이런 많은 선물들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즐겁지 않은 거지?
2: 왜냐하면 그 선물들이 널 위한 게 아니니까.
0: 그리고 곧 돌려줘야 하니까.
3: 아직 다 갖고 놀지도 못했거든.
2: 포, 거기 그 선물들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0: 네가 그 선물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친구들 모두의 소중한 마음을 훔치는 거야.
2: 자, 여기.
3: 이게 뭐야?
2: 우리가 널 축제에 초대했을 때 너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3: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잖아. 이걸 날 위해서 만들었다고? 왜?
2: 넌 우리의 친구니까. 특별한 걸 친구한테 선물할 때 기분도 좋고.
0: 너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줘봐.
3: 이 사진은 절대 못 줘.
0: 그 사진 말고. 여기, 이건 퍼거스 거야. 자, 어서 네가 직접 선물해봐.
3: 잘 모르겠어. 이건 내가 하기엔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갖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 나보다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퍼거스. 자, 여기.
4: 고마워, 퍼. 마음에 들어.
3: 와, 정말이야? 고마워, 좋아해줘서. 우와, 기분 좋다.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처음 알았어.
2: 그거 알아? 작은 개미, 박쥐, 그리고 코끼리들도 서로 나눈대. 또 누가 친구들과 나누는 걸 즐기는 줄 알아? 까마귀, 네가 선물한 것처럼.
3: 선물 도둑과 친구하고 싶은 동물은 없을 거야.
2: 돌려주면 얘기가 다르지.
5: 너희는 축제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것 같아. 정말 이보다 더 신날 수는 없을 거야.
2: 선물도 있다면요?
6: 선물을 찾은 거야?
0: 찾은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나눠줄 특별한 친구도 함께 왔어.
3: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산타 포예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려고 왔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루돌프 거스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내가 선물들을 가져가서 미안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 그리고 친구에게 무언가를 주는 마음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달았어. 자, 이제 나눠줄게. 소라게 친구, 이건 널 위한 선물. 루미가 준비한 거란다.
7: 아, 나도 고마워.
3: 모두 이쪽으로 와서 산타포 썰매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7: 산타포가 매년 선물을 달아주면 좋겠다.
3: 그럼 나야 좋지.
2: 자, 모두들 웃으면서 친구들
0: 친구들끼리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아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2: 그리고 포도 나눠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어. 내년에 산타포가 뭘 나눠줄지 벌써부터 기대돼.
0: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사물 사건 완벽하게 해결. 새로운 도토리 마을 탐정데이. 새 전날 파티 준비 다 됐어?
1: 밀기랑다가 장식을 만들었어. 루미랑 난 멋진 걸 발명했지. 바로 도토리 폭주.
2: 예! 멋지다.
1: 우와 얘들아, 여기 새 소원 상자야. 저기 우리 소원들을 넣으면 돼.
3: 그래 맞아. 새해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원들을 여기 넣어놓으면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거야.
1: 새해에는 공중 3회 전묘기를 꼭 성공할 거야.
3: 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4: 난 엄청 커다란 도토리 농장을 만들 거야.
5: 이제 네 차례야 루미. 소원이 뭐야?

0: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좀 바보 같은 소원이라.
1: 바보 같은 소원은 없어.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줄게.
0: 그래, 알았어. 그게 내 소원은 나도 토비랑 테리처럼 꼬마 탐정이 한번 돼보고 싶어. 배지도 달고 단서들도 찾고.
2: 나도.
3: 아무래도 모두들 탐정이 되고 싶은가 봐. 어쩌면 좋지?
1: 우선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그 다음 수사를 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하고.
0: 사건 하나만 만들어줄래?
4: 당연하지. 또다시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1: 잠깐 실례 좀 할게.
4: 탐정 사무소 출발! 친구들이 우리처럼 탐정이 되고 싶어 하니까 중요한 사건을 맡겨서 경험하게 해야 해. 근데 지금은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1: 잠깐만, 토비. 우리가 사건이 되면 어때? 친구들이 우리를 찾게 하는 거야.
4: 토비와 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1: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UFO가 탁자로 떨어진 것 같아. 넌 어떤 행성에서 왔니?
1: 이건 UFO가 아니야. 토비와 테리한테 온 편지야. 물론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명탐정은 단서를 쫓아야 한다. 너희가 할 일을 다하기 전까진 새해 파티는 시작할 수 없다.
0: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명탐정 그리고 단서? 어? 사건 해결을 말하나 보다. 사건이라. 근데 사건이 뭐지? 너무 헷갈려.
2: 토비하고 테리가 없어서 아쉽다. 사건이 뭔지 직접 물어보면 될 텐데.
3: 바로 그거야. 루미 말이 맞아. 토비와 테리가 여기 없잖아. 걔네들이 사건이야.
2: 토비랑 테리가?
1: 그래. 그리고 여기 더 있어. 지금쯤이면 모두 눈치챘겠지? 우리를 찾아라. 첫 단서는 땅바닥에 있다.
0: 자, 보자. 땅에 뭐가 있지? 흙과 잔디, 돌들, 토비, 테리의 발자국, 그리고 개미. 어? 개미가 단서인가?
1: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발자국들을 한번 살펴보자. 토비랑 테리의 발자국이 맞아.
2: 왜 넘어졌어? 이 가방에 부딪혔어.
3: 어? 어? 이거 좀 봐. 수사 장비들이 들어있어.
1: 토비랑 테리가 우리를 위해 여기 둔 거야. 좋아, 단서를 쫓아보자.
0: 발자국이랑 가방이라. 어? 걔들이 여기 왔었나 봐.
1: 그리고 발자국이 숲으로 이어졌어. 다음 단서를 찾아볼까? 가자.
0: 으아!
1: 발자국이 여기서 멈추네.
0: 꾹꾹.
2: 로코. 어이 친구들, 여긴 웬일이야?
0: 우린 지금 사건을 해결 중이야. 토비와 테리 찾기. 걔들 발자국 따라 여기 왔어. 이게 무슨 뜻일까?
2: 아마 다음 단서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4: 우와, 그 벙어리 장갑 정말 멋지다.
2: 고마워. 세계 괜찮을지 걱정했는데 멋지다니 다행이네. 자, 여기 단서. 행운을 빌게.
5: 고마워, 로코.
0: 뭐라고 써있어?
1: 훌륭한 탐정은 항상 관찰하고 어긋난 것들을 발견한다. 지금부터 어긋난 것들을 찾아라.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0: 다음 단서는 뭔가 어긋난 거구나. 어긋난 게 뭐가 있지?
3: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겨울과 어울리는 겨울숲풀, 겨울나무, 겨울해바라기.
0: 잠깐! 해바라기가 보인다고? 추운 겨울에 해바라기? 이건 아니지! 어긋난 거야! 단서가 아닐까?
1: 제이 말이 맞아. 가자. 가서 저 해바라기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2: 우와, 해바라기 진짜 예쁘다. 진짜 해바라기 같아.

0: 이건 단서야. 우린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한 거야.
1: 안녕.
2: 안녕하세요. 단서를 주시게요?
1: 그래, 내 입에 있어.
2: 이번 단서 어렵다. 혹시 암호 같은 거 아닐까?
3: 아니야, 아저씨가 입에 뭔가를 물고 계셔서 그런 거야.
4: 그게 아마 단서일걸?
1: 고마워. 아주 잘하고 있어, 얘들아. 단서들을 잘 활용해봐. 그럼 파티에서 볼 수 있을 거야. 이따 보자.
5: 고마워요.
3: 다음 단서는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다. 평소에 눈에 잘 안 띄는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친구는 밤을 좋아한다.
0: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내가 말해도 돼?
3: 그럼 당연하지. 누구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내 생각엔 비니가 말해줄 거야.
4: 나 몰라.
0: 내 생각에는 박지일지도 몰라. 걘 밤을 좋아하고 시원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잖아.
4: 그래, 박쥐가 확실해. 네가 맞췄어, 루미.
6: 멋진 추리야. 다음 단서를 찾아 동굴로 출발하자. 빨리 가자.
3: 그래, 가자.
0: 좋았어, 명탐정 루미.
2: 안녕, 친구들.
5: 안녕.
6: 안녕.
2: 이게 마지막 단서야.
3: 고마워. 좋아, 단서들은 다 찾았다. 하지만 용기가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건 동굴 깊숙이 존재한다.
0: 저기! 안쪽에서 뭔가 반짝거려! 이건 테리의 Y탭이잖아!
3: 그러네! 정말 잘했어, 루미!
0: 어서 화면을 둘러봐!
7: 안녕, 얘들아! 우선 여기까지 온 거 축하해!
4: 멋진데? 영상 메시지를 보냈나 봐.
7: 거의 다 왔어. 혹시 기억나? 함정은 항상 관찰하라고 했던 거. 그렇다면
8: 오늘 만난 동물들을 떠올려봐.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7: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Y탭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줄게.
8: 돼지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 뭔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돼지한테 물어봐.
0: 돼지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어떡하지? 여기는 나 말고 다른 돼지는 없어.
3: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0: 나?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은데.
4: 넌 할 수 있을 거야. 루미,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봐.
2: 그래,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친구와 함께라면 못할 일은 없어.
3: 그리고 우리가 널 믿고 있잖아. 자, 루미, 기억해봐. 오늘 만난 동물들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었지?
0: 로코가 벙어리 장갑을 썼어. 각각 다른 색이었지. 빨간과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가짜 해바라기 옆에 루스 아저씨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박쥐는 파란색, 남색, 그리고 보라색의 스카프를 하고 있었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 이 색들을 합치면 바로 무지개!
3: 그래, 무지개야. 토비와 테리가 있는 곳은
5: 무지개 언덕!
8: 축하해! 사건을 멋지게 해결했네.
0: 너희는 정말 뛰어난 탐정들이야.
4: 너도 마찬가지야, 루미.
6: 너희들 모두 배지를 받을 만큼 아주 훌륭했어. 너희는 이제 공식적인 도토리 마을 탐정들이야.
0: 예!
3: 너희 소망은 뭐야? 너희는 새해 소망을 얘기한 적 없잖아.
6: 우린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8: 최고의 친구들과 함께.
6: 좋아, 도토리 마을 탐정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제일 뜻깊은 사건이었어. 우린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6: 그래, 맞아. 이번 사건은 도토리 마을의 신입 탐정들이 해결했지. 탐정의 직감인데 올해는 분명히 최고의 한 해가 될 거야.
8: 내 생각도 그래.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완벽하게 해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 상처엔
0: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0: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Yeah.
7: 포켓몬 태그스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 상처엔
0: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0: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클릭소! 클릭소! 몰라내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키키키키.
15: 사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0: 최근 블루시티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정체불명의 영웅이 나타나 은행을 습격한 강도들을 제압하고 인재들을 전원 구했습니다.
1: 정말 빠르고 강한 영웅이었어요.
2: 진짜 멋있어요.
3: 이야, 저 주황색 레인저 또 나타났네. 요새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단 말이지.

0: 어? 저 수트 우리 레인저 수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저런 대원도 있었나?
1: 아니, 본부에도 물어봤는데 저런 대원은 모른다고 했어.
2: 본부에서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이군.
3: 키라, 혹시 우리 말고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쓸 수 있는 전사가 또 있는 거야?
4: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저 레인저는...
5: 너무 맛있어! 저렇게 방력 있고 멋있는 여전 사람이 최고! 사인 받고 싶다!
0: 어쨌든 저 주황색 레인저 멋진 여전사인 건 맞는 것 같아. 저 재빠른 몸놀림, 고양이 같은 손발력.
3: 맞아 맞아, 아주 날렵하구만. 인정. 하지만 이 스피드왕 볼트림의 움직임을 위한 격돌은 아니지.
1: 에이 볼트, 저런 움직임은 절대 쉬운 게 아니야. 막상 저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쉽지 않을걸.
3: 에헤이, 무슨 소리. 난 저 레인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
1: 왜?
3: 루시, 넌 저렇게 못하나 보지?
1: 뭐? 아니, 그건...
3: 하긴, 루시는 좀 뻣뻣하긴 하지. 자신이 없을 만도 해.
1: 아니야.
3: 루시는 뻣뻣하대요. 자신없대요. 하지만 볼트, 로봇이라요. 너 보지라요. 그만하라니까! 헤헤이! 그렇게

0: 제군들, 현재 블루시티 B21구역에 블랙해머가 나타났다.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블랙해머를 무찔러야 한다. 서둘러 출동하도록!
1: 네, 사령관님!
2: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변신!

빨간 공룡 미니 특공대

0: 드디어 나타났구나. 오늘은 기필코 크레이지 코인을 가져가주마.
1: 네 뜻대로 될 것 같다.
0: 여전히 건방진 것들이군. 하지만 오늘은 나한테 기장의 무기가 있지.
1: 저게 뭐지?
0: 짜잔!
1: 저 녀석 지금 파리채를 꺼낸 거야? 어이가 없군.
2: 이봐! 그런 건 우리한테 하나도 위협이 안 돼!
3: 이건 좀 위협이 되겠는데?
0: 이 파리채로 너희를 파리잡듯

짜릿하지. 이제 마지막이다.

0: 녀석이. 내 비적의 무기를
1: 지금이야.
2: 자, 당한 만큼 대갚아줄 차례야. 오케이, 렛츠 카이저 D7.

0: 잠깐 얘기 좀 하지. 넌 누구지? 어디 소속이야?
1: 난 레인저 시크릿. 너희 미니트 공대처럼 블루시티를 지키고 있지. 그 이상은 비밀이야. 그럼 이만.
0: 야, 어디가? 저 반응은 미니트 공대 소속이 아니라는 건가?
2: 그럼 도대체 누구지?
3: 레인저 시크릿.
0: 어? 뭔가 지피는 게 있나 보군.
3: 사인을 못 받았어! 아, 이런 게!

0: 공대와 레인저 시크릿.
1: 내가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었지.
2: 내 소중한 그레이트 코인.

어? 이게 뭐지?

0: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없어진 줄 알았네. 이 녀석들. 지금까지 날 속였다 이거지. 하지만 이제 나한테도 힘이 생겼다는 사실. 영웅은 원래 정체를 숨겨야 하는 법이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영웅이라니.
1: 은행강도 사건을 해결했던 영웅이 또다시 블루시티에 나타났습니다. 이 영웅은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재치를 발휘해 위기에 빠진
2: 미니특공대를 구했고 미니특공대를 도와 외계의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영웅의 화려한
0: 뭐해 얘들아.
2: 정체를 궁금해. 시민들의 목소리.
0: 저 레인저 뉴스 보고 있었구나.
3: 요새 엄청 유명하잖아.
4: 요즘 정말 화력이 대단한 것 같아. 과연 정체가 뭘까.
0: 진짜 궁금하긴 해.
5: 내 생각에 저 레인저는 수지.
0: 설마.
5: 야, 수지. 수지만큼 멋있다. 너무 좋아.
0: 다행이다. 내 정체를 들킨 건 아니군. 나도 한 번만 저렇게 멋진 레인저가 돼봤으면 좋겠다. 어때? 나도 잘할 것 같지 않아? 뭐? 네가? 응. 잘 봐. 헛칫. 휘얍. 어떠냐 요 녀석들아, 놀랐지? 마지막은 좀 더 제대로. 휘얍. 아이고 수지야, 너 방금 뭐 한 거야? 너희도 방금 수지 발차기 한 거 봤지? 야, 하지마 볼트. 아이고 배야. 볼트, 그만하라니까. 내가 참는다. 웬일이야? 됐고, 앞으로 조심해.
6: 제군들, 다른 군단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블루시티에 또다시 나타났다. 빨리 막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것이다. 즉시 출동하도록.
7: 네,
0: 가자. 오호, 이것들 봐라. 항상 나 모르게 저런 식으로 출동한 거였구나. 하여간 엉큼한 녀석들 같으니. 좋았어, 나도 간다. 레인저 시크릿 변신.

0: 레인저 시크릿?
1: 이건 또 뭐야? 자, 우리도 가자!

0: 레인저 시크릿이 수지였잖아. 이럴 수가. 수지가 다이노이드 파워의 전사라고?
1: 얘들아.
2: 수지야! 자, 이제 그레이트 코인이 나네. 노시지.
3: 녀석! 감히 수지를 용서 못해!
2: 썬더치라! 버닝캐라! 스톰테라! 소환!

0: 유씨, 네 덕분에 살았어.
1: 수지야, 이젠 말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0: 사실 난 우연히 그레이트 코인의 힘을 받고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지. 너희는 악당들로부터 모두를 지키면서 때로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어.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너희였지만 내 앞에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지. 난 정말 바보야. 그런 것도 몰랐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1: 수지야.
0: 하지만 나 이제는 너희에게 힘이 되고 싶어. 너희와 함께 블루시티를 지킬게. 이 힘으로 그동안 너희에게 받았던 고마움 다 갚을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하게 해줘.
1: 고마워, 수지야. 우리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다니. 네 마음 너무나도 잘 알겠어. 정말 고마워.
0: 그럼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임무를 하는 거지? 나 진짜 잘해볼게. 진짜 잘할 거야, 진짜로.

0: 코인을 닦게 하면 레인저 시크릿의 능력과 기억은 모두 지워져 버려. 그럼 오늘 우리와 나눴던 대화들, 추억들을 모두 잊게 될 거야. 다들 괜찮은 거지?
1: 우리의 정체를 밝힌 채로 수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2: 하지만 수지가 레인저로서 우리와 함께하면 또 오늘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3: 그래도 이 추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다.
0: 그래.

0: 휴지야, 고마워. 우리가 더욱 강해져서 너를 계속 지켜줄게.
1: 맛있다. 오늘 팬케이크 진짜 잘 구워졌는데.
2: 수지야, 일어났어?
3: 근데 있잖아, 어젯밤에.
1: 어젯밤에 왜?
3: 아니, 어젯밤에 볼츠기가 냉장고에 음식 다 훔쳐먹는 꿈 꿨어.
1: 꿈인데 왜 때려?
3: 몰라, 아무튼 기분 나빠.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환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킥동.
3: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략!
1: 카르노님, 제가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2: 어? 이, 마녀의 변신술인가? 그런 모습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3: 이 작은 수정 구슬로 블랙헤머를 흡수해버리다니! 진짜 대단한데!
1: 이 수정 구슬은 어떤 녀석이든 흡수해서 가둬버릴 수 있지. 자, 놔라! 이건 제가 훔쳐준 티라의 에너지 일부입니다. 수정 구슬은 에너지의 주인을 추적하는 능력도 있죠. 이 능력으로 티라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여 녀석을 납치해버리면 미네트 꼰대 녀석들은 렉스 카이저로 합체도 할 수 없으니 그레이트 코인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 블랙 위치, 그 작전을 실행하거라.
1: 네, 카르노님.
4: 어디 보자. 오! 내일 놀이동산 가는 날이네. 어? 근데 내가 왜 놀이동산 가는 걸 체크해놨지?
5: 볼트, 어? 내일 수지 생일이라서 다 같이 놀이동산 가서 놀기로 했잖아.
6: 볼트,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4: 준비 못했어! 수지 생일은 왜 매년 오는 거야?
2: 어? 난 아주 기막힌 생일 선물을 준비했지.
4: 뭔데? 뭔데?
2: 다들 놀라지 마라. 치아! 멋진 투구다!
5: 수지한테 생일 선물로 투구를 준다고?
2: 흥! 이건 평범한 투구가 아니다. 이 투구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주입했다. 그래서 이 안엔 수지를 지켜줄 수 있는 비밀 기능이 들어있지. 첫째, 위치 추적 기능! 야, 수지가 위험해! 이걸로 수지가 어떤 위험에 처해도 금방 돌아갈 수 있지. 둘째, 보호막 기능! 내가 도착하기 전에 수지가 위험에 처하면 보호막이 한번 발동한다. 이 모든 건 투구에 담긴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 덕분이지.
7: 어, 생존엔 도움이 되긴 하겠어. 선물로서의 센스는 왕이지만.
2: 그런가? 머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4: 어이구,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지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아니면 꽝이야.
2: 가지고 싶은 물건?
4: 바로 이런. 주면 수지가 무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아?
2: 오, 그렇군. 그럼 땅콩 쿠키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8: 에이, 그건 너무 볼트 네 취향 아니야?
7: 이렇게 운동기구를 선물하면 건강도 지키고 좋잖아.
2: 오, 그럼 운동기구에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5: 너희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여자아이들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고.
2: 응?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
5: 그래, 예를 들면 귀여운 장식이 달려있는 팔찌 같은 거 말이야.
8: 오, 그거면 수지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2: 오, 그렇군. 정말 고맙다구씨. 귀여운 팔찌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수지에게 전해주겠어.
1: 자, 시작해볼까? 수정 구슬아, 티라가 어디 있느냐? 우후, 이쪽이군. 기다려라, 티라.
4: 어, 저기다!
2: 수지가 기뻐했으면 좋겠군.

0: 축하할 수지야.
1: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2: 선물을 상자에 넣어왔잖아. 이게 지구의 문화란 말인가? 저 녀석들 나한테도 좀 말해주지.
0: 얘들아, 나 진짜 감동받았어.
2: 자, 잠깐! 나의 선물도 받아다오. 상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0: 우와! 예쁜 팔찌네? 고마워, 티라. 어때?
2: 정말 잘한다, 수지!
3: 안내 방송 드립니다. 잠시 후 블루 익스프레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0: 우와! 이건 꼭 타야 해! 얘들아, 가자! 난 이번엔 좀 쉬어야겠다!
2: 나도.
0: 티라, 거기 있구나!
2: 저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뿌듯하군. 빨리 화장실을.
0: 드디어 잡았다, 티라.
2: 이제야 살 것 같군. 수지, 수지? 어디 간 거지?
0: 와, 할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4: 그동안 자이도 이런 모습으로 숨어 있었군. 이제 연기는 집어치우고 그레이트.

0: 비트코인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1: 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0: 어쭈, 말을 안 하겠다 이거지. 무서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나.

0: 그럼 빨리 그레이트 코인을 얻는지 말해. 말하라 머리야.
1: 수지야! 수지야!
2: 대체 어디 간 거냐, 수지?
3: 고마워, 티라.
2: 팔찌!
0: 끝까지 말하지 않다니 끈질기군. 그럼 이건 어떨까?
3: 뭐지? 나 살았어?
0: 이게 감히? 그레이트 코인이 제발로 내 앞에 나타났군. 하지만 렉스카이더로 합체할 수 없는 너희들이 날 상대할 수 있을. 렉스카이저?

0: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입장이죠. 미니 특공대를 놔줘.
1: 지금이다. 엑스 카이저 D7 합체.

0: 자, 그럼 이제 연습해보자. 뭐야, 쓰리미? 상금이 탐났었던 거야?
1: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2: 아니,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면 어떡해?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3: 어서 나와라, 미니 특공대.
0: 당신 가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공개!
1: 멈춰! 그만 거플레소드!
0: 왔구나! 이번에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주마!

0: 뭐지? 물탱! 중요한 순간에 뭐 하는 거냐?
1: 쌤이?
2: 얘들아?

0: 죽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1: 몸이 말을 안 들어.
2: 보자, 네 몸에 뭔가 붙어 있어.
3: 나한테도 붙어 있다.
1: 나한테도.
2: 나도잖아.
4: 자, 이제 크레이트 코인을 가져가 볼까? 미니 소드 군단, 똑바로 안 해! 이제 제대로 하는구만.
5: 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전사 레이. 너희의 잔재주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6: 레이!
7: 대원들, 미니트 공대의 기술력으로 다이노 커맨더와 레이를 축소시켰다. 이제 레이가 곧 자네들을 해방시켜줄 것이다.
5: 각오해라, 미니 소드 군단!

0: 맛이 어떠냐?
1: 선물입니다. 블랙소드님.
0: 안돼! 나의 귀요미 미니 소드들이 용서 못해!
2: 우리 몸을 조종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0: 보자.
1: 가진 것 전부 다 내놔!
2: 이제 괜찮으니 어서 가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간길길
3: 주물 상처엔
4: 조금만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글릭소.
5: 글릭소. 얼마나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글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글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소리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1: 너만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뽀롱뽀롱 떠나요. 끼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쇼 MC 호떡입니다. 시간의 문을 넘어온 오늘의 손님, 신라 최초의 여왕 선동여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동여왕님. 왕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1: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
0: 아, 제가 몰라뵀네요. 얼른 앉으셔서 인터뷰 진행할게요. 제가 소개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껏 모신 위인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2: 왜야?
0: 아니, 그만큼 역사가 깊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이름 김덕만. 580년대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하늘 관찰 기구.

0: 삼성대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의 소망이 담긴 황룡사 9층 목탑도 이분이 건축하셨대요. 지혜롭고 강한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님입니다. 야, 최초의 여왕이라니 너무 멋있어요.
1: 내가 왕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0: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금 그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남자만 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반대는 없었어요?
1: 있었지. 하지만 난 타고난 왕족이었고 행동으로 보여줬지. 내가 얼마나 총명하고 현명한지.
2: 어느 날 신라 26대 왕 진평왕 중국 당나라로부터 꽃이와 그림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0: 동만아, 당나라에서 온 꽃이와 그림이란 아주 어여쁘지 않느냐?
3: 예, 그런데 아버지, 이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어도 아무런 향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
2: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란꽃이 활짝 피어오르는데.

0: 꽃에서 향기가 안 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1: 꽃은 매우 예쁘지만, 아! 이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는 꽃이라 생각했습니다.
0: 허허, 이렇게 지혜롭다니. 왕이 될 인물이로다. 우와! 어떻게 그림만 보고... 아무튼 다 생각이 있으셨었네요.
2: 내 똑똑함을 아버지 진평왕께서 알아보셨달까?
0: 그럼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일을 척척 해내셨겠어요.
2: 그럼 나처럼 똑똑한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삼국의 통일을 위해 애썼다네.
3: 말목다는 김유신!
2: 그 김유신 알지?
0: 아, 그 노래를 아시네요.
2: 유명하더군.
0: 아, 그런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절에 탑도 쌓으셨잖아요. 통일이랑 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2: 자, 이게 총 몇 층이지?
0: 이게 하나 둘 9층이요. 9층. 그러니까 9층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2: 이 탑은 일본, 중국, 오월, 함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를 뜻하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 신라를 지키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자는 소망이 담겨있는 탑이란 말일세.
0: 아, 그래서 9층. 그럼 이 첨성대라는 건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2: 백성의 농사에 도움을 주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신라의 과학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이지. 거기다 이 안에서 별을 관찰하면 계절도 알 수 있고 나라에 위험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지.
0: 네? 나라의 위험까지도요?
2: 그럼 나는 하늘의 뜻을 읽고 나라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거든. 모란꽃의 향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0: 우와, 지혜도 있는데 예측 능력까지. 정말 왕이 될 상이십니다.
2: 난 이미 왕인데.
0: 아! 예리한 통찰력과 예측 능력으로 신라를 열심히 지켜낸 선덕여왕님께 딱 맞는 놀이를 해볼 건데요.
2: 이것들은 다 뭐지?
0: 제가 이 말랑말랑한 막대를 노래 박자에 맞춰서 휘두르면요, 이 냄비 뚜껑으로 막아내시면 됩니다.
2: 사방에서 공격해오던 나라에 비하면 쉽겠군.
0: 네. 음악 주세요.

0: 우와! 진짜 예측을 잘하시네요.
1: 이 정도 예측은 나한텐 쉽지. 그럼 이번엔 바꿔서 해볼까?
0: 아, 예. 이번엔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 많이 어렵네요.
1: 그럼 될 때까지 다시 해볼까?
0: 아니요.
1: 다시 해보자.
0: 아니요, 아니요.
1: 넌 할 수 있어.
0: 아, 네, 뭐라고요? 예, 인터뷰 시간 다 됐다고요?
1: 벌써?
0: 예,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라를 지키려면 힘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도 좋아야 하는 법. 모두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것 하나도 소

0: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준비, 힘을 모아! 번개, 타워!
2: 우와! 번개파워 진짜 멋있다!
3: 나도 번개파워 보여줄 수 있어!
2: 에이, 누나는 번개맨이 아니잖아!
3: 못 믿네! 캔만 있으면 되지. 이게 바로 오빠 파워.
2: 근데 이게 끝이야.
3: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지. 자, 잘 봐. 먼저 물에 손을 적셔주고
2: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0: 오늘의 소중한 발견! 압력으로 펜을 손바닥에 붙일 수 있다!
3: I am Aluminum Man! 호빵 투어!
2: 누나, 누나!
3: 어? 오잉? 싶은 역사적 위인이 있으신가요? 시간의 문을 넘어온 위인과 직접 인터뷰한다. 위인과의 대화, 호빵떡쇼 MC 호빵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위인은 누구일까요? 그 두 번째 손님,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쪽으로 처리하시죠.
4: 알겠습니다.
3: 혼명, 이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자. 훈민정음 말고도 얼마나 백성을 위해 깨요. 백성들 농사 잘 지어서 밥 굶지 말라고 농사 직설 책도 써줘. 새벽에 눈 뜨면 밤이야? 아침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물시계, 해시계도 만들어줘. 농사짓기 좋은 계절 알 수 있게 별자리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의도 만들어줘. 그야말로 백성 바라기 임금 세종대왕이십니다. 박수!
5: 그 미래의 백성은 짐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구나.
3: 아유,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 일들 전부 혼자 하신 거예요?
5: 아, 이걸 다 혼자 어떻게 하나? 어? 나와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 했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3: 새벽부터요?
5: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이든 한낮이든 내가 부르면 다 나와야지.
3: 세종대왕님의 성격이 꼬장꼬장했...

0: 하던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네요.
1: 어라,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 건방진자의 입을 당장.
0: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님과의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군, 민, 정,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어떻게 한글을 만들게 되셨나요?
1: 나의 백성들이 중국말인 한자를 몰라서 억울함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을 보았소.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직접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게 되었지.
0: 우와, 근데 신하들이 반대는 안 했나요?
1: 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두통이. 아.
0: 뭐? 에? 뭐? 나,
2: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새로운 글자라니 절대 아니 되옵니다.
1: 아니 왜? 어? 왜 안 되는데?
2: 새 글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어려운 한자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학문이 망할 것 아닙니까?
1: 백성들이 억울하면 억울하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를 섬겨야 합니다. 어찌 오랑캐처럼 다른 글자를 쓴단 말입니까?
1: 우리랑, 응? 중국말이랑 다른데 글자는 왜 다르면 안 되는데?
2: 하오나 전하.
1: 됐고, 하기 싫으면 나가.
0: 나가. 어우, 정말 힘드셨겠네요.
1: 진짜 골치 아팠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나는 임금인데.
0: 이렇게 어렵게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은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1: 자음은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따 만들었지.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그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느, 미음은 입술 모양. 무, 그리고 시옷은 치아 모양. 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으.
0: 잘 안 보이는데요?
1: 직접 소리를 내보면 알지. 자, 따라해보게나.
0: 네.
1: 그,
0: 그,
1: 느,
0: 무,
1: 무,
0: 무,
1: 스,
0: 스,
1: 으,
0: 으. 오, 진짜네요.
1: 내가 생각해도 나 좀 천재인데.
0: 그러면 모음은요?
1: 모음은 좀 더 쉽지.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네. 아래, 아, 으, 이, 이 세 가지가 기본자지.
0: 모음은 좀 대충 만드셨네요.
1: 뭐라, 대충. 여봐라.
0: 근데 너무 쉽고 실용적이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쉽고 실용적인 한글을 이용한 놀이를 해볼 건데요. 화면에 자음 두 개가 뜨면 그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재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단 말이냐.
0: 자, 좋습니다. 그럼 자음 띄워주세요.
1: 기읒기읒
0: 한글. 잣대야, 잣대야, 벌칙, 벌칙. 재밌죠?
1: 뭐 하는 건가?
0: 자, 그럼 다음.
1: 비읍시옷.
0: 오다, 오다, 오다, 백성. 예! 벌칙, 벌칙.
1: 뭐하다.
0: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과연 세종대왕님은 한 번이라도 맞히실 수 있을까요? 띄워주세요.
1: 세종 사야!
3: 여봐라. 당장 이 무엄한 자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0: 예?
3: 너희는 너희리 오거라. 내가 직접 사약을 내리도록 하겠다.
0: 아니 이게 그 놀이 이 토크쇼였거든요.
3: 어딜 도망가는 게냐?
0: 자, 아 오늘 이렇게 세종대왕님 덕분에 알찬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세종대왕님 어떠셨나요?
3: 내가 만든 한글을 그 미래의 백성들도 잘 사용하고 있다니 아주 뿌듯한 하루였소.
0: 그럼 지금까지 세종대왕님과 함께한 민간의 대화 호빵떡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계속 걸어.
4: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5: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
6: 주천이 많이 궁금했구나.
4: 기다림은 끝. 주찬, 이제 선물을 열어볼 차례예요.
7: 보자, 보자. 어디, 어디? 우와.
4: 잠깐. 선물을 열기 전, 나루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지 함께 볼까요?
7: 오, 궁금해.
8: 안 사요, 와나.
9: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문방구에 왔어.
8: 많이 살 거니까 귀엽다.
9: 내 목표는 너에게 한국을 담아주는 거였어. 내 첫 번째 선택은
8: 차차니.
10: 생각을 모르고 있는 거 맞지?
8: 응, 옛날에 엄마가 많이 먹었다는 음식을
9: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서 옛날 한국 과자를 골랐어.
8: 곤약 비빔면.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거 하나.
9: 내가 잠시 하늘을 팔았지만 정말 열심히 골랐어.
10: 옛날 전통놀이 팽이 같은 건 어때?
8: 어디?
10: 좀 있네. 옛날 전통놀이 팽이.
8: 아, 오, 좋아.
9: 엄마랑 열심히 고민했다고. 1차 쇼핑 완료.
8: 외모차.
7: 이 차가 있어?
9: 당연하지. 한국을 닮는 일은 쉽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이 차로 간 곳에서 마음에 딱 드는 선물을 찾았어. 한복 입은 키링.
8: 나는 이거랑 이거
9: 태극기가 그려진 양말.
8: 양말.
9: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주찬이를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서점도 둘러다왔지. 너가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어.
7: 과자에 책까지? 너무 기대돼. 이제 열어볼게. 내가 책 좋아하는 거 알고 어떻게 이걸 좀 뜨거 엄청 감동이 된다. 아, 근데 이거 나루랑 나루 엄마 같지 않아? 너무 귀엽다. 이 책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계속 킵할 거야. 이제 이거가 뭘 수 있는지 기대한다. 어? 잠깐만. 진짜 선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0: 신나. 얼른 꺼내볼게.
1: 좋아해서 다행이다.
0: 이건 엄마, 내 엄마가 너무 많이 있다고 보내라고 하더라. 그냥 비밀로 가질 거야. 너무 좋아, 이거. 기억에 꼭 남을 거야. 기억에 한 번 넣어볼게. 맞다. 너무 좋아. 고마워.
2: 아, 제일 중요한 편지가 빠졌습니다. 편지를 확인해 주세요.
0: 아, 맞다. 얼른 읽어볼게.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주찬나루 하이 주찬아 안녕.
3: 무대 활동 열심히 멋지게 하고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라도 보는 게 좋았어. 실제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동안 고마웠고 더 많은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 파이팅!
4: 파이팅?
2: 선물 주고받기 미션 성공!
1: 진짜 고마워, 주찬아.
0: 나도 진짜 진짜 고마워.
2: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연결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크크크크. 7단계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성공.
0: 한번 가보자. 보여줄까? 태극기. 어? 엄청 마음에 들어. 스포트로 이제 갈게. 빠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질동.
6: 얼굴 상처엔
7: 순한길게.
6: 주물 상처엔
7: 덤덤한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치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환이게. 주물 상처엔 너만.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수속이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

0: 호떡 인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손님입니다. 대기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1: 네.
0: 이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182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인. 1854년 크림전쟁의 군 간호사로 일했어요. 여기서 크림전쟁은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땅인 크림반도를 차지하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러시아,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참여했죠. 이 전쟁에서 나이팅게일님은 영국 군인의 사망률을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낮추셨어요. 통기하기도 빠삭한 현대 간호학의 대거라고 할 만하죠. 또 밤마다 등을 켜고 환자를 돌본 덕에 세계적으로는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부른다네요.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망치를 들고 돌변해서 망치를 든 여인이라고도 불린대요.
1: 그렇게 부른단 말이지.
0: 그럼 그 소개를 마쳤으니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간호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때는 다들 의사, 간호사가 되기를 꺼려했어요. 지금의 병원이랑은 달랐거든요. 쥐가 돌아다니고 아주 더러웠죠.
0: 그런데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1: 부모님 말씀을 따라 좋은 교육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진짜 해야 하는 건 병들고 다친 이들을 돌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는데요. 호, 만병통치약이라도 만드신 건가요?
1: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진짜 이유를 알아냈죠.
0: 어? 전쟁 때문에 다쳐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1: 전쟁으로 다친 것보다 더러운 환경 때문에 질병으로 죽는 병사들이 더 많았어요.
0: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 이 도표랑 함께 나라에 편지를 썼죠.

0: 열악하고 더러운 병원 때문에 환자들이 더 죽는다. 당장 깨끗한 의료 물품을 보내달라. 우와! 그렇게 보건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어요.
1: 근데 그때는 전쟁 중이고 간호사나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받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방법은 다 있지.
2: 크림 전쟁의 군 간호사로 참여한 나이팅게일. 병원에서의 위생, 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영국 정부에 의료 물품을 요청하는.
0: 편지를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의료 물품을 안 보내주는 거야. 안 되겠어.
1: 여기는 어떤 일로?
0: 의료 물품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1: 아, 우선 이것부터 좀 내려놓고.
0: 됐고 당장 내놔요.
1: 비켜.
0: 진작 보내줄 것이지.
1: 멋있어요.
0: 사람을 살리는데 이 정도쯤이야.
1: 그런데 거긴 전쟁터였잖아요. 사실은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0: 나는 인간을 살리는 데 있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싸울 거예요.
1: 그게 무엇이든지요?
0: 무엇이든 간에.
1: 저도 나이팅게일님 같은 사람이 될래요. 그럼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있죠.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겠어요. 일상에서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죠. 준비되셨나요?
1: 네, 네. 자,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3: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니에요?
1: 아니요, 우리 친구가 쓰러졌어요.
3: 여기에요? 아, 여기군요. 아, 간호사예요. 비키세요. 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은 치워주시고요. 사과머리. 네. 귀엽게 생기신 분. 네. 119에 신고해주세요.
1: 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3: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반응이 없네요. 가슴 압박을 시작할게요.
0: 딱지 끼고 가슴 정중앙에 힘을 실어 1초당 두 번씩 압박하기. 손바닥이 같은 곳을 보게 깍지를 끼고 가슴 정중앙을 압박하겠습니다.
1: 선생님, 어느 정도로 세게 몇 번 누르는 건가요?
0: 5cm 정도 들어가게 몸무게를 실어 눌러야 합니다. 횟수는 1초당 두 번. 환자가 정신이 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환자분.
1: 친구야, 정신이 좀 들어? 깨어났어요.
0: 다행이에요.
1: 친구야.
3: 야, 너도 백의의 천사 될 수 있어.
0: 모두 기억하셨죠?
1: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0: 응? 이게 뭐죠?
1: 지금껏 등불을 켜고 밤새 환자들을 돌보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편안하게 등불 끄고 쉬시라고 준비했어요. 바로바로 등불 끈 전설! 여기 있는 이 망치를 휙 휘둘러서 촛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0: 와, 스트레스 풀리겠구만!
1: 자, 준비되시면 망치를 휘둘러주세요.
0: 하나, 둘, 셋. 우와, 속이 다 시원하네.
1: 지금까지 등불 끈 천사 나이팅게일님과 호떡이었습니다.
0: 술 한 번만 더 붙여주세요.

0: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도전이다! 나도 무지개 갖고 싶어!
2: 그럼 만들자, 무지개!
1: 에이,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어?
2: 따라와, 비밀 작업실로!
3: 무지개 만들기 도전!
2: 실험 준비물은 투명한 병, 각설탕 또는 소금, 스포이드, 식용 색소! 먼저 물을 컵에 따라줄게요.
1: 김이 서리는 걸 보니까 따뜻해 보인다.
2: 맞아. 그래야 설탕이나 소금이 잘 녹거든. 비율이 잘 맞나 확인합니다.
1: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2: 응, 좋았어. 이제 물에 빨주노초파남 보라색 식용색소를 넣으면 돼. 짜잔! 이렇게 식용색소를 넣었으면 이제 설탕을 넣어주면 돼.
1: 누나, 설탕은 얼만큼 넣어야 돼?
2: 여기 빨간색 물은 빼고 주황색부터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서른 개의 설탕을 넣으면 돼.
1: 알았어.
2: 그러면 주황색부터 다섯 개 들어간다. 잘 저어줘.
1: 팔아봐.
2: 어, 그래? 어, 그럼 선수 교체!
1: 교체!
2: 이번엔 내가 저을게!
1: 어, 누나 화이팅! 맛있어 보인다! 두 개니까 하나는 먹어도 되겠지?
4: 아! 어? 어떡하! 너 설마 그거 먹었어?
2: 엄청 짤 텐데. 아이 참, 소금물로도 만들 수 있어서.
1: 꽃에서 향기가 안 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2: 꽃은 매우 예쁘지만. 이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는 꽃이라 생각했습니다.
1: 허허, 이렇게 지혜롭다니. 왕이 될 인물이로다. 우와, 어떻게 그림만 보고. 아무튼 다 생각이 있으셨었네요.
5: 내 똑똑함을 아버지 진평왕께서 알아보셨달까.
1: 그럼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일을 척척 해내셨겠어요.
5: 그럼 나처럼 똑똑한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삼국의 통일을 위해 애썼다네.
6: 말목 따른 김유신!
5: 그 김유신 알지?
1: 아, 그 노래를 아시네요.
5: 유명하더군.
1: 아, 그런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절에 탑도 쌓으셨잖아요. 통일이랑 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5: 자, 이게 총 몇 층이지?
1: 어, 이게 하나, 둘, 9층이요, 9층. 그러니까 9층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5: 이 탑은 일본, 중국, 오월, 함라,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를 뜻하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 신라를 지키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자는 소망이 담겨있는 탑이란 말일세.
1: 아, 그래서 9층. 그럼 이 첨성대라는 건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5: 백성의 농사에 도움을 주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신라의 과학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이지. 거기다 이 안에서 별을 관찰하면 계절도 알 수 있고 나라에 위험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지.
1: 네? 나라의 위험까지도요?
5: 그럼 나는 하늘의 뜻을 읽고 나라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거든. 모란꽃의 향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1: 우와, 지혜도 있는데 예측 능력까지. 정말 와.

0: 됩니다.
1: 난 이미 왕인데.
0: 아! 예리한 통찰력과 예측 능력으로 신라를 열심히 지켜낸 선동 여왕님께 딱 맞는 놀이를 해볼 건데요.
1: 이것들은 다 뭐지?
0: 제가 이 말랑말랑한 막대를 노래 박자에 맞춰서 휘두르면요. 이 냄비 뚜껑으로 막아내시면 됩니다.
1: 사방에서 공격해오던 나라에 비하면 쉽겠군.
0: 네. 음악 주세요.

0: 우와! 진짜 예측을 잘하시네요.
1: 이 정도 예측은 나한텐 쉽지. 그럼 이번엔 바꿔서 해볼까?
0: 아, 예. 이번엔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 많이 어렵네요.
1: 그럼 될 때까지 다시 해볼까?
0: 아니요.
1: 다시 해보자.
0: 아니요, 아니요.
1: 넌 할 수 있어.
0: 네, 뭐라고요? 예, 인터뷰 시간 다 됐다고요?
1: 벌써?
0: 예,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라를 지키려면 힘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좋아야 하는 법. 모두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하지 말게나.
0: 지금까지 윙가의 태화 호빵떡쇼 호떡이었습니다.

0: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저의 힘을 모아 번개 타워!
2: 우와! 번개 파워 진짜 멋있다!
3: 나도 번개 파워 보여줄 수 있어.
2: 에이, 누나는 번개맨이 아니잖아.
3: 못 믿네. 준비물은 음료수 캔만 있으면 되지. 이게 바로 번개 파워!
4: 근데 이게 끝이야.
3: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지. 자, 잘 봐. 먼저 물에 손을 적셔주고. 좋아! 그러면 호떡이도 해봐!
2: 어? 물 묻히고 자. 난 안 되는데? 어? 어 왜 난 안 되지?
3: 내가 다른 것도 보여줄게!
2: 자.
5: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2: 맛있겠다.
0: 어떻게 국방의 손에 음료수 캔이 딱 붙었을까? 정답은 압력 때문이야. 손바닥의 볼록한 부분과 음료수 캔 아래를 맞대면 손바닥과 캔 사이의 공간이 아주 작아지겠지. 이때 그대로 캔을 납작한 손바닥 가운데로 밀면 캔이 손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게 되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압력으로 캔을

0: 오잉? 뭐 하는 거야, 호또가?
1: 나는 유리병맨이다.
0: 우와, 유리병맨! 내가 더 멋있지, 알루미늄맨. 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승환길게!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나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치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Ha ha ha ha!

0: 아이스크림 트럭.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4: 기내식입니다.
3: 맛있겠다.
5: 하늘 높이 날아라.
3: 신나는 여행.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Dance with Big Nanny. Room, room.
10: Room, room.
11: Oh? Hungry.
12: Hungry.
13: Joe.
14: Ice cream?
15: Ice cream?
14: Vodka? B?
15: B?
14: B? Vodka? Pepper? Reed?
15: Limo?
14: Reed?
15: Reed?
14: Big Nanny!
16: Do you want to call Big Nanny?
14: Uh-huh.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지난 이야기.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기 위해 아지랑이 섬으로 떠난 이다와 뿌기. 길을 몰라 헤매던 중 위험에 처한 고래를 돕게 되고, 고래가 아지랑이 섬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과연 이다와 뿌기는 무사히 아지랑이 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매너티를 구한 이다. 그린조끼 구조대 신입 선발 테스트.
3: 이번 순서는 바로
4: 할시름 테스트.
5: 할시름?
2: 자, 우리가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하려면 팔 힘이 좋아야 하는 도도. 그럼 첫 번째 대결팀, 황제 펭귄과 소아 친구. 와.
3: 자, 그럼 바로 준비.
4: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자 힘내자 힘내자.
3: 아지랑이 섬까지 얼마나 남은 거지?
6: 글쎄. 근데 벌써 새로운 그린조끼 대원들 뽑은 거 아니겠지?
3: 에이 설마. 빨리 가자.
4: 힘내자 힘내자.
3: 뭐지? 방금 우리를 밀어낸 게?
6: 그러게.
3: 뭐야? 바다 밑에서 누가 장난을 치나?
6: 잠깐만.
7: 저건
3: 왜? 뭔데?
7: 어? 매너티.
3: 매너티?
7: 바다소의 인종인데 덩치는 크지만 성격은 온순한 친구야.
3: 그럼 우릴 밀어낸 게 매너티라고?
7: 글쎄, 가서 물어볼까?
3: 좋아, 잠수!
7: 매너티!
5: 아, 깜짝이야! 미안, 괜찮아?
3: 뭐야, 아까부터 우리를 밀어낸 게 네 방귀였어?
5: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우리 매너티들은 항상 방귀 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실수를 했네.
7: 아니, 왜 늘 방귀 낄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5: 그건 우리 매너티들은 방귀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 뱃속에 가스를 가득 채우면 종실 위로 떠오르고, 뱃속에 가스를 내보내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지.
7: 우와,
3: 완전 신기해.
5: 아무튼 미안. 아, 맞다. 혹시 너희들 내 친구 못 봤니? 나랑 비슷하게 생긴 매너티.
7: 글쎄,
3: 못 봤는데 왜?
5: 호수로 나간 내 친구가

0: 돌아오질 않아.
1: 호수는 왜 갔는데?
0: 그게 우린 바다에 살지만 바닷물을 마시지 않아. 바닷물은 짠데 우린 짠물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물 마시러 강이나 호수로 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오지. 근데 물 마시러 간 친구가 돌아오질 않아.
2: 호수가 어느 쪽인데?
0: 저쪽. 실은 내가 호수 쪽으로 가봤는데. 물이 왜 이렇게 차갑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왔거든.
2: 그럼 내가 호수에 한번 가볼게. 가서 네 친구들도 찾아볼게.
1: 그럼 나도 같이 가.
2: 좋아. 가자.
1: 가자.
0: 조심해 얘들아.
1: 근데 여기 정말 물이 많이 차갑네.
2: 이게 다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이야.
1: 기후변화?
2: 내가 책에서 봤는데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면서 어떤 곳은 너무 뜨거워지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차가워진대. 그래서 차가운 물을 견디지 못하는 상어, 매너티, 바다거북 같은 친구들이 많이 죽기도 한대. 가만.
1: 그러고 보니 뿌기 너 바다거북? 뿌기야! 뿌기야! 정신 차려 뿌기야! 뿌기야!
3: 뭐지? 여기 어디야?
1: 뿌기야 괜찮아? 안 되겠다. 너 먼저 돌아가. 호수는 나 혼자 갈게.
3: 아니 그래도.
1: 아니야 진짜 괜찮아. 가 어서. 얼른.
3: 그럼 이다야 조심해. 얼어 죽을 뻔했네.
1: 어떡해.
2: 호수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 얼음이네. 얼음 때문에 길이 다 막혀 있어.
0: 거기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1: 혹시 매너티?
0: 응, 나 매너티 맞아. 나 여름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어.
1: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거였구나. 역시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이었어. 기다려, 내가 얼음을 깨볼게. 예! 안 되겠다.
2: 의지 음료수이다. 꼭 매너티를 구한다.
0: 구하려고 얼음벽을 깨고는 정신을 잃었어.
3: 이다야 어떡해.
1: 그림조끼 구조대가 있었지? 그림조끼 구조대 도와줘.
4: 과연 발씨름 테스트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1: 잠깐만. 도도 이거 봐! 구조열정이야!
4: 발씨름! 스톱!
1: 내 친구 이다가 매너티를 돕다가 쓰러졌어요! 도와줘요! 그림 좀
4: 어떡해. 알았어도 금방 갈게요.
1: 그린조끼 구조대 이다리 거 알아?
5: 출동! 어?
1: 저기야 저기.
6: 알겠어 도도.
3: 이다야 일어나봐.
7: 친구야.
1: 우리 왔어.
7: 그린조끼 구조대.
1: 괜찮아?
4: 오케이. 요정의 능력을 발휘할 때. 저도 요정의 마법으로 이단은 깨어나 쪼쪼쪼쪼.
2: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 이다야, 괜찮아?
7: 그린조끼 구조대가 널 구했어.
2: 그린조끼
7: 뭐? 그린조끼 구조대? 어디? 어디?
5: 여기.
7: 대박. 그럼 뿌기랑 나 이제 그린조끼 구조대 되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어?
2: 아니, 너희도 또 테스트를 거쳐야지.
4: 그래,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하나 남았어. 일단 아지랑이 섬으로 가지 가자고.
5: 좋아.
4: 따라와.
6: 아지랑이 섬으로 출발.
7: 아지랑.
2: 근데 우리 잘할 수 있을까?
7: 당연하지. 우린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거야.
6: 아, 야, 너 진짜 멋있다.
7: 나도 멋있지. 잠깐. 얘들아. 그 얘기 들었어?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 이다가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고 아지랑이 섬으로 갔대.
8: 들었어.
4: 나도.
6: 잘됐다.
8: 근데 플라스틱 쓰레기라면 지구를 해치는 나쁜 물건이라고들 하는데 이다가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돼서 지구를 지키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어.
4: 맞아.
6: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다.
4: 근데 이다는 그렇게 쓸모있는 일을 할 텐데 우리는?
8: 우리?
9: 너희도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어. 봐, 내 몸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7: 우리를 재활용해서
8: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5: 어떻게?
10: 페트병을 재활용한다는 건 이 페트병을 그대로 다시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페트병을 분쇄해서 작은 알갱이로 만든 후 이 재활용 원료를 다른 제품 만들 때 활용하는 거죠. 이 티셔츠도 이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료로 만든 거예요. 멋지죠?
7: 그럼 우리 당장 재활용대로 떠나자!
8: 좋아! 출발!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16살이 되었어.
1: 오로라 공주야, 그 방 안에만 있으라고 했더니 왜 나온 게야?
2: 아, 답답해서요.
1: 16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니. 뾰족한 바늘 같은 것도 만지지 말고.
2: 네, 아바마마. 아바마마 너무해. 나는

0: 이렇게 말을 타고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방에만 있으라고 하니 그깟 저주가 뭐라고.
1: 사실 오로라 공주는 아바마마 몰래 성 밖으로 나가 숲에서 놀곤 했지.
2: 마시오. 그 사과는 내가 먼저 맞췄어. 그러니까 내 거요.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맞췄거든요.
2: 좋소. 그럼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 사과 먹기. 어떻소?
0: 좋아요.
2: 좋소.
1: 둘은 칼싸움도 하고 말타기 시합도 하고 말을 타며 칼싸움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지. 여기서 잠깐! 과연 둘은 어떻게 했을까요?
3: 무조건 가위바위보지. 승부할 때 가위바위보만 한 게 없다고.
4: 뭐가 좋을까? 윤여리.
5: 어?
4: 너무 번거롭고. 끝말잇기 어때?
3: 끝말잇기 좋다 좋다.
1: 그러네. 근데 둘은 그냥 사이좋게 나눠 먹었대.
4: 뭐야?
2: 짠.
1: 알고 보니 남자는 이웃나라의 왕자였어. 둘은 자주 만나며 금방 친해졌지.
2: 나쁜 마녀. 그런 저주를 걸다니. 걱정 말아요. 마녀가 나타나면 내가 지켜줄게.
0: 괜찮거든요. 내 몸은 내가 지키니까. 야! 야!
2: 그래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준비요? 아!
1: 그리고 얼마 후
0: 우와, 할머니, 이거 뭐예요?
6: 이건 실을 뽑는 물건이에요.
0: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신기하다.
6: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봐봐요. 찔렸고.
3: 마녀가 변신을 하고 나타나다니. 어지러워.
6: 어차피 곧 죽게 될 텐데 활을 쏠 수 있을까? 어디다 쏘는 거야? 오로라 공주는 죽었다!
7: 뭐라고? 공주! 공주!
6: 이게 날 초대 안 한 벌이다.
7: 마녀,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공주는 죽지 않았어. 그냥 잠들었을 뿐이지.
6: 뭐야? 말도 안 돼. 아브라카다브라!

0: 공주가 안 죽었다고?
1: 오로라 공주 기다리쇼! 마녀.
0: 얜 또 뭐야?
2: 짜라란! 마녀, 네 저주는 이미 내가 약하게 만들었지.
0: 그래서 죽지 않고 잠을... 잠깐. 그런데 다들 어떻게 알고 온 거지? 준비요? 아!
3: 마녀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이 화살을 써서 왕자님께 알릴게요.
4: 오, 좋은 생각이에요.
2: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0: 요정님?
2: 근데 화살만으로는 우리가 알기 힘들 거예요. 제가 화살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공주님의 화살에서 커다란 휘파람 소리가 날쩌다. 휘리 휘리 휘리 뽕 샤랑 샤랑 샤라라랑.
0: 우와, 감사해요.
4: 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쏘세요.
0: 네.
5: 고마워. 그렇게 왕자님과 요정은 공주가 쏜 화살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빠르게 올 수 있었던 거야.
0: 공주, 공주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4: 나쁜 마녀, 가라.
2: 조심하세요, 왕자님. 공주님, 왕님. 어떡해.
0: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리 와!
4: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이거나 받아라.
0: 아까운 빵, 음식 아까운 줄 몰라?
4: 지금이야? 요정님, 도와주러 오셨군요.
0: 요정? 요정, 네 마법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뭐야, 왜 아무도 없지? 설마...
4: 받아라! 결투 중에 방심하면 안 되지.
0: 내가 방심하다니! 내가 방심하다니!
4: 마녀가 사라졌어. 내가 마녀를 물리쳤어. 우와! 공주님, 어서 일어나 봐요.
6: 요정님이 그랬잖소. 진정한 사랑만이 공주를 깨울 수 있다고.
4: 진정한 사랑이요? 아,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담아 공주님께 입맞춤을?
6: 공주야, 괜찮니?
4: 아니, 아직 입맞춤하기 전인데 왜 깨어났지?
2: 마녀가 사라지면서 마녀의 저주도 같이 사라졌나 봐요.
0: 마녀는 어떻게 됐어요?
7: 계획한 대로 제가 물리쳤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0: 와, 왕자님!
5: 그렇게 공주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지.
8: 타기닥타기닥 이라이라 타기닥타기닥 이라이라.
4: 오로라 공주님, 왜 이렇게

0: 늦게 와요.
1: 아바마마가 자꾸 붙잡아서요. 잘 말씀드리고 왔어요?
0: 좋아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네.
0: 아, 잠깐. 그 활은요?
1: 아, 맞다. 놓고 왔다.
0: 화살은?
1: 아, 그것도 놓고 왔다.
2: 그 후 공주와 왕자는 그럼... 말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며 온갖 도전을 즐겼다고 해.
1: 잠깐만, 가만 안 둬!
3: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 상처엔
2: 승강크림.
1: 주물 상처엔
2: 덤덤한
3: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4: 순간킥킥.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밀리의 쿠키 때문이야.
1: 내가 축제를 좋아하는 건 직접 만든 선물을 직접 뽑은 친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지.
2: 선물 줄 친구를 뽑는 것도 긴장감 넘치고 재밌어.
0: 도토리 마을의 친구들은 다 친해서 누가 뽑히든 상관없지.
3: 얘들아, 선물들 좋아 보인다.
4: 우와, 진짜 멋지다, 루미. 그거 뭐야?
1: 나는 이번에 소라게를 뽑아서 파라솔을 만들어봤어. 멋지다니까 다행이다. 봐, 햇빛이 내리쬐도 소라게가 이걸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 빨리 주고 싶어 못 참겠어.
0: 안녕, 얘들아. 선물들을 모아보자.
1: 내 선물은 여기.
4: 좋아, 이제 다 준비됐어. 드디어 우정의 축제 준비 완료.
2: 그럼 친구들 모두 부르자.
5: 응? 우와, 버거스, 이 선물들 좀 봐.
6: 우정의 축제를 위한 선물들인가 봐. 테리가 초대했잖아, 기억 안 나?
5: 어, 맞아. 모두 친구 이름을 하나씩 뽑아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축제.
6: 나눠주려고 모아놓은 거야.
5: 아니면 벌써 다 나눠주고 남은 선물들일 수도 있잖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들.
6: 아니야, 여기 이름표가 달려있잖아. 봐, 이름표에 비니 얘기라고 써있어.
5: 그러네. 그거 하라는 비니 건가 보지 뭐. 어쨌든 걔들이 오기 전에 좀 가지고 놀고 있자.
6: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5: 안 되긴 왜 안 돼? 아무도 없잖아.
6: 하지만 곧 다들 돌아올 거야. 또 네가 선물을 갖고 놀고 있는 걸 보면 싫어할 거야.
5: 난 그 생각은 못했어. 좋은 생각이야, 버거스. 다른 데서 놀아야겠어. 뭐해? 도와줘.
6: 잠깐, 이걸 다른 데로 가져간다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5: 아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 빌려서 갖고 노는 거야. 자, 이제 가자.
0: 드디어 때가 됐다. 오랜 친구 참나무여, 우정의 선물이 준비됐도다.
4: 한 해 동안 함께한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2: 자, 이제 다 같이 축제의 불을 켜고 우정의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0: 선물 담당자인 저 비니가 소중한 선물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친구들! 예!
7: 진짜 예쁘다. 선물들 숨기는 것도 기발한데.
0: 숨긴 적 없어요. 저기 수레 안에 있어요.
8: 안 돼. 선물들이 안 보이잖아. 수레랑 같이 사라졌나 봐.
0: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 없이는 우정의 축제를 할 수 없을 거야.
2: 걱정하지 마. 우정의 축제를 할 수 있게 나랑 토비가 선물들 꼭 찾을게.
3: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2: 잠깐 실례 좀 할게.
3: 탐정 사무소로 출발!
4: 친구들 모두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어.
2: 친구들과 선물을 나누는 게 우정의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꼭 찾아야 해.
4: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2: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0: 출동!
1: 선물들 찾았어?
2: 아니, 수사 장비를 챙겨왔어.
3: 곧 찾아낼 거야.
2: 단서를 찾아보자. 우선 수레 자국을 조사해볼까? 선물들을 훔쳐갈 때 수레를 사용했을 거야. 쉽게 풀리는데.
4: 선물을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
5: 맞아. 다들 어떤 걸 준비했을지 궁금해서 잠도 잘 못 잤는데.
1: 선물 대신

0: 새로운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현해보자.
1: 선물 대신 어떤 게 좋을까? 그래, 함께 춤을 추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야.
2: 너무나 시적이다.
3: 친구를 위한 춤이라면 우리 다 같이 추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모두 원을 그리며 서봐봐.
2: 좋아, 다 함께 몸으로 축제를 즐기는 거야. 춤추자.
0: 내가 먼저 할게. 몸 좀 풀어볼까?

0: 좋아. 우리 선물들을 가지고 놀기에 완벽한 장소야. 자, 뭐가 있는지 볼까?
1: 우리 선물이라고? 이게 왜 우리 거야?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건데.
0: 그래, 그렇지. 우리가 갖고 놀 때까지만 우리 거야. 다시 다 돌려줄 거야. 이 인형만 빼고. 이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잠깐, 이것도 좋은데? 이건 내가 항상 가지고 싶었던 거였어.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잘 지내보자, 선물아.
2: 어때, 얘들아? 내 춤에서 고마움이 느껴지니?
3: 검은 깃털이야.
4: 이건 확실히 단서야. 잠깐만, 늑대 발자국?
3: 깃털과 늑대 발자국? 그래, 맞아. 검은 깃털은 아마 포일 거야.
4: 포와 제일 친한 친구는 퍼거스. 항상 같이 다니지. 그래서 늑대 발자국이 있는 거야.
3: 저기 아래로 이어져 있어.
4: 리본이야. 선물에서 빠졌나 봐.
3: 내 생각엔 포랑 퍼거스가 우리 선물을 갖고 이쪽으로 갔어.
0: 이렇게 많은 선물들과 함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난 이런 많은 선물들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즐겁지 않은 거지?
3: 왜냐하면 그 선물들이 널 위한 게 아니니까.
4: 그리고 곧 돌려줘야 하니까.
0: 아직 다 갖고 놀지도 못했거든.
3: 포, 거기 그 선물들은 누군가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4: 네가 그 선물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친구들 모두의 소중한 마음을 훔치는 거야.
3: 자, 여기.
0: 이게 뭐야?
3: 우리가 널 축제에 초대했을 때 너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0: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잖아. 이걸 날 위해서 만들었다고? 왜?
3: 넌 우리의 친구니까. 특별한 걸 친구한테 선물할 때 기분도 좋고.
4: 너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줘봐.
0: 이 사진은 절대 못 줘.
4: 그 사진 말고 여기. 이건 퍼거스 거야. 자, 어서 네가 직접 선물해봐.
0: 잘 모르겠어. 이건 내가 하기엔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갖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 나보다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퍼거스. 자, 여기.
5: 고마워, 퍼. 마음에 들어.
0: 우와, 정말이야? 고마워, 좋아해줘서. 우와, 기분 좋다.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처음 알았어.
3: 그거 알아? 작은 개미, 박쥐, 그리고 코끼리들도 서로 나눈데. 또 누가 친구들과 나누는 걸 즐기는 줄 알아?

0: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원들을 여기 넣어놓으면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거야.
1: 새해에는 공중 3회 점유기를 꼭 성공할 거야.
0: 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2: 난 엄청 커다란 도토리 농장을 만들 거야.
3: 이제 네 차례야, 루미. 소원이 뭐야?
4: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좀 바보 같은 소원이라.
0: 바보 같은 소원은 없어.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줄게.
4: 그래, 알았어. 그게 내 소원은 나도 토비랑 테리처럼 꼬마 탐정이 한번 돼보고 싶어. 배지도 달고 단서들도 찾고.
2: 나도.
0: 아무래도 모두들 탐정이 되고 싶은가 봐. 어쩌면 좋지?
2: 우선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그 다음 수사를 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하고.
1: 사건 하나만 만들어줄래?
3: 당연하지. 또다시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2: 잠깐 실례 좀 할게.
3: 탐정 사무소 출발! 친구들이 우리처럼 탐정이 되고 싶어 하니까 중요한 사건을 맡겨서 경험하게 해야 해. 근데 지금은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2: 잠깐만, 토비. 우리가 사건이 되면 어때? 친구들이 우리를 찾게 하는 거야.
3: 토비와 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2: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UFO가 탁자로 떨어진 것 같아. 넌 어떤 행성에서 왔니?
1: 이건 UFO가 아니야. 토비와 테리한테 온 편지야. 물론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명탐정은 단서를 쫓아야 한다. 너희가 할 일을 다하기 전까진 새해 파티는 시작할 수 없다.
0: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명탐정 그리고 단서? 어? 사건 해결을 말하나 보다. 사건이라. 근데 사건이 뭐지? 너무 헷갈려.
2: 토비하고 테리가 없어서 아쉽다. 사건이 뭔지 직접 물어보면 될 텐데.
3: 바로 그거야. 룸이 말이 맞아. 토비와 테리가 여기 없잖아. 걔네들이 사건이야.
2: 토비랑 테리가?
1: 그래. 그리고 여기 더 있어. 지금쯤이면 모두 눈치챘겠지? 우리를 찾아라. 첫 단서는 땅바닥에 있다.
0: 자, 보자. 땅에 뭐가 있지? 흙과 잔디, 돌들, 토비, 테리의 발자국, 그리고 개미. 어? 개미가 단서인가?
1: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발자국들을 한번 살펴보자. 토비랑 테리의 발자국이 맞아.
2: 왜 넘어졌어? 이 가방에 부딪혔어.
3: 어? 어? 이것 좀 봐. 수사 장비들이 들어있어.
1: 토비랑 테리가 우리를 위해 여기 둔 거야. 좋아, 단서를 쫓아보자.
0: 발자국이랑 가방이라. 어? 걔들이 여기 왔었나 봐.
1: 그리고 발자국이 숲으로 이어졌어. 다음 단서를 찾아볼까? 가자.
2: 응원하자.
1: 발자국이 여기서 멈추네.
2: 꾹꾹 꾹꾹.
4: 어이 친구들, 여긴 웬일이야?
0: 우린 지금 사건을 해결 중이야. 토비와 테리 찾기. 걔들 발자국 따라 여기 왔어. 이게 무슨 뜻일까?
4: 아마 다음 단서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2: 우와, 그 벙어리 장갑 정말 멋지다.
4: 고마워. 색이 괜찮을지 걱정했는데 멋지다니 다행이네. 자, 여기 단서. 행운을 빌게.
5: 고마워, 꾹꾹.
0: 뭐라고 써있어?
1: 훌륭한 탐정은 항상 관찰하고 어긋난 것들을 발견한다. 지금부터 어긋난 것들을 찾아라.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0: 다음 단서는 뭔가 어긋난 거구나. 어긋난 게 뭐가 있지?
2: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겨울과 어울리는 겨울숲.

0: 겨울나무, 겨울 해바라기. 잠깐, 해바라기가 보인다고? 추운 겨울에 해바라기? 이건 아니지. 어긋난 거야. 단서가 아닐까?
1: 제이 말이 맞아. 가자. 가서 저 해바라기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0: 우와, 해바라기 진짜 예쁘다. 진짜 해바라기 같아. 헉, 이건 단서야. 어, 우린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한 거야.
2: 안녕. 어?
0: 안녕하세요. 단서를 주시게요?
2: 그래, 내 입에 있어.
0: 이번 단서 어렵다. 혹시 암호 같은 거 아닐까?
1: 아니야. 아저씨가 입에 뭔가를 물고 계셔서 그런 거야.
3: 그게 아마 단서일걸?
2: 고마워. 아주 잘하고 있어, 얘들아. 단서들을 잘 활용해봐. 그럼 파티에서 볼 수 있을 거야. 이따 보자.
4: 고맙습니다.
1: 다음 단서는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다. 평소에 눈에 잘 안 띄는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친구는 밤을 좋아한다.
0: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내가 말해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누구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내 생각엔 비니가 말해줄 거야.
3: 나 몰라.
0: 내 생각에는 박지일지도 몰라. 걘 밤을 좋아하고 시원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잖아.
3: 그래, 박쥐가 확실해. 네가 맞췄어, 루미.
0: 멋진 추리야.
3: 다음 단서를 찾아 동굴로 출발하자. 빨리 야, 가자.
1: 그래, 가자.
0: 좋았어, 명탐정 루미.
1: 안녕, 친구들.
4: 안녕.
1: 안녕. 이게 마지막 단서야. 고마워. 좋아, 단서들은 다 찾았다. 하지만 용기가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건 동굴 깊숙이 존재한다.
0: 저기! 안쪽에서 뭔가 반짝거려! 이건 테리의 Y캡이잖아!
1: 그러네! 정말 잘했어, 루미!
0: 어서 화면을 둘러봐!
5: 안녕, 얘들아! 우선 여기까지 온 거 축하해!
0: 멋진데? 영상 메시지 보냈나 봐.
5: 거의 다 왔어. 혹시 기억나? 함정은 항상 관찰하라고 했던 거. 그렇다면
6: 오늘 만난 동물들을 떠올려봐.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5: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Y탭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줄게.
6: 돼지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 뭔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돼지한테 물어봐.
0: 돼지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어떡하지? 여기는 나 말고 다른 돼지는 없어.
1: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0: 나?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은데.
3: 넌 할 수 있을 거야. 루미,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봐.
0: 그래,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친구와 함께라면 못할 일은 없어.
1: 그리고 우리가 널 믿고 있잖아. 자, 루미, 기억해봐. 오늘 만난 동물들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었지?
0: 로코가 벙어리 장갑을 썼어. 각각 다른 색이었지. 빨간과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가짜 해바라기 옆에 무스 아저씨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박쥐는 파란색, 남색, 그리고 보라색의 스카프를 하고 있었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 이 색들을 합치면 바로 무지개!
1: 그래, 무지개야. 토비와 테리가 있는 곳은
4: 무지개 언덕!
6: 축하해! 사건을 멋지게 해결했네.
0: 너희는 정말 뛰어난 탐정들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루미.
5: 너희들 모두 배지를 받을 만큼 아주 훌륭했어. 너희는 이제 공식적인 도토리 마을 탐정들이야.
0: 예!
1: 너희 소망은 뭐야? 너희는 새해 소망을 얘기한 적 없잖아.
5: 우린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6: 최고의 친구들과 함께.
5: 좋아, 도토리 마을 탐정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 제일 뜻깊은 사건이었어. 우린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5: 그래, 맞아.

0: 사건은 도토리 마을의 신입 탐정들이 해결했지. 탐정의 직감인데 올해는 분명히 최고의 한 해가 될 거야.
1: 내 생각도 그래.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건 완벽하게 해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 상처엔?
0: 순한길게!
1: 주물 상처엔?
0: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 상처엔?
0: 순한길게!
1: 주물 상처엔?
0: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탱크 장전
1: 오케이 위대포 발사
2: 하하하

0: 물대포 발사!
1: 어? 어?

0: 잘? Oh yeah. 힙그바. 어허. 그라마. 아하. 아빠. 과? 에?
1: 까디쉬.
0: 아하. 어.
1: 아.
0: 아, 그라마.
1: 아함.
2: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어허.
1: 그래.
0: 너네.

0: Quantum Bear.
1: Hey! Smith!

0: birth. Quoi? Non, ma!
1: Number move.
0: Hey. Speed!

드라마!

Oh, yeah.

자이 자이.

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루피와 베티의 하룻밤.
1: 맑고 화창한 날입니다.
2: 오늘 날씨 정말 좋다.
3: 루피, 베티,
0: 안녕,
4: 빨베로.
2: 어디 다녀오는 거야?
0: 응, 스노보드 타고 왔어. 너희는? 너희 집으로 놀러 가는 일이야. 아, 그래? 그럼 들어가자.
5: 크롱, 크롱.
0: 크롱, 나왔어?
2: 크롱. 크롱?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5: 크롱, 크롱.
0: 아, 스노보드 타고 왔더니 덥네. 아, 시원하다. 크롱. 크롱. 루키, 패티, 우리 뭐 하고 놀까?
2: 어?
0: 어? 크롱. 덥단 말이야.
5: 크롱.
0: 크롱, 크롱. 안 돼. 더워.

0: 해줘야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럼 그럼 더 이상하다.
1: 얘들아 그만해.
2: 그래 싸우지 마.
0: 너 스노보드 어쩔 거야?
1: 안 되겠다. 나가자 패티.
0: 우리 그냥 포비 집으로 놀러 갈까?
1: 그래 그게 좋겠어.
3: 루피와 패티는 어쩔 수 없이 포빈의 집으로 놀러 가게 됐어요.
0: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어?
1: 해리!
0: 어디가? 우리 너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럼 들어가서 포비랑 놀아.
1: 그럼 너는?
0: 나는 포비 때문에 집에 못 있어. 난 이만 갈게. 재밌게 놀아.
1: 무슨 일이지?
0: 포비한테 가보자. 포비!
4: 어? 너희들 왔구나.
1: 해리가 화난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4: 책을 읽는데 해리가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거든. 한마디 했다고 화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
0: 아, 루피 여기도 안 되겠는데?
1: 안녕. 포비하고 해리도 싸웠구나.
0: 뽀로로하고 크롱도 그렇고 다들 요즘 자주 싸우는 것 같아.
1: 한 집에 같이 살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맞아. 매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우지? 이상하다 그치?
1: 응 이상해.
0: 안녕.
3: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놀 수 없게 된 루피와 패티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0: 책이나 읽을까? 응? 지붕이 새나? 어? 안 되겠다. 우선 이걸로 됐어.

0: 그래도 다행이야. 침대에 물이 안 떨어져서. 참, 어떻게 된 거지? 친구들한테 가봐야겠다.
1: 패티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2: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0: 집이 엉망이야.
2: 올라가서 지붕을 봐야겠는걸, 로디?
0: 로디, 로디, 조심해.
2: 엉망이네.
0: 뭐 어때?
2: 지붕을 고쳐야겠는걸.
0: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2: 오늘은 곧 해가 질 것 같고 내일 다 같이 고쳐야겠어.
0: 그럼 오늘 밤은 어떡하지? 침대까지 다 젖었는데.
3: 걱정 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0: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물건 좀 챙길게.
2: 잘 됐다.
4: 맞아.
3: 오늘 밤 패티하고 재밌게 보낼 거야. 어서 와.
1: 이렇게 해서 루피와 패티는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3: 편히 쉬어, 패티.
0: 고마워, 루피. 자,
3: 가방을 저기다 놓으면 다니기 불편한데.
0: 루피, 우리 뭐하고 놀까? 인형놀이 하지 않을래?
3: 그래. 뽀로로는 이제 내 거야. 뽀로로 살려.
0: 뽀로로를 도와줘.
2: 우리가 구해줄게.
3: 그러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걸?
0: 그럼 이번엔 뭐하고 놀까?
3: 미안해, 패티.
0: 괜찮아.
3: 이건 내가 저기로 옮겨줄게.
0: 아니야, 그냥 여기 둘게.
3: 패티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0: 뭐하는 거야?
3: 이제 저녁 먹어야지.
0: 그럼 내가 도와줄게.
3: 아니야, 혼자 해도 돼.
0: 내가 요리를 망칠까봐 그러는 건가? 걱정 마. 나도 잘할 수 있어. 이제 소금만 넣으면 되는 거지?
3: 잠깐!

0: 미안해, 루피. 거의 다 됐는데 망쳐버렸잖아.
1: 너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지.
0: 책 읽는 거야?
1: 응, 집에서 가져왔어.
0: 어? 거봐, 내가 가방 여기다 두지 말자고 했잖아.
1: 뭐? 루피 너 때문에 아끼는 책이 젖었잖아.
2: 루피와 패티는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엔 싸우게 됐어요.
0: 움직이지 좀 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1: 알았어. 그럼 거실에서 잘게.
0: 이게 무슨 소리지?
1: 패티,
0: 지금 뭐 하는 거야?
1: 잠이 안 와서. 집에서도 잠이 안 오면 공놀이를 하거든.
0: 당장 그만둬.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1: 뭐? 루피, 넌 네 맘대로구나. 그럼 내가 나가줄게.
0: 그럼 그러시던지.
1: 잘 있어.
0: 그래, 잘 가. 어? 눈이 오네?
1: 누가 걱정할 줄 알고.
2: 루피 집에서 나온 패티는 뽀로로 집으로 갔어요.
1: 나왔어. 어? 그런데 웬일이야? 지붕이 망가져서 루피네 집에서 잔 거 아니었어?
0: 그게...
1: 너희는 뭐 하는 거야?
3: 그런 그림을 꺼내주려고.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크랑 크랑.
1: 어? 우와, 깨끗해졌네. 고마워, 그럼.
3: 크랑 크랑.
0: 아까 낮에는 막 싸웠잖아. 어떻게 된 거야?
1: 둘 다 잘못한 걸 깨닫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
3: 크랑크랑.
1: 자주 싸우긴 하지만 우린 금방금방 화해해서 싸움이 오래 안 가.
3: 크랑크랑. 아, 이걸로 꺼내면 되겠다. 자, 성공.
1: 크랑크랑.
0: 그럼, 그런데 무슨 그림이야?
1: 나하고 크롱을 그렸네.
2: 뽀로로와 크롱의 모습을 본 패티는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0: 나도 루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1: 저기, 나는 가볼게. 어, 패티, 날씨가 안 좋아졌는데?
0: 괜찮아.
2: 루피는 안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간 패티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0: 안 되겠어. 패티를 찾으러 가야겠어.
4: 괜찮아.
5: 괜찮아.
0: 루비, 페리. 얘들아, 혹시 패티 여기 안 왔니?
1: 패티 여기 안 왔는데.
0: 어? 그런데 포비는 어디 아픈 거야?
1: 집에서 나간 날 찾느라 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렸나 봐.
5: 페리,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고.
1: 아니야. 감기도 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
2: 서로를 아끼는 포비와 해리를 보고 루피는 부끄러워졌어요.
0: 저기, 난 패티를 찾으러 가야 해서 몸조리 잘해, 포비.
1: 루피, 밖에 눈보라도 치고 위험해.
0: 괜찮아. 어떡하지? 패티! 패티!
1: 루피!
0: 패티야!
1: 무슨 일이야?
0: 걱정돼서 찾으러 나왔어.
1: 나도 너한테 사과하러 가는 길이야. 미안해.
0: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내 맘대로만 하려고 했어.
1: 미안해, 루피.
0: 패티!
1: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2: 루피와 패티는 서로 도와가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0: 안녕.
1: 일찍 왔네.
3: 그래야 오늘은 패티가 집에서 잘 수 있잖아.
0: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난 패티랑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좋거든.
1: 나도.
5: 루피하고 패티는 사이가 정말 좋구나.
0: 그럼.
2: 맞아요. 루피와 패티는 이번 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0: 출발합니다.
1: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0: 오, 왜 이렇게 느리지? 뚜뚜, 얼마나 남았어?
2: 아직 멀었어.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는 중이거든.
0: 그럼 좀 빨리 갈까?
3: 그래!
0: 좋았어! 그럼 간다! 이 정도 언덕쯤이야! 간다!
2: 이게 무슨 소리지?
4: 다들 괜찮아?
2: 그런데 뚜뚜 뭐?
5: 맞아, 뚜뚜!
2: 저기 있어! 사고가 났나 봐! 뚜뚜!
6: 괜찮아?
2: 뚜뚜가 깨어나질 않아!
4: 우선 뚜뚜를 빨리 집으로 옮기자! 나는 이쪽을 밀게!
2: 일단 다 고쳤어.
0: 그럼 이제 뚜뚜는 괜찮은 거야?
2: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엔진이 움직이질 않아.
5: 어떡해. 그럼 뚜뚜는 이제 못 깨어나는 거야?
2: 그럴 것 같아.
0: 나 때문이야. 내가 빨리 가자고 해서.
2: 그럼.
0: 아, 그래. 통통이라면 마법으로 뚜뚜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2: 그래, 통통이 집으로 가보자.
7: 친구들은 뚜뚜를 통통이에게 데려가기로 했어요.
8: 안 된다고?
9: 마법책들을 다 찾아봤지만 뚜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5: 통통아, 그래도 방법을 더 알아봐줘.
9: 다른 방법이다. 아, 맞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 이게. 찾았다! 바로 이거야. 비밀의 마법책.
8: 비밀의 마법책?
9: 아, 여기 있다. 잘하면 뚜뚜를 살려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건 나도 잘 모르는 마법이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몰라.
8: 부작용?
9: 이제 완성이야. 먼저 마법약을 뚜뚜 주변에 뿌리고 헤이차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깨어나라!
2: 어? 여기가 어디지?
0: 어떻게 된 거야?
2: 기억 안 나? 소풍 가는 길에 사고 났었잖아.
5: 통통이가 마법으로 뚜뚜 구해줬어.
0: 그랬구나. 통통아, 고마워.
9: 아니, 뭘.
2: 그리고 모두들 미안해.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0: 아니야, 나 때문이야. 괜히 빨리 가자고 했어.
4: 뚜뚜가 깨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지.
0: 그래, 맞아. 이제 정말 조심할게.
2: 왜 이러지?
9: 마법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
2: 부작용?
0: 어? 괜찮아졌는데?
9: 아무래도 몸이 멋대로 변하는 부작용인 것 같아.
0: 그럼 어떻게 해야 해?
9: 내가 어떻게든 고쳐볼게.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2: 우린 먼저 갈게. 안녕.
7: 저녁이 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2: 안녕.
7: 하지만 뚜뚜는 통통이의 집에 남아서 마법의 부작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9: 다시 해보자.
0: 야!
9: 작아졌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통통이는 뚜뚜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1: 아,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2: 이건 됐고, 다음은...
3: 좀 쉬고 해. 며칠째 잠도 잘 못 잤잖아.
2: 뭐, 난 괜찮아.
0: 뚜뚜는 애쓰는 통통이를 보고 미안해졌어요.
1: 통통아, 우리 산책 가자.
2: 산책? 아, 그래, 좋아.
1: 어서 타. 너희 집 근처는 눈이 없어서 달리기 정말 좋아.
2: 뚜뚜, 미안해.
1: 어?
2: 빨리 고쳐줘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1: 괜찮아, 지내보니까 여기도 좋은데 뭐.
2: 정말? 나도 뚜뚜랑 같이 지내서 안심심하고 좋긴 해. 아! 조심해, 뚜뚜!
1: 어? 아유,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통통이 네가 마법을 쓴 거야?
2: 아닌데.
1: 어? 어, 정말? 신기하다. 바위를 피하려고 변하고 싶은 모양을 생각했는데 그대로 변했어.
2: 생각한 대로 변했다고?
1: 응.
2: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1: 응.
2: 자, 뚜뚜. 눈을 꼭 감고 상상을 해봐.
1: 응, 알았어.
2: 자, 나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역시 우연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런 건지 알아볼게.
1: 어, 아깝다. 내 맘대로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2: 이거야! 절벽나무 꽃만 있으면 뚜뚜를 고칠 수 있어.
3: 그거 절벽 끝에서만 자라는 거잖아.
2: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1: 통통아, 어디가?
2: 널 고칠 수 있는 재료를 구해올게.
1: 어? 통통은 어디로 가는 거야?
3: 그게 절벽으로 꽃을 따라갔어. 위험하긴 한데 네 치료약이라고 하니까.
1: 뭐라고? 통통아! 통통아! 날 위해 그렇게 위험한 곳에...
2: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다! 꽃이 있어서 다행이야.
0: 통통이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어요.
2: 아, 됐어! 아야, 어쩌지? 절벽나무 근처에서 마법을 쓸 수가 없는데.
0: 저런, 나뭇가지가 또 부러지려고 해요.
2: 안 돼! 뚜뚜!
1: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2: 아, 안 돼! 위험해!
1: 할 수 있어! 야! 야! 변해라! 통통을 구할 수 있게 변하고 싶어! 야! 으아! 통통아! 야! 통통아! 통통아, 괜찮아?
2: 성공했구나!
1: 내 생각대로 모양이 바뀌었어.
0: 비행기가 된 뚜뚜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1: 도착했습니다.
2: 고마워, 뚜뚜. 그런데 정말 모양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1: 응, 잠깐만. 변해라, 얍! 어때?
2: 정말이네? 치료를 안 해도 되겠어?
1: 응,
2: 그럼 이젠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1: 그렇지.
0: 뚜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통통이와 뚜뚜는 꼬렁꼬렁 마을로 함께 날아갔습니다.
1: 뚜뚜는 잘 지내고 있을까?
4: 그러게 말이야.
5: 빨리 나와서 돌아와야 할 텐데.
6: 어, 저기, 통통이, 그리고 옆에 뚜뚜?
7: 어떻게 된 거야?
2: 뚜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6: 뭐? 마음대로?
5: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2: 이젠 괜찮을 거야.
1: 잠깐만.
8: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 통통이랑 함께 지내고 싶어.
6: 넌 이제 치료 안 해도 되잖아.
7: 맞아.

0: 집 주변은 눈이 없어서 달리기에도 좋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통통이랑 정도 들어서 통통이만 괜찮으면 통통이 집에서 살고 싶어.
1: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었어.
0: 하지만 그럼 자주 볼 수가 없잖아. 걱정 마. 비행기로 변신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올게. 꼭이야. 응.
2: 이렇게 해서 뚜뚜는 통통이네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또 만나요, 뚜뚜.

0: 사이 좋은 친구.
1: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모였어요.
0: 나랑 무디가 같은 편이네.
2: 그럼 넌 우리 편이야.
0: 그럼 그럼. 자, 그럼 시작해볼까?
2: 다음엔 이길 거야.
0: 로디야, 너 진짜 잘한다.
3: 아니야, 뽀로로도 잘해.
0: 얘들아.
4: 안녕.
5: 너희도 여기 있었구나.
0: 응? 근데 너희 표정이 왜 그래?
4: 아, 시합을 했는데 졌나 보구나.
0: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다른 놀이를 해보자.
1: 뽀로로와 친구들은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2: 이번엔 꼭 로디와 뽀로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자고. 간다! 어디 보지? 로디! 가자! 역시 로디가 최고야! 다른 시합해, 다른 시합!
1: 이번에는 야구를 하기로 했어요.
0: 이쯤이야!
2: 이건 절대 칠 수 없을 거예요.
1: 결국 오늘 시합은 모두 뽀로로와 로디의 팀이 이겼어요.
0: 로디야, 오늘 최고였어. 우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3: 맞아, 한창의 짝이야.
2: 무난해. 한 번 더 해.
5: 그럼 이번엔 편을 바꿔보는 건 어때?
4: 맞아, 그게 더 재미있을 거야.
0: 그럴까?
2: 로디야, 이번엔 나랑 같은 편 하자.
0: 안 돼. 로디 나랑 같은 편 해야 해.
2: 그런 게 어딨어. 편을 바꾸기로 했잖아.
0: 그래도 로디는 안 돼. 다른 친구들이랑 바꾸라고. 로디야,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3: 응, 좋아.
2: 아니, 로디 너까지. 나는 집에 갈 거야.
5: 얘들아.
6: 어떡해, 애기랑 그런 게 화났나 봐.
0: 괜찮아, 조금 있으면 금방 풀릴 거야.
7: 괜찮을 거야.
2: 맞아, 로디도 마찬가지야. 뽀로로가 그렇게 좋을까? 이제 뽀로로랑 로디랑은 절대 안 놀아. 그럼 넌 우리 편이니까 나랑 놀면 돼. 알았지?
1: 이런, 에디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어느새 해가 졌어요.
0: 나왔다니까.

0: 그럼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럼 로봇이 고장났잖아. 너 이제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아.
1: 이런 뽀로로와 크롱의 사이가 안 좋아졌네요. 로디가 에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2: 다리가 왜 이러지? 에디에게 봐달라고 해야겠다.
3: 분해. 이제 다시는 뽀로로랑 로디랑 안 놀 거야. 어? 누구지?
2: 에디 안녕.
3: 로디구만.
2: 에디, 내 다리가...
3: 여긴 왜 왔어? 나랑 같은 편도 아니잖아.
2: 에디, 그게 무슨 말이야?
3: 뽀로로하고나 놓으시지.
2: 에디...
1: 결국 에디와 로디도 사이가 나빠져버렸네요. 아침이 됐어요.
0: 어? 크롱이 없네?
4: 상관없어. 이제 크롱이랑 안 놀 거니까.
0: 그나저나 고장난 로봇은 어쩌지?
4: 아! 에디한테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어? 로디! 여기서 뭐해?
2: 아, 뽀로로, 그게 에디가 문을 안 열어줘.
4: 그래? 왜 그러지? 어? 문이 잠겨있네. 에디! 에디!
0: 으악! 아, 아파라!
3: 무슨 일이야, 뽀로로?
4: 그게 로봇이 고장나서.
3: 하, 넌 우리 편도 아니잖아. 다른 친구한테 고쳐달라고 해.
4: 뭐라고? 어?
0: 그럼
3: 그랑.
4: 아하, 너희 둘이서만 놀겠다 이거지? 시합에서 좀 진 것 가지고 삐치기는.
3: 뭐라고? 너희가 먼저 치사하게 굴었잖아.
4: 그랑 그랑 그랑 그랑. 치사하게 뭐가 치사해? 너희가 못한 거잖아.
3: 그럼 잘하는 너희끼리 놀아. 우리끼리 놀 테니까.
4: 그래? 나도 너희랑 안 놀아.
3: 그럴 순 없지.
4: 로디야, 가자.
1: 뽀로로와 로디, 에디와 크롱이 놀이터에서도 따로 놀고 있네요.
0: 쟤네들 정말 화해를 안 할 건가 봐.
5: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0: 어? 저기! 형님이다!
6: 얘들아!
5: 어서와, 통통아.
6: 아, 안녕. 다들 잘 있었어? 어? 근데 쟤들은 왜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0: 시합할 때 편을 나눴는데 그 다음부터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0: 맛있는 것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1: 그래.
0: 재밌겠다.
2: 그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 같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3: 로디야, 이게 무슨 소리야?
4: 아, 다리가 좀 이상한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3: 자, 그렇구나.
5: 로디 다리가 고장났나 보네.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3: 로디야,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4: 응, 좋아.
5: 내가 로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3: 얘들아, 어서 가자.
0: 어?
5: 어, 그런데 크롱,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아, 맛있는 걸 잔뜩 쌓았다고? 이래 되는데.
3: 크롱의 짐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 로봇이 고장났잖아. 아니지, 크롱 짐이 무겁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0: 얘들아, 우리 여기서 간식 먹고 갈까?
6: 그럼, 그럼, 그럼.
7: 그래, 좋아.

0: 괜찮아. 미안해, 로디. 내가 어제 고쳐줬어야 했는데.
1: 괜찮아, 에디.
0: 어?
1: 너디?
0: 응? 그랑그랑.
1: 고맙긴.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0: 그래, 너희 이제 다 좋아해.
2: 우린 모두 친구잖아.
0: 그래. 뽀로로, 구해줘서 고마워.
3: 뭐,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1: 잘했다.
3: 자, 그럼 즐거운 간식 시간입니다.
4: 그래요. 보롱토롱 마을의 친구들은 모두 사이좋은 친구예요.

0: 오늘은 크롱이 루핀의 집에 놀러 왔어요.
1: 꼬마 야우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영웅이 되었답니다. 우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2: 크롱, 크롱, 크롱.
1: 응? 과자가 다 됐나 봐.
2: 크롱, 크롱.
1: 이게 왜 이러지? 오븐이 고장났나 봐.
2: 크롱, 크롱.
1: 응? 네가 고쳐보겠다고?
2: 크롱.
1: 고치다가 그만.
2: 아하,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 자, 다 됐어.
1: 우와, 역시 엘드가 최고야.
2: 뭘 이런 걸 가지고.
0: 크롱은 루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3: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4: 이렇게?
3: 조금만 더
2: 크롱,
1: 크롱,
4: 네가 도와주겠다고?
2: 크롱, 크롱.

0: 얘들아, 무슨 일이야?
1: 로디.
2: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0: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 자, 여기.
2: 우와.
1: 역시 로디라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그럼 혹시 내 장난감 비행기 못 봤어?
3: 그럼 그럼
1: 그래? 어디 갔지?
3: 그럼 그럼 그럼
1: 그럼 네가 찾아주겠다고?
4: 안녕 얘들아. 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1: 어, 통통아, 마침 잘 왔어. 장난감 비행기 좀 찾아줘.
4: 장난감 비행기?
1: 응.
4: 어, 그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비행기 나와라.
1: 이야, 역시 통통이가 최고야.
4: 뭘?
5: 크롱은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크롱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6: 달등별이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5: 크롱은 에디처럼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1: 요리.
5: 어? 이젠 로디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이번엔 통통이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1: 통통, 알게.
3: 그래서 대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1: 크롱!
3: 안녕, 난 별똥별 요정이라고 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1: 크롱!
3: 그런데 말이야, 소원은 하나만 빌어야지.
1: 크롱!
3: 누가 되고 싶은지 골라. 그럼 그 친구처럼 되게 해줄게.
1: 크롱!
3: 크롱! 도저히 못 고르겠다고? 그럼 새 친구처럼 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다 보고 나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먼저 애기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베리베리 별라리 별라리. 야! 모습을 한번 볼까?
1: 크롱, 부탁할 시계는 다 고쳤어?
3: 크롱.
1: 와, 깔끔하게 고쳐졌네. 역시 똑똑박사 크롱이야.
3: 크롱.
1: 고마워, 크롱. 안녕.
3: 크롱. 걱정 마. 저쪽에선 우릴 볼 수 없어.
1: 크롱, 썰매가 고장났어. 지금 고쳐줄 수 있지?
2: 크롱, 사진기가 고장났어. 고쳐줄 수 있지?
1: 뭐 만드나?

0: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1: 그럼 그럼 너지 너지
0: 알았어 다리다리 달라리 달라리 야 저게 로드가 된 네 모습이야.
2: 라켓이 어디 갔지?
3: 저기 있어!
0: 위험해!
3: 배고픈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
4: 좋아!
1: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피해!
5: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1: 진짜 맛있어!
5: 그럼, 너도 먹어볼래? 아, 참, 그럼 넌 못 먹지?

0: 오디는 안 되겠지.
1: 그럼, 그럼.
0: 그럼 마지막으로 통종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빨리 가서 보자.
2: 빨리 낫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0: 크랑 크랑 크랑.
2: 자.
1: 크랑 크랑
0: 크랑 크랑 크랑. 약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한 거야? 크랑. 혼자 다녀와도 괜찮겠어?
1: 크랑 크랑.
3: 조심해서 다녀와.
4: 크롱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0: 이제 난 돌아갈 시간이야. 소원은 정했어?
1: 그럼?
0: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거야. 별이 나리 별이 야.
2: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3: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2: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1: 뭐야야.
4: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1: 크롱 뽀로로 크롱
5: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3: 어? 그래?
2: 친구들의 멋진 재주가 부러웠던 크롱. 하지만 크롱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았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7: 덕분말.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I'm making something spicy and delicious. 매콤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I'm making spicy halabong meatballs. 매운 halabong meatball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입니다. We have breadcrumbs, 판가루. We have ground beef, 다진 소고기. We have parsley. 네, 저는 파슬리 되게 좋아요. We have honey mustard. We have ground parmesan cheese. We have onion, 양파. Minced garlic, 다진 마늘. We have rosemary. 우리 로즈메리도 있고. We have 할라봉 marmalade. 네, 이거 할라봉 잼 쓸 거예요. We have one egg, 달걀. We have vinegar, 식초. Sriracha sauce, 시라차 소스요. And we have olive oil. 솔직히 요리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재료 너무 많이 있어요. 괜찮아. 볼 아저씨, 할 수 있어. 파이팅! To make our meatballs, we need to chop the parsley and the onion. 네, 우리 meatball 만들었을 때 우리 파슬리하고 양파 잘라야 돼요. First, the parsley. 우리 제일 밑부분 잘라도 돼요. 우리 이거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모여서 자를 거예요. We're gonna cut like this. 그리고 마지막 한번 탕탕 할 거예요. Our parsley is ready. And now the onion. We want small pieces of onion. 우리 아주 짧게 잘라야 돼요. Let's cut our onion like this. 우리 먼저 이 조각을 얇게 썰어요. 얇게 잘라요. 또 손가락 조심하세요. 그리고 파슬리처럼 조금 짧게 잘라요. Good. Our onion is ready. Now we can make the meatballs. 네, 이제 meatball 만들 수 있어요. Lots of ingredients go into the meatballs. We add the beef. We add the breadcrumbs. We add the onion. 제 소고기, 판가루, 양파. We add the parmesan cheese powder. 우리 파마산 치즈도 넣고. Our minced garlic. 우리 다진 마늘. 그리고 our parsley, 우리 파슬리 들어갈 거야. And now, we mix. But it's too dry. 예쁘지만 너무 드라이하다. We need something to help it stick together. 그 스티키스티키한 재료 하나 필요해요. We need one egg. 네, 우리 달걀 하나 쓸 거예요. Crack the egg. We whisk. Now we can add the egg into the mix. And a pinch of pepper. The pinch of salt. And mix. Like this.
1: 판가루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섞여야 해요.
0: Have to mix all the breadcrumbs with the egg. And now, we need gloves.
1: 네, 이제 장갑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밑볼 만들 수 있어요.
0: So we use our hands to mix everything together.
1: 밑에 있는 부분도 다 섞여서 해야 해.
0: Make sure you mix it all.
1: 다 섞였을 때 우리 볼 만들 수 있어요.
0: 네, we take the meat mixture and we roll into a ball. Like this. You can see the breadcrumbs and the parsley and the onion and the meat.

mixed together. Five bowls. 네, 우리 meatball 이제 요리할 수 있어요. 우리 뜨거운 물 넣을 거예요. We're going to put them in boiling water for about 5 minutes. 5분 정도 물에서 요리할 거예요. So now we can add the meatballs. 네, 우리 meatball 조심하게 물에 들어가고 5분 기다려야 돼요. 많이 안 만져도 돼요. 왜냐하면 물에서 요리했을 때 다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밑볼에 춤 춰요. 자기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춤추는 거예요. 어? 5분 다 됐어요? 이제 배도 돼요? 안에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먹을 수 있지만 맛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프라이팬에 색깔이 골든 브라운 됐을 때 훨씬 더 맛이 날 거예요. Now let's fry the meatballs. 네, we add the olive oil. 오케이. And now we can add the meatballs. 1, 2, 3, 4, 5. 이제 좀 기다려야 돼. And we can turn them. 한번 뒤집을까요? Turn and turn and turn and turn. 아, 색깔이 변했어요. 너무 좋아요. While the meatballs are cooking, let's make our sauce. 네, 우리 meatball 프라이팬에 요리하면서 우리 빨리 소스 만들 수 있어요. 할라봉 소스. You put in the vinegar and the sriracha. And the halabong marmalade and the honey mustard and we stir. Yes. Oh, 색깔도 되게 예뻐요. It's a beautiful spicy orange. 왜냐면 우리 할라봉 들어갔어요. okay, that's ready. 다 됐어요. 이제 밑볼 같이 넣어도 돼요. So you want to cover your meatballs in the sauce. 네, 우리 모든 meatball들이 앞, 밑, 옆, 위 다 소스에 필요합니다. All done. Our meatballs are done. But we need one more thing. 우리 meatball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하나만 더 필요해요. We need rosemary. 네, 이 작은 허브 진짜 맛있어요. 하지만 향이 좀 강해. 그래서 많이 안 써드려요. We put a little here. We put a little here. 조금만 이쪽, 저쪽 이렇게. And now our spicy halabong meatballs are finished. 우리 매운 halabong meatball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보기. 아하. 얼마나 매운지 한번 볼까요?
1: You can taste the orange. 그 한라봉 오렌지 맛이 너무 달콤해요. 와우.
0: 맵지만 그냥 달콤하게 만들어도 돼. 하지만 진짜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고춧가루, 고추장 넣어도 돼요. We made spicy halabong meatballs. Next time, spicy? 우리 매운맛 음식 만들어볼까? 아니면 순한맛 음식 만들어볼까? 아니면 달콤한 맛? Come back soon and I'll show you another recipe. Bye-bye!

0: 리얼 팀받는 청소년 금융 예능 프로그램.
1: 어? 금융?
0: 팀받는 프렌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1: 지금 앞에 근들어, 앞에 근들어.
0: 봉투를 전달하도록.
1: 어? 어? 아! 어머! 어머! 여기!
0: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홍대에서 마음껏 쇼핑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카드 4장을 준비해드렸습니다.
2: 아싸. 혹시 다음 촬영은 언제인가요? 예정되어 있나요?
1: 혹시 몇 번까지 저희를 불러주실 건가요?
0: 카드를 각자 한 장씩 원하는 대로 들고 가볼까요? 열심히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3: 아싸! 팀 맞는 프렌즈!
4: 이것도 가, 여기도 가야 되는데.
2: 여러분, 우리 여기 가볼래요? 만든 거.
1: 이야, 선생님 너무 귀엽네.
4: 나 이.
1: 사이너살.
4: 안녕하세요. 외모 체크.
0: 해외여행 이런 데 가면.
4: 네.
0: 엄청 이제 살 거 많은 거 모아놓은 장소가 있고.
4: 그 아! 오! 어? 헐, 팔리마켓 같은 건가?
2: 근데 여기 계속 올라가 보니까. 상점 같은 거 계속 있는데.
5: 아니 근데 밑에 간판이 4층까지밖에 없었어.
2: 뭐지? 어? 어?
4: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2: 아니 아무것도 없어.
4: 많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온다고.
2: 우리를 어떻게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0: 여러분들은 마음껏 쇼핑하고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줄 팀 프렌즈.
4: 아이 됐어.
0: 여러분
4: 내가 아님 됐어.
0: 쇼핑을 해줄 쇼핑 메이트가 있고 여러분의 팀 프렌즈가 즐기는 걸 같이 함께 즐기고
4: 아이.
0: 팀 프렌즈가 먹는 걸 함께 먹을 예정입니다.
6: 저는 14살 박지민입니다.
7: 저는 13살 김가인입니다.
8: 저는 16살 이하율이라고 합니다.
9: 저는 16살 문상준이라고 합니다.

0: 너 시험 언제 끝났어?
1: 나 시험 2주 전에 끝났어.
2: 저 사람.
3: 폴랑, 어? 노란색.
2: 너랑 너처럼 생겼어.
3: 우와.
4: 이제 왔는데 어디 가고 싶어요?
0: 저요? 네. 노래방도 가고 싶고, 네. 오락실도 가고 싶고.
2: 이제 어디 갈까?
5: 카페 갈까?
2: 디저트 카페 갈까?
5: 나 배고파. 간식 출출해.
6: 여러분?
5: 네.
6: 이제 아이템이 도착을 했습니다.
5: 아, 궁금해. 오자. 뭐 샀는지 오자.
6: 운영의 팀 팬즈가 구입한 아이템이 도착을 했습니다.
3: 우와.
5: 오지 마. 내가 보지 않게.
3: 귀여워.
7: 이 친구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네.
3: 그러네.
8: 조그마한 두 개를 샀는데요.
7: 너무 귀여워요.
0: 한 게임만? 한 게임만? 아.
9: 1점. 자, 다음 사투리 갈 때는 키링 하나 골라갔고요. 키링 하나.
0: 얘 귀엽다. 얘 하자.
4: 어때요? 선물 만들게요?
0: 네, 귀여워요.
8: 두 개를 샀는데요.
7: 너무 귀여워요, 언니.
8: 귀여운 몬스터.
7: 몬스터?
8: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는 가챠 같아요. 가챠 같은데 뭐죠? 그 거북이 가챠네요.
3: 거북이?
8: 이건 뭐야? 거북이? 어? 뭐야?
7: 어? 어? 불량이야 심지어.
8: 없는데?
7: 안 들어있어.
6: 서희의 팀 프렌즈는 가챠를 했는데 빈 가챠를 뽑아가지고.
3: 아, 진짜?
6: 빈 가챠가 왔고.
7: 이게 찐이구나.
5: 아니 그 아기 속상하겠다.
6: 풍선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3: 아, 귀여워.
6: 그래서 얻은 아이템이 키링.
8: 어머!
7: 이거 성공한 거 아니야? 풍선 게임 성공한 거 아니야?
8: 붕어빵 같아.
7: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 붕어빵이야?
8: 진짜 귀엽다.

0: 이렇게 열었더니
1: 대박.
0: 이렇게 나왔어요.
1: 예진아 씨가
2: 귀엽다.
0: 뭐야? 아니, 너,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운데?
1: 어, 진짜 귀여워.
3: 팀 프렌즈는 네. 농구 게임을 해서 궁합반응을 얻었어.
4: 그래, 그 뭔가 성공한.
1: 진짜? 어, 또 있어.
0: 또 있어.
1: 오! 오!
0: 아, 코를 만들기 위해서 쉐딩과 코 브러쉬를 구했어.
1: 여자애다.
4: 이 친구 장난 아닌데요?
1: 좋아, 좋아. 확실한 건 여자애다.
0: 그리고 립을 두 개를 썼어요. 아. 립 틴트. 근데 느낌이 와요. 뭔가 이렇게 귀엽고 이 저랑 통할 것 같은데요?
3: 아. 같이 하는 게 또 있어요.
1: 어? 같이?
4: 송송 게임?
3: 같이 뭐랬냐면
4: 먹을 거.
3: 인생 내 코.
1: 우리 이따 같이 찍어야
3: 돼. 우리도 인생 내 코를 찍어야 돼.
4: 하나, 둘, 셋.
1: 여기 진짜 콩과 다리는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보자.
0: 귀엽긴 하다, 근데.
4: 나왔어?
1: 귀엽긴 한데, 색감이 살짝 노랗. 아.
4: 앤틱하다.
3: 아이템이 도착을 했습니다.
4: 아, 어리다.
1: 엄청 가벼운데?
3: 뭐가
1: 뭔지. 아, 근데, 근데 뭔가.
0: 뭐였을까?
1: 너무 가벼워. 비닐 소리 같은 게 들리는.
4: 이거는 가방색.
1: 가방인가?
4: 빨래 찬들며
1: 진짜 일단 머리끈
0: 아 머리끈 아, 어, 근데 일단, 언니가 쓸 것 같아
1: 어 나 이거 좋아 그리고 내가 뿌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0: 어머
1: 아,
0: 돼지 그리고
1: 귀여워. 아 여러분 놀라긴 아직 일러요 이게 레전드니까
4: 네 머리띠
0: 뭐야
1: 아 이 친구 좀 많이 어린가 봐
0: 중학생인가
5: 재밌게
0: 아니야
5: 한 번에 한 번에
4: 해봐도 돼? 할머니 같아
5: 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니까? 어, 솔직히 진짜 괜찮아 어, 근데 진작에 괜찮지 않아요?
4: 어,
5: 이거
4: 진짜?
5: 근데 이제 넌 초이스가 딱 두 개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팀에서 쓰고 다니겠다 내가 사줄까 그러면?
4: 어 그래
5: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1: 우와 귀여워 아 이렇게 둘이 친구구나
3: 리나에게
4: 줘야 돼요
3: 지금 아이템을 줘야 됩니다
1: 뭐, 이 중에 하나를.
0: 아, 미쳤다!
1: 나는, 그럼 이 친구 부지 말고 잘 쓰세요. 나는.
3: 2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4: 어, 드디어.
1: 뭔가 묵직해 보여?
4: 얘 진짜 삼계탕 사왔나 봐.
1: 삼계탕?
4: 아니.
1: 진짜 물이 청량했어. 마라탕 먹은 거 아니야? 아, 마라탕이면 좋겠다.
3: 리나만 아이템을 살짝만 확인해주세요.
1: 먹을 건 같다.
3: 좋으세요?
1: 먹을 네. 어, 아니면 뭔가 기계인가?
0: 와, 진짜 좋겠다. 아. 만약에 진짜, 만약에 기계잖아?
4: 이 친구 혹시 날 좋아하나? 탐내지 마세요. 이거 다 제 거니까.
5: 디저트 카페로 갑시다.
4: 예쁘지? 아,
6: 얼굴에 이렇게 따뜻하게랑요.
5: 유자 하나.
6: 따뜻하게.
7: 아, 따뜻하게요?
6: 네. 68,400. 적어놔야
4: 돼. 짜란!
6: 하나 나눠 먹자.
5: 그래? 이거 하나 먹자.
6: 빼. 줄래? 조심해.
4: 오. 오? 뿅뿅뿅뿅.
1: 근데 이게 귀여운데? 근데 너무 귀엽다.
0: 아, 너무 귀여워.
1: 둘이서 시켜가지고 지금 앉았어. 이거 먹었다. 사진 찍고.
0: 너무 귀엽다. 진짜로.
1: 귀여워. 나 같으면 진짜 비싼 거 사겠다.
0: 나도.
1: 그래서 어린애들.
0: 진짜로.
3: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금융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
1: 자신 없어.
4: 어려운데?
8: 내가 고민해 금융회사들이 너는 왜 고객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말하고 대화의 내용을 의미하는
1: 것 같아요. 서희! 약관?
3: 서희가 아니고 서희라고 해주세요.
1: 서희. 아, 아닌데. 약관.
3: 정답!
1: 서희, 채권자.
3: 정답!
4: 2번, 2번. 현금이야, 현금.
3: 정답!
4: 아, 감사합니다.
3: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이 없더라도

0: 인클라인?
1: 아, 나 이거 옛날에 어린이 아,
0: 인플레션! 옛 인플레션!
1: 휘서휘서
2: 인플레이션인데
3: 우리가 마시는 커피 종류입니다. 아. 땡땡땡땡 효과.
4: 아, 카페라떼 효과.
0: 어, 서희!
3: 정답!
4: 어. 맞죠?
1: 아, 뭔가 아, 이런 거였어.
0: 예, 땡!
3: 땡!
0: 잽!
3: 땡!
0: 아, 나 아는데? 나 이거 들었는데?
3: 여러분께서 얻은 점수만큼
1: 배.
3: 팀 프렌즈에게
0: 오, 어떡해.
3: 어떡해,
0: 미안해, 선생님.
4: 정말 예리는 못 보네요, 너는.
3: 아무 금액도 송금할 수가 없습니다.

0: 어려웠다.
1: 초록색.
2: 오른.
1: 나 쉽게 바뀌었어, 난.
3: 오케이.
4: 트라스.
5: 쭉쭉.
4: 쭉쭉. 맛있다.
2: 맛있다.
0: 없었어요.
1: 피자! 와! 나 죄송해요.
6: 지금 여러분은 아이돌 멤버들 중 한 명과
7: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8: 페어링이에요? 어?
6: 대표곡을 들려줄 거예요.
4: 네.
8: 알아요.
4: 건물사이.
5: 그 건물사이. 내가 이 노래 아는데? 하이키?
8: 아.
5: 이거, 그, 저희 저번에 콘서트 갔었는데, 그때 나왔었어요.
6: 아,
5: 하이키가.
8: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나오셨어요.
6: 팀플랜지를 연결된, 페어링된 사람들은 아이돌 하이키예요.
2: 진짜요? 진짜요?
5: 여러분과 페어링 되어 있는 멤버들이 쇼핑머니를 보내줄 텐데요.
8: 하이키 멤버들이 경제 관련 퀴즈를 풀어서 맞히는 만큼
5: 쇼핑머니가 입금됩니다.
8: 여러분은 그 돈으로 추가 쇼핑할 수 있습니다. 오.
5: 받고 싶은 물건의 초상이 전달되는데 초상을 보고 팀 프렌즈가 원하는 물건이 뭔지 추리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8: 어렵다.
5: 어디로 가지?
2: 여기.
9: 팀 프렌즈에게 초성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2: 기역 시옷 이응 이응 시옷 기역 리을 지읒 기역
1: 지읒 기역
2: 지갑 아닌데 장갑인데
0: 장갑
1: 저금 저금 나쁘지 않네.
5: 아이스크림인 것 같고 이응 이응 시킨 리얼 아이스크림인데 앞에 기억 시옷이 감사? 감사 아이스크림? 기억 기웃은 뭘까? 자기 그리고 리응 기그 리얼은 뭘까? 리응 프로 아니?
2: 로맘
5: 이게 꼭 물건이 아닐 수 있죠.
2: 치즈
10: 그리고 목도리도 말할래요. 리음 디그 리을.
1: 비슷한 아이템으로 적었어요. 리음 디그 리을.
5: 목도리.
10: 그리고 니은 티그.
1: 니트.
10: 그래, 지읒 기억.
1: 장갑.

0: 목도리, 노트, 지갑.
1: 어, 난 왜 이렇게 어렵지?
0: 아니, 나 처음에 이게 장군 줄 알았거든?
1: 지갑? 어.
0: 지갑, 괜찮아. 목도리, 노트, 지갑. 충전된 가방.
1: 충전된 맞잖아, 이거.
0: 어, 충전된?
1: 청바지, 아니. 이거 너무 어렵다.
2: 아, 일단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그니까, 돈 얼마나 들어올까?
3: 네, 문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지민 양부터.
2: 어. 영원히 송금이었습니다. 헤어링된 프렌즈가 보는 초성은 미음, 이응, 히읗입니다. 미음, 이응, 히읗.
4: 뭐지?
2: 근데 미음, 이응, 히읗이.
4: 아, 영원인데 초성이. 미안해 아니야?
2: 영원이니까 미안해서. 미음, 이응, 히읗.
5: 미음, 미음, 히읗. 점점점.
0: 4만 원이
1: 송금. 아, 아까 케이트 이름이잖아. 3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4: 계좌로 5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3: 지민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헤어링 멤버가.

0: 퀴즈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추가 송금이 0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추가 쇼핑은 힘들 것 같아요.
1: 그럼 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죠?
0: 누가 결제 안 됐어요?
1: 저예요.
0: 지민님이 결제 안 됐죠?
1: 네.
0: 바로 쇼핑머니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됐습니다.
1: 얘들아, 우리가 초상으로 우리도 원하고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는 거 보냈으니까 센스 있게 쇼핑 잘 하길 즐거운 시간 보내.

0: 입술 아이스크림 사왔어.
1: 안녕.
0: 대박.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팀프렌즈와 페어링으로 쇼핑머니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땠는지.
4: 재밌었는데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좀 고민됐어요.
5: 아, 이렇게 조심해서 썼다니까 뭔가 더 마음이 뭔가 아니 좋아했던 내 마음이
0: 진짜 미안했지.
4: 어떡해. 이제 괜찮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0: 아니야.
4: 그 초성을 근데 맞췄어요. 미음 히읗. 아, 미안해.
0: 맞아. 언니가 가서
6: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사줄게.
4: 맞아.
0: 언니가 사줄게. 언니가 사줄게. 미안해.
3: 베이스 캠프에 있는 하이키 멤버들이 초성을 보냈어요.
5: 좀 여러 개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거의 한 세 개 정도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 시옷, 이응 시옷, 기억 리을이고 하나가 지읒 기억이고 하나가 또 미음 디귿 리을.
4: 구슬 아이스크림 맞췄어.
0: 아, 귀여워.
5: 구슬 아이스크림 말고는? 다른 거는?
4: 아 근데 저희가 둘이 추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지읒 기억 미음 리을 디귿을 저희가 해석을 해봤는데 자기 맘대로라고 해서
0: 아 맞춰서
4: 진짜
5: 맞아 그거였어. 맞아 어떻게 어머 맞췄어 이거 저기 앞에서 산 거죠. 어떡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4: 자기 맘대로라.
5: 아 자기 맘대로. 키링인 것 같은데 키링을 이렇게 사왔어요. 너무 귀여운데?
7: 네 저는 저 두 가지 보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미음 디귿 리을 그리고 하나는 치읒 지읒 디귿 기억 비읍인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디귿 기억 지읒이었는데 제가 흥분했어요. 그래서 오타 냈어요. 그래서 이 저 답에 대해서 어떻게 사왔을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하루 종일 여기서 노래 부르던 게 있었는데 마지막 글자를 실수했어요. 맛있는 냄새 나.
5: 알아와 맞추기 편하라고도 했고 여자친구인 것 같아서 이거를 뭐 하나라도 맞춰라 하는 마음에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니은 디글리을 그리고 지읒 기억 그리고 아 니은 티긋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8: 장갑.

0: 커피라.
1: 치선네 귀여워.
0: 목소리 샀는데 이게 약간 멤버들 생각하면서 살렸고 약간 얘한테도 대보고 멤버들 얼굴 생각하면서
2: 멤버들 얼굴 생각하면서 남자친구 얼굴을 대봤어요? 누구였을까?
1: 남자친구 사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2: 진짜 너무 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예상 못했는데?
3: 네, 저희가 따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
1: 선물 드립니다. 오,
3: 랜덤 아. 박스입니다. 와.
4: 어떤 박스 거를 해요?
5: 건물살 변호장네?
2: 마지막이 뭐였지?
3: 네, 가슴
1: 뭐였어?
3: 뜨거워.
1: 뭔가 무게가
3: 자,
1: 있는데?
3: 네가 열어주고
6: 그거 갖게 되는 거예요.
1: 네.
3: 열어요. 열어요. 자.
1: 하나, 둘, 셋!
3: 자, 보자.
1: 아, 진짜 너무하시다, 진짜. 아, 진짜. 솔직히, 나이, 아니, 잠깐만. 나이를.
3: 아니, 보여줘야 지금.
1: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3: 자, 뭔가요, 도대체?
1: 건어물이요.
3: 그리고 건어물 사이로?
1: 건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요. 건어물 좋아해? 안 좋아.
7: 이거 안개꽃이야, 안개꽃.
1: 이거 벌칙이잖아요. 이거 장미는 가져도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아버님이 좋아하시겠다.
0: 엄마 보고 있다면 좀 줘.
8: 학교가 조금 멀어가지고 교통비를 많이 써야 돼서 한 2,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1: 아, 진짜?
8: 남겨놓고 다음 달에 쓰기도 했어요.
2: 그걸 다들 잘한다.
0: 저는 한 달 용돈 10만 원, 그리고 또 가족 멤버 중에 한 분이 더 주셔서 13만 원을 받는데 분명 20만 원으로 올려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 약속했는데 아직도 13만 원씩 반납을 받고 있어요.
9: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보고 있다면 좀 줘.
1: 얼마 정도?
9: 한 달에 5만 원이면
1: 충분해요. 한 달에 5만 원?
9: 충분해.
2: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저도 배울 게 너무 많았고
1: 아주 다시 부모님께 용돈을 받던 때처럼 돈을 조금 더 아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8: 필요한 거랑 원하는 거를 잘 나눠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계속 조금씩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제가 사고 싶은 걸 하나를 사면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럼 지금까지 팀다는 프렌즈 하이키였습니다. 안녕.
10: 분명 뭐가 있다니까 이거.
11: 야, 아니 호텔인데?
12: 야, 야 아무것도 안 되죠.
13: 걔 사람은 버스를 탑승할 수가 없어.
10: 예? 바이시클.
14: 나 아니야.

0: 이곳은 우아하고 도도한 공주냥 모모의 집.
1: 이렇게 예쁜 냥이 본 적 있냐?
0: 간식 대령이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공주님 참 까다로우시네요. 볼일 볼 때도 이미지 사수. 나올 때는 예사롭지 않은 우아함까지 갖춘 모모.
2: 네, 공주라서 깨끗한 것만 좋아하거든요.
0: 그런데 요정사정 볼 것 없이 갑자기 돌변한다? 아빠 집사 화장실

0: 마음 편히 못 간다는데.
1: 아, 살 뜯어진다 모모야. 살려줘. 뭐 살려줘.
0: 공준영 모모의 아빠 집사 길들이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러브하우스.
2: 안녕하세요.
0: 집안 한가운데 캣타워부터 곳곳에 보이는 양이 물건들, 게다가 고양이 쿠션까지. 이 모든 물건의 소유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내 이름은 모모, 공주다. 레이스까지 소화해내는 녀석, 예사롭지 않은데요?
2: 아이고 이쁘다. 리본도 있고. 응?
0: 아빠 집사 눈에서 꿀이 뚝뚝,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3: 딸님이요. 딸 같은 존재예요.
2: 저도 똑같습니다. 진짜 딸 같은 존재.
0: 집사는 외동딸 키우듯 극진히 모신다는데요. 조심조심 구석구석 잘 긁어라. 이제 공주님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엌에서 밥 먹는 소리가 들리자 모모 귀 쫑긋. 집사들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요.
4: 내 밥은 안 차렸어.
3: 야옹? 뭐야옹 했어? 왜?
0: 공주님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3: 엄마 다리라 했지. 엄마 다리 하게.
0: 지정석에서 엄마 집사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모모.
3: 뭐야, 냠이?
4: 역시 엄마는 척하면 척이다.
0: 이댁은 모모가 항상 우선. 몇 술 뜨지도 않았는데 밥 달라고 보채는 모모의 식사부터 준비합니다. 다 컸는데도 아직 아기 고양이용 사료를 먹는다는 녀석.
3: 앉아, 무슨?
0: 생전 손 주는 법이 없는 도도냥 모모. 집사들은 익숙한 듯. 항상 내 밥부터 먼저 챙겨라. 어찌나 이쁜지 밥 먹는 것도 이젠 집사들. 그런데 녀석 웬일인지 갑자기 식사를 멈추더니 또다시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아직 남았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니? 텔레파시 읽은 아빠 집사 출동! 흩어진 사료를 접시 가운데로 모아주니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5: 모아줘야지 먹는 거예요?
2: 아, 그럴 때가 자주 있어요. 흩어져 있으면은 잘 안 먹고, 그래갖고 막 쳐다보고 울고 그래서 모아주면은 바로 또 먹고 그러더라고요.
4: 밥도 예쁘게 차려라.
0: 엄마 집사의 출근 시간. 모모는 공주님답게 높은 곳에서 배웅하네요.
3: 엄마 갔다 온다. 안녕. 아빠랑 잘 놀아.
0: 아빠 집사와 집에 단둘이 남은 모모.
2: 엄마 갔어. 아빠랑 뭐 먹을까?
5: 안 나가세요?
2: 아, 저는 지금 여기 팔 좀 부상 입어서 좀 잠깐 병가 쉬고 있어요. 제가 뭐지 특별히 좀 뭐 나갈 그럴 일 없는 이상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죠.
0: 그런데 집사, 모모 안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하더니 컴퓨터만 보는 아빠 집사. 무슨 쇼핑을 하나 싶은데.
2: 일단 장바구니.
0: 여보세요 집사님, 급하게 뭘 사시나요?
2: 우와 모모야, 이거다 이거. 왔어 왔어. 모모야 왔어. 딱 네 거. 어? 공주님? 공주님 거? 이거 어떠신가요, 공주님? 아빠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사줄까? 네, 알겠습니다. 사오겠습니다.
0: 모모 물건 사기라면 무엇도 아깝지 않답니다. 아주 흡족해 보이는데요? 가급적이면 신상으로 준비하거라. 모모 물건으로 가득한 집이 더 넘쳐나겠네요. 아빠 집사가 쇼핑하는 사이 모모는 살며시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요 녀석 자세가 독특합니다. 화장실에서 꼿꼿이 서서 볼일을 보는데요.
4: 응가도 우아하게.

0: 마무리도 독특합니다. 화장실 가장자리를 밟고 나오는데요. 모모,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1: 아무래도 화장실이니까 지저분하다고 느끼는지 이렇게 최대한 안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볼일을 볼 때도 두 발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발은 안 닿으려고 이렇게 약간 서서, 반 서서 아니면 완전 서서 이렇게 볼일을 보더라고요.
0: 공주님이 볼일을 다 보면 뒤처리는 아빠 집사의 몫. 모모의 쉬아도 응아도 집사에겐 늘 기쁨입니다.
2: 모모, 쉬했네. 아, 이뻐. 잘했어. 잘했어.
3: 아, 내 쉬아에선 꽃향기가 나나 보다.
1: 물에도 자주 갈아주고요. 화장실 청소도 자주 해줘야 돼요.
4: 왜요?
1: 안 그러면 싫어해요. 내 공주라서 깨끗한 것만 좋아하거든요.
0: 지저분한 건 딱 질색이라는 천상천하 독보적 공주냥. 다 치웠냥. 마지막으로 탈취제까지 뿌려주는데요. 와, 정성이 대단합니다. 아빠 집사는 모모와 매 순간 함께하고 싶다는데요. 이렇게 모모를 애지중지 대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사실은 전에 또 키웠던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안타깝게 열흘 만에 고양이 별로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와이프의 슬픔을 너무 이기지 못해서 제가 모르게 와이프 모르게 해서
0: 어린 모모가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어쩌나 노심초사. 정말 온 정성을 다해 키웠다는데요. 덕분에 모모 건강 이상무. 그런데 잠시 후
5: 제인 그대 모습 보이면 나 오늘
0: 요즘 일을 쉬면서 평소 취미였던 음악에 심취하고 있다는 아빠 집사. 틈틈이 모모를 위한 단독 콘서트까지 개최한다는데요.
1: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이제 노래를 할 때도 있고.
0: 세상에 있는 좋은 소리는 다 모모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집사. 오호, 생소한 팬플루트까지.
2: 공주님 잘 들으세요.
0: 즐거움은 언제나 모모와 함께 나누고 싶답니다. 이젠 기타까지? 매일 모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나 봐요. 독특하시다.
1: 공주님께 바치는 세레나데.
2: 예쁘잖아요. 공주니까.
0: 장장 한 시간에 걸친 콘서트가 끝나고
2: 이거
0: 관람하느라 배고팠을 모모를 위한 간식 시간. 간식도 꼭 접시에 담아줘야 먹는다는 우리의 공주냥 모모.
2: 이거 아니야?
0: 그런데 간식을 거부합니다. 이 간식도 저 간식도. 모모 녀석 입맛 한번 제대로 까탈스러운데요. 그래서 늘 사첩 간식상을 준비한다는 집사.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에 푹 빠진 녀석 때문에 이 댁은 늘 갖가지 간식들이 가득합니다.
1: 이런 걸 안 먹다니.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이게 삼겹살인데 이렇게 짜주는 거를 사주면 처음에 또 먹다가 또 어느 순간 안 먹고. 그래서 이렇게 다 쌓여있는 거예요.
0: 이마저도 시식만 하고 쌩 가버릴 때가 많다네요. 지대로 공주님이네. 다음 생엔 나도 모모로 태어나고 싶다야. 간만에 찾아온 휴식 시간.
2: 모모?
0: 이제 좀 쉬나 했는데 휘파람을 부는 아빠 집사. 모모랑 같이 있으면 흥이 절로 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모가 아빠 집사를 물어버립니다.

0: 하지만 모모가 무안할까봐 급히 피하지 않는다는데요.
1: 아빠 휘파람 좀 불자. 널 위해서 불러주는데, 응?
0: 아빠 집사맘도 몰라주고 마지막 또 앙 물곤 유유히 자리를 떼는 모모. 아빠 집사의 팔엔 모모가 남긴 새빨간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1: 어느 순간부터 휘파람 불면 물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2: 엄마야 거기 들어가 있어.
0: 아프지만 화는 못 내고 괜시리 미안한 마음에 모모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들이대보지만 돌아오는 건 찬바람뿐. 그런데 팔을 무는 건 애교? 이번엔 모모가 아빠 집사의 다리를 세게 뭅니다.
1: 아, 살 뜯어진다 몸이. 아, 살려줘. 아, 뭐 살려줘. 잘못했어. 빨리 안 갈게. 신경 감쓴.
0: 아빠 집사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다리를 문다는 모모.
1: 안 갈게
2: 몸이. 아, 왜 무는 거예요?
1: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가 화장실 가는 게. 불 막혀도 물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물 때도 있고, 이렇게 화장실 안에까지는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너무 아픈데요 지금
2: 뭐야 저기.
0: 이미 아빠 집사 다리는 모모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자국으로 상처투성인데요. 그래서 그나마 모모에게 덜 물릴 수 있는 법을 고안했다는 집사. 바지를 벗어서 높이 던지면 모모의 시선을 잠시 돌릴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작전 완전 실패.
1: 발바닥 다시 안 갈게.
0: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퇴근한 엄마 집사 품에 쏙 안겨있는 모모. 혹시 엄마 집사가 화장실에 가도 같은 반응? 노노 시원하게 볼일 봐라. 심지어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남자에게만 반응하는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 제작진도 화장실에. 오늘 화장실에 불렀냐옹. 바지를 던져보는 제작진. 하지만 모모는 무반응.
1: 모모 왜 나한테만 그래? 공주님 왜 저한테만 그래요? 네?
0: 모모야 정말 너 왜 그러는 거니? 다음날 왜 유독 아빠 집사만 무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명쾌한 해답을 기대해봅니다. 긴장한 탓일까요? 모모는 벌써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는데요.
3: 저기구나. 아메리칸 쇼트예요. 아메리카 쇼시 소심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0: 모모야, 얼굴 좀 보여주라. 정말 그 유명한 거대 고양이가 왔단 말이냐. 모두 조심스러운 자세로 공주님을 기다리는데요. 잠시 후 모모가 조심스레 나와서 처음 보는 야옹신이 건넨 간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주는 간식을 그대로 받아 먹다니. 입맛 까탈스럽던 모모. 그 모모 맞니?
3: 모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0: 소통이 되는 편이세요?
1: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어.
2: 아빠 집사의 생각이 맞는지 그동안 지켜봤던 모모의 행동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0: 화장실.
2: 우아한 공주처럼 최대한 변이 묻지 않게 볼일을 보고 나왔던 모모. 야옹 씨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볼까요?
0: 공주라서 그런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 화장실 자체가 좁다 보니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볼일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걸터 앉아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1: 모모가 좀 공주 스타일이라서 좀 더러운 걸 안 밟으려고 네. 그리고 최대한 몸에 안 부딪히려고 나올 때도 이렇게 테두리 쪽으로 해서 돌아서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0: 네, 그게 이제 남자 보호자님이 성격이 되게 잘 된다고 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의인화죠, 의인화. 듣자마자 의인화 왕입니다.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의인화 왕이네. 뭘 칭찬하시나
2: 지금보다 좀 더 큰 화장실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숙제. 다음은 모모의 가장 큰 문제. 아빠 집사가 화장실을 가거나 휘파람을 불 때 요정사정 없이 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0: 뭐야? 모모가 보이는 공격성은 놀이 공격성이야.
2: 그게 놀이였다고요?
0: 발을, 신체 부위를 가지고 노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전조 증상, ABC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A라는 게 어떤 시그널이에요. 보호자님 휘파람을 분다? B. 행동을 내가 달려서 본다? C. 결과론적으로 즐겁다? 이게 ABC거든요. 거기에 지금 기름을 부으신 게 뭐냐면 놀이의 시작을 알려준 거예요.
3: 던져준 거.
0: 그쵸. 바지를 벗어서 던져주는 거는 어? 놀이네? 그래서 놀고.
2: 이 상황도 ABC의 이론으로 나누면 바지 던지기 시그널이 A. B는 바로 무는 행동. 그런데 C. 즐거움은 무엇이죠?
0: 아 살려줘 잘못했어 막 약간 이런 거 네. 리액션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이러는 거 어 버둥버둥 거리실 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네. 그러다 보니까 모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죠. 보이세요? 이 시그널? 이 꼬리 시그널? 꼬리가 섰잖아요. 그게 되게 호의적인 시그널이거든요. 즐거운 시그널이에요. 보통 호전적일 때는 꼬리가 더 내려가 있거든요. 45도 정도 돼 있어서. 근데 이게 너무 재밌나 보다. 고양이한테 놀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그 놀이 대상이 보호자님이 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무심한 듯, 유심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 관심을 가져줘라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2: 그동안 가만히 있는 모모에게 무한한 애교를 펼쳤던 아빠 집사의 애정 공세가 모모의 놀이 공격성을 키웠다는 것.
0: 모모가 기본 교육, 안정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름 부르고 이리 오게 하고 앉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들을 평상시에 교육을 하면 충분히 학습이 돼서 그런 공격성이라든가 놀이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2: 며칠 후 세 식구가 말 그대로 편안한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는데요. 모모에게도 좋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예전처럼 바지를 벗는 집사. 그런데
4: 모모 기다려.
2: 집사의 작고 낮은 기다려란 말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모모도 더 이상 물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해진 모습.
1: 저는 앞으로 모모를 위해서 모모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인간이 되도록 남자 인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5: 모모야
1: 사랑한다.
2: 모모야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공주처럼 딸처럼 집사 사랑 듬뿍 받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집사 곁에 있어주렴.

어머, 주디, 잘 지냈니? 배변이 서툰 주디는 오늘도 열심히 배에 힘주는 중.

0: 그런데 거기 누구세요?
1: 저렇게 쳐다보고 있다 하는데.
0: 허? 넌 까칠냥 루이 아니니? 여태 거기서 주디 은가 싸는 거 보고 있었니?
2: 아니, 난 낮잠 자러 왔다냥.
0: 루이의 갑작스런 관심에 놀란 주디. 안 하던 딸꾹질까지. 아이고, 나쁜 아저씨 아니야. 진정하렴. 꼬물이 딸꾹질엔 집사손이 약손. 겨우 안정을 찾는데요. 요즘 부쩍 다른 고양이들이 주디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1: 먼 발치에서 몇 번 봤어요. 이제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열어둘 때, 뭐 이럴 때는 조금씩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보니까.
0: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까꿍!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네요. 누군가 했더니 이 댁의 유일한 암컷 둥이. 꼬맹이 오늘은 뭐하냐옹?
3: 응? 또 누가 왔냐옹?
0: 새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기특한 둥이가 고참냥다운 눈빛을 보내며 슬쩍 용기를 낸다는데요. 둥이 녀석 기특하다야.
4: 관심이 없어?
0: 집사,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 장난감으로 오작교 역할을 해봅니다.
1: 그래도 크게 거부하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 담요가 계속 주디가 여기서 케이지 안에서 먹고 자고 하던 담요거든요.
4: 네네.
1: 이걸 그럼 한번 맡아보게 할게요.
0: 고양이 합사에서 중요한 건 바로 냄새. 상대의 체취에 익숙해지는 게 필수라는데요. 루이야 어떠니?
2: 뭔가 익숙한 분유향이 난다옹. 어? 꼬맹이 냄새 맞다옹.
1: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도망치지 않는 거 보면.
0: 주디 냄새가 싫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다음은 최고참 버리 차례. 꼭꼭 숨어라 고양이 털 보일라. 어딨지? 요 이불 속에 있나? 아이고 묘르신 여기 계셨군요. 잠깐만 실례할게요.
5: 주디 냄새예요. 좀 맡아봐요.
2: 나는 늙어서 이제 신참이고 뭐고 관심 없다.
1: 엄격하진 않은 게 제가 얘네를 좀 믿거든요. 제가 이제 12년, 8년 이렇게 키운 애들이니까 성격 워낙 잘 알아서 결국은 받아들이고 이제 잘 핥아주고 이렇게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주디야, 항상 응원할게.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 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3: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2: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이용기용 어디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KBS 퀴즈.
1: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2: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

0: 퇴임이 없습니다.
1: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쓰레기.
1: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나.
2: 이게 손님 들어오셨다고. 우리 조리장님. 아, 특별 만찬.
0: 여기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죠.
3: 뒤에 이런 대단한 또 기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었구나.
4: 빨리 세상이 이제, 아유.

0: 안녕하세요. 최평순 PD입니다. 저는 지금 통영 미수항에 나와 있습니다. 통영이 장어 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통흥발 장어잡이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이번엔 직접 배를 타려고 합니다. 저기 배가 보이는데 멀리 날아가려고 하니까 약간 떨리네요.
1: 조업배에 오르는 건 처음이라 사실 좀 긴장되더라고요.
2: 선주님이시죠?
3: 예, 예,
2: 예, 예. 그러면은 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3: 아,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작업은 좀 멀리 가서 나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통영항하고 거의 24시간. 아.
1: 운반선은 조업선에 생필품을 조달하고 장어를 운반합니다.
4: 요거는 안 됩니다.
1: 이 배를 타고 조업선까지 이동하는데요. 그럼 이제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5: 지금 저 대흥산 북쪽을.
2: 아, 흑산도 북쪽?
5: 네, 대흥산도 북쪽을. 지금 요 그런 게 알마도 서해바다 알마도 밑에 거리 지금 거리 지금 작업한.
2: 운반선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5: 네, 이 큰 배들 저 작업선들 한번 왔다가 뭐 기름이 뭐 경비가 많이 뭉개요. 그럼 또 작업 못 하지 이런 그런 게 할 수 없이 운반선을 부리고 이러는데.
1: 이렇게 먼 출근길은 처음입니다.
2: 좋네요. 저한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아, 뭔가 너무 이 콘텐츠 제작하면서 쫓기고 이랬는데 이 망망대에서 그 해지는 이 바다에 나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짠하네 바다가.
6: 아, 제가 이 PD로그를 촬영하면서 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날씨운도 없고 말 그대로 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는 일이 왜 제가 있는 그 며칠 사이에 발생을 하는 건지. 이 때문에 눈이 아파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아, 이 아사리판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구나.
7: 아, 힘들어.
2: 보입니다, 드디어. 야, 우리 본선 다 보입니다, 드디어. 거기서 이제 생활할 건데, 저기서 장어 좀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1: 저와 함께할 선배님들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본격적인 뱃일을 위해 조업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베테랑을 만날 틈도 없이 눈치껏 옷부터 갈아입었는데요.
2: 아, 이 옷 입으니까 실감이 나네요. 저분들 중에 일원이 돼서 잘 여기서 살아나가겠습니다. 분주하네. 아, 이게 미끼구나.
1: 우선 냉동 미끼 1톤가량과 일주일 분량의 부식품을 옮깁니다.
8: 형이 물 많이 주셔, 물.
1: 어찌나 놀랐는지 운반선의 60대 선원분이었는데요.
2: 괜찮으세요?
1: 바닷물과 생선 기름 때문에 갑판이 미끄러운 상태라 늘 조심해야 한답니다. 시작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 어휴, 엄청 많네. 이거 언제 다 하냐. 엄청 많어.
1: 이건 장어 잡을 때 꼭 필요한 통발인데요. 예비 통발 1,000개를 모두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배가 모두 세척이죠. 운반선이 한 번 바다에 뜨면 보통 조업선 두세 척의 장어를 옮겨 싣는데요.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커다란 공장을 본 기분입니다.
2: 산업의 규모가 느껴지네요. 오, 장어다!
1: 와, 뜰채 속 장어 한 무더기가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

0: 바로 오늘의 베테랑입니다. 본업은 요리사지만 전방이 멀티플레이어 김철호 선원입니다.
1: 뭐 앞갑판, 뭐 선미, 뭐 주방, 다리장 등 다 일을 하세요.
2: 사람이 있다고 제가 주방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거 신경 씁니다.
0: 200kg이 넘는 장어 운반은 말 그대로 체력 싸움.
3: 어, 이거 힘 세네.
4: 우와. 끌어, 올려.
5: 올려, 빨리.
3: 우와. 땡겨.
6: 어, 와, 이거 몇 키우는 거야?
3: 힘 되게 되네요.
5: 238!
3: 아유, 하고 싶습니다.
5: 이날 하면 잘린단다.
3: 네, 맞아요.
0: 장어 하역은 3시간이 지나서야 얼추 마무리되는데요. 그새 날이 밝았습니다.
3: 가는 거야? 예. 네. 조심히 가세요.
0: 승선 인원 제한으로 저와 카메라 감독만 조업선에 남았는데요. 망치질 소리가 작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장어를 유인할 냉동 미끼를 잘게 부수는 소리. 미끼는 주로 멸치와 오징어. 한 번에 무려 500kg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여기가 제 첫 번째 작업장.
3: 이 친구들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7: 누구예요?
5: 인도네시아.
3: 네. 이름이 뭐예요? 아, 반가워요.
0: 이곳엔 모두 6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의 선배님들이죠. 장어잡이의 시작은 투망입니다. 먼저 통발이 올라오면 미끼가 놓인 선반으로 빈 통발을 올립니다. 이어서 통발을 어장줄 고리에 끼우는데요. 정말 분업화가 잘 돼 있죠? 그 다음은 통발에 미끼를 넣는 일. 이게 제가 맡은 첫 번째 업무입니다. 이제 장어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통발은 10m 간격으로 일정하게 바다에 뿌려지는데요. 미끼 냄새를 맡은 장어가 통발 유도구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2: 세 마리 정도 되고로.
3: 네. 몇 마리 나눠요?
2: 와. 세 마리 정도 되고로. 네. 해갖고, 통발이 넣는 거. 네. 그리고 안 들어간 거는 흔들어.
3: 아.
2: 그래갖고, 넣고.
3: 아니, 국갈 속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지, 요 안으로.
3: 아.
2: 넣고, 흔들고.
3: 흔들고.
2: 들어간 거 넣고.
3: 이거를 몇 개를 해야 돼요, 지금?
2: 만 개.
3: 만 개 던져요, 매일?
2: 매일 만 개.
3: 와.
0: 이걸 다 투망해야 한다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2: 어, 이거 몇 개 왔어? 몇 개 왔다, 이거?
5: 오, 저거를 해,
3: 저거. 이거, 저 이거예요?
2: 어.
0: 통발 3개 중 앞에서 2개를 맡으면 저는 맨 뒤 하나를 맡기로 했습니다.
5: 3마리.
2: 어, 3마리 빨리.
5: 아, 빨리 해야 돼, 빨리.
2: 동작은.
5: 기회 안 들어가.
3: 그럼, 아, 형 들어가는구나.
5: 빨리.
0: 쉬울 줄 알았는데, 역시. 어렵습니다.
5: 이걸 넣어야지.
3: 예.
5: 그리 해갖고 안 되고.
3: 안 들어가야죠. 아, 이렇게 빡 세게.
5: 세게. 나다라. 잡아야 돼. 단디 잡아야 돼. 그리 잡아갖고 안 되고.
3: 네.
5: 그리 잡아라, 굳게나.
3: 아.
5: 따.

0: 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만개를 다 투망할 때까지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데요.
1: 와.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겠어요, 진짜.
2: 허리 아프니까는.
3: 이런 데는 작업소는 안 힘든 일이 없어요.
1: 그러니까요. 언제 만개를 다 하냐. 상어가 너무 싼 것 같다. 상어값을 더 받아도 될 것 같다.
0: 하다 보니 저도 조금은 탄력이 붙습니다. 통발도 줄어들긴 줄어드네요. 드디어 투망 작업 끝!
1: 네, 시계 9시 35분 6시간 반 걸렸어요. 6시간 반. 아, 싫어하냐. 6시간 반
4: 드디어 끝나고,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이제 비니또.
0: 밥 먹고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이 시간을 보내는 선원들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4: 옆에는 왜 거기 있어요? 예.
5: 근데 여기 와이프하고 마사지. 어. 와이프랑 메시지? 메시지.
0: 오. 여기선 가족이 더 애틋해진답니다.
6: 방어자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요?
7: 집을 못 간다는 점. 배가 너무 오래 뜨가 있으니까 집을 못 간다는 점이 제일 좀 그렇고. 우리 가족 다 사랑한다. 응? 딸 사랑해. 우리 사오도 사랑하고.
6: 대생활이 힘들어도 다 가족들 때문에 하는 거죠?
7: 그렇죠.
0: 다들 고된 뱃일을 버티는 건 지키고 싶은 무언가 때문이겠죠. 그럼 전 쉬는 동안 저희 배를 소개하겠습니다. 톤수는 77톤.
8: 배의 복도고요.
9: 그리고 여기는 우리 식당. 통발잡이 여섯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등이로 테이블이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건조된 배여가지고 이렇게 저희 선원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가 천장실. 여기가 제가 생활하는 선실입니다.
0: 작아 보이지만 배의 규모에 비하면 호텔급입니다.
9: 이 선실에는 6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 다 작업 끝나고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0: 배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 2층 통발 보관소인데요. 빈 통발은 2층 보관소로 가거나 1층 투망장으로 이동합니다. 저도 거대한 통발이 되어 이동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10: 통발 세상이네.
1: 12년 전에 저기 PD 연출로 데뷔할 때 플라스틱에 대한 걸로 데뷔했었거든요. 근데 13년 지나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또 장어잡이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경이로운 물질이라 생각합니다.
11: 플라스틱 만 개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큰 공간을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만 개 정도 되는 장어 통발 어구를 한 번에 이제 뿌리는데 그 길이만 거의 한 100km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이 바다 수면 밑에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통발이 굴러다니고 있을까요?
12: 많이 놀랐습니다. 조금의 나이가 됩니다.
13: 가시면 다들 나갈 좀 배가고
0: 싶다. 5시간 전에 던진 통발을 걷어 올릴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선장님께 무난 인사를 드려야겠죠?

0: 공포의 기상배를 울리는 분이죠.
1: 벨이 한 번 울릴 게 있고 두 번 울릴 게 있고 세 번 울릴 게 있는데
2: 한 번은 하장. 예. 그 나가는 사람. 예. 두 번은 간판장. 예. 세 번은 기관장. 아. 이제 총 선생님. 예. 그런들 전부 기상할 때는 다섯 번. 아. 그래, 사람들은 세 번 울리면 아직 안 일어나요. 다섯 번 일어나요. 아.
3: 그래. 그런 거 하더라고요.
4: 선장으로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2: 잠 못 자죠. 잠이 잘 안 들어요. 원래 바다 시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고도 당하고 또 많은 걸 겪고 나니까 내가 조금 자는 것보다는 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0: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니 긴장을 늦출 수 없죠. 근데 물고기 잡는 실력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5: 다행히 선장들만의 아는 그런 네.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 선장은 이동들 잘 알아. 완전 오리지널 베테랑. 아. 최고의 선장.
4: 아, 그래요?
6: 다른 배 선장들도 우리 선장님한테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 있어 물어보고, 이런 식이죠. 베테랑이지.
0: 장어를 걷어 올릴 땐 작업 상황을 살피며 배와 양망 기계를 동시에 조종합니다. 그럼 저도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해도 3시도 안 됐는데 되게 낯선 풍경입니다. 저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다들 분주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7: 많이 잡혔을까요?
1: 많이 잡혔을 것 같아요.
0: 양망이란 바다에 던진 통발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양망기가 어장줄을 끌어올리면 줄에 매달려 있던 통발이 분리된 후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통발에서 장어를 분리하는 건 선원들의 목. 빈 통발은 자동으로 세척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죠. 이렇게 2층 보관소까지 가면 통발의 하루 여정이 끝납니다.
8: 통발 들어준다. 통발 끄고.
1: 네.
8: 통발 또 떼가면. 아. 떼가면 끄면 안 되고.
1: 아, 예. 네. 몇 센치 미만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35cm.
8: 이게 35cm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9: 딱 보면.
1: 네.
9: 그게 조그만하잖아, 이거 우리가.
0: 끝없는 통발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사실 저 물고기 잡아본 게 처음입니다. 하다 보면 차차 나아지겠죠? 선원 한 명은 35cm 미만의 장어를 골라냈는데요. 어리거나 상품성 떨어지는 장어는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잘 올라오던 통발이 갑자기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양망을 위해 걷어올린 부표를 다시 바다에 띄웁니다. 작업 중단 신호죠. 알고 보니 양망기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마을에 일하가리고 새끼들 많은데 보다 온다고 일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알지? 최대한 좀 빨리

0: 뭐야 말하겠는데 총리 왜 신난가?
1: 목포에 연락하신 거예요?
0: 목포에 가면 지금 목포에 가야 됩니다. 지금 4달 교체를
1: 얼마나 걸려요?
0: 6시간.
1: 6시간. 아,
0: 6시간이다. 지금 일본 파트너하고.
2: 농담인 줄 알았어요. 뭐 목포가 웬 말인가. 제가 육지에서 그 작업선까지 가기 위해서 꼬박 하루 배를 타고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투망 다 하고 양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육지로 나간다니까. 아니, 농담이겠지.
3: Nope. 하루에 돈이 이거
1: 그럼요.
3: 작업하게
1: 예. 네.
3: 되면 매일량이 보면 1,000만 원 모으거든요.
1: 예.
3: 1,000만 원,
1: 예.
3: 2,000만 원 모으거든요.
1: 하루에.
3: 매일에. 근데 지금 하루 이제 꿈을 다니니까
1: 그러니까.
3: 1,000만 원, 2,000만 원이 무슨 재미인가요?
1: 그러니까.
3: 세상이 속이 속이 아니고.
4: 회항 6시간 만에 무태에 도착했습니다.

0: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는 걸까요?
1: 아빠요?
2: 안 아파요?
1: 뭐 하는 거예요?
2: 원형 탈모가 있어요.
1: 아, 원형 탈모 있어요?
3: 애교야.
1: 아, 또피 머리카락 없어요?
4: 좋아요. 처음에 한국 온다에 이거도 아닙니다.
1: 아니,
4: 안연해서 아니.
1: 나보다 동생인데 벌써 머리 빠지네. 아.
2: 호시 한번
1: 가져와. 아, 탈모. 아, 그래서 이제 탈모 상담해 주시고 계셨구나.
2: 얘들이 이제 모르니까.
1: 베리딩 괜찮아요?
2: 네.
1: 괜찮아요?
2: 네.
1: 머리 부심 있네, 머리 부심.
5: 다들 조금씩.
1: 24시간을 이제 서는 분들은 쪼개서 쓰거든요. 6시간 투망, 7시간 양망, 나머지 시간 두 번에 나눠서 잠자기, 밥 먹기.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보다 빨리 밥 먹고, 저보다 빨리 자고, 다 저보다 빨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는 분들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강제로 조업이 중단돼서 휴게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0: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베테랑의 손이 바쁩니다.
6: 요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7: 밤에가도 좀 됐지요. 세월을도 말라고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살길에서 묻어난다며.
0: 지나고 보니 먼 일처럼 느껴지는 세월입니다.
7: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뭐 젊었을 적에 뭐 벌떡거리다가 사업 안 다시고 벌떡거리다가 바로 못 삐고 갈 때도 없고 배나 타러 가볼까 싶어 가고 이제 내려오기 통영 한쪽에 바람 쐬다가 가야지 한 세월이 지금 30년
0: 이젠 딸내미 시집까지 보내준 고마운 일이랍니다. 우리 조리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어로 하는 모든 요리의 달인.
7: 대충 먹으러 룩룩당 하는 것 같아도.
1: 그럼요.
7: 요리 말로 하는 나는 감당 안 보여. 다들 한번 닦을게.
1: 그러게요.
0: 이건 또 무슨 호산지. 갑판장까지 실력을 발휘합니다.
7: 혹시 손님들 오셨다고 우리 조리장님 특별 만찬. 이 작업할 때는요, 네, 시간이 없는데 좋겠다.
1: 아, 그럼요. 네. 네.
8: 맞아요. 이게 기양하고 이러니까 좀 여유가 생기셔서.
0: 장어뼈를 잘 발라낸 다음 잘게 썰어서 찬물에 살짝 담그니다. 잠시 후 건져내 물기를 쫙 빼면 궁장어회 완성. 이 정도면 운수 나쁜 날이 아니라 운수 대통한 날. 특히 베테랑이 조리한 얼큰한 장어탕은 정말 일품입니다. 인당 밥 두 그릇은 기본.
1: 맛있어요.
7: 배나?
0: 그럼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6: 처음에 외국에서 한다면 한국말 못해가지고 인사동안 힘들겠어요.
7: 더 비자도 어려운 말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듣다가 그냥 이 문제도 변한 건 자기가 알아가는 게 나자.
8: 아이도 있어요? 자녀?
6: 네.
8: 안 만들었어요?
6: 네. 국가 한 달요. 나요. 네.
7: 한 달.
6: 베이비 만들어서 안해 한 달 바로 가서 안돼.
7: 한 달이 충분하지. 더 일 안 돼.
6: 베이비 만들으면 왜 엄마 아버지? 뭐? 소피가스
7: 안 돼. 맛있게. 맛있게.
6: 우리 한장 밥 맛있어요.
8: 맛있는 거 같아.
6: 매나. 매나.
7: 아버지 밥 맛있게 하세요. 개인 지금. 맛있게 하세요.
0: 넘어진 김에 쉬어가랬다고 잘 쉬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0: 아,
1: 문제예요?
0: 왜?
1: 속도가 좀 느려서 틀려졌어요?
2: 사고 때문에 움직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
1: 아, 그 초조하시구나.
2: 바다에 몰려 있으면, 예, 그냥 바다에 몰려 있으면 팔이 많이 나요. 일단은 몰다가 왔다 갈 거예요.
1: 그래서
3: 하루 가까이 허비했으니 그동안 어구에 문제가 생겼다면 장어를 거의 못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날씨까지 말썽입니다.
4: 아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거 다시 돌아왔는데 비오고 난리도 아니네요. 아이고, 날씨를 가지 않으니까 원래 어업이란 게. 자, 해보겠습니다.
3: 드디어 재개된 양망 작업. 통발 안에 장어가 얼마나 들었을지 걱정입니다.
4: 우와, 진짜.
3: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4: 들어있을 것 같다. 오, 예, 그래. 오, 기다렸다, 야. 기다렸어. 우와.
3: 이번에도 아주 큰 녀석이 들어있네요.
4: 두 마리씩 있는 경우도 많네, 두 마리씩.
3: 정말 다행이죠. 어느새 어창이 장어로 한가득.
4: 오, 뭐야? 이게 뭐야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지? 나의 문어 선생님. 문어 또 티나다, 제발. 살려나고. 꽃게가 있네. 생태계가 있어, 생태계가. 막 꽃게도 있고.
3: 그런데 뱃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죠.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파도도 거칠게 몰아칩니다.
4: 배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 배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겁이 나요.
5: 시청자분들께 또 못 볼 꼴을 보이고 말았다. 갑자기 빗줄기는 거세지고, 통발들은 나를 공격해 오듯이 검은색 길쭉한 것들이 계속 밀려들고.
1: 오늘은 한 어느 정도예요? 평균 오늘 날씨는?
2: 제일 좋은 날씨였어요.
1: 아, 오늘 제일 좋은 날씨였어요.
2: 아까의 그 파도나 한 1m 정도예요, 1m. 네.

0: 근데 얘는 3m까지는 작업을 해요. 아.
1: 아니지, 어휴, 한 시간, 두 시간 지났네. 자살 선수 하시지요.
2: 네?
1: 두 시간 돼 있는데.
2: 두 시간 됐어요, 벌써? 좀만 더 할게요. 좀.
3: 베테랑의 따뜻한 배려에 힘을 내봅니다. 그런데 그때.
2: 뭐야?
3: 어장줄에 커다랗고 시커먼 물체가 올라옵니다. 폐그물인데요.
2: 어, 위험해. 아, 기름이 진짜 많이 올라온다.
1: 어, 그물. 에이.
2: 뭐야? 아, 그물.
3: 또 폐그물.
2: 오, 쓰레기다, 쓰레기. 바다 쓰레기, 어, 폐그물. 폐그물 어떻게 해?
1: 바다가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했어요. 다 어선들이 그랬죠. 첫째는 그물 사업하는 것들. 우리도 통발 빠서리예요, 빠서리고.
4: 장어 통발도 만 개씩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조금 손실이 돼요?
1: 네. 뭐, 그물에 걸리면 떨어져 가고, 우리는 통발을 그냥 버리지는 않아요. 그물로 인해서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3: 바다에 떠 있는 저 플라스틱 통들이 이번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5: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해외에 여러 단체들을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그게 많이 발견되면은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이건 어디서 온 건가? 이제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런 의아함으로 저에게 질문들을 해서 외국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3: 그 많은 장어 통발은 다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곳은 북태평양의 거대 쓰레기지대. 우리나라 영토의 16배에 달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섬으로 알려진 이곳에선 장어 통발이 발견됩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해양 쓰레기가 된 통발입니다. 피해도 큽니다. 이 하와이 몽크 물범은 아사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심지어 유도구를 삼켜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5: 바다장어를 잡기 위해 뿌리고 거두는 그 수많은 플라스틱 장어 통발이 바다 저편 하와이 플라스틱 쓰레기섬까지 떠내려간다. 바다는 다 연결돼 있고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3: 바다와 어민들의 삶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밥이고 희망이고 때론 벗어나고 싶은 굴레일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니까요. 다시 운반선을 만났습니다. 며칠간 잡은 장어를 운반선에 넘기고 평화호는 다시 거친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나섭니다. 저는 다시 육지로 향하는데요. 정말 세상 모르고 잠들었네요. 통영까지 꼬박 20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잡은 장어라니 정말 뿌듯합니다.

0: 한 1억 정도 보면 되겠네. 12,000km.
1: 나디근 분이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2: 앞으로는 국민 생선으로 정말 만들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거라면은 스태미나 좋고 건강에 좋고 완전 100% 자연산에다가 정말 바다의 생선으로서는 이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1: 저도 장어 좋아합니다. 장어는 업한장으로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제가 탄 배 이름이 보이네요. 경매는 저마다 조업선의 이름을 걸고 시작합니다.
3: 6천개, 한 7천개 정도 되겠네요. 가격이 구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단가가. 주로 부산, 마산 쪽으로 많이 나가고.
1: 제가 잡은 장어가 중매인들에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 좀 떨립니다.
4: 10월 23일 경매를 시작하십니다. 중개선.
1: 그래도 뿌듯한 표정은 숨길 수 없네요.
4: 입찰 소량은 양수로 1,900kg입니다. 조업지는 홍도 북쪽 바다 되었습니다.
1: 문득 비바람을 맞으며 장어를 잡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4: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분의 경매가 그렇듯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중매인에게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이 경매장에선 가장 긴장된 순간이죠.
4: 입찰대사로 입찰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금은 9,550원.
5: 벌써 끝난 거예요?
6: 예, 끝났습니다.
5: 오늘 얼마 정도 팔린 거예요?
6: 6,600만 원 정도.
5: 아, 6,600만 원 정도 오늘 여기서 팔렸답니다.
1: 며칠간의 수고로움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겠죠. 마지막 남은 숙제를 풀기 위해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7: 조선장님이시죠?
8: 네.
7: 네. 네, 조선장님입니다.
1: 평화로운 가을 바다 풍경. 이번엔 4톤급의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가까운 바다로 나가 장어를 잡는 통발 어선인데요. 투망부터 양망까지 대부분 수작업입니다. 이번엔 연안어선의 통발 사용 현황을 조사 중인 연구원이 동행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9: 다리로 해가지고 이로 구멍 이리 내갖고 빠진 때도 있어.
10: 그렇죠. 던지면서 아니면
9: 잡으면서 미끼도 빠진 나갈 수도 있고.
1: 그런데 문제 해결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는데요. 그 열쇠는 바로 바닷물에 녹는 생분해성 어구입니다.
10: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생분해성하고 그 일반 유도구하고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6개월에서 뭐 1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분해가 된답니다. 얘기죠.
7: 현장님도 이거 생분해성으로 이거 나오면은 유도구 나오면은 국가에서 보조금 주면 이거 쓰실 거 아니에요?
9: 국가 주면 쓰지.
7: 예. 주면 쓰죠. 예.
1: 이제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7: 우와. 우와, 얘는 얼음에. 우와, 이 장어 진짜 크다.
9: 내가 장어 재밌게 보이네.
7: 어머머머.
1: 언제나 바다 위에선 수만 가지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 이 말고 얘네. 오.
9: 오우, 오우, 쟤요? 정말 잘하겠다.
1: 그 사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이 바닷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11: 바다가 깨끗해요.
7: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11: 쓰레기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바다에 안 나야. 얘가 바다에 안 나야.
7: 아이고.
11: 근데 이제 생활이 그러니까.
7: 예, 그렇죠.
12: 하나님을 뵙으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13: 올해 49년.
12: 그러면 한 49년 뒤에 바다는 지금보다 안 좋을 것 같으세요?
13: 49년이야. 이 상태로 가면 10년도 버티기 힘들지. 나는 바라는 것은 병물 좀 바닥에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바다에서 장어를 잡는 사람들과 그 장어가 우리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바다는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공존하기 위한 어민들의 노력과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 이야기의 새로운 챕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2: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2: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

0: 실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문화게이트에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
3: 학생들 많을 생각하

0: 들으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강한 생명력을 머금은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잠들었던 입맛을 깨우는 봄의 향기가 있는데요. 향긋한 봄의 전령사, 달래. 이때가 되면 달래장을 만드는 공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1: 골고루 아파요, 이 시간이. 어느 날은 허리, 어느 날은 허리.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서 이렇게 안 오고 잘 안 오고 그러게요.
0: 주문이 폭주한 달래장과 달리 아예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나물 뷔페인데요. 거친 산행도 마다하지 않고 제철 산나물을 채취해 손질하는 현장.
2: 여름에는 매일 해도 너무 많이 손이 많아.
3: 근데 나물 심는 건 아주 혀를 내도 너무 힘들어서.
0: 이 계절에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봄나물. 해발 800m에 위치한 밭에서 자라는 고사리입니다. 채취하기 위해 가파른 밭을 수없이 오가는데요.
4: 처음으로 꿈꾸면 한 며칠은 아파요.
0: 봄에 먹는 보약, 나무를 얻기 위한 뜨거운 전쟁,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봄바람에 실린 알싸한 향을 따라서 도착한 곳에서는 아침부터 수확이 한창인데요. 바로 대표 봄나물 중 하나인 달래입니다. 이맘때면 밥도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5: 6월 말에 밭에다 뿌려놓고 3월 초에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 한 8개월. 9개월 정도를 밭에서 크고 있는 거죠. 해풍을 먹어가면서.
6: 알맹이 태글태글, 대 짱짱하고, 이거 봐요. 이게, 이것이 100% 좋은 거죠.
0: 영양가도 풍부해 충곤증을 이기는 특효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달래.
5: 이게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고요. 알리신이라고 그 영양분이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에 아주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달래를 수확하기 위해선 경운기가 동원됩니다. 여러 개가 뭉쳐 자라나는 까닭에 한 번에 파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것인데요. 그런데 왜 작업을 하다 멈추는 것일까요?
5: 많이 떼놓으면 말라요. 이파리가 말라버려요. 그럼 선도가 떨어져 버리죠. 최대한 선도를 좋게 해서 보내야 되니까.
0: 흙에서 맛 캐낸 달래는 출하 전까지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맛과 향을 지키기 위해 수고로움도 감사하는데요. 경운기로 캐내도 아직 흙이 많은 상태. 새사랑을 이용해 흙을 털어줘야 하는데 달래는 뿌리와 줄기, 잎을 다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물보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5: 뿌리가 제대로 이제 안 떨어지게 잘 붙어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는 게 거기에서 신경 쓰는 거죠.
0: 동해의 보감에 따르면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졌습니다.

0: 알려져 있어 제철에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데요.
1: 양념장에서 고기를 먹으면 쌍화지 닮은 더 맛있어요.
0: 봄 달래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계절이 찾아오면 눈코뜰 새 없이 바쁜 곳이 있습니다. 달래장을 만드는 공장으로 생산량이 많다 보니 매일 산지에서 달래를 배송받고 있는데요.
2: 달래입니다. 주로 충남 서산이나 태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한 번 들어올 때 약 1톤씩 들어옵니다.
0: 이렇게 받아도 밀려드는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3: 어제 야근을 했는데도 달래장을 못 나갔어. 지금 오늘 오전에 천개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거든요. 일단은 이번 기회에 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좀 만들었어요. 달래 세척 세 명이 달래장.
0: 오늘 만들어야 할 달래장은 총 4,000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노지에서 자란 달래는 톡 쏘는 맛과 향으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하지만 뿌리에 흙이 많아 작업자에게는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나물인데요.
4: 흙이 많아서 흙을 먼저 빼고 그다음 2차, 3차, 4차까지 4번씩서 같은 가루 같은 거라서 잡풀이라든지 흙 같은 게 많아요.
0: 달래의 잎과 줄기는 쉽게 무를 수 있어 세척할 때 기술이 필요합니다.
5: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내가 이제 짓눌러준다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살짝 찧어가지고 그리고 이쪽에서 들이고 이렇게 조금.
0: 1차에서 대부분의 흙을 제거한 달래는 정밀 세척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세 사람이 이물질 제거에 온 힘을 쏟는데 잡초 같은 이물질이 달래 사이에 숨어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6: 이게 같이 뭉쳐가 있으니까 있는데 최대한으로 그래도 이게 띄워가지고 지푸라기는 올라오도록 만들고 최대한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까지 붙는 거예요.
0: 4천 개의 달래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되는 세척 작업. 작업자들의 노고로 깨끗하게 변한 달래가 쌓여가자 한쪽에선 다음 준비 과정으로 분주합니다. 시원한 맛을 내주는 무에 해산물인 홍합까지 이것도 달래장에 들어가는 재료인가요?
7: 간장 뜨리는 곳에 들어가요. 달래 만드는 간장. 달래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간장 맛을 내려고 홍합이 들어갑니다.
0: 양념 간장을 만들 때는 달래의 맛과 향은 해치지 않으면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재료를 선별해 사용하는데요. 주문량이 많다 보니 생산량도 많습니다.
8: 이 정도면 달래장 약 25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0: 이렇게 한 번에 솥 두 개씩 하루에 여섯 번을 끓여서 간장을 만드는데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점심시간. 오늘의 점심 메뉴는 뜨끈한 칼국수.
9: 조금만 할까요?
10: 평소에 이렇게 드세요?
9: 한 번씩 저희 해먹어요. 매일은 못 해먹지만 이렇게 해먹어요. 팀장님이 달래장을 잘 만들어주시고.
0: 고된 오전 작업 후에 맛보는 점심 식사. 특별할 것 없는 칼국수지만 달래장을 곁들이니 별미가 됩니다. 씹을수록 입안에 봄 향기가 가득해 피로도 풀린다네요.
9: 찰떡궁합이에요. 고소하고요. 달래 향이 쫙 퍼져서 너무 맛있어요.
11: 향긋하고 맛있어요. 제철 음식이라서 봄에도 맛있고.
3: 달래도 맛있지?
12: 네.
3: 달래장 맛보세요.
0: 다시 시작된 달래장 만들기. 오전 내내 세척했지만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출고가 원칙이라 작업 속도를 높이는 작업자들. 종일 같은 자세로 서서 일하다 보니 보통 사람은 하루만 해도 알아눕는다는군요.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어깨, 허리.
2: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1: 골고루 아파요, 이상하게. 어느 날은 허리, 어느 날은 허리. 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서 이렇게 안 오고 팔 안 오고.
3: 그럼에도 오직 손으로만 발레를 세척하는 작업자들.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간장 체크를 잊지 않습니다. 잘 되었는지 색과 맛을 확인하는데요.
4: 간장이 베이스긴 하지만 누구나 좋아하고 자극적이 않는 그런 맛을 내라고 노력했습니다.
3: 비법 재료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한 간장은 천천히 열기를 식혀줍니다. 정량에 맞춰 소분 작업을 하는데 부족한 맛을 보완해줄 채소가 두 가지 들어갑니다.
5: 달래가 약간 쌉쌀한 맛이 나,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청양고추로 좀 맵싹하고 그 좀 감칠맛 좋을 때 쪽파하고 고소하라고 깨도 뿌려주고 합니다.
3: 고추를 준비해서 씻고 칼로 자르는 것도 수작업. 양이 제법 많은데요.
5: 평균적으로 달래장에 들어가는 것만 한 30kg, 고추만.
3: 자르는 일보다 작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매워도 멈출 수 없는 작업.
5: 제가 고추인지 얘가 고추인지 모르지겠네요.
3: 감칠맛을 내주는 쪽파도 잘라주는데 매운 것은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침에 이어 눈물, 콧물까지 쏙 빼는데요.
5: 여긴 개미 지옥이에요. 한번 여기 갇히면 계속 살아야 돼요. 다른 교대해줄 직원들이 바쁘면 다른 일 한다고 교대를 못 해주니까 일단 칼 한번 잡으면 녹기 힘들어요.
3: 쪽파까지 준비되면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충분히 식힌 양념 간장을 기계에 넣고 깨끗이 세척한 달래와 고추, 쪽파를 정량대로 담습니다. 달래와

0: 세척통 바닥에 쌓여있던 흙까지 남김없이 처리하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치는데요. 이제 퇴근하나 했더니 갑자기 작업대 위에 고추를 쏟기 시작합니다. 야근하는 걸까요?
1: 6시 전까지 다 내일 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꼭지를 따가지고 세척을 했다 해놔야 물기가 빠진 후에 손으로 썰이거나 하는 거예요.
0: 재료 준비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다음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2: 제품 완성시키실 때 고객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람있게 좀 많이 만들고 좋습니다.
0: 또 다른 봄나무를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산청군입니다. 가게 밖에서부터 시작된 엄청난 인파의 행렬. 안에도 사람으로 꽉 찼는데요. 이날 방문한 사람만 대략 300명. 다들 뭘 담나 했더니 다양한 종류의 나물입니다. 이 맛을 보러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라는데요.
3: 대전에서?
4: 일부러 와요, 여기다. 두 달에 한 번. 그냥 또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3: 이 집의 매력이 뭐예요?
4: 나물이죠.
0: 약 30가지 나물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인기 비결. 봄나물은 영양분이 가득할 뿐 아니라 맛과 향도 뛰어난데요. 먹는 것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활력을 확 끌어올려주죠.
5: 오랜만에 보약을 먹는 것 같아요.
3: 오랜만에?
5: 네.
6: 이런 나물은 우리가 일반 이런 데서는 네. 먹어보잖아.
7: 근데 못 먹는 건 먹어봐.
8: 시골 살았던 사람들은 거진 풀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먹으려니까 그런 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이런 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죠.
0: 자극적인 양념 대신 나물 고유의 맛과 향을 살려 조리한 것이 신의 한 수.
9: 간이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물의 본연의 맛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통에서 그냥 그대로 따온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0: 그 맛을 내기까지 여러 사람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나물 뷔페에 선보일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10: 아, 이게 바로 여기 머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0: 쌉싸래한 맛의 머위는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11: 봄의 보약이다, 이 머위가. 어?
10: 이게 이 머위가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게 이 머위예요.
0: 4월에서 5월까지가 제철로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죠.
11: 봄 나물 중에 머위가 최고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돈나물, 시나물, 지리산에서 대표적인 곰치, 병풍치 이런 거 먹으면 그냥 껍벅 넘어가요. 완전히 그냥.
0: 쑥쑥 올라오는 봄나물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발을 옮기는 사람들.
12: 여기서 그냥 막 간지게 하자.
13: 와, 땀 넣네.
10: 맹이나물.
3: 네.
10: 그건 좋네.
0: 마늘의 향과 맛이 나는 명이나물 역시 4월이 제철. 장아찌는 돼지고기와 맛의 궁합이 좋죠. 수확할 때 이파리 한 개는 꼭 남겨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11: 이걸 다 따버리면 줄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 두 이파리 중에 하나만 따는 거야. 이 하나는 남겨놓고. 그래 이게 살지 안 그러면 다 따버리면 이 대가 죽어요.
10: 와, 아, 저기.

0: 여기 이게 명계 송나입니다. 지리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다 꼽아도 최고 대우를 받는 그 나물입니다.
1: 눈계승마는 소고기와 인삼, 두릅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로도 불리죠.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0: 몸이 아무튼 수련을 하고 멧돼지가 아무튼 수련을 해요. 그래서 뭔지 피해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 산행을 시작한 지 어느새 두 시간째.
0: 저기 저 멀리 저 아득히 보이는 저 산이 산천군 시처맨이 품고 있는 천왕봉입니다.
2: 나물길로 저렇게 가야 하는 건가요?
0: 아니요. 저쪽에는 저 천왕봉에는 국립공원이라서 나물 채취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진 그 산에 가서 나물을 채취해야 내려갈 것입니다.
1: 다시 시작된 나물 찾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사고 위험이 커서 특히 더 조심합니다. 물가에 이르자 뭔가를 찾는데
0: 바닥에 물이 흘러주고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햇빛 이렇게 명쿨해져서 이 숲이 우거진데 이런데 금나가 다생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나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1: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0: 이게 요새 먹으면 가장 맛있는 이게 금나가입니다.
1: 어린 순을 채취해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금낭화.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물에 담근 후 삶아서 독성을 뺀 후에 먹어야 하는데요. 조심스럽게 새순을 채취하는데 이때 낫으로 줄기만 베고 뿌리는 남겨둡니다.
0: 계절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게끔.
1: 나물이 나오는 계절이면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0: 이 나물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잡초라고 알고 있는데 엠꽃이고 이것도 약초 나물에 속하는
1: 작은 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0: 벨꽃 나물은 이 혈액을 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빨이 안 좋은데 이빨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초과 나물입니다.
1: 건강에 좋은 나물도 있지만 위험한 독초도 숨어 있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핍니다.
0: 이 나물 같이 보이지만 이건 애기 똥소리라는 독초입니다.
1: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노란 애기, 애기 똥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애기 똥풀. 강한 독이 있어 피해야 하는데요.
0: 대부분의 독초는 노란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다 마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노란 꽃이 피는 것은 절대 따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나물과 독초는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0: 지리산 자락에 대부분이 먹을 수 있는 게 한 천여 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독초는 한 8, 90개 정도 보면 돼요.
1: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 가게로 돌아오자마자 오늘 채취한 나물을 한 대 쏟아 모으는데요. 이곳에서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 먹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다시 손질 작업을 거칩니다.
3: 다듬는 거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하세요?
4: 이 한 3일만에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여름에는 매일 해도 얼마나 많이 손이 나는지.
1: 봄나물 손질이 끝나가자 들고 온 것은 작년에 채취한 쑥부쟁이. 아직 산나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 묵은 나물을 같이 내고 있는데요.
0: 잎이 패드야. 그 안에 자연산으로 말랐던 흙모래 먼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0: 식용이 가능한 봄나물이라도 잘못 먹었다가는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에 담가 놓습니다.
1: 사실은 독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 한번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 독성은 좀 빠지고 나물 자체는 부드러워지고.
0: 이렇게 담가 놓는 시간이 약 7시간.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해선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법. 그 사이 나물을 삶을 준비를 합니다.
1: 장작불에 삶아야만이 나물의 고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0: 화력이 센 철 삶을 때 2분이 걸렸다면 묵은 나물은 그 5배인 10분간 삶아주는데요. 그동안 화력이 약해지지 않게 불 앞을 지키는 작업자. 열기에 이어 매캐한 연기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여름에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농사에다 보면 햇빛은 더 강하고 그게 가장 힘들죠.
0: 10분 동안에도 나물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 계속 뒤집어가며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2: 입이 이렇게 이제 펴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건지면 돼요. 너무 오래 삶아버리면 죽 돼버려요. 이거는. 숙부쟁이는.
0: 묵은 나물을 삶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세척. 이 과정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요.
3: 나물이잖아요. 이게 상처가 받으면 안 된다니까. 살랑살랑해서 이게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다 오죠? 머리야? 우리 이거 20번씩 씻어요. 20번씩. 정말.
0: 묵은 나물과 함께 흙과 같은 이물질도 건져대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도 수작업을 고집한다는군요.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2: 썰어서 씻어야 더 머리가 잘 빠져요. 썰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이제부터가 본 게임. 보다 세밀하게 손목을 움직여 남은 흙을 분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4: 헹구시다가 드셔보세요.
2: 네. 모래 씻기나.
0: 이렇게 씻는 횟수가 최대 30번. 고되다 보니 일하러 온 사람도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2: 이거는 이제 찌꺼기거든요.
3: 예, 만져보면 이게요. 예, 모래가 아니고 이파리. 이런 이파리 찌꺼기.
2: 거의 없어. 통과.
3: 이러시나.
0: 깨끗하게 세척된 묵은 나물. 그 뒤에 작업자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3: 우리 나물 씻는 건 아주 혀를 내도 우리 너무 힘들었어.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이걸 고집을 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드린다고.
0: 삶는 과정과 20번의 세척을 거친 취나물.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방법으로 제맛을 살려내는데요.
2: 꽃이 마른 거니까 취나물에서 최대한 맛있는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게 관건인데 냉물이에요.
0: 그런데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닌가요?
2: 건나물 상태에서 씻은 것이기 때문에 빳빳해요. 그러니까 줄기라든지 잎 조직이 빳빳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간이 스며들 수 있게끔.
0: 30분간 뜸을 들이면 부드럽게 변한 취나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소한의 간만 해줍니다.
2: 그러니까 재래간장으로 하니까 깔끔한 맛이 나기는 나요. 뭐 간이 맛이 있든지 맛이 없든지.
0: 산에서 채취해온 금나와 나물을 비롯해 다양한 나물이 손님 앞에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2: 벌꽃나물하고 금나와, 머이, 토란이나 그런 거 하고 잎나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쑥부쟁이하고 취나물, 암초 그런 거는 기본으로 나가요. 계절에 상관없이.
0: 매일 산에서 직접 채취해 정성으로 만든 나물이 약 30가지. 성수기엔 하루에 약 500명의 사람이 이 맛을 보러 방문한다는데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는군요.
2: 손님들이 맛있다고 이제 막 대리 행복한 밥상이었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0: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갈 때.
1: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섬진강을 품고 있는 전라남도 광양시입니다. 이른 아침 일찌감치 모여서 앞치마를 착용하고 허리에 포대까지 하나씩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나무를 채취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이라는데요.
2: 야, 고사리 작업을 하려면 앞치마하고 이리 가야지. 그 안으면 못 해요. 갈리기 타고 안에 좀 가가지고 주고 다 틈짓게.
3: 뭐 다른 자를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2: 아이고. 네, 여기 다 실렸어.
4: 이제 손으로 가서 끊어야죠.
1: 바로 위에 있는 고사리밭. 그럼에도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4: 해가 올라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해가 올라오면은 너무 더우니까 힘드니까 해 없어서 가서 해야 되죠.
1: 걸어서 도착해보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
4: 오늘 우리 작업할 고사리밭이 저기서부터 여기 다 기예요. 오늘 다 그 작업을 다 해야 돼요.
3: 고사리밭이 그렇게 커요?
4: 예.
3: 얼마나 돼요?
4: 여기가 한 4,000평 오늘 작업할 것이요.
1: 밭이라고는 하나 엄청난 규모. 대략 축구장 1.8배의 면적입니다. 이 드넓은 곳에서 고사리를 채취해야 하는 작업자들.
4: 원래 고사리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 나요.
3: 고사리 나는 시기가 언젠데요?
4: 우리는 조금 늦게 나는데 좀 빨리 나는 거는 3월 20일경 되면 나와요. 우리 집이는 조금 늦어요. 지대가 높다 보니까요.
1: 해발 800m에 위치한 고사리 밭. 초여름에 접어들면 잎이 펴버리거나 질겨져 맛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고사리가 풀과 섞여 듬성듬성 자라기 때문에 찾는 일이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수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채취할 수 있습니다.
3: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
4: 이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5: 얼마나 하셨는데요?
4: 제가 한 20년은 됐죠. 고사리 문제가.
1: 별다른 도구 없이 손을 이용해 채취하는 고사리. 간단해 보이지만 꺾을 때 요령이 있다는군요.
4: 이렇게 끊으면은 이게 똑 소리가 나요. 이거는 조금 세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심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 끊어지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센 거는 끊어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르면서도 그러고 아무리 이거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정도만 끊어요. 요 정도 끊으면은 쫙 끊어지잖아요. 여기를 예를 들어 끊으면 요 이렇게 끊어 갖고 주면은 소비자들이 아니 왜 고사리가 찔리냐고 그래요.
1: 길게 자라 억센 아래쪽 줄기는 꺾어버리고 나물로 먹기 좋은 연한 윗부분만 채취하는 것이죠.
4: 고개가 숙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아직 덜 컸다고 하는 거예요.
5: 자라고 있는 거?
4: 예, 예. 이런 것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끊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1: 이런 고사리는 3일만 두면 쑥쑥 자라나 시간을 두고 채취합니다. 종근을 심어 놓으면 매년 채취가 가능한 고사리. 상품으로 팔기 위해선 꺾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6: 한 20cm가 제일 느려, 20cm.
7: 그보다 커피리면은 좀 먹기가 좀 징그러, 지렁이 마냥. 그래서.
1: 더 크면 풀과 다름없기 때문에 바로 뒤에 풍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도 둘러볼 시간이 없습니다.
8: 오로지 고사리만 눈에 뵈요. 고사리 끊을 때는. 고사리 끊을 때는 고사리밖에 안 보여.
1: 아침 일찍 나와 숨 돌릴 새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 정오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8: 대신하면 이 고사리가 잘 안 보여요. 눈이 반사돼서. 그래서 아침에 또 눈치 심어놨을 때도 굽고 그럴 때 고사리가 잘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더우면 고사리도 찔기찔기하고 안 끊어지려고 그래.
3: 아, 또 그래요 얘네들이?
8: 아 이거 봐 이거 봐.

0: 그냥 서 있기도 힘든 비탈길을 계속 오르내리며 채취하는 작업. 게다가 반복해서 허리를 굽혀야 하니 여간 고된 게 아닌데요.
1: 처음으로 꿈꾸면 한 며칠은 아파요.
2: 허리가 아프지. 최근 거는 이게 허리 아픈 것이 힘들어. 이게 배가 나왔던 사람도 고사리 한 달만 끊으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야 돼.
0: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고사리 한 개가 아쉬운 상황. 남은 시간 동안 속도전을 펼칩니다.
1: 다 끊었어. 갑시다.
0: 오전 내내 가파른 밭을 돌아다닌 사람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입니다. 앞치마에 모은 고사리를 포대로 옮겨 담는데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고수들이라 수확량이 제법 됩니다.
2: 250kg.
3: 에? 오늘만?
2: 네. 이 센 걸로 했을 때 250kg.
1: 한량이요. 네. 들어.
4: 알아. 들어, 배야.
0: 고사리를 채취하러 올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인 셈인데요.
2: 들어, 배. 이게 진짜 배에 들어. 참두릅이라 그래, 참두릅. 가시 없는 참두릅.
0: 향이 은은하고 식감이 뛰어나 산나물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4: 점심 때 먹어야 될까요라고.
2: 초장해갖고 먹으면 맛있어, 두릅이.
1: 고사리를 이렇게 얹어갖고 같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버섯과 고사리와.
0: 체력 회복을 위해 채취한 고사리로 점심이 차려지는데요.
1: 마늘을 넣고요.
0: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고사리.
1: 새고사리를 해야 이 맛있지. 이게 마린 고사리를 하니까 약간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5: 지금 뭘 만드시는 건데요?
1: 이거요, 멸치 정어리요.
0: 나물류 중 단백질이 많아 봄에 먹으면 기력 회복에도 좋은데요.
1: 우리는 이거 한철 먹는 겁니다. 고사리 날 때.
0: 생선과 함께 조리면 비린 맛은 없애주고 식감은 살려줍니다. 나물로 요리해 먹어도 일품이죠.
1: 그래가지고
0: 살짝 데쳐 준비한 참두릅까지. 봄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 이 맛에 고사리 농사를 짓는다죠.
4: 오늘 고사리 잘 지어보세요.
0: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인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6: 고사리, 곰, 두릅, 시나물. 봄에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7: 우리 집에
6: 봄의 향기.
7: 얘기만 하면 다 있어.
8: 고사리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지금. 정말 맛있습니다. 뭐 멸치보다 고사리가 더 맛있네.
9: 고사리가 내는 평소 때 이렇게 제사 때 안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꼭 그래. 소고기 먹는 맛 같아요. 진짜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진짜 소고기 딱 한우 애플 먹는 그런 딱 맛 같아요. 참 맛있네요. 아니 고기보다는 고사리 손이 먼저 가냐.
0: 오전에 고사리를 채취했다면 오후엔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250kg이나 되는 고사리를 한 대 모아서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며 나눕니다.
6: 리포. 리포는 큰 거 상품 만드는 일 좀 되려내는데.
0: 잎이 피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있고 피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6: 이거는 비품이기 때문에 좀 싸요. 펴서 이렇게.
5: 맛이 뭐 달라요?
6: 아니요. 특별하게 맛은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품까지가 없으니까.
5: 모양새가?
6: 네, 모양새가. 이게 말려놓으면 이게 삶아도 이빨이가 탁 퍼지기 때문에 오글오글하지가 않아. 이런 거 비프.
0: 선별 작업이 바쁘게 이루어지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0: 고사리를 삶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불편하지만 가스불 대신 장작불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나무를 갖고 해야 화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갖고 하는 겁니다.
0: 고사리는 소량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아서 먹어야 하는데요.
2: 이게 데쳐지면 이게 끊어지거나 끊기는 게 없으니까 데쳐갖고 이제 널면서 이게 먼지나 흙도 씻겨주고 그래요.
0: 삶는 과정도 신경 쓰는데요. 맛과 식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알맞게 익었을 때 꺼내야 하는데 오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 힘나요. 퍼끔이 올라오잖아요. 조금만 퍼야 돼.
3: 퍼끔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안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끓잖아요. 이게 물이 지금 다 익었어요.
0: 고사리 위에 거품이 올라오는 때를 맞춰서 꺼내는 것이 핵심. 지체했다가는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서둘러 빼줍니다. 고사리가 잘 삶아졌을까요?
3: 무르잖아요. 딱하니 딱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안 익으면 이게 안 깨져요.
0: 잘 삶아진 고사리는 바로 햇볕 아래 말려주는데요. 이때 뭉치는 곳이 없게 골고루 펴줘야 합니다.
3: 여기가 있으면 물려져요. 이게 너무 이게 물려지니까 이게 여기가 빨리 식도록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0: 한번 삶기 시작하면 넣는 작업과 삶는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당일에 다 삶아야지 다음 날로 넘어가면 뻣뻣해져서 나물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열기를 견디며 삶고 옮기기를 반복해야 하는 작업.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1: 5월달 되면요. 땀을 갖고 먹여버립니다. 땀을 갖고 먹여. 그런 거 보면 고사리까지 비싼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0: 햇볕 아래서 천천히 건조되는 고사리. 이 상태로 두지 않고 두 시간이 지나자 전체적으로 뒤집어 주는데요.
3: 이렇게 뒤집어야 이게 고사리가 부드러워요.
0: 햇볕 아래 놔두면 저절로 건조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했네요.
3: 삶았을 때 한 2시간 지나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지나서 이렇게 한번 뒤지르고 이제 나머지는 그 다음 날 한번 뒤지르면 돼요.
0: 이렇게 이틀에서 3일간 건조해 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3: 네, 이거는 그제 삶아갖고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말랐죠. 예. 예, 보세요. 이게 바삭바삭 큰 소리가 나죠. 고사리가 매 말리면은 이렇게 뚝 끊어져요.
4: 이렇게 말리니까 부피가 확 주네요.
3: 예, 이게 10분의 1로 줄여요.
4: 10분의 1로?
3: 예. 고사리가.
4: 좀 고생하신 보람 좀 있어요?
3: 아이고, 항상 우리가 뭐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몸이나 안 아프고 이거 생산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고사리 끊는데.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혈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혈압,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당연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TV 국민행동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회의 위험해.

0: 넘치는 통로를 막아서 생명에 당연히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네.
1: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멈추는 응급시술을 받아야 하고 폐를 잘라내는 폐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결핵과 NTM 폐질환. 면역 최전방, 우리의 폐를 위협하는 결핵과 NTM 폐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75세인 김갑수 씨. 객혈이 심해서 응급실에 왔다가 입원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다시 피를 많이 토해 응급 시술을

0: 받아야 하는 상황.
1: 갑자기 저녁에 이제 잘 나는데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한 종이컵으로 3분의 2 정도 박합 이상이에요.
0: 지혈제를 맞아도 객혈이 해결되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터진 혈관을 막아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2: 피가 그 아주 다량으로 우리가 물 마시는 컵에 뭐 반컵, 한컵 이상의 빨간 피가 그냥 급하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거든요. 흘러나오는 피가 우리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숨쉬는 기도 통로를 막을 수도 있고 기도를 막으면 몇 분 내에 숨을 못 쉬면 사람은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응급적인 치료를 해주는데 그런 응급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지 동맥 색전술이라는 것입니다.
0: 기관지 동맥 색전술은 객혈을 심하게 할 때 시행하는데 기관지 확장증이 생긴 경우 잦은 감염으로 기관지 섬모가 손상되고 기관지 벽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한다. 또 폐로 영양을 공급하는 기관지 동맥이 염증으로 손상되어 혈관 벽으로 피가 스며나와 기도로 피가 흘러가게 되는데 기침을 하면서 기도에 있는 피를 토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해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넣어 손상된 혈관이 있는 곳에 위치시킨다. 다음 손상된 혈관을 막아주는 색전 물질을 카테터를 통해 주입해 손상 부위를 막아주면 출혈이 멈추게 된다.
3: 의사분, 이제 숨 참는 검사할 건데요. 배가 안 움직이게 절차만 펴야 돼요. 네. 숨 마시시고 후 내쉬시고
0: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한 뒤 연속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혈관 여러 곳에서 출혈 의심 소견이 보이는 상황.
4: 움직이세요. 잡아주세요.
0: 출혈을 막기 위해선 가느다란 도관인 카테터를 출혈이 생긴 혈관까지 보내야 하는데 엑스레이를 보며 구불구불한 혈관을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3: 난 첫 번째 혈관을 찾았고요. 혈관 막기 시작할 텐데 혹시 불편한 거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0: 네. 색전 물질을 넣어 문제 혈관을 막고 또 다른 손상 혈관을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
3: 얼굴 불편하세요?
5: 괜찮습니다.
3: 네. 불편할 수 있어요.
5: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3: 혈관이 워낙 많이 발달하게 하셔가지고 주변에 염증이 심해서 혈관이 너무 많아요.
0: 환자는 총 5군데의 혈관이 손상돼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받았지만 손상된 혈관을 막아도 또 다른 미세 혈관이 생기면서 다시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 다행히 출혈은 모두 잡았다.
6: 이분은 결핵으로 인해서 기관지 확장증이 생긴 환자인데 이제 계속 염증이 지속되면은 다른 부분에 있는 혈관에서 또 이렇게 측부혈관이 발달되면서 복잡한 혈관을 가진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5개 정도 혈관에서 원인이 되어서 시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0: 자꾸만 터지는 폐혈관, 무엇이 문제일까?
7: 네, 안녕하세요. 기관지 색전술 잘 시행하고 올라오신 거죠? 네.
2: 혈관 색전술은 이제 혈관을 막아서 응급 상황에서 출혈을 막아주긴 하지만 이게 결국 완벽하게 평생을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혈관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혈관에서 언젠가 또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 뭐 젊을 때 앓으신 결핵, 그 결핵은 지금 다행히 치료가 완치가 됐지만 그거로 인해서 폐가 손상이 됐는데 그 손상된 폐 안에 이제 또 곰팡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8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

0: 45년 전쯤에 폐결핵을 치료를 받으셨어요. 예전에는 앓고 나서 그 폐에 흉터가 심하게 남다 보니까 결핵은 치료가 됐더라도 심하게 남은 흉터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하시는 그런 분이 많았고 이분도 이제 결국 그런 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게 오른쪽이 정상인데 왼쪽에 이렇게 허옇게 망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폐 크기가 줄어들고 이렇게 공동같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결핵에 이제 후유증으로 이렇게 다 생긴 거고 CT를 자세히 보면은 큰 공동 안에 어떤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주로 결핵으로 인해서 망가진 폐 공동 안에 곰팡이들이 뭉쳐서 곰팡이 덩어리가 생겨요. 결핵을 앓고 나서 폐에 남은 흉터 때문에 그 흉터에서 피가 나거나 또는 그 흉터 안에 이런 곰팡이 균이 들어가서 피가 나거나 또는 후유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생겨서 피가 나거나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1: 과거 결핵으로 생긴 흉터에 곰팡이균이 들어간 게 원인. 남편이 피를 토할 때마다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2: 피만 보면 아주 그냥 사람 너희를 제가 걸리겠어 막 하죠. 정신없이 막 쏟아지니까 막 사람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막 그냥.
1: 젊어서 결핵을 알았어도 완치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무리해서 일하다 면역력이 떨어진 게 문제였다.
2: 나는 그럼 맨날 하지 말라 그러죠. 돈 있고 건강 이러면 뭐 하냐고. 건강해야지. 돈 다 필요 없다고 죽은 다음에 돈 있으면 뭐 하냐고 내가 맨날 그러죠. 근데도 뭐 그냥 자식하고 마누라 자기 죽고 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뭐 그냥. 돈 벌라고 그냥 그러죠.
3: 집사람 말 안 들었어요.
2: 안 들어요.
3: 맨날 절제하고 이제 하지 말라고.
2: 불쌍하다니까 이렇게 자는 거 보면 얼굴 보면은 막.
3: 젊었을 때도 고생했지만 나이 먹어서 평범하게 좀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병에 들어가서 이러니까 미안하죠. 신경 쓰게 하고.
2: 혈관도 없어갖고 그냥 맨 주사 넣다 터트려갖고 그냥 팔뚝이가 다 멍이야 뭐.
1: 젊어서 치료했어도 김갑수 씨의 노년을 위협하고 있는 결핵. 대체 결핵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결핵균은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지방 성분이 많은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증식 속도가 다른 균에 비해 느려 우리 몸에 들어와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핵균이 증식해 면역세포와 반응하면 염증이 생기면서 고름이 생성되는데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결핵균이 몸 밖으로 나와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 이 결핵균이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잠복기를 거쳐 증식하면서 폐에 염증을 만들어낸다. 이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폐가 심하게 손상되면 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피를 토하는 객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염증이 더 심해져 폐 조직이 손상되면 폐 안에 공동이라고 부르는 텅 빈 구멍이 생기게 된다.
0: 우리나라가 이제 50년대, 6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환경도 안 좋았고요. 1965년도 같은 때 국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나이가 15세만 되면 한 우리 국민의 70%가 결핵균에 감염된 거예요. 고령에서는 아직도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에는 결핵 발생률이 높아서 우리나라 작년도 2024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결핵 발생률의 한 58%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했습니다.
1: 병원 한켠에 위치한 고도 음압 격리실. 전염성이 있는 병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특수 설계된 것이다. 이성준 씨는 얼마 전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핵 판정을 받고 이곳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4: 4월 4일부터 갑자기 48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역병원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랑 CT랑 찍고 했는데 폐렴 소견이 좀 나왔던 거죠. 한 10일 정도

0: 그 소화기 내과에서 렘시마 치료는 하셨었죠?
1: 예.
0: 그거는 지금 일시 중단하신 거죠?
1: 예, 일시 중단됐어요.
0: 그쵸.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그 면역 억제제는 중단하는 게그 원칙입니다. 레미시마라는 그 면역 저하제는 우선은 끊고, 그래서 이제 결핵 치료가 안정적으로 되고, 그러면 그때는 아마 그 크론병에 대한 면역 억제제 치료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이번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어서, 그 레미시마라는 그게 우리가 TNF 기량제라고도 하고, 또는 생물학적 제제 일종인데, 면역 억제제 일종입니다. 이제 그런 면역 억제제 쓰면 결핵 발생이 잘 되거든요.
2: 크론병을 치료하려고 면역 억제제를 썼다가 면역이 저하되면서 결핵에 감염된 상황. 가래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미세하게 검출돼 결핵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3: 자, 시작합니다.
4: 수사분 중요한 검사입니다. 기침 참아보세요.
5: 기침 참고 숨을 얕게 얕게 쉬세요.
2: 검사는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했는데 식염수로 폐 염증 부위를 세척한 뒤 세척한 식염수를 다시 주사기로 뽑아낸다. 세척한 식염수로 어떤 결핵균인지 알아보는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다시 기구를 연결해서 초음파 기기를 연결한 뒤 부어있는 림프절 일부를 떼어내는 조직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결핵균이 있는지 약재 내성은 없는지 밝혀지면 치료 방향이 결정된다.
3: 네,입니다. 결핵을 확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검사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폐 안쪽에 염증이 이렇게 쭉 번져 있는 자리에서 물을 집어넣어서 세척을 해가지고 그 세척된 물을 균 검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핵균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고, 두 번째는 이 환자가 지금 임파선이 여러 군데 이렇게 커져 있는데 임파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결핵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2: 이렇듯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결핵이 발병할 수 있다.
0: 결핵균은 이제 처음에 감염이 돼서 우리 몸 안에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는 결핵균이 자라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발병하지는 않거든요. 확률적으로는 그중에 10% 정도 사람만 발병을 하는데, 그 발병에 걸리는 주된 요인은 우리 몸의 면역 기전입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핵이 발병하는 거죠.
2: 6개월 전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을 진단받은 김명수 씨.
6: 처음에 진단받고는 가족들, 애기들 때문에 전염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애들 다 검사를 해봤는데 괜찮아서.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사람들 만나도 된다고 할 때까지는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2: 결핵약은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꾸준히 복용하며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좀 나아졌을까?
0: 아, 네, 들어오시죠. 네. 그동안에 약은 잘 복용하셨죠?
6: 네, 매일.
0: 지금 당뇨 조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지금 식이요법만 하고 있어요.
0: 식이요법만으로요?
6: 네.
0: 결핵은 보통 폐 위쪽에 많이 생기는데 밑에 쪽에 결핵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마 폐렴이 의심됐을 겁니다. 그렇죠?
6: 네네.
0: 그런 게 주로 당뇨나 이런 것들이 심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생겼고, 벌써 한 6개월 썼으니까 대부분 뭐 전염성이 없는데 환자분은 치료 반응이 남보다 많이 느린 거예요.
2: 김명수 씨는 당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이 생긴 데다 치료도 더딘 상태.
0: 당뇨는 상당히 흔하죠. 이 당뇨도 그런 결핵 발생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결핵 발생하는 환자들의 20%가 당뇨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당뇨

0: 하더라도 조절이 잘 되는 당뇨랑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은 결핵 발생의 위험도 높고요. 결핵이 발생하면 치료 성공률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성들이 많습니다.
1: 우리나라 당뇨 환자는 젊은 층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 결핵 고위험군이 늘고 있는 것이다. 허범석 씨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을 찾았다.
2: 뭐 기침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가래만 좀 끓는데 건강검진을 딱 했는데 거기서 의심된다 하니까는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0: 폐암 검진으로 해서 흉부 CT를 찍었는데
2: 예.
0: 거기서 아마 좀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결핵보다는 사실 또 다른 균이 있어요. 비결핵 항산균이라는 게 있는데
2: 예.
0: 그런 질환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우중엽이 오른쪽 중간이나 이런 부위에는 결핵보다는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이라는 그런 병이 좀잘 생기는 부위예요. 결핵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1: 결핵과
0: 소견을
1: 유사한
0: 봅니다.
1: NTM 폐질환이 더 의심되는 상황.
0: 마이코박테리움 속이라는 그런 어떤 그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글로 말할 때는 보통 항산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균인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결핵균과 나병균을 뺀 다른 모든 그 항산균을 우리가 비결핵, 결핵이 아닌 항산균, 그래서 비결의 항산균이기 때문에 한 200가지가 넘는 많은 균에 의한 질환의 집합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는 결핵균은 사람 간에 전염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결의 항산균 질환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람 간에는 전염성이 없는 질환이 됩니다.
1: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줄어든 반면 비결핵 항산균, 즉 NTM 폐질환 환자는 급증했다. NTM 폐질환은 결핵에 비해 전염성은 거의 없지만 치료 기간이 훨씬 길고 재발이 잘 되는 끈질긴 질환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다. 올해 58세인 조정희 씨. 지난 2018년 NTM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약도 잘 챙겨 먹고 열심히 치료해 왔는데 최근 객혈을 하는 등 증세가 더 악화됐다.
3: 꼭 새벽 3시에요. 객혈이 이상하게. 딱 울컥하면은 벌써 덩어리가 이만큼 올라오는 걸 느낌이 벌써 울컥하면은 제가 알아요. 그러면 한 두세 번 받으면 벌써 한 30cc가 되니까.
4: 안쪽에 진료자.
3: 안녕하세요.
5: 들어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자, 잘 지내셨어요? 우선 피안 났어요?
3: 많이 났어요.
5: 아이고.
3: 이때 객혈은 한 20cc였어요.
5: 25cc.
3: 20에서
5: 이게 4월
3: 25cc.
5: 24일이요.
3: 네.
5: 보여주세요.
3: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이게 그때
5: 어머네요. 이렇게 나오
3: 셋이 사진 네.
5: 이 정도 나오면
3: 이 정도 나왔어요.
5: 응급실에 오셔야 돼요. 이번에 요양이 잘 지나갔는데
3: 네.
5: 다음에 또잘 지나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3: 네.
5: 이분은 이제 엠에비움이라는 제일 흔한 종류의 비결핵 항산균 NTM 폐질환 환자고요. 2018년도에 진단이 됐고 그동안 쭉 진행이 안 돼서 관찰을 하다가 2022년도에 2002년 전에 치료를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치료를 했었고 치료를 이제 중단했는데 다시 몇 개월 만에 환자 객혈도 심해지시고 공동도 생기고 그래서 작년 5월에 다시 치료를 시작한 분입니다. 잠깐만 제가 진찰을 좀 해보고 검사 결과 좀 보십시다.
1: NTM 폐질환은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진행되기도 하고 약으로 잘 치료되었다가도 다시 재발하는 등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 질환이다.
5: 소리는 아주 좋으세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큰 공동이 있죠.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 부분에도 오른쪽 등 쪽에도 또 이렇게 길쭉한 공동이 있고 어쨌거나 그때 피가 좀 났지만 이후로는 조금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3: 네.
1: 더운 여름,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한강.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수돗물. 최근 한강과 수돗물에서 NTM균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한강물의 59%, 수돗물의 26%에서 NTM균이 나왔다.
5: NTM은 누구나 맞닥뜨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다 있고 수돗물에도 있고 강물에도 있고 흙에도 다 있고 그래서 NTM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만 NTM에 감염되고 또 NTM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NTM균은 흙에도 있다. 텃밭을 가꾸다가 흙에 있는 NTM균이 호흡기로 들어가 NTM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5: 그 NTM 폐질환으로 진단된 분들을 관찰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반 정도가 결국 진행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반은 어떤 분들이냐? 여성이거나 아니면 염증 수치가 높거나 아니면 폐 기능이 처음에 나빴거나 아니면 공동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더 잘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NTM 폐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몸무게다.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예후가 좋지 않아 임재준 교수는 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몸무게를 늘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NTM 폐질환과 체질량 지수에 대해 임재준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NTM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5: 제가 이 체질량 지수하고 또 NTM 발병과의 관련을 좀 분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마르면 마를수록 NTM 폐질환에 취약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NTM 폐질환에 좀 잘 견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석에 근거해서 제가 환자분들께는 몸무게를 좀 충분히 유지하자. 구체적으로는 체질량 지수를 23 정도, 그게 정상과 과체중의 경계거든요. 체질량 지수 23이면 160cm 여성의 경우에는 한 59kg, 170cm 남성의 경우에는 한 66kg쯤 되는 체중입니다.
1: 바깥에서 바람을 쏘이면 기침이 심해져 병원에 갈 때를 제외하곤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조정희 씨. 요리할 때 나는 음식 냄새에도 기침이 심해져 얼마 전부터 주로 음식을 사다 먹고 있다.
6: 집에서 일단은 요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리를 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여기 후드 막 틀고 해도 냄새가 배어서 그때도 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먹는 거는 지금은 힘들고 사와서 약간 데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1: NTM 폐질환을 치료할 때에는 보통 두세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먹는다. 그것도 1년 이상 먹어야 하기에 치료가 만만치 않다.
3: 약을 일주일분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침 식전 30분, 점심 식전 30분, 식간 하나, 식후 하나, 그 다음에 저녁 식후, 그 다음에 9시, 11시, 자기 전.
7: 그럼 하루에 몇 번 약을 드시나요?
3: 이게 한 8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1: 게다가 가려움, 설사, 피부 변색 등의 부작용이 생기곤 한다.
3: 제일 심한 거는 일단은 얼굴이 제가 피부가 흰 편인데 얼굴이 까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옷도 그 네이들도 색깔이 다 붉은색으로 그게 아마 피부 밖으로 그게 다 나오는 귀에도 기질을 흡혀도 붉은색이 나오고
1: 피부도 검게 변했지만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졌다.
3: 팔이 더 마르는 거죠. 그리고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1: 가장 힘든 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발해 증상이 악화된 것이다.
3: 4년도 1월 1일부터는 약을 다 끊고 있었는데 3월 달에 객혈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해갖고 제가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기관지 동맥

0: 색전술을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4번, 3월, 5월, 9월, 또 3월 이렇게 1년 동안 4번이나 응급실에 갔고 기관지 색전술 4번 받았어요.
1: 갑자기 기침을 시작한 조정희 씨. 다행히 객혈로 이어지진 않았다.
2: 이렇게 무리하시면 이렇게 기침이 나시.
1: 객혈로 인해 응급실 가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0: 요거는 요번 4월 달에 4월 24일 날 얼마 전에 25cc 나왔는데 이거는 3월 15일 날 한 35cc 새벽 제가 2시에 객혈을 한 걸 찍어낸 거고요.
3: 이만큼이 피가 흘렸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거 보면 같이 철렁 내리죠. 그래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119 불러서 그게 짧은 거리 같지만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0: 무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저녁에 또 피가 조금 보이면은 또 낙담이 되는 거예요. 밤에 자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 무사히 잘 자게.
1: 똑바로 누워서 자면 기침이 나와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침대를 샀다. 그리고 자다 기침이 나올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옆에 가래를 뱉을 수 있는 통과 마실 물을 놓고 자야 한다.
0: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새우 이렇게 자니까 자다가 다리에 쥐도 나고 그래서 이게 제 소원은 편편하게 자는 게 제 꿈이에요. 그냥 바로 누워서 한번 자보는 게.
1: 조정희 씨는 50대 초반에 NTM 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50대에서 60대, 남성은 60대에서 70대 NTM 폐질환 환자가 많다.
4: NTM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흡연자이고 흡연한 적이 있는 남성, 70대 남성에서 많이 생기는 유형입니다. 위쪽에 우리가 상엽 공동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쪽에 공동을 형성하고 주위에 염증이 있어서 마치 결핵처럼 보입니다.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이 빨리 진행하고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성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결절 기관지 확장형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폐에 많이 생기고요. 또 결절이나 기관지 확장 등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은 좀 키가 크고 마른 여성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엽 공동형에 비해서 진행이 좀 느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올해 73세인 김명환 씨. NTM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벌써 3개월째 입원 중이다. NTM 폐질환의 경우 어떤 균에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균에 따라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반드시 주사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명환 씨가 감염된 균이 바로 반드시 주사로 치료해야 하는 압세수스균.
5: 이분의 그 지금 질환의 주된 원인균은 압세수스라는 균이고 그 압세수스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은 대부분은 하루에 여러 번 맞아야 되는 주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원 치료를 장기간 해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어서 치료를 오래 할 수 있으면 오래 할 수 있는 유리한 겁니다.
1: NTM 폐질환은 크게 알약으로 치료하는 균과 주사로 치료하는 균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균이 아비움과 압세수스균이다. 먼저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 항생제를 통해 균의 세포벽을 허물고 단백질 생성을 막는다. 또 DNA를 파괴시켜 세포 증식을 막는다.

0: 다음 주사로 치료하는 경우 압세수스균이 대표적인데 경우에 따라 하루에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할 경우 입원해서 치료한다. 주사약을 투입해 치료가 잘 되면 폐에 염증이 심해져 생겼던 공동이 줄어들기도 한다. NTM 폐질환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가려움, 설사를 비롯해 시력 저하나 청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1: 다행히 이제 CT 소견은 좋아지고 있어서 조금 치료 반응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청력 그 소견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저희가 청력이 많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그 아미카신 흡입제는 언제든 끊을 겁니다. 이비인후과 다시 진료보고 그 약을 다시 추가할지 아니면 아주 영영 끊을지 그거를 아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2: 폐외결에 흡입제 통해서 네뷸라이저 치료하는 거 한번 할게요.
3: 네.
0: 주사 치료와 더불어 흡입기 치료도 하고 있다. 흡입기로 치료하면 약물이 전신으로 퍼지는 주사 치료와 달리 호흡기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어든다. 일 때문에 입원 치료를 미루다가 증상이 더 심해졌다. 진작에 입원 치료를 할 걸 몸을 돌보지 못한 게 후회된다.
3: 뭐 입원을 계속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차 이제 계속 미뤘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치료를 하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4: 사업을 접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좀이라도 더 벌겠다고.
3: 아이 그래도 내가 지금 뭐 힘 있고 이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거라도 또 안 하면 또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무리는 조금 했죠.
4: 그래도 고생해가지고 무슨 됐어.
3: 엄청 미안하죠. 괜히 내가 아파가지고 고생시키고 안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하는.
4: 빨리 완쾌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 거의 삶.
3: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거
4: 건강하게
3: 하고 생활 방식도 조금 바꾸고.
4: 건강하시고 빨리 집에 갑시다. 네,
3: 고마워.
5: 자, 결핵은 치료만 잘 받으시면 대개 재발률은 5% 이하로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 NTM은 일단 치료를 받고 반응이 좋아서 균이 더 이상 배양 안 되더라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지나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재발하게 됩니다. 그 재발이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균이 다시 배양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에서 다시 감염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0: 치료도 어려운데 재발률도 높은 NTM 폐질환. 어떻게 하면 NTM 폐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
5: 샤워기는 그 안에 NTM 균이 자리 잡는 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척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6개월에 한 번쯤 샤워기 전체를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샤워를 좀 짧게 하시고 샤워하실 때 좀 굵은 물을 쓰시고 이러면 위험성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텃밭을 이제 안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꼭 하신다면 특히나 흙을 뒤집거나 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로 입을 헹구는 건 금물. 샤워기는 NTM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입을 헹굴 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또 텃밭에서 작업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다. 올해 76세인 최미현 씨. 3년 전 건강검진을 통해 NTM 폐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0: NTM 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이 모두 바뀌었다.
1: 제가 그전에는 대충 보이는 대로 먹었는데 NTM 걸리고 나서 일단 규칙적으로 하루에 식사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꼭 최단탄으로 하고 그러니까 몸 상태가 훨씬 나아졌어요.
0: 무엇보다 샤워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샤워기를 분해해서 깨끗하게 소독한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 NTM 폐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다고 한다.
1: 놀랬어요. 내가 폐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폐를 알았던 적도 없고 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별 증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약으로 나을 줄 알았는데 수술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어찌 내게 이런 일이죠 뭐 어찌 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써든지 약을 잘 먹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했어요.
0: 최미연 씨는 들어오세요. 2년 전 폐절제 수술을 받고 예. 6개월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고 오케이. 있다.
2: 지금 수술하신 지 2년 되셨는데 뭐 아프거나 그러세요?
1: 아니요, 전혀요.
2: 아, 좋습니다. 몸무게는요?
1: 몸무게는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 오케이, 좋습니다. 2023년 5월에 수술하셨고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던 큰 공동 구멍 뚫린 걸 떼냈잖아요. 네. 지금까지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수술하시고 6개월도 치료하셨고 네. 수술하신 다음에 균 검출 안 됐고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기관지 내시경으로 진단할 정도로 처음에는 좀 경했는데요. 금방 진행해서 이렇게 큰 공동이 6개월 만에 생겼습니다.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 공동 크기가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만으로 치료하기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 공동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요. 그러면 한 이 환자분 몸에 비계락 항상균이 8, 90%는 없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폐기능 검사 등 같은 걸 시행해서 이분들이 수술하신 다음에도 최소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하신 다음에 숨차서 움직이실 수도 없다. 그럼 수술하면 안 되죠. 절제해야 될 부위가 적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폐 부분은 사실은 다 망가져 있어서 별로 호흡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경과가 아주 좋으세요. 네. 균도 안 나오고요.
0: 병에 걸리기 전엔 이런 병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최미연 씨.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하길 원했다.
1: 지금까지는 그 NTM 자체가 이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심각하고 그리고 심각한 증세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잠재적인 NTM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고 짐작은 하고 있어요.
0: 당신의 폐 면역력을 높여주는 OX 퀴즈.
2: 틀립니다. 보약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NTM 치료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먹는 약과 보약이 뭔가 상호작용으로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만 커지게 되죠. 간이 나빠진다든지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TM 치료 기간에는 보약이나 건강식품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맞습니다. 객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쉬면서 들어간 먼지 그리고 기관지 내나 폐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염증 부산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배출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게 양이 많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래가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지 청결을 위해서 그것은 객담은 뱉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결핵에 걸리면 우리가 면역 세포가 생기고 면역 반응이 생기니까 결핵이 왜또 생기나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면역 반응이 분명히 우리 몸에 생기기는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한번 치료가 됐더라도 그 다음에 몸 안에 남아있던 균이 또는 외부에서 새로운 균이 들어와서 결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최미연 씨는 수술 후 몸이 회복된 뒤로 매일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 병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매 순간 충실하고자 한다.
2: 운동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을 하니까 무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그거죠. 오늘 지금 내가 건강하면 됐다. 지금 건강한. 일단 나를 세워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 어쩌겠어요. 오면은 또 부딪혀야지.
1: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
3: NTM 폐질환이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께 NTM 폐질환이 완치되는 병이라기보다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같이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법, 적절한 관리법을 찾으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그럼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

0: 그래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정복이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3: 이 소리는 화재정복이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2: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네, 장은 건강의 시작점이다.
1: 장은 면역의 최전선입니다.
2: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들어온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방어막. 장에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만약 장의 면역이 무너지면 장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위협한다.
3: 온 장기를 다니면서 다 건들고 다녀요. 그냥 무서운 악마 같은 병이죠.
4: 흉이 아예 없었어요. 그 안에 500m 걸어가도 숨차고.
5: 제일 중요한 건 잠을 못 자요. 약간 잠들려고 그러면 배가 아파서 가면 그 사이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2: 건강의 시작은 잘 먹고 잘 싸는 법. 장에 탈이 나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길이 막히고 외부에서 침입한 적과 싸울 방어성도 무너진다. 한마디로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는 것이다.
0: 아토피나 아니면 천식과 같은 알러지성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질환들도 장 건강과 관련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파킨슨병이 생길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또 치매 같은 이 퇴행성 신경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고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변비와 설사부터 용종과 대장암까지 장 건강을 위협하는 이상신호. 소화기내과 두 명의와 함께 면역의 최전선 장에 대해 알아본다.

0: 한 집안의 가장이 돼서 멀쩡한 직장을 관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도마를 깎고 있지만 한때는 이 손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파스타를 만들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먹고 사는 게 즐거웠다.
1: 나름 그래도 대우받고 다녔어요. 요리사 할 때. 이 집 그만두면 저 집에서 오라 그래서 저 집 가고 저 집 그만두면 또 요 집 가고.
0: 언제부턴가 주방에 있는 시간보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결국 이상준 씨는 직업을 바꿔야 했다.
1: 화장실에 가면 좀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고 화장실 가 있는데 손님이 오면 이제 막 불러요. 부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환 때문에 직장 생활을 솔직히 못하죠.
0: 어디서 뭘 하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뱃속 신호. 한 번 신호가 오면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막을 수 없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미루고 달리는 차를 멈춰서라도 화장실로 달려가야만 한다.
1: 화장실 이제 많이 갈 때는 막 진짜 제가 많이 간 적 한 40번 간 적도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럼 잠 한숨 못 자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또 배 아프고 자려고 누우면 배 아프고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옷 갈아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내 자신이 되게 막 그럴 때마다 이제 막 그냥 좀 초라해 보이고 60 넘어서 이제 누워서 기저귀 살면 기저귀 차고 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0: 2년 전 대장의 용종을 제거한 후부터 부쩍 설사가 잦아졌다는 정영애 씨. 장에 좋다는 음식을 억지로 챙겨 먹고 좋아하던 삼겹살까지 끊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2: 아무래도 자주 가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해.
0: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화장실이 더 급해지는 악순환.
2: 갑자기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있어요. 불안한 그 느낌. 새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새기도 하고 갈수록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설사가 조금 많이 잦아가지고 겁도 나고.
0: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를 통과한 후 길이 7m 내외의 소장에서 대부분 소화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대변 형태로 배출된다. 장에는 면역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 같은 유해한 병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쉽게 침투해 장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거나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3: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한 70% 정도가 장에 있다는 게 그 근거일 수도 있고요. 장 표면 아래에는 장과 관련된 림프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림프 조직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방어를 하고 이런 세균들이 장내로 침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면역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장은 음식물의 소화 외에도 면역 체계에 있어서 면역이 너무 과발현되지 않고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잘 먹고 잘 사는 법. 건강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가야 장이 건강한 걸까?
4: 하루에 3번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를 일반적으로는 정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배변 횟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본인의 배변 정상 횟수보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다, 장이 좀 더 예민해져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배변 성상이 뭐 무르게 바뀌고 물처럼 나오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 뭔가 장이 많이 예민해져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잦은 설사 때문에 직업까지 바꿔야 했던 이상준 씨와 실수할까 봐 늘 마음이 불안한 정영애 씨. 두 사람은 장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5: 안녕하세요.
0: 정영애 씨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자 덜컥 겁이 나서 차재명 교수를 찾았다.
5: 설사하신다고요?
2: 네. 꼭 뒤끝이 그냥 물처럼.
5: 물처럼 나오고요.
2: 쫙 나오고. 네. 물이니까 전 다 녹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와요.

0: 그냥 밖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1: 체중 변화가 있었어요?
0: 전혀 없었어요.
1: 그렇진 않고요. 밤에 설사 때문에 자다가 깨고 그러세요?
0: 어쩌다가 그냥
1: 어쩌다가요?
0: 갑자기 급 신호가 왔어요.
1: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설사는 아니에요.
0: 그래요?
1: 진짜 설사는 체중이 빠져요. 근데 2년 동안 설사를 내내 했는데 체중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건 진짜 설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증상으로 보면 과민성 대량 증후군이 맞는 것 같고요.
2: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말 그대로 대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생긴다. 증상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습관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변비와 설사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타났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1: 대장이 하는 일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일정 형태의 덩어리진 대변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면 무른 형태의 대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진짜 설사가 아니고요. 가성 설사라는 겁니다. 진짜 설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수분도 빠져나가게 되고 전해질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설사를 해도 1, 2kg씩 체중이 빠집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설사가 아니고 배변을 조금 더 자주 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 낮보다 밤에 주로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와 함께 체중이 줄어드는 변화가 생긴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니라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3: 그럼 위장 질환을 크게 기능성 질환과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그런 암이라든지 염증 질환을 구분하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표적인 기능성 질환이고요. 그 기능성 질환들은 특징이 낮에 활동할 때 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간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낮에는 조금 덜하고 하는 양상이면, 오히려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요리사를 관둬야 할 정도로 화장실을 자주 갔던 이상준 씨는 어떨까?
1: 체중이 더 빠지셨나요?
4: 네, 지금 60, 한 1, 2kg?
1: 그러니까 최근에 더 줄었을까요?
4: 예전에 한 65, 6kg 이렇게 나갔었는데,
1: 배가 자주 아프세요?
4: 네, 새벽에 주로.
1: 새벽이에요.
4: 그 자다가 새벽에 보통 한 두세 번은 깨요. 통증이 와서. 보통 밤에 새벽에 좀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잠을 이렇게 푹 자는 그런 습관이 안 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2: 잠못 이루는 복통과 잦은 설사는 장에 생긴 만성 염증 때문이었다. 이상준 씨는 심한 염증으로 인해 장 점막이 헐고 궤양도 심한 상태. 장뿐만 아니라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염증이 생기는 크롬병이다. 크롬병은 주로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에 잘 생기는데, 궤양이 심해지면 장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서로 달라붙는 협착이 생기고, 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 발생하는가 하면, 염증이 장과 장 또는 다른 장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 새끼린 누공을 만들고 고름이 생기는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한다. 크롬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이상준 씨는 대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부위에 협착이 심해 벌써 두 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다.
1: 한번 소장 협착이 생겨서 절제를 했고, 그 부위에 다시 유착이 생겨서 나중에 또 절제를 했는데, 그 해당 수술 부위가 또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0: 함께 섭취하게 된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장은 몸속에 들어온 유해 물질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면역 체계가 과하게 작동하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 질환을 동반할 확률도 높아진다. 척추에 생긴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성 척추염. 관절을 둘러싼 얇은 막,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에 벌겋게 생긴 발진 위로 하얀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건선. 심하게 가려운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염증성 장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1: 외부에서 뭔가 염증을 촉발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다른 음식이나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면역 반응이 과하게 작용을 하게 될 때 장 내에서 염증이 좀 과발현되어서 장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염증들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면역을 조금 더 촉발하게 돼서 다른 신체 장기에도 염증이 동반되는 그런 면역 질환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0: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입맛도 기력도 떨어지는 요즘.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장을 공격하는 또 다른 병이 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잘 지내셨어요?
2: 네네.
1: 좀 어떠세요?
0: 우재택 씨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 전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었기에 병이 있는 줄도 몰랐다.
1: 결핵이라는 게 결국은 몸의 면역이 좀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거든요. 혹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지키는 게?
2: 그냥 집사람 여기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조금
1: 감당하고 그러시면서
2: 집사람이 조금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신경 좀 쓰니까 그랬나? 그냥 살 조금 빠진 거 한 72 뭐 이 정도였는데 한 62 뭐 이 정도로. 제가 운동도 하니까요. 그냥 빠졌구나 그냥 생각했었어요.
0: 조금 더 저 흔히 결핵하면 폐에 생기는 감염병으로 알고 있지만. 오재택 씨는 폐가 아닌 장에 결핵이 생겼다.
1: 피검사 하신 거예요? 백혈구 분열수치 괜찮고요. 처음에 왔을 때 내시경 사진이고요. 소장에도 좀 협착이 있고 대장에도 이렇게 협착이 많은데 이 결핵은 아마 그 전에부터서 몸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던 건데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그럴 때 이게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아마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됐거나 지금은 치료가 이제 종결된 상태고요. 결핵과 관련된 환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결핵균이 오염된 그런 식물을 먹거나 했었을 때 이제 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 장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핵은 장에만 오는 게 아니고요. 뼈에도 갈 수 있고 뇌에도 갈 수 있고 모든 장기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잘 치료를 해야 되고요. 좀 어떠세요?
3: 저요? 그냥 똑같이 통증은 계속 있고.
0: 최은지 씨는 고3 수험생이었던 작년에 코로나19를 3개 알았다. 한 달 넘게 끙끙 앓다가 겨우 병이 나았나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장이 말썽이었다.
1: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3: 약간 새벽에 약간 배가 너무 아파서 식은땀 흘리고 일어나는 정도랑 약간 한 시간 이상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1: 네, 지금은요?
3: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약 먹고 괜찮아졌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일단 화장실을 못 가는 건 똑같고.
1: 화장실 못 간다는 얘기는 변비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3: 심해요.
1: 그것도 코로나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고요. 네네.

0: 것도 없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스가 엄청 이렇게 차고 속이 되게 뜨거웠어요. 작년까지 수험생이었잖아요. 한 30, 40분만 앉아있어도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좀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더부룩한 증상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1: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이 다 나은 후에도 장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 음식에 주의해야 한다.
2: 석화 먹고서부터 항상 배가 안 좋아요. 뽀글뽀글하고 늘 항문이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막 새벽부터 완전히 폭탄이야. 화장실을 한 2박 3일 동안 150번쯤 갔어요, 제가.
3: 지금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1: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급성 장염이었다. 장염은 금방 완치가 됐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더 지났는데도 뱃속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설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3: 피검사는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백혈구 빈혈 수치도 다 정상이고 염증 수치
2: 살이 많이 빠졌는데
3: 네. 살 빠진 건 장이 불편하니까 식사량이 줄어들어서 빠진
2: 잘
3: 거고요.
2: 먹지 못해요.
3: 예, 그래서
2: 막 먹고 싶지. 근데 나는 못 먹고 불행해요. 어쨌든 왜냐면 제가 이 병을 앓으면서 느낀 게 아, 정말 육체가 아파서 죽는 거보다 위가 아파서 죽는 사람이 불쌍한 것 같아. 못 먹으니까 이게 심해지면 설사하고 그러다가 진짜 빼빼빼빼 말라가지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병도 올 거 아니에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음식 제대로 못 먹으니까 좀 걱정스러워요.
1: 장염과 코로나19가 남긴 것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진단하는데 코로나와 장염을 앓고 난 후에 어떤 증상이 생긴 이유는 뭘까?
3: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장염 이후에 생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급성 장염을 앓고 나서 많게는 한 10에서 30%의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새롭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저희가 모르지만 대개 장염을 앓을 때 심하게 장내 미생물의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장염을 앓고 나면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고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고 장내에 있던 미생물의 다양성이 소실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면역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새로운 증상이 발현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몸속에 있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 중 95%는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다. 건강한 장은 우리 몸의 이로운 유익균과 나쁜 유해균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유해물질이 장에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장 속에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세포의 활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로 인해 유해물질이 장에 쉽게 침투해 염증과 감염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0: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균들도 있습니다. 뭐 중립균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기회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기회균은 보통 때는 그냥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고 할수 있는데 인체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회균들이 체내로 들어와서 이제 감염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 감염이 질환으로 유발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대개는 면역 저하가 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장 건강을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유익균으로 알려진 유산균은 꼭 먹어야 할까?
2: 아니다입니다. 아마 대부분 예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유산균이 장 건강

0: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예입니다. 하지만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노라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굳이 유산균을 먹지 않더라도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산균 꼭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장내 미생물 환경은 대장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재영 교수를 찾아온 40대 초반의 환자. 직장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을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용종을 절제하기로 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다.
2: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 용종이 톱니 용종이라는 건데요. 이게 낮게 평평하게 깔려가지고 사이즈가 커도 크기가 꽤 커도 주변의 다른 정상 부위랑 구분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세팅을 바꾸면 조금 더 명확하게 경계가 보입니다. 표면이 마치 이 구름 모양처럼 생겼고요. 겉에 자세히 보면은 이 뭐가 이 점액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 톱니 용종의 특징입니다.
1: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 모두 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게 바로 톱니 모양 용종과 선종이다.
2: 두 번째 병변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선종으로 생각되는 병변입니다. 암의 전구 병변. 크기가 커질수록 또는 모양이 안 좋을수록 고위험 선종이라고 하거든요.
1: 선종과 톱니 모양 용종은 암의 씨앗이다.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언제든 대장암으로 돌변할 수 있다.
2: 이거는 저위험 병변이긴 하지만 이것도 오래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죠.
1: 둘다 1cm가 안 되는 크기지만 작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2: 대장내시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물론 대장암을 놓치지 않는 거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대장암이 발생되는 걸 예방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평생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람보다 60% 이상 한 번만 받아도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은 가장 강력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대장 내시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장 점막의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돌출되면서 생기는 용종. 그중에서 암이 되는 선종은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암세포가 뿌리를 내리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면서 자란다. 선종이 처음 생기고 암으로 진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사이. 개수가 많고 크기가 클수록 대장암으로 진행할 위험도 더 높아진다.
0: 우리 몸에는 늘상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새로 생기지만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면역 감시 체계가 작동을 해서 이 비정상 세포를 모두 없애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면역 감시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긴 암세포들이 살아남게 돼서 대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대장암을 조기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대장 내시경은 언제 받아야 할까?
2: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특정 나이가 되면 대장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면 나이와 그런 질환, 성별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장암 검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는 분변 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이고요. 최근에는 40대 대장암의 발병 위험도 서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5세에서 50세부터는 대장암 검진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권고를 받게 되는 그 대장 내시경 다음 검사 간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그 대장암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는 지름길입니다.
1: 대장암은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가공육과 고지방 음식을 즐겨 먹고 과도한 음주에 흡연, 비만과 당뇨 같은 대사질환도 대장암의 위험 요소다. 장의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대장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3: 아래쪽 직장, 항문 주변이죠. 그쪽에 크론병이 또 있었었는데 그게 오랫동안 조절이 좀 안 되면서 그쪽에 이제 종양이 생겼었고 그 이제 수술 또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하셨었죠.
1: 김남희 씨는 대장의 끝부분인 직장에 암이 생겨 7년 전 항문 주변의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8개월 후에 다시 암이 재발하면서 결국 대변을 배출하는 통로인 장로, 즉 인공 항문을 만들고 대변 주머니를 달아야 했다.
4: 1년에 6개월은 굶고 6개월은 주간기로 먹었어요. 그냥 설사가 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37kg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제가 벽을 잡고 일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욕실에서 제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우는 적이 있어요.
1: 직장에 암이 생긴 건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때문이다. 반평생을 괴롭히던 장의 염증이 결국 암이 되고 만 것이다.
4: 젊은 사람들이 염증을 굉장히 우습게 술을 먹거나 맵게 먹거나 이럴 때 염증 생기잖아요. 설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항문이 찢어진다 막 이러면서 막 가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암만 걸렸다 이랬으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 암에만 치중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크론병이 온 장기를 다니면서 다 건들고 다녀요. 무서운 악마 같은 병이죠.
3: 약간 감기가 겹쳤던 것 같기도 하고.
1: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장에 남아있는 염증이 심해지면 언제 또 암이 고개를 들지 모른다. 아직 염증성 장질환을 완치할 방법은 없다.
3: 종양내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모두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병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염증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 길수록 염증이 가장 심했던 부위에서 대장암이 잘 생깁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보통 전체 크론병 환자의 40에서 50%까지가 항문에 크론병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항문 주변에 그 염증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직장암이 좀 더 잘 생기고요. 보통 남자 환자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재발하는 항문 쪽에 그 염증, 치료나 농약 문제로 내원하시게 되면 저희는 크론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심을 합니다.
1: 하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나 치질, 심지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인해 시간을 지체하기도 한다.
5: 그냥 일반적인 치료, 그냥 염증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을 가서 수술 받고 거기서 치료를 한 1년 받다가 진전이 너무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의심이 돼서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았던 거죠.
6: 심한 복통이 일단 배가 많이 아팠어요. 막 이렇게 쥐어 짜는 듯한 막 통증이 막 오고 그때 이제 뭐 병원 가니까 이제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7: 한 두 군데가 세 군데 갔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약도 먹고 설사약도 먹었는데 안 멈추고 해서 그래 갔다가 혈변을 봐서 사실 병원에 오긴 했는데 치실인 줄 알았죠 그게.
1: 혈변은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주요 증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혈변만으로 어떤 병인지 구분하기란 어렵다.
3: 반복적으로 복통이 생기지만 그 복통이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거나 점점 진행할 때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빠지거나 또 원인 불명으로 빈혈이 있거나 혈변이 있을 때 이런 등등을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대장암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염증성 장질환은 20, 30대 젊은 환자가 많다. 20대 한창 나이에 군대에서 맥없이 쓰러질 정도로 혈변을 쏟아냈다는 최승용 씨.
3: 아직까지 대변 양상의 변화는 네,
8: 크게는 없고. 농숨이 차더라고요. 이제 제가 사무실이 2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너무 찼고 그게 결국 빈혈 때문이었던 거죠. 염증이 심해지면은 장에서 출혈이 나고요. 그게 피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쇼크까지 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긴급 수혈이나 이런 거를 권하시더라고요.
1: 최승용 씨는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과 가까운 직장에서 염증이 시작돼 대장 전체로 번진다. 오로지 대장에만 생기는 염증으로 혈변과 설사, 심한 복통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천재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이 있다.
3: 괜찮고 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8: 살짝 바꿔는 있긴 한데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형성까지 막 올라오고
1: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이다.
3: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장과 뇌는 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는데 뇌의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상당수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대부분은 장내 신경세포에서 생성되는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에 영향을 미쳐 불안과 우울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 건강이 악화되기도 한다.
3: 아무래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그렇게 불편하면 삶의 질도 저하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진단을 받게 되면 염증성 장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불안 우울증이 약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파킨슨병 또 치매 같은 이 퇴행성 신경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 대비 파킨슨병이 생길 확률이 약 두 배 정도 높습니다.
1: 유달리 고민이 많았던 2년 전 연극 배우인 박형채 씨도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라는 약이고요.
9: 지금 혈변 같은 게 나올까요?
10: 지금 혈변은 안 나와요.
9: 처음에 그 염증 줄여주는
1: 약물 치료 덕분에 예전에 비해 염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불안의 기억은 여전히 장을 괴롭히고 있다.
9: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가는 횟수는 좀 어떠세요?
10: 하루에 많으면은 네 번, 네 평균 두세 번.
9: 그래도 아직도 조금 자주 가시네요.
10: 아직 그 불안감 때문에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9: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당황했거나 좀 불편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경험 학습치가 되고 이제 그런 게 약간 트라우마로 남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 화장실 가는 거에 민감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염증이
1: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불안해서 외출조차 할 수가 없었다.
9: 그리고 예전처럼 실수하거나

0: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좀 근원적인 질문, 삶에 대해서 좀 그걸 가질 시기였는데, 좀 그런 질문을 갖는 시간을 집에서 많이 겪다 보니까 많이 좀 끙끙 앓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고, 심할 때는 1시간에도 한 두세 번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바깥 생활이 좀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죠.
1: 그 후로 박형채 씨의 삶은 달라졌다. 연극 연습을 할 때도, 배우로 무대 위에 설 때도 신경은 온통 화장실에 가 있다.
0: 세지마 세지마 도망부터 가야지. 한쪽 어깨에는 곡괭이를, 한쪽 어깨에는 송장 하나를 친 할멈이 접어.
1: 신경을 쓸수록 화장실도 자주 갔다.
0: 삶에서 온전히 하나에 집중하는 게좀 힘들다. 좀 심할 때는 화장실을 하루에 뭐 10번 이상 갈 때도 있다 보니까, 특히 공연을 하게 되면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끊을 수가 없이 쭉 가야 되는데, 그때 혹시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게 아파서 실수를 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나 계속 이 배우를 할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엄청 컸죠, 그때는.
1: 언제 실수할지 모를 장 문제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다시 장 문제를 악화시킨다. 장이 편안하려면 마음도 편안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진 삶의 균형을 되살릴 수 있다.

0: 장에 탈이 나면 인생의 제일 큰 즐거움 하나가 사라진다. 한때는 잘 나가는 요리사였지만 아프고 나서부터 요리하는 게 싫어졌다. 웬만한 음식은 다 그림의 떡이다. 이상준 씨는 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 섬유질이 많은 나물 반찬도 마음껏 씹어 삼킬 수가 없다.
1: 이런 거 먹을 때도 열무국수 생각나거든요. 열무 비빔국수 이런 거.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이제 그 이제 비빔국수 맛집 이런 데 가서 먹는데 먹고 나면 이제 화장실 또 안 맞더라고요, 잘. 냉면도 또 이제 좋아하는데 냉면도 그렇고.
0: 좋아하는데 먹을 수는 없다. 그래도 꼭 먹고 싶을 땐 맛만 보고 뱉어낸다. 자연스레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 밥 한 끼 먹는 일도 피하게 됐다.
1: 무진장 잘 먹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음식 먹을 때 보면 되게 이제 복스럽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요.
0: 먹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이상준 씨는 점점 포기하는 게 많아졌다. 그렇다고 못 먹는 고통이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참고 또 참을 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진다.
1: 이때는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었죠. 갈비집 가면 고기도 혼자서 한 3인분은 그냥 밥 먹고 공깃밥 한 두세 개 먹고 막 이럴 때니까.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열 가지 음식이 있으면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맛이라도 보자 해가지고 먹고 씹고 이제 뱉어내는 거예요. 맛만 느끼는 거죠.
0: 우리 몸의 면역이 무너질 때 병이 찾아오고 병이 생기면 삶의 면역도 함께 무너진다. 건강의 시작점이자 면역의 최전선.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0: 싸야 하고 잘 먹고 잘 싸려면 장이 건강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1: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식이섬유를 먹이려 하는 장내 유익균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강추입니다.
2: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게 되면 대장의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장에 숙성되어 있던 그 대변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 중에 아침이 가장 배변 활동이 원활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물 한 잔 섭취하는 것은 변비를 개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런데 빨대를 사용해서 음료를 먹게 되면 음료를 마시면서 공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생기는 가스의 대부분은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혹은 음료를 마실 때 같이 삼킨 공기들입니다. 그래서 빨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식사를 할 때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좀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탄산음료를 즐긴다거나 그런 식습관들이 장내 가스를 더 많이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식습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사를 천천히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의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 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를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3: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4: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3: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3: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4: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0: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다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0: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2: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이 거리에서만큼은 얄팍한 직업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답니다. 이 시장 터줏대감의 출근길에 동행해 보았는데요. 사장님 다음으로 가게 문을 여신 분.
3: 아니, 누구세요?
4: 우리 친정 언니.
5: 큰 언니.
3: 큰 언니?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4: 칠남매. 내가 제일 첫째고, 제 둘째고.
3: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매가 같이 식당을 하게 됐어요?
4: 아, 여긴 옛날서부터 50년 전서부터 했고 50년은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90년대쯤 들어왔을 때 청계천에 복개공사 하면서 인쇄소가 일로 다 들어왔지. 그래서 가정집이 없어지고 그 가정집이 전부 인쇄소, 산업단지가 되다시피 된 거지. 신혼 살림을 했던 집이지, 이 안이.
3: 아, 여기서 신혼 생활 하셨어요?
4: 네.
3: 이 집에서요?
4: 그럼. 이 집에서. 그러니까 50년이 된 거지.
2: 남산골 토박이 남편을 만나 신혼 살림을 차렸을 때 인현시장 골목엔 가정집이 더 많았다는군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집 한 채였답니다.
4: 여기가 대문이었어.
3: 이 집이 대문이에요? 원래?
4: 요게. 그리고 요 안이 이제 살림집이야.
3: 지금은 뭐 다른 공장이 들어와 있네요?
4: 지금 인쇄소.
3: 많이 달라졌겠어요, 그때랑.
4: 그렇지, 많이 달라졌지. 그때는 여기가 이제 이불 가게가 있었고 여기가 옷 가게가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장사할 거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고.
6: 왜 전화를 안 받지?
4: 산에 벌써 갔나?
6: 응?
4: 산에 갔나?
7: 언니!
6: 빨리 내려오래.
7: 아야.
6: 응?
7: 안 했는데 세수도 안 했어. 한번 설거지 하려고 그래.
6: 무슨 놈의 세수를 여태 안 해.
2: 잠시 후.
8: 안녕하세요.
3: 이분은 누구예요?
8: 막내 동생.
3: 이제 이렇게 세 자매 다 모였네.
8: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보는 순간 아 자매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붕어빵 외모. 그런데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더 비슷해진다면서요.
3: 아니 이 모자 뭐 이렇게 세 분 다 비슷한 거 쓰셨어요?
4: 원조 거예요, 원조 거. 우리는 주사 썼어요.
2: 앞치마까지 두르고 나니 세 자매 패션 완성입니다.
3: 확실히 막내라서 손이 가네요, 어머니.
4: 손이 가고 마음도 가고 아무래도 막내니까.
3: 어머니 식사하시려고?
4: 이제 밥 먹으려고.
3: 서로 다
2: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느지막한 식사 시간.
4: 김치찌개 얼큰하니 좋아.
3: 그러면 자매 셋이서 하는 거에 최고 장점은 뭐예요?
9: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
4: 마음이 맞는다. 무조건 이자로 무조건 조건 없잖아. 뭐 이러니까 뭐 안 나가 이제 이런 건 없었으니까 이날 평생 어디가 아프다든가 뭐 이거 외에는

0: 만나고 무조건 동생이라도 우리도 따르고 여기서 지시 어느 대로 우리는 따르니까
1: 7남매가 모두 각별했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둘째와 막내 사이는 더 가까워졌다는데요.
2: 10년을 같이 했어요.
3: 얼마나 같이 한 거죠, 그러면?
2: 본격적으로 한 30년 이상 했고 또 아가씨 때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맨날 같이 있었다고 봐야 돼. 네. 응. 그럼 나 시집 갈 때까지 같이 시집도 보냈고 그러니까 엄마나 다름없어. 여기 언니가 언니 엄마 노릇을 한 거야. 숨 마셔도 왜 숨쉬고 뭐 하품하면 왜 하나 이걸 다 알아 내가. 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동시에 말을 똑같은 말을 할 때가 많아.
4: 내가 다 아는 거야. 밥 먹으러 올라와.
2: 숨 보는 자리도 올라오래.
3: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그게?
2: 밥 먹으러 올라오라고 마이크가 내려오잖아.
3: 마이크로 얘기를 해요?
2: 그럼.
4: 음식 가져가세요.
2: 그러면 내가 와서 여기서 빼가.
3: 여기 어디서 빼가요?
2: 여기 개분양이 있잖아요. 여기. 아~ 여기 올라오고서 뺑 돌아올 게 아니고 네. 일이 내주면 일이 가져가요.
1: 이렇게 말이군요. 아래 위층 원활한 소통의 1등 공신입니다. 가게가 오래된 만큼 손님들 대부분은 단골.
5: 어서 오세요.
1: 여기 이분도 이 골목에서 오랜 인연을 맺어왔답니다.
2: 그러니까.
1: 방앗간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라도 된 듯 점심시간만 되면 들르신대요.
6: 다 아시는 분이죠, 여기?
2: 요즘에는 어때, 경기가?
7: 네, 재밌어요.
2: 남들은 안 된다는데 그래도 사장님은
7: 돈 안 벌어도 좋고
2: 안 벌어도 좋고 어, 놀이터구나 그럼
7: 놀이터 왜 놀아 돈 벌어 돈 많이 벌어 손주도 주려고 30년 봐
8: 어떠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7: 사람만 변했지 뭐 사람만
8: 뭐가 변했어요?
7: 많이 늙었지 뭐 한마디 많이 늙었지 뭐 우리 내 여기 인쇄소에 관련된 업무
8: 아, 인쇄소 일하세요?
7: 업무.
8: 아.
2: 그냥 많이 벌어갖고 내일 또 오시오.
8: 네. 내일 점심 먹으면 또 오세요?
7: 내일 또 왔어.
2: 아유. 살펴가시오. 네.

0: 한국여행 단골손님 여행작가 정태겸 씨, 배우 안홍진 씨 아니세요?
1: 두 분 충무로에는 어떤 일이세요?
2: 충무로에? 이제 저는 좀 여기 추억이 좀 많이 있죠. 제가 여기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3: 전 따라왔어요.
2: 형도 여기 나왔잖아.
3: 나는 이제 학교가 저쪽인데 이쪽은 이 친구가 나온 학교의 구역이라서 충무로를 막 자주 오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그래도 보면은 이제 극장 앞에서 약속들을 하잖아. 무슨 극장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2: 저거?
3: 이게 대한극장이야?
2: 이게 대한극장이야.
3: 이렇게 바뀌었어?
0: 헐리우드 대작들을 상영했던 대한극장은 사라진 지 오래. 근처 명보극장도 공연장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4: 충무로가 이제 영화의 메카잖아.
2: 그렇죠.
4: 영화의 메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내가 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제 이쪽에 영화사들이 많이 안 남아있을 때거든.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건 그때 영화배우 하던 선배 형이 야 잠깐 나 좀 따라와. 왜? 그랬더니 영화배우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대. 그래갖고 이제 따라왔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전부 인쇄소 있는데 영화배우 협회가 있다는 거야. 그 기억이 난다.
0: 두 남자의 오래전 기억이 묻혀있는 곳.
2: 아니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연수상.
3: 야 그래 이런 느낌 좋아. 이런
2: 그치?
3: 느낌 좋아.
2: 그치? 우리는 이런 느낌이지.
3: 그렇지 이런 느낌 좋아.
2: 여기가 골목골목에 다니는 재미가 있었어.
0: 서울에선 그나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
2: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 학교 다닐 때도 분위기가 이랬었는데 물론 이제 좀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세련되지긴 했거든요. 그때는 요거보단 조금 더 시장 느낌이었고.
0: 야, 그래도 묻혀있던 기억들이 지금부터 한 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3: 여기야?
2: 여기.
3: 여기야? 맛집으로 이라고 돼 있네.
0: 문을 열었을 때 먼저 반겨준 건 특유의 냄새. 허리를 굽혀야 겨우 통행 가능한 계단 정도.

0: 도 있어줘야 노포죠.
1: 안녕하세요.
2: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많이 받았습니다.
3: 근데 실물이도 잘생기셨네.
1: 그쵸.
0: 칭찬을 받고 나니 그제야 떠오른 잔상 하나.
1: 기억났다. 나 여기 왔었다.
4: 그러니까 저만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역시 와봤잖아요.
5: 그래.
4: 이 형이 안 와봤을 리가 없거든요.
5: 그래, 그래, 그래. 그때 김치찌개였나 보다. 김치찌개 먹었던 기억나요.
4: 아, 그래.
0: 그래도 오늘 주문은 이 집 대표 메뉴로 해야죠.
1: 이모! 주인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5: 야! 야!
4: 재밌다.
0: 개업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 얼추 50년 다 돼가는 대표 메뉴의 핵심. 지금 가장 맛있는 제철 해산물이랍니다. 사시사철 주당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속풀이용 김치찌개는 기본이고요. 이 집 세 자매처럼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이상이 모여야 제맛 나는 모둠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서운해지는 이 모두가 한 상에 그득합니다.
3: 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이에요.
5: 행복 시작.
4: 자, 골부터.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0: 확실한 건 여럿이 와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우르르 몰려와 떠들면서 먹어야 제맛이 나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5: 불 막차.
1: 이야, 맛있다.
4: 이게 살짝 쪄서 나왔잖아요. 씹는 맛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위에 칼칼하게 이렇게 초장하고 고추를 썰어서 올려주셨는데 요 씹는 맛이 또.
0: 그나저나 이 가격에 이 맛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6: 다 맛있어요.
5: 내시면 1인당 만 원이잖아.
4: 그러니까.
7: 그렇게 선물은 비싸고 돈이 많이 나가.
5: 그 참 주머니 가벼운 청춘들.
4: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와서 많이 먹을 수밖에
7: 없는데. 저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때 시절로 오는 거야.
4: 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잖아요.
5: 난 지금도 없어.
4: 그때는 돈 만 원 가지고 술 먹었을 때 찾아다니다 보면 여기까지 끌어 들어오는 거야, 막.
5: 정 작가 오랜만에 만난 것도 너무 좋고 여기 또 이렇게 옛날 생각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4: 나는 학생들이 없는 돈에 먹을 수 있는 정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술집들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참 고마운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이
5: 들어요. 지금도 남자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대.
4: 그럼.
5: 점점. 나도 이제 그게 뭔지 좀 알 것 같아.
4: 형나 나랑 이러고 있잖아.

0: 저는 아지트예요.
1: 이 집의 그 메뉴가 그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허술한 게 아니고 주인 마음을 다 담아서 주인 마음대로 손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집이다 이거예요.
2: 성깔라고
3: 돌아가며 노래 부르는 게 유일한 오락거리였던 그 시절의 정취까지 그대로랍니다. 청춘의 기억을 꺼내볼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에 남아있다니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쓰이자매를 다시 만난 건 인현시장에서 멀지 않은 남산공원.
4: 언니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3: 곱씹어 볼수록 이런 인연은 다시 없을 듯합니다.
4: 우리는 그냥 그렇게 뭐 그냥 뭐 마음에 두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풀고.
5: 그게 동기가 아닌 거야.
4: 5분도 안 가. 언니 왜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끝나. 그러니까
5: 맘 먹은 건 없으니까. 맘 먹은 게 뭐가 있어.
4: 나이를 70이 넘고 80 넘고 60이 넘다 보니까 나한테는 보물 같은 언니하고 동생이 있어서 행복해.
5: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3: 여기까지 잘 오셨네요. 같이 있을 때 더 빛난다는 사실 세자매도 알고 계시죠?
6: 주어진 일이니까 몸부리고 하는 거고 나도 내 밭 그 여기가 일터야.
7: 특별히 잘하는 게 없지 싶어. 쏘대고 다니는 게 잘하는 거야.
6: 지금 여기서 한가 하면 나는 못 살지 싶어. 외로웠어. 바쁜 척 해야 살아가는데 크게 그거 안 하는 것 같아.

0: 你好，我是来自韩国的游客。啊，韩国人，第一次见韩国人。哦，哎呦。
1: 이제부터 엄청난 계단을 오르게 될 텐데요. 2천 몇백 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0: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1: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0: 올라오니까 경치가 더 끝내줍니다.
2: 구비치는 산길 따라 쓰촨의 진풍경을 만납니다.
1: 신기한 지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2: 성실한 세월이 가꾼 차밭에서 귀한 자연의 산물을 음미하고요. 간절한 삶이 만든 수천 개의 계단을 올라 절벽 마을로 향합니다.
1: 오,

0: 진짜 오지게 멋진 스촨성 오지로 떠나는 여행. 지금의 스촨 지방은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 촉한이 자리했던 땅입니다. 스촨 출신 시인 이백은 자신의 시에서 촉으로 가는 길이 하늘을 오르기보다 어렵다라고 했죠. 지금도 스촨 오지를 다니다 보면 옛 시인의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로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스촨 서남부. 숱한 명산 중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산에 왔습니다.
1: 여기는 니우베이산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진짜 핫플레이스입니다.
0: 니우베이산 정상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25km 정도 땀 흘리며 걸어서 올라가도 되고요. 버기카를 타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나름의 매력이 있겠지만 전 이번에도 새로운 경험을 택했죠.
1: 我们自己开车的对吧？对，自己开。啊，可以，可以，可以。好的，好的。
0: 왠지 두근두근 하는데요.
1: 이런 거를 처음 운전해 보기 때문에 사실 긴장이 좀 됩니다. 출발.
0: 긴장도 잠시, 금세 적응 완료. 제대로 달려볼까요?
1: 재밌어요. 놀이동산 놀러 온 것 같습니다.
0: 재미도 재미인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옆으로 보이는 풍경이 환상적입니다.
1: 설산이 정말 멋있어요.

0: 그렇게 20분 정도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해발 3,666m 뉴페이샨 정상에 도착합니다.
1: 아, 너무 신납니다. 진짜 계속 운전하면서 설산이 쫙 보이고 점점 고도가 높아지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체험이었어요.
0: 뉴페이샨은 스촨의 많은 명산들에 가려 이름이 알려

0: 그려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 와.
0: 하지만 한번 와본 사람들은 중국 최고의 전망대라고 입을 모으는 곳이죠.
1: 지금 뒤편에 보이는 저 설산이 공가산입니다. 해발이 7,556m예요. 이 공가산은 별명이 촉산지왕이라고 합니다.
0: 촉나라 스촨의 왕이라 불리는 산. 리우페이샨에서는 꿍가샨 봉우리들과 주변으로 거느리고 있는 5천에서 6천미터급 고산들의 장엄한 풍경을 한눈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은 리우페이샨의 산세 덕분인데요. 리우페이는 한자로 우배, 소의 등이란 뜻입니다. 소 등처럼 완만하게 뻗은 능선과 정상의 너른 고원에 지난 2021년 글램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 와, 진짜 멋있어요. 와.
0: 이 글램핑장에서는 동시에 150명이 묵을 수 있다는데요. 산세를 따라 나란히 앉아있는 새하얀 텐트 모양 객실들. 문만 열면 꽁가산 설산뷰가 눈앞에 펼쳐지니 전망 하나만큼은 5성급 호텔도 명함을 못 내밀 최고의 클라스입니다.
1: 해발 3,666m에 위치한 이 글램핑장 너무너무 기대돼요.
0: 객실은 어떨까요?
1: 와...
0: 솔직히 너무 높은 산이라 시설은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늑하니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 너무 좋아. 아, 푹신푹신한가?
0: 리우페이산은 꽁가산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작가들이나 일부 산객들만 아름아름 다니던 낯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램핑장이 생기면서 누구나 맘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조금은 친근한 고산이 됐죠. 7,000m가 넘는 꿍가산 경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왔었는데요. 여기 리우페이산에 와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0: 해발 3,666m에서 먹는 야크 호거입니다. 이게 야크 고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고기 종류, 요런 것들은 이제 정량이고 야채는 무한 리필입니다.
1: 원래 이 정도 고산 등반하려면 먹을 것도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하잖아요. 뉴베이산은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언제든 지역 특선 메뉴를 맛볼 수 있거든요.
0: 정말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지금 밖에 노을이 지고 있잖아요. 너무 운치가 있는 저녁 식사입니다.
1: 여기가 해발 3,600m라니. 제가 와본 오지 중에서 가장 반전 매력이 큰 곳인데요. 이렇게 즐겁게 올라오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고산이 세상에 몇 곳이나 될까요? 잠들기가 아쉬운 뉴베이산의 밤입니다.

0: 뉴페이션의 어마어마한 일출을 아침에 함께 했습니다. 아, 뒤에 이 홍다산, 이 설산의 모습들이 정말 마치 저는 이 아침의 모습은 처음 제가 보는 그런 또 다른 설산의 모습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뉴페이션입니다.
1: 동틀녘부터 아침나절은 뉴페이산의 진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일부러 이때 맞춰 올라오는 분들도 많죠.
2: 我们一座山的灯看到日出也看到日照金山非常漂亮也非常激动然后上牛壁山观赏这个是也是需要运气的因为在山上的天气变化比较大然后像如果能看到日出我知道今天都是运气比较好的이
1: 지역이 비가 워낙 자주 와서 오늘같이 청명한 아침은 정말 귀하답니다. 운수 좋게 시작된 하루. 왠지 남은 여정도 더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듭니다.

0: 니우베이산이 여행자를 위한 산이라면 긴 시간 가난한 이들의 보금자리가 돼준 산도 있습니다. 쓰촨의 험난한 지세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1: 여기가 쓰촨성 최남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행정구역 이름이 짜오쥐의 시엔인데 이 짜오쥐의 시엔에 엄청난 절벽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0: 절벽 마을은 다량샨의 높고 깊은 품 속 그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찾아가 봐야죠.
2: 여기가 짜오쥐의 시엔 절벽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0: 해발 2,000m에서 최고 4,000m에 달하는 이 다량산의 굴곡진 산세를 닮은 곡절 많은 절벽 마을. 예전부터 제 5지 여행 목록 맨 윗자리에 있던 곳입니다.
3: 다지야, 상추 很累吗?
4: 아야, 不要爬了.
0: 쿨한 아주머님 말씀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드디어 제가 계속 와보고 싶었던 몇 년 동안 정말 학수고대했던 쉐야춘의 입구에 왔습니다. 이제부터 뭐 등산하는 식으로 엄청난 계단을 오르게 될 텐데요. 2천 몇백 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0: 쉐야는 중국어로 낭떠러지, 벼랑을 뜻합니다. 마을이 있는 지점은 해발 1,500m에 가까운 산사면. 그곳까지 이 험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해서 쉐야춘, 절벽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2: 자, 이제 진짜 철계단이 시작이 됩니다.
0: 여기서부터 마을 입구까지 이런 철계단이 2,500개 넘게 계속될 예정입니다.
3: 여기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다 설치했어요.
5: 半山要上面一点点。半山一点点。
3: 哎, 健康第一。
5: 太吓人了。
3: 哎, 好好休息吧。
5: 啊, 谢谢。
3: OK, OK.
5: 是吗？真的是就这么个坡啊？对，我们这么去了，我们是不是这个角度都没去啊？
0: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꽤 힘든 것 같죠?
3: 两位现在是走到山最高的地方，然后下来的路上吗？没有，就到那里了，爬不上去了。吓人呀，特别吓人，去吧你们啊！好，谢谢啊。 你好，大哥。哦，最高的地方，然后下来的路上吗？
6: 没有，
3: 没有吗？没事，怎么了？
6: 走到一半。

0: 我们这里还五分之一都没有，真的？五分之一都没有。要登顶的话，差不多要还要4个小时吧？还要4个小时，真的？啊，骗我了！
1: 真的不骗你，差不多走得快3个小时。哦，走得快一点，3个小时。对，加油！
0: 谢谢，加油，
2: 加油！
3: 四位都是四川人吗？
0: 是的，是的。
4: 다들 힘들다니까 더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왜 항상 쉬운 길보다 험한 길이 더 끌릴까요? 다리에 힘 빡 주고 철계단을 밟아 오릅니다. 현지에서는 이 절벽 마을을 TNT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TNT는 하늘에 오르듯 아주 높은 사다리를 말하죠. 그야말로 저는 지금 걸어서 하늘까지 오르는 길입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0: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도예요? 뭐 한 60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데 휴의 경치를 보면 이게 약이 됩니다.
1: 병 주고 약 주는 절벽길. 이번엔 좀 큰 병인 것 같습니다.
0: 경사 장난 아닌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1: 아, 이걸 어떻게 올라가죠?
0: 진짜, 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1: 몇몇 구간은 정말 코가 닿을 듯이 사다리가 수직으로 일어서 있습니다. 슬슬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0: 좀 전에 했던 말씀 있잖아요. 뭐 누구나 올라올 수 있다. 취소합니다.
2: 힘들지 않으세요?
0: 괜찮습니다. 저 평소 때 운동 1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좀 쉬었다가 올라갔다 또 하면 할만합니다. 누구나 올라올 수 있다. 취소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 두 발로 기어가 있는데 아래를 못 보겠어요. 너무 무서워. 취소. 아무나 오는 곳 아닙니다.
1: 사실 절벽 마을까지 가는 다른 길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위험한 협곡을 오르거나 다른 쪽의 산을 빙 둘러 몇 시간이나 더 돌아가야 한답니다. 그러니 이 길은 산 아래 세상과 절벽 마을 사이의 가장 빠른 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 大哥您太厉害不厉害我已爬不动了不敢上去了是吗啊爬着爬着有点不舒服不太舒服
1: 대체 절벽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길을 오르내리며 살아온 걸까요?
4: 와, 각도가 진짜 직각입니다, 직각. 아래 우리 PD님, 제 큰형님하고 우리 현지 운전기사님 올라오고 있는데, 와, 이게.
1: 제가 힘든 것보다도 촬영까지 하면서 올라오는 제작진이 더 걱정됐습니다.
0: 이거 보이세요? 여기가 이 철계단이 세워지기 전에 원래 있던 사다리입니다.
1: 지난 2017년 강철 사다리가 생기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이용했던 등나무 사다리입니다. 등나무 사다리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모습이 중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와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 후 정부 지원과 국민들의 모금으로 지금의 강철 사다리가 설치됐고 주민들은 이전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마을을 오르내리게 됐답니다.
0: 와, 사냥대가 있어요. 사냥대. 와, 뿔이 너무 멋있다, 너.

0: 대박.
1: 사냥들이 놀러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을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절벽 마을은 양이나 염소를 치고 감자, 옥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살아왔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의 자급자족 라이프.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벽 마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제 생각에 저쪽만 넘어가면 진짜 마을이 나올 거예요.
1: 저는 절벽 마을을 찾아 걷고 오르고를 무한 반복 중입니다. 다 왔나 싶어 위를 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야속한 계단과 사다리. 대체 이 길의 끝이 어딜까요?
2: 느낌상 정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1: 장장 4시간 가까이 한 계단 한 계단 사다리를 올라온 저의 머리 위로 마침내 미지의 마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와, 드디어 절벽마을 쉐냐촌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협곡과 산 등성이 이런데 마을이 있을 수 있죠? 신기합니다. 쉐냐촌은 대대로 이족이 살아온 마을인데요. 그 역사는 최소한 5,600년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립된 마을이었지만 강철 사다리가 생긴 뒤로는 저처럼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절벽 마을의 매점, 그리고 숙박, 그리고 식사 써있고 오른쪽에 창금페이 써있는 게 예, 따근 이호! 我们是来自韩国的游客.
1: 好的好的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
0: 안에 궁금한데요? 매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2: 절벽 마을의 매점 겸 민박집입니다. 여행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꾸며놓은 것 같았는데요. 지은 지 수십 년은 돼 보이는 낡은 집입니다. 절벽길 왕복에 8시간 정도 걸리니까 잠깐 쉬거나 하루 묵어갈 수 있는 침대와 요깃거리도 좀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아찔해집니다. 절벽마을 매점 주인 루오 취치에 씨가 직접 지고 올라온 거랍니다.
0: 매일매일 지금 20kg가 넘는 이런 물건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 움직이시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오. 아니 어떻게 이 무게를 가지고 3시간을 그 철계단을 와.
2: 여행 배낭만 매봤지 이런 짐 가방은 처음이라 균형 잡기도 어렵고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3: 그래라 그래라 그래라. 어, 따그 따그 니케이 为我这么说呀.
0: 쭈 背着这么重的东西 从这边就一直这样爬山爬过来的啊是的是的哇爬到底啊爬到下面过过轮那里背上来的哇我每天都背的
2: 세상에나 매일매일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가 20kg 짐을 메고 다시 올라온답니다.

0: 오늘치 물건도 벌써 아침 일찍 내려가서 짊어지고 왔다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1: 어때, 그거 메고 매일 저 수많은 계단길 다닐 수 있겠어요?
2: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루 그런 일을 하면은 아마 다음날 못 일어날 거예요, 정말로. 따그! 이 짬빵!
3: 아, 没办法.
2: 真棒,真棒,真棒.
3: 没办法.
2: 佩服,佩服. 真佩服. 와, 肌肉,肌肉. 와. 胸部,胸部,肌肉. 真的,真的,真的. 와. 很硬,很硬. 와, 很硬的.
3: 有的.
2: 挺好的,挺好的.
3: 我背不行,没办法.
0: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너스레를 떨긴 했지만, 루오취치에 씨는 저보다 어린 37 청년입니다. 평생 이 산에서 사냥을 치며 살다가 매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2: 물 마시고 싶어.
0: 짐 가방을 한번 메고 났더니 평범했던 생수병, 컵라면이 방금 전과 달리 보입니다. 이 진열장을 매일 채워 넣는 일이 얼마나 고될까요?
2: 오케이, 가겠다. 다시.
0: 해발 1,500m 절벽에서 귀하디 귀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제 인생 1등 컵라면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3: 这些树啊，橄榄树。啊，橄榄树。哦，橄榄树。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
0: 다량산 절벽에는 원래 1,500명 넘는 주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랫마을 다니기가 영 힘들어서 그렇지 농사도 목축도 잘 되는 살기 좋은 땅이라는데요. 강철 사다리가 생기면서 마을은 많은 게 변했습니다. 외지인들은 마을을 찾는데 정작 주민들은 고향을 떠났답니다. 여기서 태어나 4대째 살고 있는 루오추이치의 씨에게 이 절벽 마을만큼 아늑한 땅은 아직 없습니다.
4: 谢谢 大哥. 哎, 可 拥抱你一个吗? 好. 走了, 走了. 哎, 谢谢, 谢谢, 谢谢, 谢谢, 谢谢. 哎, 好. 再见. 哎, 走了. 好.
5: 好, 慢走.
4: 哎, 拜拜.
0: 여전히 절벽 마을에 머무는 이들도, 절벽을 내려온 이들도, 앞으로 걷게 될 그들의 길이 어제보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량산의 절벽 마을에서 내려와 삶이 일고 놓은 또 다른 산으로 갑니다. 오늘은 아주 고마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제작팀의 중국 촬영에 동행하고 있는 슈단 씨의 본가에 가기로 한 건데요.
6: 슈가, 大概隔多长时间访问就咱们老家的?
7: 有几个月了感觉怎么样感觉挺好马上回家了嘛哪里都是觉得家乡好嘛从小长大的地方肯定是想回来看看的
0: 슈단 씨 고향은 중국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유서 깊은 산악지대 중 한 곳인데요.

0: 멍딩산의 이 광활한 차밭은 미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1: 很漂亮，手指很大。对对对对对。这里呢是我的家乡蒙顶山，也是仙草的故乡。蒙顶山在2000多年前就在这个地方人工种茶叶了，所以在中国有文字记载最早种茶叶的地方。 대지의
0: 지문이라 별명에 딱 어울리는 풍경이죠. 사람의 손길로 매만진 이 가지런한 차밭은 굴곡이 있는 산지에서도 찻잎이 고르게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물 빠짐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찻잎이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는 멍딩산의 환경. 사람이 보기에도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2: 这非常的漂亮，空气非常的清晰，这是四川雅安蒙顶山非常有名的。我觉得我们四川的这个山山水水啊，还是很秀美的。

0: 멍딩산 아래 있는 작은 마을 허린춘. 푸른 미로처럼 펼쳐진 차밭 한가운데 슈단 씨의 고향집이 있습니다.
1: 어? 아?
2: 누구야? 이 발판 소리 안 나 누구야?
3: 가자. 아이고, 고향아. 오케이, 오케이.
4: 妈妈, 您好, 我是徐丹的朋友啊, 韩国朋友啊, 这小意思。
2: 哎呀，谢谢你。
4: 哎呀，客气。
0: 徐丹 씨의 8개월 된 아들입니다.
5: 他很久没见爸爸，哎呦，不怕不怕，他可能有点怕我了，感觉是。宝宝叫徐成坤，他就是今天有点生病，有点不舒服。哎，安老师，好。
4: 我们去挖竹笋，好，是吗？去，好，一起去吧，一起去吧，我也很想去体验一下。
0: 반가운 가족 상봉도 잠깐 서둘러 망태기를 챙겨 나온 슈단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 펼쳐진 초록빛 차밭. 허린춘 사람들 대부분은 차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찾아간 3월 봄철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그래서 슈단 씨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연세 지긋한 어머니까지 차밭에 나와 손을 보태고 계시니까요. 찻잎 하나 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4: 天里一起来烤也可以，光用高，对，打得特别快，
0: 也可以泡开水，也可以拿来做主食，煎鸡蛋。哦，啊，是吗？也可以这么吃吗？啊，也可以。哦，煎鸡蛋可以。等一下，我今天晚上给你们煎一盘给你们吃。
4: 真的吗？
2: 是啊。
4: 哇，我从来没有吃过就这种菜。
2: 对呀。
4: 哇，好期待哦！
0: 푸르게 빛나는 차밭과 평생 그 고랑의 허리를 숙이고 식구들.

0: 건사해온 노모가 계신 곳. 슈단시의 정겨운 고향 풍경에 저까지 괜스레 향수에 젖어드는 저녁입니다.
1: 청전됐대, 청전. 딩디엘라, 대마, 딩디엘라.
0: 차밭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이 어두침침합니다.
2: 불려.
1: 지금 정전이 됐대요. 그래서 촛불을 사러 가야 된다며 저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거 처음 타보거든요.
0: 덕분에 저는 더 신났죠 뭐.
1: 재밌어요. 무슨 코끼리 열차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여기가 318 국도인데 청두에서 티베트 라싸까지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뭐 자전거 타고도 가고 심지어 걸어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전동 경운기 같은 걸 타고 가고 있죠. 촛불 안 판대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정전이 됐답니다. 다 정전됐네요. 진짜 큰 슈퍼 가서 사야 되겠대요. 좀 더 멀지만. 또 가야죠, 뭐. 네.
0: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으로 갑니다. 오, 여기는 전기가 들어와 있네요. 양초 구입도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양초 찾아 동네 한 바퀴 도는 동안 집에서는 손님상 차리기에 한창입니다. 어두운 주방에서 열심히 솜씨 발휘 중인 슈단 씨 어머님과 아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양초 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저희는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정전 사태 덕에 저녁 식탁은 더 멋지게 차려진 것 같죠?
3: 好，谢谢。这个是腊肠。嗯，就尽量多吃点。好的，谢谢。我会吃很多很多的。好的，好的，好的。全都是自己种的菜，多吃一点。啊，是，全都是自己种的菜。
4: 완전是绿色食品啊， 아, 真棒.
3: 多吃点，多吃点，蓝先生多吃点。谢谢，谢谢，谢谢啊。
0: 따뜻한 환대에 마음까지 넉넉해진 시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어둠 속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5: 我们今天去喝一下我们这里当地很有名的手工茶。哦，是吗？纯手工做的一个作坊做的。啊，纯手工的。手工做的甘露。啊，甘露。以前是甘露茶是这个蒙顶茶很有名的。哦哦哦。就是皇帝才喝的。啊。贡茶。是这样子哦。很多年的传承下来的手工做法。啊，哎，师傅您好。哎，你好，你好，你好。啊。
0: 오늘 멍딩산에서 따온 찻잎들을 솥에서 열심히 덮고 있습니다. 덮을 때 최고 온도가 400도나 된답니다.
5: 感受这个高温，你茶的茶叶不断的翻滚在里面，不断的翻滚，然后，把它的香气全部激发出来。
0: 멍딩 황야라는 차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당나라 때부터 곡물로 바쳤던 공차로 유명합니다. 찻잎이 알맞게 덮어지지 않고 설익으면 풋내가 나고 반대로 너무 익거나 마르면 탄내가 나거나 부서진다고 합니다.
1: 이젠 전혀 그런 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100% 차의 향기로 바뀌어버렸어요. 마법이네 마법 정말. 와.
0: 이 덮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제 손이 다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1: 지금 您手头都没有穿
2: 不烫吗？不烫，真不烫吗？不烫，第二次的温度没那么高了，要不能像第一次那么高了。啊，哇，
4: 지금 이렇게물집 잡혔다가 내 다리 막 복구된 그런 흔적들이 다 보여요. 대단합니다, 진짜. 오.
0: 다른 차보다도 만드는 사람, 즉 차사의 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멍딩산의 차. 아무리 커피 많이 알아도 여기서만큼은 차 한 잔 마셔봐야죠. 2000년 역사의 귀한 멍딩차입니다.

0: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1: 차 한 잔에 기분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 아, 시시. 네. 바이바이.
3: 세시.
1: 세시. 멍딩산에서 향긋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이바이.

0: 다시 청두로 돌아갑니다. 청두는 이번 쓰촨 여행의 출발지이자 20여 년 전 오지 여행을 시작했던 제 마음의 베이스캠프 같은 도시입니다.
1: 여기는 쓰촨 청두 인근 청라이시에 위치한 천년 고진 핑러구전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0: 여기서 공부하던 20대의 저는 방학마다 먼 곳으로 떠나기에 바빴는데 다시 오니 청두 안에도 발길 붙잡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올 때마다 놀랄 만큼 달라지는 청두지만 그래도 변치 않아 애틋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흐르는 특유의 습한 공기와 코끝을 자극하는 은은한 마라 향기. 청두 거리를 걷다 보면 마음만은 청년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1: 그쪽으로 대봐.
0: 이 친구들처럼 저도 어릴 때 매일 이런 값싼 노점에 와서 마라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죠. 제 청춘의 소울푸드입니다.
1: 와.
2: 기발요.
1: 谢谢谢谢. 이거죠. 제가 오늘 저녁으로 먹으러 온 이 메뉴의 이름은요. 차강 촨촨입니다. 차는 녹차 할 때 그 차입니다. 그리고 깡은 어떤 냄비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면 차를 끓이는 냄비라는 뜻이거든요. 촨촨은 꽃쟁이를 촨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호거나 마찬가지예요.
0: 먼저 촨을 골라봐야죠.
1: 먼저 이쪽이 야채류네요. 표고버섯, 건두부, 오징어, 묵.
0: 꼬치 종류가 무려 70여 가지. 뭘 고를지 고민된다면 싹쓸이에 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꼬치 하나에 100원 정도라 주머니 부담도 적거든요.
1: 자, 제가 원한 이런 재료들을 다 담아왔거든요.
0: 양껏 쓸어온 꼬치들을 팔팔 끓는 탕에 입수시켜 살짝 익혀주고요. 고수와 흑초가 들어간 청두식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1: 真的是幸福的味道. 정말 청두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죠. 차강 촨촨입니다.
0: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런 순간이 행복의 맛, 인생의 낙이죠.
3: 我喜欢吃麻辣的，然后我特别喜欢吃就是川川里面的牛肉，特别好吃。我喜欢，我几乎每周都要吃两次。
0: 여행의 참맛을 처음 알게 해준 도시 청두에서 저의 이번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0: 물 색깔 좀 보세요. 옥색 빛이 쫙 도는 게 물 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1: 노박단, 웰컴, 웰컴. 나 연애 만칸.
2: 와, 숲에서 주미북을 다니네.
0: 주미북. 주미북.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저는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동안 비만 치료를 30여 년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소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이 비만 치료의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만 치료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비만 환자가 줄었나요? 해마다 유행 다이어트는 넘쳐나고 관련된 건강식품 넘쳐나고 또 새로운 약물들이 등장하지만 비만 인구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숫자에만 치중했습니다. 80kg인 체중을 60kg으로 줄이겠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겠다. 혈당 수치를 낮추겠다. 이러한 수치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망가진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리는 쪽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해보게 됩니다. 비만 치료를 꾸준하게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건강한 몸 만들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숫자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보다 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비만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과다하게 붙어 있으나 그것도 내 몸이기에 우리 몸은 거기에 혈관을 만들고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의 입장에서는 더 힘껏 짜줘야 되고 더 자주 짜줘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겠죠. 혈압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겠다는 내 몸의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은 그만큼 부담을 많이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하던가요? 체중을 줄여주던가요? 혈관 확장제를 처방해서 혈압 수치를 120에 80으로 떨어뜨려놨습니다. 과연 그것이 치료의 종착점일까요? 혈관과 심장 합병증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조직과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치료라고 보기 힘들겠죠. 궁극적으로는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치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혈압의 경우에 제가 논문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가는 위험을 1로 봤을 때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약을 잘 챙겨 먹어서 혈압을 120에 80 아래로 유지했던 사람들의 비교 위험도는 2배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혈압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의사가 약물 처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의사들은 140에 90 이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죠? 혈압약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제가 약안 먹고 한번 조절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뱃살도 빼보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싱겁게 먹어가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약물 처방을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결국 혈압 조절이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약을 그때부터 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갔던 시기가 길었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그만큼 손상을 받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올라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혈압이 올라간 이유, 이것이 체중 증가 때문이었다면 다시 예전에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을 뺀다라는 이 틀에 박힌 공식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체중계의 눈금만을 낮추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요요 현상이 왔고, 그래서 몸이 더 망가지고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뀐 겁니다. 관련된 학회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비만의 진단 기준이 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가 먹던 식사량에서 500에서 1000칼로리를 낮춘 저칼로리 식단을 3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서 꾸준하게 실천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표준 식이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면 내 몸이 건강해져서 평생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바뀔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칼로리인데요. 이 칼로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비만 치료의 해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칼로리라는 것은 사실 그 현대 의학에서 논문을 쓰기 위한 도구,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현대 의학은 근거 중심의 의학입니다.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면 논문 있어? 근거 있어? 논문 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만 치료에 있어서 식이요법을 얘기할 때,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를 얘기할 때, 여기에 객관성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칼로리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그룹에는 2000칼로리의 식단을 짜주고, B그룹에는 1500칼로리의 식단표를 짜주어서 3개월 동안 식사를 하게 했다라는 그런 논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B그룹에서 1500칼로리로 3개월간 식사를 한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체중 감량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라고 한다면 운 좋게 A그룹에 속해 있다면 다행인데, B그룹에 속해 있게 되면 평소에 섭취했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영양사가 짜준 식단대로 적게 먹는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1500칼로리 식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연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다시 예전의 식사로 돌아올 거고, 체중은 다시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연구 논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3개월간의 짧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칼로리 식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언뜻 객관적일 수 있지만 이 객관적인 것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냐는 겁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냐, 저지방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논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두 다이어트 방법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칼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구 프로토콜을 짤 때에 칼로리를 동일하게 해주어야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칼로리 하에서는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단기적으로는 좀더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왜일까요? 칼로리를 동일하게 했어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상대적으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포만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연구를 6개월, 1년을 지속하게 되면 두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도 꾸준하게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저지방 다이어트, 배고프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객관적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어떤 근거 중심의 의학이 갖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칼로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한 좋은 음식을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배불리 먹어야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은 칼로리가 낮더라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칼로리 중심의 치료 프로토콜에 의하면은 전날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칼로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저께 케이크를 드셨으니 오늘 그만큼 250칼로리만큼 더 에너지 소모를 하셔야 됩니다. 30분 동안 빠르게 걷기를 더 하세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칼로리 250칼로리만큼 더 먹었으니 250칼로리만큼을 소비 에너지로 소모를 해야 체중이 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틀렸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아닌 몸에 나쁜 음식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소주 두 병씩 마셔서 알코올성 간질환이 왔다고 가정해 보죠. 치료가 뭘까요? 술을 끊어야 되겠죠.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술을 끊어야 되는 것이 치료입니다.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 몸이 망가지면서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최근 들어서 지방간을 더큰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과당입니다. 설탕에 들어있는 과당이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왔고 그로 인해 살이 쪘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는 게 치료일까요? 술과 과당을 내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날 케이크를 먹었으니 오늘 운동을 더 하면 된다? 이게 치료입니까?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술과 케이크를 끊어야 됩니다. 이게 치료 아닐까요? 우리가 비만의 원인을 이제까지는 칼로리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칼로리 섭취 과잉과 상대적인 칼로리 소모의 부족, 그러면 잉여 칼로리가 내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겠죠. 이것을 비만의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칼로리 과잉을 칼로리 부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소모 에너지를, 그러니까 칼로리를 더 소모함으로써 늘려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비만학회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비만 치료의 프로토콜입니다. 적게 먹고 운동해라. 성공하셨나요? 비만의 원인은 칼로리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많이 먹어서 지방이 내 몸에 축적이 돼서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치료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방간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면 지방간을 치료해야 되고 인슐린 호르몬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생겼다면 인슐린 호르몬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되겠죠. 이것이 비만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또는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과감하게 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물이 빠져나간 자리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갯벌이 드러납니다. 사람과 자연이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기도 하죠.
1: 바닷가! 바닷가!
2: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경험이다.
0: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곶창.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3: 뜨겁게
4: 공부하고
3: 미친 듯이
4: 놀고
3: 치열하게
4: 일하는
3: 청년벤처스
4: 파이팅!
0: 심장을 두드리는 꽹과리와 북소리에 저절로 들썩들썩 오랜 세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농악이 있습니다.
5: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0: 너른 들과 갯벌들, 골목길 사이사이로 흥겨운 가락이 스며들고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넘치는 이곳은 곶창입니다. 세계의 보물을 일곱 개나 간직한 곶창, 이번엔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바다를 품은 하전 마을로 가봅니다.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하전 마을 앞엔 곰서만의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고 다양한 철새들도 찾아오죠. 이런 갯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 아,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7: 가지락해러 가는데요. 자가용 기다리고 있어요.
6: 자가용?
7: 예.
6: 자가용 타고 바지락 잡으러 가세요? 예.
8: 여기 유명해요, 반지락.
7: 곶창 반지락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가을에는 수출이 많이 나가고.
8: 네. 이제 수출자가 계속 쭉
7: 와서 네. 있어요. 맛있다고.
9: 요즘 그냥 징어게 연결해갖고 뜨물만에 툭툭해갖고 징어게 맛있으라.
6: 징어게 맛있어요?
9: 하나 먹다 누가 죽어도 몰라.
0: 바지락 자랑이 한창이던 이때 멀리서 자가용 등장이요. 일손 바쁜 어머님들 서둘러 차에 오르시는데
6: 이게 자가용이에요?
7: 예.
6: 오, 자가용 크네요.
8: 그래야 많이 실포돼. 자가용이 커야.
7: 100개씩 해고 그럴 때 있어요.
8: 이렇게 하나씩 실포되겠는데.
0: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종 하나로 꼽힌 하전마을은 국내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러니 자랑할 만하네요.
7: 자가용이 잡아보는 거. 뭐, 몇 사람?
6: 다 따로따로 가세요?
7: 아, 여기는요, 이 하전마을은 내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거를 한번 온 김에 보러 간다고. 이 말뚝으로 표시를 다 이렇게 해서 이건 내 거, 누구 거, 누구 거, 그렇게. 그러니까. 요 말뚝 쭉 지금 박아놨죠? 요.
6: 네.
7: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0: 1200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갯벌 위를 누빈이 표시리 필요할 만도 한데, 근데 모양도 제각각이니 헷갈리지 않을까요?
7: 도시 같은 데는 이렇게 도로가나 뭐나 이정표가 있으니까 보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엄마 나 우리 양기장 모르겠어 이 이정표가 없으니까
6: 이거 어떻게 찾아가요?
7: 다 자기 바탕 구역은 그게 다 알아 내 바탕이기 때문에
0: 모래와 펄 작은 돌이 고루 섞여 있는 하전의 갯벌 유기물이 풍부하고 물살이 적당해 바지락이 자라기 그만입니다.
7: 땅을 풀어주면서 물 많은 데는 그럼 이렇게 되나? 그럼 집에 나오지. 이렇게 쓰려다. 어, 보이지, 요. 이렇게 어릴 때 넣어가지고 1년 크면은 이렇게 큰다고.
0: 잘 커서 내년에 다시 만나장. 매년 봄, 가을에 만 톤가량의 종패를 갯벌에 뿌리는데요. 수심 6에서 8m 지역은 수온 변화가 크지 않아 동해를 막을 수 있어 적당하답니다.
7: 여기는 농토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지락이 바다에서 바지락으로 다 배도 없고 배.
6: 왜?
7: 항구가 없잖아 여기는. 이 마을에 지금 항구가 없잖아요.
0: 하루의 시작과 끝에 바다가 있는 하전 마을. 한 해 평균 생산량은 만 톤으로 넉넉한 갯벌 덕에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죠. 이들에게 집 앞 바다는 눈이고 밭인 셈입니다.
10: 지금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많이 나올 때는 2만 톤까지도 생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중국 생산량의 60에서 70% 정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바지락으론 전국을 주름잡는 하전. 그만큼 주민들의 자부심도 넘치죠.

0: 지금 바지락이 제일 맛있을 텐데, 저기 뭐야, 축제도 그래서 지금 할 거라고.
1: 무슨 축제요?
0: 바지락 축제.
1: 바지락 축제?
0: 예, 우리 바지락 축제예요.
2: 하하, 그렇게 자랑하시니 축제 안 가볼 수 있겠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트랙터 군단들, 바지락 축제로 가보시죠. 매년 봄이면 하전의 갯벌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트랙터를 타고 20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바지락 캐기 체험장. 평소 만나보기 힘든 자연 환경에 아이들이 더 신났습니다.
3: 엄마 잡았어!
4: 잡았어? 봐봐!
5: 우와! 우와!
6: 그렇더라고요. 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저희들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2: 그런데 이때 빗방울도 축제를 즐기고 싶나 봅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바지락 캐기에 빠진 사람들.
7: 비 오는데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8: 아, 이게 노력하는 만큼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애기들이랑 하는 체험이라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9: 원래 추억이란 힘들 때가 가장 쌓이는 법이죠. 이게 다 그 천연 머드팩 아니겠어요? 네.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또 재미도 있고.
10: 벌써 엄청 많이 자랐어요.
7: 우와, 많이 자랐네요. 재밌어요.
10: 네, 제가 캔 맛있는 바지락으로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를 해먹을 거예요.
7: 우와.
2: 열심히 바지락을 캤으니 이젠 그 맛을 봐야겠죠? 맛있는 음식은 축제의 흥을 돋워주는 법. 바지락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다 한다 해 이거. 그 중에서도 방문객들에게 단연 인기라는 요 바지락 전, 특별한 이름이 있답니다.
11: 바지락 왕창? 폭탄전? 폭탄이 진짜 많이 넣었죠.
7: 폭탄이.
2: 축제인 만큼 넘쳐나는 인심. 바지락 폭탄은 전에만 투하되는 게 아닙니다. 삶은 바지락 듬뿍 넣고 오이와 미나리에 매콤새콤 양념으로 버무린 바지락 왕창 회무침이 기다립니다. 시원하게 속 풀어주는 칼국수도 대령. 바지락으로 덮여 면발 찾기 힘든 바지락 듬뿍 칼국수까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순수한 바지락 맛을 느끼려면 이 무료 시식을 놓칠 수 없죠. 그저 바지락을 삶았을 뿐인데 입안엔 이미 바다가 한가득.
12: 살이 되게 통통하고 살아있어. 살아있는 촉감이 살아있네요. 부드러워요. 살도 토실토실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바지락 진짜 단맛 많이 나.
2: 축제장 한쪽 풀장으로 3355 모여드는 사람들. 물속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13: 장어 잡으러
14: 갔어요. 장어 잡으러.
15: 장어요?
14: 장어 튀어나왔어요.
2: 곧창에 장어가 빠질 수 있나요? 바지락 캐기 체험과 함께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성인은 성별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목 터져라 외치는 엄마 아빠의 응원 속에서 장어 따라 이리저리 움직여 보지만 마음처럼 잡히지 않는 물고기들.
16: 잡았다.
2: 이 녀석들 올해 할 효도는 다 했네요. 아하, 축하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분. 이 시간 동안에 잡은 물고기는 전부 가져갈 수 있슈. 장어로 몸보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7: 좋아, 이렇게 잘 잡으세요.
17: 좋아.
18: 너무나
19: 재밌어. 즐겁고 맛있고. 잡으니까 즐겁고 재밌고. 너무 재밌어.
2: 바다가 준 선물 같은 하루 잘 즐기다 갑니다. 자, 이번엔 고창을 다시 찾은 이들을 만나봅니다.
20: 안녕하세요.
21: 안녕하세요.
1: 지금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4: 어, 저희는 떡집입니다.
1: 떡집이요?
4: 네, 떡 공장이고요.
2: 포천에서 나고 자란 김현진 씨는 아내와 함께 포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던 부모님과 갈등도 있었답니다.
4: 부모님하고도 처음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닦아왔던 길을 그대로만 가져가도 너희가 충분히 먹고 살 건데 왜 이걸 이 길을 놔두고 새로운 길을 찾냐.
2: 부모님의 우려를 씻어내려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젠 연진 씨 부부의 떡만 찾는 단골들도 무척 많아졌다는데요. 귀향 10년 만에 이룬 성과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과는 다른 게 달랐으니까요.
14: 아니 여기 왔는데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시골 길 이렇게 좀 가다 보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진짜 좀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2: 고향을 떠나 있던 시간 동안 부창도 많은 것이 변했죠. 다시 돌아와 뿌리를 내리려면 주변의 도움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14: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청년 대처실에 들어가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저희도 많이 깨지고도 도움 받고.
1: 청년 벤처스라고요?
14: 네, 저희 20대, 30대, 40대 고창에 사는 청년들 모임인데.
2: 설명이 한창인 이때 누군가 방문했습니다.
14: 대표님 오셨네? 나가봐야겠다. 대표님!
15: 안녕하세요.
14: 오셨어요?
15: 오랜만에 뵈어요.
14: 그니까요.
15: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14: 너무 예쁘다.
15: 저희 블루베리.
14: 저희 벤처스 회원분들 함께 이제 품평회 해보고 있어요.
1: 품평회?
14: 네, 맛이라든지 조금씩 평가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같이 이런 모임을 좀 하고 있어요.
16: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16: 저희 도라지예요. 저희. 네.
14: 와, 이게 신기하다.
15: 정성이 가득 있네요.
2: 도라지의 케이크에 각자 시제품을 갖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4: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18: 잘 먹겠습니다.
20: 애들이 있어요.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15: 네네네.
2: 단순히 맛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14: 해바라기 시즌 되면 또 해바라기 모양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16: 괜찮은 것 같아요.
21: 지금 다 대표님이 되신가요?
22: 적인 네. 자리에서 네. 저희 모임 대표 그냥 호칭이 네.
15: 대표님이라고 그래요.
14: 네.
15: 전부 다.
14: 다?
15: 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다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저도 이제 물론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가 대표인 것 같고 조그만한 사업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2: 모두가 대표라 불리는 이들은 고창 청년 벤처스, 고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고창 생활에 대한 책도 발간하며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14: 시골에 키우는 강아지를 시골 자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골 잡지니까 시골 자부지 하면 어떨까 해서 이 이름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15: 그 시골 산다고 그러면 맨날 농사만 짓고 힘들게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인생을 즐기면서 농사도 짓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2: 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벤처스.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돌아오는 길을 터주고 있죠.
22: 저희 벤처스 이념인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뜨겁게
23: 공부하고
22: 미친 듯이
23: 놀고
22: 치열하게
23: 일하는
22: 고창 청년 벤처스
23: 파이팅!
16: 되게 재밌네요. 구호가
14: 네.
20: 젊은 세대가 도시에 나가서 배워왔던 기술을 부모님 세대에 만들었던 그 기반을 가지고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24: 잘 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25: 저는 고창 살아갑니다.
2: 내 집으로 다시 돌아와 고창을 일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장산 줄기와 문수산 줄기가 만나는 계곡 깊숙한 곳에 들어앉은 이곳은 화산마을. 뭔가 작업이 한창인 듯한데요.
1: 안녕하세요.
26: 네, 안녕하십니까.
27: 안녕하세요.
1: 지금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27: 고사리 끊고 있어요.

0: 도시락이?
1: 네네. 또 여기는 거의 이제 그 강원도 산골 같은 마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산나물이나 산채소 말려가지고 다 시장에다가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자식들도 교육도 시키고.
2: 보리 기포 팥농사가 대부분인 화산마을. 야산에 잣목을 베어내고 고사리 종근을 심어 가꾸면 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1: 이렇게 제가 우겠지만 딱 끊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밑에 부분은 뻣뻣해요. 저희는 이제 하도 이 고사리를 끊다 보니까 어디가 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 손대면 척척 달인이 따로 없을 정도 순식간에 바구니가 채워집니다.
1: 먹고사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고사리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고사리 손처럼 안 폈잖아요.
2: 하하, 통통하니 정말 아기 손 같네요.
1: 빈혈이 있고 이런 데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고기 옛날에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많이 뜯어서 요리도 해먹고 말려놨다가 팔면 돈도 되고.
2: 아기 손 같은 고사리들 사이로 모양이 조금 다른 고사리도 눈에 띕니다.
1: 이렇게 폈어요. 이러면 상품 가치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연하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좋은 거 이런 건 돈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해먹죠.
2: 궁금해지는 산골 마을의 고사리 음식. 이맘때 꺾어놓은 고사리는 삶아서 말려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데요. 먼저 소금물에 푹 삶는답니다.
1: 고사리가 데쳐지다 통통하고 좋네.
2: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고사리.
1: 이거는 겨울 내내 땅속에 추운 그 얼음 속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게 보약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봄에 딱 한철 먹는 거니까.
2: 본초 강목에 이르기를 고사리는 오장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며 도끼를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말린 고사리 덕에 산골 마을은 겨울을 무탈하게 보냈죠.
1: 고사리 조기 매운탕. 봄에 조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겨울 고사는. 그래서 고사리하고 잘 맞나 봐요.
2: 환상궁합 자랑하는 고사리 조기 매운탕. 매운탕에 부족한 섬유질을 고사리가 채워주고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은 풍미를 더 높여주죠.
3: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4: 아유, 어서 오십시오.
5: 해년마다 요맘때면 고사리 그 조기찌개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봄 지나고 봄 지나면서 여름 맛으로
1: 특히 생고사리로 먹어야 이게 맛있거든요. 생고사리로 해서 많이 먹었던 음식이죠.
4: 짠.
5: 와, 맛있겠다.
2: 화산 마을의 계절 음식. 고사리 조기 매운탕.
1: 고사리는 나를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조기는 나를 보고 웃고 있고.
2: 웃고 있는 조기 제쳐두고 모두들 고사리부터 사수. 맛은 뭐 먹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1: 아주 맛있어요.
4: 아이고, 즐겁네.
1: 아, 바로 이 맛이야. 이 맛. 바로 이 맛.
0: 조기는 안 드시고 다 고사리만 이렇게 포가셨어요?
5: 고사리가 더 맛있거든요.
0: 오.
1: 조기보다 고사리가 더 맛있습니다. 이 고사리는 지금 딱 한철이잖아요. 이때 먹어야지 맛이 나기 때문에 고사리가 더 많이 먹지. 울비는 이런 것은 슈퍼 가면 늘 있는 거잖아요.
5: 어, 금단품이요. 단단하다 쓰러지고서야.
2: 산골 마을의 맛이 깊어갑니다.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는 고창 여행길. 고창이 가진 수많은 보물들 중엔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신명나는 것들도 있는데요.
6: 여기가 고창이 농악으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저녁에 전통 예술학교라는 걸 하거든요.
2: 농악은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에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늘 함께했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고창 농악도 그중 하나인데요. 지금도 명맥을 잇기 위해 나이를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고창 농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1: 빵빵 깨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0: 많이 쌓이시나 보죠?
1: 많이 쌓였죠.
0: 왜, 왜?
1: 시부모랑 살아보세요.
2: 영광과 장성, 한평과 함께 호남 우도 농악에 속하는 구창농악. 이 지역 중간에 위치한 만큼 농악의 가락도 빠르고 느린 가운데 균형을 찾아 간이 잘 맞는다 이런 평을 얻었다는데요.
3: 우리 좋아! 좋다!
4: 참 농악이 좋은 것 같아. 여기에 빠져들면 다시 헤어날 수 없다. 설레임이 있다. 두근거린다.
2: 이번엔 다른 반을 들여다볼까요? 상목 끝에 장식된 모란꽃 모양의 깃털이 눈에 띄는데요. 북도 장구도 아닌 특별한 상모가 이 수업엔 필수품이랍니다.
5: 너무 넓은
6: 부포.
5: 예? 이게 부포답게요. 이거 상세 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치는 거지. 들은 거지.
2: 꽹과리를 의미하는 자 쇠잡이가 쓰는 부포. 고창 같은 호남우도 농악에선 부포가 빳빳하게 서 있는 뻣상모를 쓴답니다.
7: 뭐 저거 정말 이렇게 잘하잖아요. 네. 아, 사람 애간장 먹이죠.
2: 하하, 구경 한번 해볼까요? 꽹과리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부포. 신명나는 가락에 빠져들어 봅니다.
7: 일단은 즐겁고요. 그리고 내일이 또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즐거운 생활 즐겁게 붓을 쳤으니까 이게 여운이 내일로 남아서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늘 즐겁습니다.
2: 꽹과리 소리에 마음이 함께 울립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 농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흘 후 구창읍성에 구창 농악을 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농악을 조금 더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서죠.
8: 오늘은 조상놀이라는 거리급 퍼레이드예요. 구창에 있는 축제 그리고 관광명소에서 구창 농악을 선보이는 거예요.
2: 봄, 가을, 토요일이면 구창읍성에선 한바탕 축제가 열립니다.
0: 이 뭐예요?
9: 뭐요? 단이에요, 단.
0: 단이?
2: 혼자가 아니어라. 짝이 있단 게요.
9: 제가 장이고 얘는 단이.
0: 장이 단이?
9: 구창농악 마스코트예요.
2: 자, 오늘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볼까요? 공연을 앞두고 단원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1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10: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고창! 7가지 보물인데 그중에 첫째 우리 고창농악인데 다 마음껏 사랑해 주셔가지고 고창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 만장을 휘날리며 공연은 시작되고 하늘을 두드리는 상쇄의 꽹과리 소리와 흥겨운 북소리가 길을 따라 흐릅니다. 농경사회를 벗어난 지금도 농악패의 가락을 들으면 저절로 몸이 들썩이는 것을 보니 역시 우리는 흥의 민족.
12: 저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 색다른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우리의 문화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20명 남짓의 단원들 대부분은 전공자나 고창농악 이수자들. 이들의 삶의 농악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13: 가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구창농악이 뭐가 좋으세요? 구창농악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어떠냐고 하면 당연히 사랑하고 뭐 이게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구창농악은 저에게 굉장히 부모님 같은 존재고 그런 어떤 사랑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2: 선운산 자락을 타고 불어온 바람엔 갯벌과 들판의 내음이 실려 있습니다. 고창의 산과 바다 그리고 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주죠. 눈과 입을 만족시키는 갖가지 진미들이 고창에 넘쳐납니다.

이번 들판과 숲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고창의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함께 나아간 건 어떻겠습니까?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우주로 날아가.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1: 깨워보자, 깨워보자!
3: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팔꿈치를 감싸고 당겨주기!

0: 여덟.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뒤로 늘려주세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다시 한 번.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는데. 하. 자, 마지막으로 깍지 끼고 목을 지그시 눌러줘볼까요?

0: 우주에선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홀짝쌤이랑 우주여행 갈 사람! 우주로 가려면 뭘 타야 할까?
1: 우주선이요. 슈! 로켓 우주선.
0: 맞았어. 자, 헛! 로켓 준비 됐나요?
2: 네!
0: 아하,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2: 준비!
0: 5, 4, 3, 2, 1, 발사!
1: 와! 불을 뿜뿜 하늘로 슝.
3: 구름처럼 하얀 연기가 나요.
0: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 5, 4, 3, 2, 1, 발사. 슝.
2: 발사! 3, 2, 1, 발사!
3: 발사!
1: 댕구 우주선도 발사!
3: 우주선이 날아가요. 우와, 발까지 왔네요.
0: 우주에서 우리 몸은 가볍게 둥둥 떠다니지.
1: 와, 비눗방울처럼 둥실둥실 재밌겠다.

0: 저기 봐!
1: 오, 별이 하나, 둘, 셋, 넷. 우와,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0: 우주로 더 멀리 가보자. 와, 어디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1: 우리 달 위로 폴짝폴짝 걸어요.
2: 달 위로 폴짝폴짝. 지나간다. 슈우 슈우 우와.
0: 우리 우주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우주여행 떠날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3: 네.
0: 좋아요. 모두 폴짝 준비.

0: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0: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슈!
2: 아!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0: 얼굴 상처엔
2: 순간기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0: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2: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
6: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어떤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한글 영웅 아이야.
9: 올해의 영웅으로 뽑힌 아이야에게 영웅 배지를 붙여줄게.
8: 이응을 파괴한 천지. 영웅이 아니고 여우 아이야가 되어버렸다.
10: 천지, 이응을 돌려.
8: 어린이 용사들은 아이야를 구해낼 수 있을까?
11: 아이야를 구하러 곳까지 오다니 겁도 없군.
12: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
9: 그럴 순 없어. 우린 이응을 꼭 찾아야 해.
12: 고집이 세군.
9: 아이야.
12: 뭐야? 여우 주제에 겁도 없구나.
9: 아이야 힘내. 아이야 괜찮아.

0: 어떡해. 어린 용사들! 어린 용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응! 친구들! 우리 함께 이응을 만들자!
0: 자, 다 같이 준비!
1: 준비!
0: 자, 발사!
2: 천지, 각오해라!
3: 사소롭다.
2: 어? 얘들아, 저쪽으로 피해! 내게 맡겨. 소사라 한글. 야.
4: 다용사 괜찮아? 천지 각오해라.

0: 한글 대결로 결판을 짓자고요.
1: 어?
2: 한글 대결?
3: 갑자기. 좋다.
0: 무대 변신.
3: 어? 뭐?
0: 자, 다리 들어오세요. 네.
3: 뭐야?
0: 요거 도와줄게요. 들어가줘요.
4: 어디 도와드려야 되나?
0: 어? 제가 도와, 그럼 난 뭐 하면 될까나?
3: 이게 뭐야?
0: 들어야겠다. 자, 무대 변신 완료!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이야 대 천지.
4: 할 수 있어.
0: 천지 대 아이야의 한글 대결. 첫 번째 대결.

0: 전지 대 아용사, 아용사 대 전지. 물, 물로 끝나는 말.
1: 콩나물.
2: 아용사 힘내.
1: 건물 귀여.
2: 좋았어.
1: 콧물. 안 돼. 물. 물. 기억이 나지 않아.
0: 전지승.
3: 또 덤벼라.
0: 두 번째 해결. 전지 대 이용사, 이용사 대 전지. 기, 기로 시작하는 말.
1: 기차. 잘했어. 기린.
0: 세 번째 대결. 전지 대 야용사, 야용사 대 전지. 끝말잇기.
1: 기차.
2: 차표.
1: 좋았어. 표지.
2: 지렁이.
1: 그렇지. 이빨.
2: 빨대.
1: 좋아.
3: 대나무.
2: 무기.
1: 좋아.
3: 기차.
2: 차표.
3: 표지. 뭐지?
2: 지렁이.
3: 지렁이. 이빨.
2: 빨대.
3: 대나무.
0: 뭐지?
2: 무게.
3: 기차.
2: 차표.
3: 표지.
2: 지렁이.
0: 이빨. 아유, 끝이 안 나요. 이번 판엔 무효. 다른 문제로 마지막 대결.
4: 잠깐!
0: 뭐?
4: 잠깐만! 어? 어? 마지막 대결은 우리에게 맡겨!
0: 예. 그럼 마지막 대결. 전지 대 어린이 용사, 어린이 용사 대 전지. 야, 반대말 대결.
4: 반대말? 반대말?
3: 죽다!
4: 없다!
3: 싫다!
4: 더 좋다!
3: 제법인데 잘했어!
4: 있다!
1: 깊다. 깊다의 반대말이 뭐더라? 너무 어려워.

0: 어린이 용사 승! 용사들의 승리입니다!
1: 죽어보자!
0: 우와! 어린이 용사들이 천지를 이기다니! 대단해!
2: 우리가 아이야 용사를 지켰다!
3: 국민정은 그리고 어린이 용사들 정말 고마워.
4: 너희들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3: 휴, 하마터면 여우 아이야로 살 뻔했는데 말이야. 어린이 용사들 모두 어린이 용사들 덕분이야.
2: 아이야는 우리들의 영웅이야. 우리 모두 영웅이야.
3: 맞아.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 용사들, 우리와 함께 한글 용사 아이야 노래를 불러봐요.

0: 어린이 용사 또 만나.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소, 중, 하, 개.
1: 한 번 더. 오!
3: 나는 한글 소중하게.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아유 소중해. 아유 소중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소중해. 아유 소중한 나무.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소중하게예요.
4: 그렇다면 내가 바로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한글이냐?
3: 오, 맞아요. 소중한 것을 알고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멋진 한글이랍니다.
4: 그렇게 멋진 한글이라니. 그렇다면 내가 파괴하겠다.
3: 뭐?
4: 오! 오! 조용히 해! 못생겼어!
3: 어? 내가 왜 이러지?
5: 야, 한글 소중하게가 변했어!
6: 우리가 한글을 구해야 해!
7: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용사, 나 좀 도와줘. 한글 이응을 찾아줘.
1: 우리만 믿어.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2: 어디로 가야 되지?
3: 우주로 출동해. 천지가 이응을 가지고 우주로 갔어.
1: 우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정우아, 이렇게 구경할 때가 아니야. 어서 이응을 찾아야지.
1: 아, 맞다. 이응을 찾아보자. 천지가 우주 어딘가에 이응을 숨겨놨어.
0: 우리가 사는 지구, 초록별에게 물어보자.
1: 그래, 지구는 다 알고 있을 거야.
0: 아, 저기 초록별이야. 어? 지구야, 초록별 아름다워.
1: 어? 지구에 이응이 있어.
0: 어? 이응을 찾았다. 한글 용사를 부르자.
1: 그래.
2: 어림없다.
1: 천지.
2: 너희는 이응을 절대 찾을 수 없다. 내가 지구를 병들게 할 테니.
1: 지구야, 왜 그래?
3: 더 이상 못 참겠어.
1: 지구가 아픈가 봐. 초록색도 다 사라지고 있어.
4: 천지의 지구 파괴 광선 때문이야. 지구의 숲이 파괴되었으니 곧 홍수와 산사태가 날지도 몰라. 우리가 가볼게. 기다려.
5: 너무 더워.
6: 숨도 못 쉬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7: 나무가 있어야 신선한 공기와 그늘을 만들 수 있어.
6: 어디에서 나무를 구하지?
8: 우리는 나무 구조대!
9: 응급 상황! 응급 상황!
10: 나무를 심죠!
8: 이야!

0: 맑은 공기야. 시원한 그늘이 생겼어. 이제야 살 것 같다.
1: 숲 덕분에 지구가 건강해지고 있어. 나무구두대 고마워요.
2: 나무를 소중히 여기면 지구가 건강해져요.
3: 그럼 다른 곳으로 또 출발.
4: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0: 이제 살 것 같아.
5: 우와, 지구가 다시 건강해졌어.
0: 이응이야.
6: 나를 건강하게 해줘서 고마워. 어서 이응을 가져가.
7: 이젠 할아버지 차례. 소중하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8: 못생겨져라.
9: 내가 다시 돌아왔어. 아유 소중해. 아유 멋져. 아유 소중해. 아유 소중해.

0: 소중하게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1: 소중하게 소중한 나무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소중하게 소중한 숲
2: 정은이 당첨.
1: 소중하게 소중한 지구
0: 소중하게 순서대로 써볼게요.
1: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지읒이 우를 만나 주 주가 받침 이응을 만나 중 히읗이 아를 만나 하 기역이 에를 만나 개 소중하게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소중하게 친구들 따라해봐요. 소중하게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따라 읽어보세요.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3: 우와, 한글이다. 한 번에 다 먹어버려야지. 와우, 슝.
0: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친구들,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끝!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기똥.
3: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4: 덤덤해.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고스.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한키키.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한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0: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0: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3: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4: 야.
3: 지루하다, 지루해.
4: 나도 간다. 야.
3: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5: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3: 방금 뭐지?
1: 얘들아, 안녕! 내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한번 볼래?
3: 잠깐! 설마 방금 콩순이 내가 공 찬 거야?
1: 어? 왜?
3: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겠지.
5: 왜? 어떻게 한 거야? 어, 이럴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축구하자. 넌 꼭 해야 돼.
1: 어? 축구? 그럼 나 투수해야 돼?
3: 어? 아, 그건 야구잖아. 딱 봐도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구만.
5: 아무튼 같이 하자.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축구 천재 홍순이.
6: 그래, 축구는 배우면 되지.
1: 그래, 좋아.
5: 와, 공승아, 받아.
3: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1: 야! 야! 야호! 좋았어.
4: 공을 잘 받긴 하는데.
5: 이상해 보이지?
3: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1: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3: 졸려. 빨리 끝내자.
5: 자, 간다. 독사, 간다.
1: 좋았어.
3: 연습 좀 했나 보네.
1: 야호! 꼬린! 또 간다!
3: 뭐지?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1: 조강력 고승이 슛!
3: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말도 안 돼!
1: 내가 이겼다!
5: 정말 잘했어!
4: 공순이 최고야.
1: 코디,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다음에 또 하자.
3: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이번엔 진짜 세계 천재. 잘 먹어요.

0: 개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1: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왜요, 왜요?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2: 네, 좋아.
1: 얘들아, 가자. 공 찾으러.
3: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0: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3: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1: 공이 완장돼.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4: 네, 대장.

0: 맛있겠다.
1: 뭉치 안 돼.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가 안 보여? 코디!
1: 도와줘!
2: 코디! 코디, 이거 잡아!
0: 너 괜찮아?
3: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2: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1: 네.
0: 공이다. 아, 쇳덩굴이 똥이었네.
4: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2: 찾아서 다행이다.
0: 나도.
2: 공순이 완장대 공찾기 미션 성공! 성야!
0: 배고파.
2: 나도.
3: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2: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3: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2: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5: 공순아, 가자!
6: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0: 놀자.
1: 오늘은 안 돼.
0: 왜?
1: 이거 다 치워야 하거든.
0: 와.
1: 어?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흥유.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공룡 알 아니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결심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키워낼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1: 그게 뭔데?
2: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2: 왜?
1: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2: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지.
4: 날아간다.
1: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0: 안 왔어?
1: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2: 뭔가 그래요? 힘들어 보였어.
0: 무슨 일이 있나?
3: 망가졌다.
0: 이건 어떻게 끼우는 거지? 코디한테 고쳐달라야겠다.
2: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0: 코디!
1: 집에 없냐?
0: 안녕, 코디.
4: 안녕.
0: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4: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0: 쿵쿵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4: 그래, 들어와.
0: 이게 다 뭐야?
4: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1: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4: 와,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1: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0: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4: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0: 코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4: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응?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1: 미안해, 코디.
0: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이 세어봐.
4: 양?
0: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이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1: 내가 도와줄게.
4: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80마리.
0: 어떡하지?
4: 공순아, 갑자기 체조는 왜 하는 거야?
0: 체조하니까 힘들지?
4: 당연히 힘들지.
0: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4: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1: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0: 왜요? 예쁘다.
4: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0: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1: 코디, 이 신발이 얼마나 우리 날씨이냐? 코디, 코디!
2: 코디?
0: 드디어 잠들었냐?
1: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3: 고마워. 나도 고마워.
0: 나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환기계!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해!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0: 토미카와 함께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재밌는 동기력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치 피터 펜이에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1: 가만히 있어.
0: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 투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짚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기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우리에겐 뭔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어디 한번 신나게 풀어볼까? 좋아! 뭐부터 해볼까? 자, 조수!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자, 보다시피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단서라는 걸 명심해!

대체 뭐란 거지? 곰은 어디 있냐고! 좋아, 그럼 사실대로 털어놓을 기회를 주지.

그렇지, 왓슨.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좋다! 같이 좀 가야겠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뭐야,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우후! 이 놀라운 마법을 그냥 썩힐 순 없지.

내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래, 바로 이거야. 아름답게 변신하는 법.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데 사진 안 찍어줘?

금방금방 다가오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생일 선물 준비하는 거 알지? 꼭 깜빡해도 돼. 내가 계속 알려줄 테니까.

내 생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지? 어, 일어났네. 혹시나 내 생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생일 선물 목록이야. 네가 고민할까봐 내가 미리 준비했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때 있을 거 아니지? 내일이야. 내일이 바로 내 생일이라고.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 오늘은 즐겁게 선물 받는 날. 다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는 거야? 아, 곰이랑 같이 생일 파티 하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짜잔! 나왔어! 뭐야, 내 생일 정말로 잊은 거야? 늑대 친구들아, 너희도 잊은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구조대 익룡을 구해라.
13: 우와, 조종이 아주 예술인데 스카이?
14: 겨우 저 정도 갖고 내가 진짜를 보여줄게.
12: 많이 컸네 러블. 그래도 이런 건 못할걸.
15: 우와, 누가 먼저 갈까?
12: 글쎄, 막상 막하라서.
15: 오늘 우승은 스카이!
12: 야호! 여기 하늘을 지게 하는 건 나 스카이님이시다!
15: 날씨 참 좋지, 얘들아? 조심! 브라티오 볼이 있어!
16: 걸릴 뻔했네. 꼬리에 안 걸리게 높이 뛰어매니?
15: 괜찮니, 우리 브라키오아가? 누구지? 우와, 저기 봐, 위에 전부 다 익룡들이야. 너 익룡이 육식동물이란 거 알아? 또 네 발로 걷는다는 거랑 엄청 긴 네 번째 앞발가락에 달린 막이 사실 날개란 것도. 그럼 넌 저 익룡의 이름이 매버릭인 거 알아?
16: 아니, 진짜야?
15: 내가 붙였어. 나는 게 꼭 어떤 영화 속의 주인공이랑 똑같아서.
16: 그런데 저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15: 성공했어! 역시 매버리!
16: 왜 저래? 날개에 문제가 있나? 부딪힐 것 같은데? 이를 어쩌면.